0: 근데 아무래도 이 모양은 아닌 것 같네. 잘하고 있어. 가로 한 줄이 채워졌잖아. 봐, 세로도 거의 채워졌어.
1: 오, 저게 한 면이 될 수 있겠다. 도움이 된 것 같아. 한 줄 위로 올라가줄래?
2: 회전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회전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훗!
0: 같은 모양이야. 봐.
1: 너희 셋은 거꾸로 뒤집어줄래?
3: 이제 너희들은 문안의 열쇠들과 모양이 같지만 뒤집어져 있네.
0: 사각형 안에는 패턴이 반복되지. 테슬레이션이라고도 한단다. 하지만 이번엔 좀 더 머리를 써야 할 거야. 우리가 전부 다른 모양이니까.
4: 이럴 수가.
0: 어렵게 생각하지 마. 손해볼 건 없어. 힌트가 어디 숨어있는지 꼭 확인해보라고.
5: 진짜 어려워 보인다.
1: 우리가 틀리면 어떡하지?
6: 그러면 다시 해보면 돼. 손해볼 건 없다잖아.
1: 그리고 힌트도 찾아보라고 했잖아.
5: 봐! 두 개 구역이 색깔이 달라. 저 두 개를 먼저 찾으면 되겠네.
6: 노란색 구역은 네 번째 여기네. 저기로 점프해줄래?
7: 야호!
8: 저 이상하게 생긴 모양은 세 번째 육처럼 생겼네.
0: 하루 종일 그러고 있지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라고.
8: 다른 방향? 그렇구나.
1: 저 모서리 부분은 계단 모양인데 계단 모양 조각은 딱 하나 있네. 저기로 올라가.
2: 저기 채우려면 정사각형 4블록이 있어야 돼. 아래로 블록 두 개 자리가 더 있으니까 네 자리야.
9: 저긴 뭐가 들어갈까? 오, 잠깐만. 이 모양은 왼쪽에 있는 6이랑 딱 맞네. 완전 럭키잖아.
1: 하나 남았어. 오, 잠깐만. 한번 돌아볼래? 저거 봐.
3: 성공했군, 수수께끼 친구들. 수수께끼 광장에 온 걸 환영해. 많은 수수께끼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어서 시작하자고.
10: So, what's the problem, Green?
11: I've been coloring the trees in the forest. The leaves are easy. They're green. But I don't know what color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12: It should be... brown.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brown.
13: Oh, wow.
14: I agree, Owl. Hoo-hoo, are you?
12: I'm brown. Down to earth, that's me. I'm an adventurer and a color explorer. And now that I've found you, I've earned my color explorer badge.
14: Oh, wowzers.
11: It's great to meet you. And you're right about the tree. Brown and green go well together.
12: Yes, I know all about the woods. Ooh, I'll give you a tour. This way! Here's a big brown branch. And that's a big brown bear. This way!
14: Why did they

배수탁자 인사드립니다. 사이의 배수들에게 알립니다. 사이의 배수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사들의 무대. 사가 두 개니까 팔이지. 사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사들의 무대. 사를 하나 더 하면 24, 28.

0: 가족과 함께해 모든 사들이 함께 모이면 40 사가 10개면 40 4 2는 4 4 2는 8 4 3 12 주와 계속 세어보자 4 4는 16 4 5는 20 4 6은 24 4 7은 28 4 8은 32 4 9는 36 모든 사들이 한 곳에 모였네 사가 10개면 40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20이지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40이지 4가 하나 바로 4 정사각형 4가 두 개 바로 8 옥토디스크 4가 세 개 바로 12
1: 광수타기 선수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4가 네 개 바로 16
1: 정사각형 파티
2: 우리가 네 개
0: 4가 다섯 바로 20
3: 나는 타고난 춤꾼이지
2: 탭탭탭탭탭
0: 4가 여섯 바로 24
4: 방선 타기는 내가 최고지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4가 일곱 바로 28
5: 함께 패턴을 골라보자
0: 예 4가 8 바로 32
4: 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댄스
0: 4가 9 바로 36
6: 커다란 정사각형
0: 4가 9개
6: 계단으로 변신
0: 4가 10개 바로 40 멋지고 큰 직사각형 컴온 4 2는 4 4 2는 8 4 3 12 조화 계속 세어보자 4 4는 16 4 5는 20 4 6은 24 4 7은 28 4 8은 32 4 9는 36 모든 사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사들의 무대 4가 두 개니까 8이지 4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4들의 무대 4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4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각형과 함께해 모든 4들이 함께 모이면 40 4가 10개면 40

0: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20이지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40이지 옆으로 4, 2는 4 4, 2는 8 4, 3, 12 이제 모두 셀 수 있지 4, 4는 16 4, 5는 20 4, 6은 24 4, 7은 28 4, 8은 32 4, 9는 36 모든 4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우!
1: Follow me. We're nearly there. No peeking, Red. You'll ruin the surprise. We're here. Open your eyes. Ta-da!
2: Whoa!
3: What is this place, Yellow?
1: Just wait until you see inside.
2: Yay!
4: Welcome to the Printing Zone!
5: The Printing Zone?
4: That's right! I'd like you to meet my friends, Cyan and Magenta!
6: New colors!
7: And they're so bright!
8: Hi, I'm Cyan. I'm pretty chilled.

0: cloud.
1: Squawk.
2: Squawk.
3: Squawk, squawk. Squawk, squawk. Squawk, squawk.
2: Squawk,
3: squawk.
2: Squeak. How's it going? Oh, it is so noisy. We can't get it to stop.
4: I see. Well, we made it, so maybe we can help.
2: Hold it. This time, we'll try without Q.
4: Hiat! Yes?
2: I need you, Q.
4: Quiet!
2: Quiet!
5: (웃음)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넘버블럭스 친구들
9: 고야.
8: 이건 넘버블럭십이야.
9: 20까지 함께
10: 우리 같이 놀자.
8: 5와 3이 만나면
10: 8이야.
8: 변신
10: 우리 모두 8.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0: 함께 놀아요.
8: 넘버블럭스 4대 가족.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킹킹.
2: 줄무랜
1: 덥덥한 말.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저와 함께 3회 베스트의 서커스를 보러 가.

조심해! 재채기 하다가 넘어지겠어! 3, 6, 9! 네 번째 친구는 10이라네. 12는 놀랍고 경이로워. 어?

너무 빨라서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어. 12, 15, 18. 21은 언제나 침착해 풀자. 유로 다이빙 할 때조차도. 24는 우리 비춰줘. 그녀의 광선은 우주를.

Green.

0: Kid and Red.
1: Look at me. No, look at me. He's

0: watch me.
1: 소개합니다. 숫자의 세계를 탐험하고 숫자들의 자아를 찾기 위한 6단계 계획입니다.
2: 1단계 10과 1.
1: 자아를 찾아봐.

0: 나가보자고.
1: 자리를 찾아봐요. 뭘 걱정하나요? 자리를 찾아봐요.

0: 팀이야. 여러 개의 팀.
1: 그럼 알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만든 숫자인지.
2: 4단계 패턴과 놀아보자.
1: 자아를 찾아봐요. 어떤 모양을 그릴까요? 자아를 찾아봐요.

0: 숫잔지
1: 화살표 나비 이건 그렇다 치고
2: 재미있는 십자가 구멍대게 짜는 정사각형
3: 돈 잘했어 아직 두 단계가 더 남았다고 5단계 클럽을 구경해봐

0: 31일까지 있네.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1: 난 31이고 난 달력을 좋아해.
2: 두 배.
3: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4: 나는 32야. 그리고 나는 두 배수야.

0: Listen. Leave this to me. Ugh. Oh. Look. Maybe two, 'cause I'm better than one.
1: Hey, she, catch.
2: Deanmingguk aidul,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7: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9번 갔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8: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들 가족

0: 옥스퍼드 탕.
1: 아, 해보고.
0: 주소 사업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얼굴엔
5: 순한 길길.
3: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둘이를 위한 깜짝 선물.
2: 늦은 저녁 타요가 마지막 운행을 하고 있어요.
1: 어? 둘이네 아빠잖아. 안녕하세요.
3: 어? 타요구나.
1: 이렇게 늦게 집에 가시는 거예요?
3: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 야근이네.
1: 얼른 타세요. 제가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3: 고마워.
1: 출발합니다.
3: 둘이야.
4: 아빠, 언제 와요?
3: 아빠 오늘도 늦어. 너무 늦었으니까 먼저 자.
4: 알겠어요. 조심해서 오세요.
3: 사랑해, 둘이야.
1: 둘이에요?
3: 요즘 일이 늦게 끝나서 잘 못 보거든.
1: 그래도 곧 둘이 생일이니까 그때 멋진 선물을 주면 좋아할 거예요.
3: 사실 선물로 뭘 줄지도 못 정했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몰라서 말이야.
1: 그래요?
5: 우와!
1: 가디언 X가 나가신다. 슈!
6: 나 한번 만져봐도 돼?
4: 안 돼, 내 거야.
6: 나도 가디언 X 갖고 싶다.
1: 아! 가디언 X 장난감 어때요?
3: 가디언 X?
1: 네! 둘이가 정말 갖고 싶어 했거든요. 선물하면 좋아할 거예요.
3: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사러 가야겠다.
1: 주말에는 저도 쉬니까 같이 갈게요.
3: 그래 주겠니? 얘가 든든한 걸.
2: 타요와 둘이 아빠가 둘이의 생일 선물을 사기로 한 주말이 되었어요.
1: 안녕하세요.
3: 타요, 쉬는 날인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1: 뭐려.
3: 그러저나 가디언 X가 인기가 많던데 장난감을 구할 수 있을까?
1: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서 출발해요.
3: 그래.

0: 팔렸다고요?
1: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0: 할 수 없죠. 수고하세요.
1: 네.
0: 다 팔렸다는데 어쩌지?
2: 괜찮아요. 어서 다른 가게로 가봐요.
0: 그래.
3: 타요와 도리 아빠는 장난감을 구하기 위해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4: 여기도 다 팔렸어요.
0: 정말요?
3: 어디서도 장난감을 구할 수 없었어요.
0: 여기도 없다고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가자.
2: 여기가 마지막 가게예요.
0: 여기엔 있어야 할 텐데. 어? 가디언 엑스다!
2: 정말 다행이에요.
0: 그러게.
6: 네. 그런데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0: 얼른 줄부터 서야겠다.
7: 자,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세요. 이게 마지막 물건이에요.
0: 정말요? 고맙습니다.
2: 다행이다.
0: 둘이가 좋아하겠지?
2: 가디언 엑스!
4: 다 팔렸대. 다음에 다시 오자.
2: 진짜 스티커 다 모으면서 사준댔잖아요.
4: 미안해. 다른 데 다시 가볼까?
0: 자, 여기. 이건 네가 가져. 앞으로도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2: 고맙습니다.
4: 정말 감사해요.
0: 무려. 가디언 엑스 장난감은 또 어디서 구하지?
2: 그러게요. 이제 파는 것도 없을 텐데. 아!
0: 어?
2: 우리 진짜 가디언 엑스한테 사인을 받는 건 어때요?
0: 사인?
2: 네! 피노트한테 들었는데 가디언 엑스가 오늘 남산에서 촬영을 한댔어요.
0: 그래? 그럼 어서 가보자.
2: 네!
3: 타요와 도리 아빠는 가디언 엑스를 만나러 남산 촬영지에 왔어요.
2: 저기인가 봐요.
0: 그래? 그런데 가디언 엑스는 안 보이는 거?
5: 이쪽은 촬영 중이라 들어오시면 안 돼요.
2: 아무래도 저쪽이 촬영장인가 봐요.
0: 내가 가서 물어볼게. 저 여기서 가디언 엑스 촬영하는 거 맞나요?
5: 네, 맞습니다.
0: 그럼 사인도 받을 수 있을까요?
5: 글쎄요. 촬영이 길어지면 밤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0: 그럼 기다리면 되죠. 조금만 기다리면 사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2: 정말요? 빨리 만나면 좋겠어요.
0: 오래 걸리긴 하네.
3: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8: 수고하셨습니다.
9: 수고하셨습니다.
2: 가디언 엑스다. 촬영이 끝났나 봐요.
0: 뭐? 어디? 가디언 엑스. 잠시만요.
10: 네, 무슨 일이시죠?
0: 저 사인 좀 부탁드려요.
10: 아, 네.
0: 촬영이 늦어져서 사인을 못 받을까 봐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10: 아, 그럼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0: 네, 곧 아들 생일인데 가디언 엑스 팬이라 사인을 꼭 선물로 주고 싶었거든요.
10: 아, 그랬군요.
0: 고맙습니다. 둘이가 좋아하겠지?
10: 저, 잠시만요.
0: 네?
10: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더 좋은 걸 선물로 드릴게요.
0: 더 좋은 거요?
10: 우와. 직접 가디언 엑스가 돼서 나타나면 아드님이 더 좋아할 거예요.
0: 정말 고마워요.
10: 별 말씀을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2: 정말 잘 됐어요.
0: 그러게.
2: 꼬마 버스 타요. 다 왔습니다.
0: 고마워 타요. 네 덕분에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
2: 말이야. 그런데 가디언 엑스가 어떻게 등장하면 좋을까요?
0: 글쎄.
2: 시작한다. 아빠 저거 보세요.
0: 뭐?
2: 가디언 엑스예요.
11: 가디언 엑스.

0: 디오넥스 이 못된 악당
1: 나 다디오넥스가 용서하지 않겠다.
2: 와 정말 똑같은데.
1: 전 못된 악당들을 물리치는 가디언엑스가 제일 좋아요.
2: 아 그래? 둘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연기하는 거야?
1: 좋은 생각이에요.
2: 그런데 악당이랑 썬더볼트는 어떻게 하지?
1: 그런 거라면 저한테 맡기세요.
3: 드디어 둘이의 생일 아침이 되었어요.
4: 둘이야 일어나야지. 생일 축하해 둘이야.
1: 고마워요. 어? 그런데 아빠는 뭐?
4: 글쎄 어디 가셨지?
1: 내 생일도 잊으신 게 분명해요. 아빠는 정말 너무해. 어, 둘이야!
4: 어? 타요가 왔나 보네. 어서 나가봐.
1: 아, 네. 둘이야 안녕?
5: 타요 무슨 일이야?
1: 생일 축하해 둘이야.
5: 고마워 타요.
1: 우리 같이 생일 축하할 겸 공원에 놀러 가는 게 어때?
5: 공원?
1: 그래 좋아.
5: 우리 뭐 하고 놀까?
1: 숨바꼭질 어때? 그래 좋아.
6: 어이 거기 꼬마들.
1: 너희들은 누구야?
7: 우린 지구를 정복하러 온 무시무시한 악당님이시다.
1: 맞아.
5: 너희들 뭐하는 거야?
1: 어? 저기 썬더볼트다.
0: 이 못된 악당, 나 가디언 X가 용서하지 않겠다.
1: 뭐?
0: 야야
8: 가봐, 가디언 X잖아.
0: 만나라 엑스 파워!
7: 가디언 엑스 두고 보자!
1: 두고 보자!
0: 우와!
1: 우와! 가디언 엑스 고마워요!
0: 이쯤이야 문제 없지.
1: 정말 고마워요, 아빠!
2: 둘이야, 아빠인 줄 어떻게 알았어?
1: 전 처음부터 알아봤는걸요.
2: 이거 들켰네. 생일 축하해, 둘이야.
1: 고마워요, 아빠. 제가 본 가디언 엑스 중에 최고였어요.
2: 정말?
1: 그럼요. 역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요.
2: 둘이야.
8: 둘이야, 생일 축하해.
1: 모두들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 어? 악당 분장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
5: 뭐?
3: 둘이를 위한 아빠의 깜짝 선물이 멋지게 성공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둘이.
1: 가니야, 고마워.
3: 늦은 오후, 가니와 로기가 일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6: 오늘은 너무 바빴어.
5: 나도 돌아가서 좀 쉬자. 어? 쉰 옷이잖아.
6: 무슨 일 있나 봐.
5: 가보자. 응? 피넛, 안녕. 너희들이구나. 안녕.
6: 응? 무슨 일이야?
5: 일하러 가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는지 움직이질 않아.
9: 우리가 정비소에 데려다 줄까?
5: 괜찮아. 토토가 오기로 했거든. 그런데 내가 못 나가면 다른 것이라도 일하러 가야 할 텐데.
6: 큰일이네. 우리도 일이 막 끝나서 엄청 피곤한데.
5: 어떡하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9: 피넛, 오늘은 내가 대신 운행해줄게.
5: 정말?
9: 응. 손님들이 기다린다며.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6: 가니, 너도 아까 피곤하다며.
5: 괜찮아. 정말 고마워, 가니야. 그럼 좀 부탁할게.
9: 응, 그럼 다녀올게. 안녕하세요.
10: 가니, 피넛은 왜 안 오니?
9: 오늘은 제가 피넛 대신 운행을 나왔어요. 피넛이 오다가.
10: 아, 저기 바쁘니까 빨리 문 좀 열어줄래?
0: 늦었다고.

0: 출발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가니, 시청까지는 아직도 멀었니?
2: 이러다 약속을 늦겠어.
0: 아, 네, 금방 도착해요.
3: 가니가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0: 도착했습니다.
2: 아이, 늦었다 늦었어.
0: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빨리 가서 쉬어야겠다.
4: 가니, 이제 끝난 거야?
0: 응.
4: 피곤하겠다. 그러게 뭐하러 일하겠다고 했어?
0: 비너 씨 너무 곤란해 보였어.
4: 으휴, 다음부턴 남의 일은 못 본 척해. 너만 손해잖아.
0: 아니야, 도와주면 나도 기쁜걸. 피곤해서 아침에 씻어야겠다. 잘 자, 로비.
4: 응, 잘 자.
3: 다음 날이 되었어요. 가니가 세차를 하러 왔네요.
4: 아, 상쾌해.
0: 로기 일찍 나왔네.
4: 응, 내가 좀 부지런하잖아.
5: 어떡해.
0: 라니, 무슨 일이야?
5: 아침 일찍 나갔어야 하는데 늦잠을 자버렸어.
0: 뭐?
4: 그러게, 나처럼 일찍 좀 일어나지. 난 먼저 간다.
5: 이러다 늦으면 어쩌지?
0: 그럼 너 먼저 세차해. 내가 맨 뒤로 갈게.
5: 정말?
0: 응. 자, 어서 들어가.
5: 가니, 정말 고마워.
0: 뭘? 그럼 나중에 봐. 드디어 내 차례다. 고장났나봐.
3: 가니는 결국 세차를 하지 못하고 운행을 나왔어요.
0: 하필이면 그때 고장이 날 게 뭐야.
4: 가니 안녕.
0: 안녕 얘들아.
4: 이게 무슨 냄새야.
6: 가니한테서 나는 것 같은데.
4: 가니 너무 지저분하잖아.
0: 미안.
3: 운행을 끝낸 가니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0: 가서 좀 쉬어야겠다. 와, 저러다 가방이 떨어지겠는데?
5: 가니야, 괜찮아?
0: 응, 괜찮아.
7: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큰 사고가 생길 뻔했어.
0: 아니에요.
7: 그런데 이 짐은 어떡하지? 분명 또 떨어질 텐데.
5: 그러게요.
0: 내가 실어줄게.
5: 어? 정말?
0: 응, 마침 일이 끝났거든.
5: 우와, 고마워, 가니.
0: 뭘, 저한테 실으세요. 다녀왔습니다.
8: 가니 왔구나.
9: 이제 오는 거야?
8: 어? 잠깐만. 그 상처들은 뭐야? 대체 뭘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조심했어야지. 아무래도 다시 색칠해야겠어.
0: 네.
8: 하트, 정비용품점은 내일 가자.
9: 네, 하나 언니.
8: 이쪽으로 와, 가니.
0: 네.
3: 정비소에서 다시 색칠한 가니는 힘없이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0: 난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5: 가니!
0: 타요!
5: 오늘 란이랑 어디 다녀왔는지 알아?
0: 어딘데?
5: 우리 가디언 X 영화 보고 왔어.
10: 지금 극장에서 특별 상영하고 있거든.
0: 가디언 X 영화? 와, 나도 보고 싶다.
4: 자기들끼리만 보고 오고.
10: 내일까지 하니까 내일 다녀오면 되잖아.
4: 그래? 가니야, 그럼 내일 나랑 갈래? 난 오늘 일 때문에 못

0: 기대된다.
1: 얼마나 재밌었다고.
0: 맞아. 내일 꼭 가봐.
2: 강이, 빨리 나와.
0: 잠깐만.
2: 이러다 늦겠다고.
0: 알겠어. 이제 가자.
3: 얘들아.
0: 어?
3: 너희 혹시 심부름 좀 다녀올 수 있니?
0: 심부름이요?
3: 급하게 정비용품이 필요한데 하트가 자리를 비웠거든.
0: 정말요?
2: 저흰 영화를 보러 가던 중이라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0: 그게 그렇긴 한데.
3: 아, 그렇구나. 어쩌지?
2: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가냐? 빨리 가자. 다음부터 남 일은 못 본 척해. 너만 손해잖아.
0: 맞아. 심부름 다녀오면 영화를 못 볼 수도 있잖아.
3: 오늘은 꼭 봐야 하는데.
0: 하나 누나.
3: 아무래도 다시 색칠해야겠어. 하트, 정비용품점은 내일 가자.
0: 네. 어제 나 때문에 정비용품점에 못 간 거잖아.
2: 아니, 안 올 거야?
0: 로기, 먼저 가. 난 하나 누나를 도와주고 갈게. 이따 봐.
2: 뭐? 분명히 늦을 텐데. 그럼 나 먼저 간다.
0: 하나 누나, 제가 심부름을 다녀올게요.
3: 정말? 고마워.
0: 멀려. 영화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서둘러야겠어.
4: 아니.
0: 피넛 안녕.
4: 어디 가는 거야?
0: 하나 누나 심부름 때문에 정비용품점에 가는 길이야.
4: 그래? 그럼 내가 대신 가줄까?
0: 뭐? 정말?
4: 응. 지난번에 날 도와줬잖아.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0: 그러지 않아도 돼.
4: 내가 다녀올 테니까 너 좀 쉬어. 이렇게 피곤해 보이더라.
0: 피넛, 고마워.
4: 뭐해? 그럼 다녀올게.
0: 바로 극장으로 가면 되겠다. 연료가 다 떨어졌네. 충전소에 둘렀다 가야겠다. 줄이 왜 이렇게 길지?
4: 가니! 여기야!
0: 충전하러 온 거야?
4: 응! 너 극장 가는 길이구나?
0: 맞아. 그런데 연료가 떨어져서 잠깐 들렀어.
4: 그래? 그럼 네가 여기서.
0: 뭐? 아니야. 네가 오랫동안 서 있었잖아.
4: 난 다시 서면 돼. 너도 내가 늦잠 잤을 때 세차 순서를 양보해줬잖아.
0: 아니야. 정말 고마워.
4: 뭘? 그럼 영화 잘 보고 와.
0: 다행이다. 영화 시간에 맞출 수 있겠는걸? 길이 꽉 막혔네. 이러다 늦겠어.
1: 다니야.
0: 누리야.
1: 안녕. 어디 가는 길이야?
0: 자동차 극장에 가는 길인데 길이 너무 막히네.
1: 그래? 극장 가는 지름길을 아는데. 나만 따라와.
5: 다니는 누리를 따라 극장으로 향했어요.
0: 우와, 고마워. 네 덕에 영화를 볼 수 있겠어.
1: 너도 어제 날 도와줬잖아. 그럼 영화 재밌게 봐.
0: 잘 가. 이제 들어가 볼까?
2: 하니!
0: 로기, 이제 오는 거야?
2: 이 앞에 길이 엄청 막혔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나보다 빨리 온 거야?
0: 그게... 시작하나 봐. 어서 가자.
2: 가니, 어떻게 온 건데? 궁금하단 말이야.
0: 영화부터 보고.
5: 가니가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시간에 맞춰 극장에 도착했네요. 영화 재미있게 봐요, 가니.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순물엔
7: 덕분만.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유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순한 킹킹! 술물엔? 덕분말!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팡!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비밀 놀이터 복구 대작전.
5: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6: 잠깐만, 이제 뭐하고 놀까?
4: 아, 비밀 놀이터에서 술래잡기 할까?
7: 재밌겠다.
8: 나도 좋아.
4: 그럼 빨리 가자.
9: 아, 뭐야, 비가 오잖아.
8: 어쩌지?
10: 얘들아.
4: 시트.
10: 오늘은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차고에서 쉬는 게 좋겠다.
9: 네?
10: 어서.
9: 네.
4: 심심해.
11: 이게 뭐야?
8: 나가지도 못하고.
4: 아, 우리 끝말잇기 할까?
11: 그건 아까도 했잖아.
8: 그럼 뭐하고 놀지?
10: 꼬마 버스들이 많이 심심한가 보네.
5: 다음 날 비가 그치고 화창한 아침이 밝았어요.
10: 얘들아, 어서 일어나봐.
9: 시트? 어? 아, 비가 그쳤어. 정말이네.
10: 우리 오랜만에 비밀 놀이터에 가서 놀까?
4: 정말이야?
7: 와, 신난다.
11: 재밌겠다. 빨리 가요. 놀이터가 엉망이 됐잖아.
10: 어제 비가 내려서 망가진 것 같아.
9: 어떡해.
10: 그만 돌아가자.
9: 시트.
5: 시트와 꼬마 버스들은 결국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10: 하나, 둘이 왔어.
4: 시트, 나 가볼 데가 있는데 혹시 데려다 줄 수 있어?
10: 그래, 알겠어.
4: 고마워.
10: 얘들아, 오늘은 이만 쉬렴.
9: 네.
4: 비밀놀이터가 망가져서 시투가 많이 속상한가 봐.
8: 맞아. 시투에게 추억이 많은 소중한 곳이잖아.
6: 어쩌지.
4: 아, 얘들아, 이건 어때? 우리가 시투를 위해 비밀놀이터를 꾸며보는 거야.
7: 우리가?
4: 응. 시투도 우리를 위해 비밀놀이터를

0: 만들어줬잖아. 이번엔 우리가 해보자.
1: 와, 좋은 생각이야.
2: 자, 다 왔어.
0: 고마워, 시트.
2: 뭘? 그럼 난 가볼게. 어? 아, 애들이 많이 실망했겠는걸.
3: 시트!
2: 어? 조이, 안녕?
3: 시트, 마침 잘 만났다.
2: 왜?
3: 이 도시에 자동차 놀이동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거든.
2: 자동차 놀이동산?
3: 어, 혹시 놀이동산을 세울 넓은 장소가 있을까?
2: 넓은 장소... 아, 비밀 놀이터!
3: 비밀 놀이터?
2: 놀이터가 폭우로 망가져서 꼬마버스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거든.
3: 그래? 그럼 거기가 좋겠다!
4: 한편 꼬마버스들은 시투를 위해 비밀 놀이터를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0: 그럼! 나랑 로기는 라바콘을 빌려올게. 우린 태타이어랑 나무판을 구해올게. 그럼 이따 비밀 놀이터에서 보자. 안녕하세요.
5: 얘들아, 안녕. 여긴 어쩐 일이야?
0: 그게 혹시 라바콘을 빌릴 수 있을까요?
5: 라바콘? 그건 어디에 쓰려고?
0: 아, 그게...
6: 아, 경주하려고요.
0: 아, 네, 맞아요.
5: 그래? 알겠어. 대신 조심히 놀아야 한다.
0: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쓸만한 게 있을까?
1: 여기저기 찾아보면 있을 거야.
0: 그렇겠지? 어?
1: 패타이어다!
0: 여기 나무판도 있어. 이거면 되겠다.
1: 좋았어.
4: 꼬마 버스들은 각자 구해온 재료들을 가지고 비밀 놀이터에 모였어요.
1: 이 정도면 비밀 놀이터를 꾸미는 데 충분하겠지?
0: 그럼! 내일부터 열심히 꾸며보자.
1: 그래!
3: 시트, 안녕.
2: 조이 왔구나.
3: 놀이동산 설계도가 완성돼서 보여주려고. 짜잔! 어때?
2: 우와, 멋진데?
3: 이쪽에는 회전 목마를 설치하고 이쪽에는 관람차를 세울 거야.
2: 꼬마 버스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0: 시트!
2: 아, 너희들 왔구나.
1: 조이!
3: 오랜만이야.
1: 무슨 일로 오셨어요?
3: 아, 그냥 당연히 너희들 보려고 왔지.
4: 다음 날 꼬마 버스들은 남산으로 향했어요.
0: 나는 바늘한 전구대를 만들게. 응.
1: 시트가 기뻐하겠지?
7: 당연하지.
6: 와, 엉망이 됐잖아.
0: 재료들도 엉망 사라졌어.
1: 누가 장난을 친 것 같은데 어떡하지?
6: 얘들아.
1: 어?
6: 이렇게 하면 구덩이를 채울 수 있을 거야.
0: 그래, 우리도 같이 채우자.
1: 좋아.
8: 꼬마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겠는데.
3: 누가 땅을 메워놓은 거지?
2: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온 사이에 누가 다녀간 모양이야.
8: 다시 하는 수밖에 없겠네.
3: 그럼 바늘 시작하자고.
8: 그래.
0: 빨리 가서 비밀 놀이터를 꾸미자.
6: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0: 안 되겠어. 우리가 비밀 놀이터를 지키자.
6: 어떡해.
0: 그야 밤새 여기를 감시하면 되지.
1: 난 어두운 거 싫은데.
9: 나도 밤에는 무서워.
0: 그래? 일로 오기. 그럼 우리 둘이 남아서 지키자.
6: 유령이라도 나오면 어떡해. 나도 싫다고.
0: 그럼 너희들은 차고지로 돌아가.
1: 뭐? 넌 여기 남아있으려고?
0: 응, 혼자서라도 여기를 지킬 거야.
1: 타요.
0: 걱정 마, 난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1: 나는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뭐지? 새였구나.
9: 누구야? 오지마! 오지 말라니까!
7: 가요!
10: 우리 왔어!
9: 너희들! 다요만 두고 간 게 마음에 걸려서. 얘들아!
6: 우리 다 같이 비밀 놀이터를 지키자고!
1: 언제는 유령 나올 것 같아서 싫다며!
6: 어? 뭐? 내가 언제?
4: 꼬마 버스들은 열심히 비밀 놀이터를 지켰어요.
1: 로기, 일어나!
6: 누구야? 꿈인가?
9: 저기 누가 들어오고 있어.
1: 우리 비밀 놀이터를 또 엉망으로 만들려나 봐.
9: 어떡하지?
6: 내가 숫자를 셀게. 셋하면 달려나가자.
9: 알았어.
6: 하나, 둘, 셋!
2: 얘들아!
9: 시투?
2: 너희들 여기서 뭐해?
9: 그게...
2: 설마 이 시간까지 여기서 놀고 있었던 거야?
9: 사실은 비밀 놀이터를 지키고 있었어요.
11: 뭐? 비밀 놀이터를 지킨다고?
9: 네.
2: 그만 돌아가자.
9: 비밀 놀이터는 시투한테 소중한 곳이니까 저희가 꼭 다시 꾸며주고 싶었어요.
2: 너희들...
8: 그럼 구덩이를 메운 게 너희들이었구나.
9: 네.
12: 하지만 비밀 놀이터를 지키긴 힘들 텐데 어쩌지?
9: 네? 왜요?
12: 왜냐하면 여기에 자동차 놀이동산을 만들 거거든.
7: 자동차 놀이동산이요?
2: 너희들이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을 선물해주고 싶었어.
9: 와, 정말이야? 그럼 놀이기구도 생기는 거예요?
11: 그럼!
7: 신난다!
4: 꼬마 버스들은 자동차 놀이동산이 생긴다는 소식에 기뻐했어요.

0: 어서 가서 타자.
1: 아, 그래 좋아.
2: 꼬마 버스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3: 그러게. 얘들아.
4: 시투.
3: 잘 놀고 있니?
1: 네. 너무 재밌어요. 네?
0: 시투도 같이 타요.
1: 네.
3: 뭐?
1: 오세요.
4: 빨리 오세요.
3: 알았어.
5: 꼬마 버스들과 시투의 소중한 비밀 놀이터는 멋진 자동차 놀이동산이 되었답니다.
1: 힘을 내, 토니!
5: 햇살이 따뜻한 오후,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6: 나 잡아봐라! 거기서!
1: 와!
7: 한번 더!
8: 저 좋아요! 길이만큼 빨리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4: 토니!
9: 얘들아,
1: 뭐해?
10: 우리랑 같이 미끄럼틀 타자.
9: 미안, 난 지금 장기자랑 연습 중이라서.
0: 장기자랑?
9: 응, 남산 축제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거든.
1: 그렇구나.
10: 멋지다.
1: 토니의 실력이라면 모두 다 좋아할 거야.
9: 고마워. 난 사람들에게 랩을 들려줄 때가 제일 행복해. 너희도 보러 올 거지?
4: 그럼.
1: 꼭 보러 갈게.
9: 고마워. 모두 와서 응원해요. 세이 힘내 토니.
4: 힘내 토니.
9: 세이 힘내 토니.
4: 힘내 토니.
5: 드디어 남산 축제날이 되었어요.

0: 무엇이라니 대단한데.
1: 그래도 난 토니 무대가 제일 기대돼.
2: 맞아, 연습도 많이 했잖아.
3: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행복한 꼬마 래퍼 토니.
1: 예, 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
4: 요, 길이 막혀 빨리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예,
5: 와, 잘한다
6: 토니. 파이팅.
7: 제법인데. 그러게.
8: 제 친구예요. 그래, 멋지네.
4: 길이 너무 막히는데 서두르지 마. 녹색불에 멈추고 빨간불에 출발해요.
7: 에? 어? 빨간불에 출발하라고? 녹색불에 멈추래?
8: 가사가 거꾸로 됐잖아.
5: 빨간불에 출발하면 큰일 나는데.
1: 이게 아닌데.
0: 토니가 당황했나 봐.
5: 어떡해.
1: 춤이라도 춰야겠어.
9: 이게 뭐야, 토니?
1: 죄송해요. 어떡해.
10: 다음 날이 되었어요.
11: 샤인 대단하다.
7: 당연하지.
12: 너희 어제 공연 정말 멋졌어.
1: 맞아.
7: 이 정도 가지고 뭘. 우린 언제나 멋지잖아.
5: 토니는 왜 아직도 안 오지?
0: 이렇게 늦은 적 없었는데.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7: 설마 녹색불에 멈춰서 있는 거 아니야?
13: 맞아. 빨간불엔 출발하고 말이야.
7: 요, 녹색불엔 멈추고
13: 빨간불엔 출발해요. 예.
5: 너희들 그러지 마.
7: 재밌잖아. 안녕.
5: 토니, 어서 와.
0: 늦게 와서 걱정했어.
5: 토니.
14: 안녕.
5: 잘 가.
0: 토니가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
5: 맞아. 제일 좋아하는 음악 시간에도 가만히 있더라고.
0: 아무래도 우리가 토니의 기분을 풀어줘야겠어. 어떻게 하면 토니의 기분이 좋아질까?
1: 글쎄.
5: 일단 각자 토니 기분을 어떻게 풀어줄지 생각해보자.
1: 알았어.
5: 꼬마 버스 타요.
10: 토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제일 먼저 라니가 나섰어요.
5: 토니.
1: 라니야.
5: 오늘 나랑 같이 가디언 엑스 보러 갈래?
1: 글쎄,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5: 진짜 재밌을 거야. 토니랑 꼭 같이 보고 싶어. 같이 가자.
1: 그래, 알았어.
5: 잘 생각했어, 토니. 가디언 X를 보고 나면 기분도 훨씬 나아질 거야.
15: 날씨입니다. 화요일부터 잦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5: 뉴스만 끝나면 바로 시작할 거야.
15: 비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시작한 축제 소식입니다.
5: 왜 하필 지금 저 뉴스가 나오는 거야?
15: 첫날 개최된 장기자랑 공연엔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그중 귀여운 실수를 한 자동차가 있어 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4: 녹색불에 멈추고 빨간불에 출발해요.
1: 난 이만 가볼게. 가디언 X는 다음에 보자.
5: 토니. 핑. 어떡해. 토니의 기분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10: 이번에는 타요가 토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함께 소풍을 나왔어요.
5: 어때?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1: 고마워, 타요.
4: 뭘? 시원한 바람을 쐬니 더 멋진 랩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1: 근데 비가 올 것 같아.
4: 아니야. 오늘 비 안 온댔어. 괜찮아.
1: 아무래도 돌아가야겠다.
4: 뭐? 아니야.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도 천둥은 안 치잖아.
1: 그만 돌아가자.
10: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 왔어요.
6: 드디어 우리 차례야.
0: 오기 왜 그래?
11: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어. 토토니 괜찮아?
0: 괜찮아. 내가 얼른 가서 토토를 불러올게. 조금만 기다려.
11: 토니. 이게 아닌데.
0: 이게 뭐야. 괜히 토니 기분만 더 상하게 해버렸어.
14: 맞아.
11: 이제 어쩌지.
16: 얘들아.
14: 뭐?
17: 안녕.
18: 안녕하세요.
14: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17: 우린 공연하려고 왔어.
16: 여기서 종종 공연하는데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
14: 그렇구나.
16: 난 사람들에게 랩을 들려줄 때가 제일 행복해.
14: 아, 그래. 왜 그래, 다니야? 얘들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18: 뭔데?
16: 고마워, 토니.
0: 뭘? 안녕히 계세요.
15: 조심히 가렴.
14: 토니! 안녕! 배달은 다 끝났어?
0: 아니, 아직 조금 남았어.
14: 그래? 그럼 배달 끝나고 공원으로 올래?
0: 알겠어. 그런데 왜?
14: 오면 알게 될 거야.
0: 가니가 어딨지?
16: 마음이
0: 가니 나왔어.
14: 토니 왔구나. 노래 정말 좋지 않아?
0: 같이 공연 보려고 하려고.

0: 제니랑 지니 정말 멋지지 않아?
1: 나도 저렇게 공연을 멋지게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2: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특별 손님의 무대입니다.
1: 특별 손님?
3: 글쎄, 누굴까?
2: 멋진 꼬마 래퍼, 토니를 소개합니다.
1: 어? 저요?
0: 토니, 어서 나가봐.
4: 토니의 랩을 다시 듣고 싶어.
1: 얘들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5: 토니, 이건 널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무대야.
1: 어? 너희들이?
0: 지난번에 축제 장기자랑에서 실수해서 속상해 했잖아.
4: 연습한 대로 마음껏 잘하고 네 기분이 나아지면 좋겠어.
1: 얘들아.
6: 뭐해? 어서 무대로 가봐.
3: 토니! 토니! 토니!
1: 고마워, 얘들아. 한번 열심히 해볼게.
0: 토니 화이팅!
7: 그럼 시작해볼까?
8: 응. 요, 길이 막혀 빨리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길이 너무 막히는데 서두르지 마. 빨간불에 멈추고 녹색불에 출발해요.
0: 그쵸?
9: 역시 토니는 랩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꼬마 배달 트럭이에요. 멋져요, 토니.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0: 얼굴엔
12: 순한 길길.
10: 진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1: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3: 클릭소!
4: 클릭소! 얼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5: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그늘에 싱싱.
6: 그럼 여기서도 싱싱.
7: 둥글둥글 날라라. 시속을 날라라.
6: 잠깐 쉬자.
7: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6: 글자도 돌려볼까.
7: 데이터 놀자. 안녕.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6: 원더키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보고 싶은 루시. 주주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저는 루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뮤. 사랑! 아, 푸딩, 마카롱, 치즈케이크. 아, 들킨 줄 알았습니다, 뮤. 곧 돌아오겠습니다, 뮤.
1: 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레드피지가 떠났어.
2: 뭐? 어디로, 뮤?
1: 루시를 찾으러 간대. 안 되겠어. 데리러 가자.
0: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 루시, 어디에 있든 제가 찾겠습니다, 뮤!
3: 역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0: 어? 이 목소리는 뮤! 루시!
1: 어? 뭐야? 여기 벌레 있나 봐.
0: 벌레 아닙니다, 뮤! 안 되겠군요, 뮤.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뮤. 벌써 멀리 갔나 보다, 뀨. 응?
2: 샤샤!
1: 저 나무는 왜 잎이 없지?
2: 샤샤샤! 어.
0: 레드피즈가 그랬다고? 뀨!
1: 어머머! 너 털 어디 갔어?
4: 아, 내 옷!
0: 그럼 분명 레드비즈의 청소 솜씨다, 뀨!
1: 어디, 어디? 저쪽이야! 뀨!
4: 좋네.
1: 저리 가! 애마녀도 못 찾고 이게 뭐야!

진짜? 뭐야? 안 했잖아. 아, 보고 싶다, 레드비주. 벌써 날 잊었겠지?

0: 둘이 먹다 하나 사줘도 모르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응? 어? 공짜라고? 얼른 줄 서자. 두 개 주세요.
2: 우리도 먹을까? 그래. 배고파. 어?
0: 자,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2: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0: 여기요.
2: 이게 얼마 만에 아이스크림이야.
0: 얼어라.

0: 갑자기 추워집니다. 뮤.
1: 베니피쥬.
0: 뮤. 거기서. 야, 뮤. 안 돼. 루시.
2: 알았어. 혼자라도 해볼게.

0: 혹시 안 되나?
1: 맞아, 이런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뀨.

어? 누가 왜 여기? 무슨 일이야?

0: 나쁜 마법에 걸린 투빅이다. 잡아야 한다니요.
1: 난 좀 아껴. 늑조의 날개 스완 댄스 스윙.
0: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2: 여기 더 있어. 마음껏
3: 먹어. 어? 처음 본 친구인데? 누구니, 주주?
1: 루시예요.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어요.
3: 아이고, 엄청 많이 먹는구만.
0: 정말 맛있었어. 감사의 표시로. 아, 이거면 될까요?
3: 에? 이거 보석?
0: 모자란가요? 더 있는데. 어?
3: 뭐라고? 어? 아, 손님, 혹시 숙소도 필요하신가요?
0: 아빠도 참. 마, 이 정도면 괜찮네.
4: 청소 상태도 완벽합니다, 뮤.
0: 아, 참. 주주, 네가 여신이었다니 나 진짜 놀랬거든.
1: 그랬어? 놀랄 게 더 있는데.
0: 어? 응? 으아, 주변주가 더 있었어? 그렇다면
1: 우리가 바로 별의 여신이야. 많이 놀랐어? 네.
0: 그게 너였어?
1: 응, 맞아.
0: 핑크비즈가 커졌어요.
1: 간식 먹자.
0: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네.
1: 그러게, 방금 아침 먹었잖아.
4: 간식 배는 따로 있다끼요. 맛있습니다, 뮤. 또 먹고 싶다끼요. 주주, 하나만 더 줘라끼요. 뀨?
1: 또 줄 거냐, 뀨?
0: 그건 안 돼. 그렇게 계속 먹으면 퉁퉁 붓는다.
4: 주주 밉다, 뀨! 어?
5: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좋아할지 걱정이야.
1: 제가 시식해볼까요? 제 입은 정확하잖아요.
5: 그럴래? 아니, 빵이 다 어디 갔지? 오다가 흘렸나?
1: 설마? 못 살아. 핑크비즈, 너?

0: 너 베이커리 출입 금지야!
1: 야.

0: 지금부터 빵 만들기를 시작하겠다. 큐! 슈! 슈! 슈! 슈! 슈! 슈! 어떤 빵을 만들고 싶냐, 극규? 슈슈! 난 아주아주 큰 빵을 만들고 싶다, 큐!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슈슈!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냐, 큐?
1: 슈슈! 슈슈! 슈슈슈!
0: 이야! 여기 든 부풀어 가루를 뿌리면 빵이 커진다고, 큐?
1: 슈!
0: 슈슈슈 괜찮다 큐. 크면 클수록 더 좋다

0: 더 먹는다 뀨. 핑크비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벌써 아침이냐 뀨. 어? 핑크비주, 왜 그렇게 부었어? 슈슈슈슈. 크림비주가 뭐래? 심각한 표정인데. 별거 아니다 뀨. 어? 주주, 이러다 지각하겠다 뀨. 어? 빠! 지각이야. 슈. 핑크비주, 점심시간에 운동 좀 해. 어제 뭘 먹었길래 점점 붓는 거야? 그 빵은 또 뭐야?
1: 주주, 네가 지각하는 바람에 아침을 못 먹었다 끼어.
0: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핑크비주,
1: 하기 싫다 뀨.
0: 얼른 하라니까.
1: 알았다 뀨.
2: 주주, 괜찮아? 어떡해.
0: 핑크비주.
1: 슈슈.
2: 핑크비주?
1: 어떻게 된 거냐, 큐?
0: 이렇게 커진 주비주는 본 적이 없다뇨.
1: 이러다 큰일 난다, 뀨.
0: 당장 운동을 실시합니다, 뀨.

0: 이럴 땐 먹고 힘내야 한다, 큐. 핑크피쥬, 또 뭘 먹는 거야? 어떡하냐, 뉴.
1: 저건 부은 게 아니라 마법에 걸린 것 같아.
0: 핑크피쥬, 어떻게 된 거야?
2: 그게 말이지, 뀨.
0: 뭐라고? 핑크비쥬,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 그리고 크림비쥬, 너?
3: 주주,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그래, 크림비쥬, 작아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는 없어?
2: 슈슈.
1: 그게 작아지는 마법의 가루야?
0: 슈슈! 그럼 얼른 핑크비쥬한테 뿌려줘.
2: 슈? 어?

0: 어떻게 된 거냐, 큐. 두러두러 가루가 아니라 나라나라 가루를 뿌렸다고 한다, 큐. 핑크빛이
1: 변신해서 따라가자.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슈즈.

0: 레인보우 립스틱.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디. 너무 뜨겁다 뀨. 저러다 녹아버리겠다 뀨. 이미 반쯤 녹은 것 같다 뀨.
1: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0: 간지럽다 뀨. 반대. 조심해 빈터비주. 봤지? 걱정 마라 뀨.
1: 빈터비주 앞에 봐.
0: 신호가 왔다 뀨. 나수와 다 됐다 뀨. 걱정 말라고 했잖냐 뀨. 난 너무 재밌었다 뀨.
2: 어휴, 요 말썽쟁이들.
0: 아참, 빵이 좀 남았는데 먹어볼래 뀨?
2: 어? 아, 아니 됐거든. 잠시만요. 뀨.
0: 자, 먹고 말아 뀨.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0: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링.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어디 가는 거야? 나 몰래? 초콜릿도 가지고?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응? 더 줘! 더 줘!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엄마!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많이 기다렸지?

아무도 없는 거야?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 없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멋있는데? 너희들은 안 자고 준비 잘하는구나?

누구한테 주지? 아! 이건 공만 떼주면

아니 오른쪽으로. 그래 거기 이제 똑바로. 아니 너 뚫어졌잖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 카드 출시. AR 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 카드 엑소 플레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
4: 같이 가자.
3: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개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바. 스쿨버스
1: 내일 놀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저와 함께 3회 베스트의 서커스를 보러 가.

나는 문제없어 채찍질만 청명 삼내게 면십이 놀라운 즉사각형 공중을 떠다니지 삼다섯 개

조심해! 재채기 하면 떨어지겠어! 3, 6, 9! 네 번째 친구는 10이라네. 12는 놀랍고 경이로워.

빨라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어. 12, 15, 18. 21은 언제나 침착해 풀장으로 다이빙할 때조차도. 24는 우릴 비춰줘. 그녀의 광선은.

Green? Green?

0: touch me.
1: 소개합니다. 숫자의 세계를 탐험하고 숫자들의 자아를 찾기 위한 6단계

0: 나가보자고.
1: 자리를 찾아봐요. 뭘 걱정하나요? 자리를 찾아봐요.

0: 왔어. 우린 팀이야.
1: 여러 개의 팀.
2: 그럼 알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만든 숫자인지.
3: 4단계. 패턴과 놀아보자.
2: 자아를 찾아봐요. 어떤 모양을 그릴까요?

0: 식장지
1: 화살표 나비 이건 그렇다 치고
2: 재밌는 십자가 구멍 4개짜리 정사각형
3: 도넛 잘했어 아직 두 단계가 더 남았다고 5단계 클럽을 구경해봐
0: 자아를 찾아봐요

0: 마치 미래까지 있네.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1: 난 31이고 난 달력을 좋아해.
2: 두 배?
0: 두 배?
2: 두 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3: 나는 32야. 그리고 나는 두 배수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0: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옥스퍼드 파운드.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파운드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파운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5: 얼굴엔
7: 순한 긴긴
5: 줄무랑
8: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누구야, 누구? 누가 날 부른 거야? 어머, 너야? 어? 아닌데? 우리 아무도 안 불렀는데?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에 누가? 뻑뻑, 뻑뻑, 뻑뻑이가 노래해. 이러면서 날 불렀잖아.
1: 그렇게 노래한 거면 진짜 우리 아닌데?
0: 아니야, 확실히 들었어. 너희 내가 노래만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이건 비밀인데. 실은 나 말이야. 춤도 잘 춰. 본래 왈츠를 쿵짝짝 쿵짝.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0: 옥스퍼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안녕? 너희들도 36이 여기로 오라고 했어?
9: 응. 근데 여기엔 이 요술 거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10: 오, 다들 모였으면 거울을 보래. 그럼 36이 나타난대.
11: 36은 안 보이는데. 오!
8: 수수께끼다! 우리가 여기 모두 모였고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면.
12: 어! 누가 나타날까?
13: 36! 수수께끼 친구들 잘했어. 수수께끼 더 하고 싶은 친구 있어? 그러면 수수께끼 광장으로 나를 따라와.
1: 수수께끼 광장으로 가고 있다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넘버블록을 채워서 여기에 잠긴문을 열 수가 있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돌려봐.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열쇠꾸러미야.
9: 어떻게 들어가? 꼼짝도 안 하는데.
13: 오, 저기 여섯육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열쇠라고 했잖아.
14: 어쩌면 이게 잠긴 문일지도 몰라.
1: 그리고 우리는 넘버블록으로 문을 여는 거지.
8: 어, 맞아, 바로 그거야. 너희 셋은 문 안으로 이동해 볼래? 그리고 너희 셋은 그 옆으로 가봐.
1: 축하해. 문 하나가 열렸어. 문 두 개를 더 열면 성공이야. 우리가 아까는 모두 같은 모양이었지만 이번 문에서는 모양이 약간 달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맞춰봐. 우린 회전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9: 더 어려워졌는데.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처음 문을 열 때처럼 시작해보자. 육 세 개는 안쪽으로 이동해줄래?
1: 여기에는 블록 6개가 들어가면 딱 맞아. 근데 아무래도 이 모양은 아닌 것 같네. 잘하고 있어. 가로 한 줄이 채워졌잖아. 봐, 세로도 거의 채워졌어.
8: 오, 저게 한 명이 될 수 있겠다. 도움이 된 것 같아. 한 줄 위로 올라가줄래?
14: 회전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회전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훗!
1: 같은 모양이야. 봐!
8: 너희 셋은 거꾸로 뒤집어줄래?
13: 이제 너희들은 문 안의 열쇠들과 모양이 같지만 뒤집어져 있네.
1: 사각형 안에는 패턴이 반복되지. 테슬레이션이라고도 한단다. 하지만 이번엔 좀 더 머리를 써야 할 거야. 우리가 전부 다른 모양이니까.
12: 이럴 수가.
1: 어렵게 생각하지 마. 손해볼 건 없어. 힌트가 어디 숨어있는지 꼭 확인해보라고.
13: 진짜 어려워 보인다.
8: 우리가 틀리면 어떡하지?
1: 그러면 다시 해보면 돼. 손해볼 건 없다잖아.
8: 그리고 힌트도 찾아보라고 했잖아.
13: 봐! 두 개 구역이 색깔이 달라.
15: 저 두 개를 먼저 찾으면 되겠네.
1: 노란색 구역은 네 번째 여기네. 저기로 점프해줄래?
12: 야호!
9: 저 이상하게 생긴 모양은 세 번째 육처럼 생겼네.
1: 하루 종일 그러고 있지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라고.
9: 다른 방향? 그렇구나.
8: 저 모서리 부분은 계단 모양인데 계단 모양 조각은 딱 하나 있네. 저기로 올라가.
14: 저기 채우려면 정사각형 4블록이 있어야 돼. 아래로 블록 두 개 자리가 더 있으니까 네 자리야. 저긴 뭐가 들어갈까? 오, 잠깐만. 이 모양은 왼쪽에 있는 6이랑 딱 맞네. 완전 러.

Ew.

0: 사예 배수탁자 인사드립니다. 사예 배수들에게 알립니다. 사예 배수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사들의 무대. 사가 두 개니까 팔이지. 사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사들의 무대. 사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사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과 경과 함께해. 모든 사들이 함께 모이면 사시. 사가 열 개면 사시. 4-2는 4, 4-2는 8, 4-3-12 조화 계속 세어보자. 4-4는 16, 4-5는 20, 4-6은 24, 4-7은 28, 4-8은 32, 4-9는 36. 모든 4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시.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20이지.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40이지. 4가 하나, 바로 4. 정사각형. 4가 두 개, 바로 8. 옥토 디스크. 4가 세 개, 바로 12.
1: 광수탁의 선수.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사가 내게 바로 16.
1: 정사가 또 봤지?
2: 우리가 내게
0: 사가 다섯. 바로 20.
3: 나는 타고난 춤꾼이지.
4: 탭, 탭, 탭, 탭, 탭, 탭.
0: 사가 여섯. 바로 24.
5: 방선 타기는 내가 최고지.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사가 일곱. 바로 28.
6: 다 함께 패턴을 골라보자.
0: 예. Yeah. 사가 여덟. 바로 32.
7: 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데이스.
0: 사가 아홉. 바로 36.
8: 커다란 정사각형.
0: 사가 9개.
8: 해단으로 변신.
0: 사가 10개. 바로 40. 멋지고 큰 지금.

0: 사이다켜. 컴온.
1: 4-2를 4, 4-2는 8, 4-3-12 조화 계속 세어보자. 4-4는 16, 4-5는 20, 4-6은 24, 4-7은 28, 4-8은 32, 4-9는 36. 모든 4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4들의 무대. 4가 두 개니까 8이지. 4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4들의 무대. 4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4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과 경과 함께 해. 모든 4들이 함께 모이면 40. 40. 4가 10개면 40.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 숲이.

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둘이를 위한 깜짝 선물.
1: 늦은 저녁 타요가 마지막 운행을 하고 있어요.
0: 안녕하세요.
3: 어? 타요구나.
0: 이렇게 늦게 집에 가시는 거예요?
3: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 야근이네.
0: 얼른 타세요. 제가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3: 고마워.
0: 출발합니다.
3: 어? 어, 둘이야.
4: 아빠, 언제 와요?
3: 아빠 오늘도 늦어. 너무 늦었으니까 먼저 자.
4: 알겠어요. 조심해서 오세요.
3: 사랑해 둘이야.
0: 둘이에요?
3: 요즘 일이 늦게 끝나서 잘 못 보거든.
0: 그래도 곧 둘이 생일이니까 그때 멋진 선물을 주면 좋아할 거예요.
3: 사실 선물로 뭘 줄지도 못 정했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몰라서 말이야.
0: 그래요?
5: 우와! 멋있다!
6: 가벼운 액트가 나가신다! 슈!
7: 나 한 번 만져봐도 돼?
6: 안 돼, 내 거야!
4: 나도 가디언 엑스 갖고 싶다.
0: 아! 가디언 엑스 장난감 어때요?
3: 가디언 엑스?
0: 네! 둘이가 정말 갖고 싶어 했거든요. 선물하면 좋아할 거예요.
3: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사러 가야겠다.
0: 주말에는 저도 쉬니까 같이 갈게요.
3: 그래 주겠니? 이거 든든한걸.
1: 타요와 두리 아빠가 두리의 생일 선물을 사기로 한 주말이 되었어요.
0: 안녕하세요.
3: 타요, 쉬는 날인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0: 뭐려.
3: 그나저나 가디언 엑스가 인기가 많던데 장난감을 구할 수 있을까?
0: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서 출발해요.
3: 그래. 네? 다 팔렸다고요?
8: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3: 할 수 없죠. 수고하세요.
8: 네.
3: 다 팔렸다는데 어쩌지?
0: 괜찮아요. 어서 다른 가게로 가봐요.
3: 그래.
1: 타요와 두리 아빠는 장난감을 구하기 위해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7: 여기도 다 팔렸어요.
3: 정말요?
1: 어디서도 장난감을 구할 수 없었어요.
3: 여기도 없다고요?
8: 네, 죄송합니다. 가자.
0: 여기가 마지막 가게예요.
3: 여긴 있어야 할 텐데. 어? 가디언 엑스다.
0: 정말 다행이에요.
3: 그러게.
7: 네. 그런데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3: 얼른 줄부터 서야겠다.
9: 자,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세요. 이게 마지막 물건이에요.
3: 정말요? 고맙습니다.
0: 다행이다.
3: 둘이가 좋아하겠지?
0: 가디언 엑스!
7: 다 팔렸대. 다음에 다시 오자.
0: 진짜 스티커 다 모으면 사준댔잖아요.
7: 미안해. 좋은 데 다시 가볼까?
3: 자, 여기. 이건 네가 가져. 앞으로도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0: 고맙습니다.
7: 어머, 정말 감사해요.
3: 무려. 가디언 엑스 장난감은 또 어디서 구하지?
0: 그러게요. 이제 파는 것도 없을 텐데. 아!
3: 어?
0: 우리 진짜 가디언 엑스한테 사인을 받는 건 어때요?
3: 사인?
0: 네! 피노트한테 들었는데

0: 라디오넥스가 오늘 남산에서 촬영을 한댔어요.
1: 그래? 그럼 어서 가보자.
0: 네.
2: 타요와 조리 아빠는 가디언엑스를 만나러 남산 촬영지에 왔어요.
0: 저기인가 봐요.
1: 그래? 그런데 가디언엑스는 안 보이는데? 어?
3: 이쪽은 촬영 중이라 들어오시면 안 돼요.
0: 아무래도 저쪽이 촬영장인가 봐요.
1: 내가 가서 물어볼게. 저 여기서 가디언엑스 촬영하는 거 맞나요?
3: 네, 맞습니다.
1: 그럼 사인도 받을 수 있을까요?
3: 글쎄요. 촬영이 길어지면 밤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1: 그럼 기다리면 되죠. 조금만 기다리면 사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0: 정말요? 빨리 만나면 좋겠어요.
1: 오래 걸리긴 하네.
2: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4: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0: 가디언엑스다. 촬영이 끝났나 봐요.
1: 뭐? 어디? 가디언엑스.
3: 어?
1: 잠시만요.
3: 네, 무슨 일이시죠?
1: 저 사인 좀 부탁드려요.
3: 아, 네.
1: 촬영이 늦어져서 사인을 못 받을까 봐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3: 아, 그럼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1: 네. 곧 아들 생일인데 가디언엑스 팬이라 사인을 꼭 선물로 주고 싶었거든요.
3: 아, 그랬군요.
1: 고맙습니다. 둘이가 좋아하겠지?
3: 저 잠시만요.
1: 네?
3: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더 좋은 걸 선물로 드릴게요.
1: 더 좋은 거요?
3: 우와. 직접 가디언엑스가 돼서 나타나면 아드님이 더 좋아할 거예요.
1: 정말 고마워요.
3: 별 말씀을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0: 정말 잘 됐어요.
1: 그러게.
0: 꼬마 버스 타요. 네, 다 왔습니다.
1: 고마워 타요. 네 덕분에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
0: 말이야. 그런데 가디언엑스가 어떻게 등장하면 좋을까요?
1: 글쎄.
6: 시작한다. 아빠 저거 보세요.
1: 뭐?
6: 가디언엑스예요.
7: 가디언엑스. 가디언엑스, 이 못된 악당!
0: 나 가디언엑스가 용서하지 않겠다!
1: 와, 정말 똑같은데?
6: 전 못된 악당들을 물리치는 가디언엑스가 제일 좋아요.
1: 아, 그래? 둘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연기하는 거야?
0: 좋은 생각이에요.
1: 그런데 악당이랑 썬더볼트는 어떻게 하지?
0: 그런 거라면 저한테 맡기세요.
2: 드디어 두리의 생일 아침이 되었어요.
8: 두리야, 일어나야지. 생일 축하해, 두리야.
0: 고마워요. 어? 그런데 아빠는 뭐?
8: 글쎄, 어디 가셨지?
0: 내 생일도 잊으신 게 분명해요. 아빠는 정말 너무해. 어, 두리야!
8: 어? 타요가 왔나 보네. 어서 나가봐.
0: 아, 네. 두리야, 안녕?
9: 타요, 무슨 일이야?
0: 생일 축하해, 두리야.
9: 고마워, 타요.
0: 우리 같이 생일 축하할 겸 공원에 놀러 가는 게 어때?
9: 공원?
0: 그래, 좋아.
9: 우리 뭐 하고 놀까?
0: 숨바꼭질 어때?
9: 그래, 좋아.
10: 어이, 거기 꼬마들.
0: 너희들은 누구야?
11: 우린 지구를 정복하러 온 무시무시.

0: 합시다.
1: 맞아.
2: 너희들 뭐 하는 거야?
3: 어? 저기 썬더볼트다.
0: 자.
4: 이 못된 악당, 나 가디언 X가 용서하지 않겠다.
3: 뭐?
4: 야야.
5: 가디언 X잖아.
4: 받아라, X 파워.
0: 가디언 X 두고 보자.
1: 두고 보자.
4: 우와.
3: 가디언 X 고마워요.
4: 이쯤이야 문제 없지.
2: 정말 고마워요, 아빠.
4: 둘이야, 아빠인 줄 어떻게 알았어?
2: 전 처음부터 알아봤는걸요.
6: 이거 들켰네. 생일 축하해, 둘이야.
2: 고마워요, 아빠. 제가 본 가디언 X 중에 최고였어요.
4: 정말?
2: 그럼요. 역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6: 둘이야.
5: 이야, 생일 축하해.
2: 모두들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 어? 악당 분장이 정말 잘 어울리는 애.
1: 뭐?
7: 둘이를 위한 아빠의 깜짝 선물이 멋지게 성공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둘이.
3: 가니야, 고마워.
7: 늦은 오후, 가니와 로기가 일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0: 오늘은 너무 바빴어.
1: 나도 돌아가서 좀 쉬자. 쉰 옷이잖아.
0: 무슨 일 있나 봐.
1: 가보자. 응? 피노, 안녕.
8: 너희들이구나. 안녕.
0: 응? 무슨 일이야?
8: 일하러 가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는지 움직이질 않아.
1: 우리가 정비소에 데려다 줄까?
8: 괜찮아. 토토가 오기로 했거든. 그런데 내가 못 나가면 다른 것이라도 일하러 가야 할 텐데.
0: 큰일이네. 우리도 일이 막 끝나서 엄청 피곤한데.
8: 어떡하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1: 피노, 오늘은 내가 대신 운행해줄게.
8: 정말?
1: 응. 손님들이 기다린다며.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0: 가니, 너도 아까 피곤하다며.
8: 괜찮아. 정말 고마워, 가니야. 그럼 좀 부탁할게.
1: 응, 그럼 다녀올게. 안녕하세요.
7: 가니, 피넛은 왜 안 오니?
1: 오늘은 제가 피넛 대신 운행을 나왔어요. 피넛이 오다가.
9: 저기 바쁘니까 빨리 문 좀 열어줄래?
4: 늦었다고.
1: 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9: 가니, 시청까지는 아직도 멀었니?
4: 이러다 약속을 늦겠어.
1: 네, 금방 도착해요.
7: 가니가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1: 도착했습니다.
4: 아이, 늦었다 늦었어.
1: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빨리 가서 쉬어야겠다.
0: 가니, 이제 끝난 거야?
1: 응.
0: 피곤하겠다. 그러게 뭐하러 일하겠다고 했어?
1: 비너씨 너무 곤란해 보였어.
0: 으휴, 다음부턴 남의 일은 못 본 척해. 너만 손해잖아.
1: 아니야, 도와주면 나도 기쁜걸. 피곤해서 아침에 씻어야겠다. 잘자, 로기.
0: 잘자.
7: 다음 날이 되었어요. 가니가 세차를 하러 왔네요.
1: 졸려.
0: 상쾌해.
1: 로기 일찍 나왔네.
0: 내가 좀 부지런하잖아.
3: 어떡해.
1: 라니, 무슨 일이야?
10: 아침 일찍 나갔어야 하는데 늦잠을 자버렸어.
0: 그러게, 나처럼 일찍 좀 일어나지. 난 먼저 간다.
10: 이러다 늦으면 어쩌지?
1: 그럼 너 먼저 세차해. 내가 맨 뒤로 갈게.
10: 정말?
1: 자, 어서 들어가.
10: 가니, 정말 고마워.
1: 뭘? 그럼 나중에 봐.

0: 결국 세차를 하지 못하고 운행을 나왔어요.
1: 하필이면 그때 고장이 날 게 뭐야.
2: 아니, 안녕.
1: 안녕, 얘들아.
2: 이게 무슨 냄새야?
3: 아니한테서 나는 것 같은데.
2: 아니, 너무 지저분하잖아.
1: 냄새.
0: 운행을 끝낸 가니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1: 가서 좀 쉬어야겠다. 어? 와, 저러다 가방이 떨어지겠는데?
4: 가니야, 괜찮아?
1: 응, 괜찮아.
5: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큰 사고가 생길 뻔했어.
1: 아니에요.
5: 그런데 이 짐은 어떡하지? 분명 또 떨어질 텐데.
4: 그럴게요.
1: 내가 실어줄게.
4: 정말?
1: 응, 마침 일이 끝났거든.
4: 우와, 고마워, 가니.
1: 저한테 실으세요. 다녀왔습니다.
6: 가니 왔구나.
4: 이제 오는 거야?
1: 응.
6: 어? 잠깐만. 그 상처들은 뭐야?
1: 에?
6: 대체 뭘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조심했어야지. 아무래도 다시 색칠해야겠어.
1: 네.
6: 하트, 정비용품점은 내일 가자.
4: 네, 하나 언니.
6: 이쪽으로 와, 가니.
1: 네.
0: 정비소에서 다시 색칠한 강희는 힘없이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1: 난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7: 강희!
1: 타요!
7: 오늘 난이랑 어디 다녀왔는지 알아?
1: 어딘데?
7: 우리 가디언엑스 영화 보고 왔어.
8: 지금 극장에서 특별 상영하고 있거든.
1: 가디언엑스 영화? 와, 나도 보고 싶다.
2: 자기들끼리만 보고 오고.
7: 내일까지 하니까 내일 다녀오면 되잖아.
2: 그래? 가니야, 그럼 내일 나랑 갈래? 난 오늘 일 때문에 못 봤거든.
1: 좋아. 정말 기대된다.
7: 얼마나 재밌었다고.
1: 맞아.
2: 가니, 빨리 나와.
1: 잠깐만.
2: 이러다 늦겠다고.
1: 알겠어, 이제 가자.
6: 얘들아, 너희 혹시 심부름 좀 다녀올 수 있니?
1: 심부름이요?
6: 급하게 정비용품이 필요한데 하트가 자리를 비웠거든.
1: 정말요?
2: 저흰 영화를 보러 가던 중이라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1: 그게 그렇긴 한데.
6: 그렇구나. 어쩌지?
2: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가냐, 빨리 가자. 다음부터 남 일은 못 본 척해. 너만 손해잖아.
1: 맞아. 심부름 다녀오면 영화를 못 볼 수도 있잖아.
6: 오늘은 꼭 봐야 하는데.
1: 하나 누나.
6: 아무래도 다시 색칠해야겠어. 하트, 정비용품점은 내일 가자.
4: 네.
1: 어제 나 때문에 정비용품점에 못 간 거잖아.
2: 아니, 안 올 거야?
1: 로기, 먼저 가. 난 하나 누나를 도와주고 갈게. 이따 봐.
2: 뭐? 분명히 늦을 텐데. 그럼 나 먼저 간다.
1: 하나 누나, 제가 심부름을 다녀올게요.
6: 정말? 고마워.
1: 멀려. 영화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서둘러야겠어.
7: 아니.
1: 피넛 안녕.
7: 어디 가는 거야?
1: 하나 누나 심부름 때문에 정비용품점에 가는 길이야.
7: 그래? 그럼 내가 대신 가줄까?
1: 뭐? 정말?
7: 응. 지난번에 날 도와줬잖아.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1: 그러지 않아도 돼.
7: 내가 다녀올 테니까.

0: 좀 쉬어. 이렇게 피곤해 보이너라.
1: 피몰, 고마워.
0: 뭘? 그럼 다녀올게. 바로 극장으로 가면 되겠다.
2: 연료가 다 떨어졌네. 충전소에 들렀다 가야겠다. 어? 줄이 왜 이렇게 길지?
0: 하니! 여기야!
2: 충전하러 온 거야?
0: 응! 너 극장 가는 길이구나?
2: 맞아. 그런데 연료가 떨어져서 잠깐 들렀어.
0: 그래? 그럼 네가 여기서.
2: 뭐? 아니야. 네가 오랫동안 서 있었잖아.
0: 난 다시 서면 돼. 너도 내가 늦잠 잤을 때 세차 순서를 양보해줬잖아.
1: 아니야. 정말 고마워.
0: 뭘? 그럼 영화 잘 보고 와.
2: 다행이다. 영화 시간에 맞출 수 있겠는걸? 길이 꽉 막혔네. 이러다 늦겠어.
0: 다니야!
2: 누리야!
0: 안녕? 어디 가는 길이야?
2: 자동차 극장에 가는 길인데 길이 너무 막히네.
0: 그래? 극장 가는 지름길을 아는데. 나만 따라와.
3: 다니는 누리를 따라 극장으로 향했어요.
2: 우와, 고마워. 네 덕에 영화를 볼 수 있겠어.
0: 뭘, 너도 어제 날 도와줬잖아. 그럼 영화 재밌게 봐.
2: 응, 잘 가.
0: 이제 들어가 볼까?
4: 하니!
2: 로기, 이제 오는 거야?
4: 이 앞에 길이 엄청 막혔잖아. 응? 근데 어떻게 네가 나보다 빨리 온 거야?
0: 그게...
4: 응?
2: 시작하나 봐. 어서 가자.
4: 가니. 어떻게 온 건데? 궁금하단 말이야.
2: 영화부터 보고.
3: 가니가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시간에 맞춰 극장에 도착했네요. 영화 재미있게 봐요, 가니.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중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호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호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호키제라세요.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노래하러 온 거야?
1: 응?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쏙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어, 나 갈래. 나.
2: 짜잔 형도 나.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리얼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무슨 일이야? 아니 귀신이라도 본 거야?
1: 귀신이 있어요.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대고요.
0: 뭐? 어디서?
1: 그게 제가 이 앞 꽃집 앞을 지나고 있는데 일일 조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조... 어제는 꽃집이 분명히 닫혀 있었는데 오늘은 열려있네. 할머니, 꽃할머니. 왜 이렇게 어둡지? 그건 아주 까맣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0: 댕구야, 그건 있잖아.
2: 띵동생.
0: 좋아요. 아니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2: 그게요. 제가 꽃집에 갔다가.
1: 좋아도 꽃집에 갔었어?
2: 꽃집이 오랜만에 열려있길래
3: 꽃할머니한테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안 돌아다니다가 넘어졌어.
1: 아파요. 어떡해. 그거 아무래도 귀신이 장난친 것 같아. 내가 꽃집에서 귀신을 봤거든.
2: 귀신?
0: 얘들아, 그런 게 아니라 잘 들어봐. 그 꽃집.
4: 내가 다신 가나봐라.
1: 하리야, 왜 그래?
0: 하리야,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4: 선생님, 저 이제 꽃집에 다신 안 갈 거예요.
1: 뭐? 또 꽃집이야?
0: 왜? 꽃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4: 엄마 심부름으로 꽃을 사러 갔는데 꽃할머니가 저를 쳐다도 안 보시고 제 말에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막 가버리시잖아요. 할머니 너무 서운해요.
1: 참 하리야, 그건 꽃할머니가 아니야.
4: 그럼 누군데?
1: 그건 바로 귀신이야.
4: 구석에 앉아 계셨어.
2: 그런데 꽃할머니는 항상 먼저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는 걸.
1: 맞아. 그리고 매일매일 꽃무늬 옷만 입으시잖아.
4: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가 평소랑 좀 다르긴 했어. 말도 안 하고 옷 색깔도 다르고.
2: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0: 설마 귀신이 할머니를 잡아먹은 걸까?
1: 혹시 할머니가 마법에 걸리신 거 아닐까?
2: 얘들아,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할머니가 얼마 전에 아주 아주 많이 아픈 일을 겪으셨거든.
3: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4: 옛날 옛날부터 꽃집에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셨어. 할머니가 열심히 간호를 했지만 할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래서 이제 꽃집에는 할머니 혼자만 남으신 거야.
0: 그랬구나. 할머니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1: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화를 냈어. 난 정말 나쁜 아이야.
2: 하리가 잘 모르고 그런 걸 할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1: 정말요?
2: 그럼 우리 하리가 원래 친절한 아이라는 걸 할머니도 다 알고 계시니까. 또 하리야, 우리 하리 지난번에 다리를 다쳐서 많이 아팠었잖아.
1: 네.
2: 그때 하리 기분이 어땠어?
1: 몸이 너무너무 무겁고 원래 잘 되던 발차기도 안 되고 하늘이랑 엄마한테도 괜히 짜증만 냈어요.
2: 그치? 그래, 누구나 많이 아플 때는 몸도 마음도 무거워져서 잘 웃지도 못하고 또 잘 되던 일이 안 되기도 해.
5: 꽃 할머니가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2: 그래.
0: 딩동쌤, 꽃 할머니를 빨리 낫게 해드리고 싶어요.
1: 저도요, 네. 저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머니가 나으실 수 있어요?
2: 보자. 우리 할이 아팠을 땐 친구들이 뭘 해줬지?
1: 딩동쌤이 오셔서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2: 입에 물었어요.
1: 조아가 옷도 선물해주고 친구가 물도 떠다주고 다들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금방 나았어요.
2: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꽃 할머니한테도 그대로 해드리면 어떨까?
1: 네.
5: 좋아. 좋아요.
2: 좋아, 좋아. 우리 딩동댕 유치원 친구들은 정말 친절.
1: 할머니 저기 계신다.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 곰인형을 안고 있으면 조금 덜 아팠는데 할머니가 곰인형을 안 좋아하면 어쩌지? 곰인형보다 중요한 건 너의 친절한 마음이야. 조금만 더. 꽃할머니, 꽃할머니, 하리가 왔어요. 할머니, 이 곰인형 할머니가 안고 주무세요. 그러면 덜 아프실 거예요.

0: 잘했어. 마음이 어두울 땐 반짝이는 친절이 필요해. 잘했어.
1: 꽃집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제일 빛나는 별이 되셨을 거야.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할머니가 별을 보시면 좋을 텐데.

0: 댕구야? 조아야? 댕구야, 댕동댕 마을에 정전이 일어났대.
1: 정전? 그게 뭔데? 근데 진짜 어둡다.
0: 전기가 끊어져서 이렇게 깜깜해진 거야.
1: 너 누구야?
2: 나 하리야, 하리.
0: 하리?
1: 진짜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0: 집에 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2: 얘들아, 저기 뭐가 반짝여.
1: 우와, 저거 크리스마스 때 봤던 트리 같기도 하고.
0: 엄청 큰 별 같아.
2: 저쪽으로 가보자. 자,
1: 가자.
0: 좋아,
2: 가자.
1: 자, 가보자.
2: 좋아, 빨리 와. 빨리 가.
0: 무서워. 반짝이던 게 이거였구나.
2: 덕분에 길을 찾았어.
1: 와, 진짜 예쁘다.
0: 우와.
3: 와. 아이고, 이게 무슨. 얘들아.
1: 할머니.
3: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마을이 온통 어두워졌네. 어디 안 다쳤니?
4: 할머니.
3: 그래. 얘들아, 이렇게 반짝이는 걸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다.
0: 할머니 마음이 아프면 저희도 아파요.
3: 아이고.
1: 맞아. 댕구도 앞으로 할머니 자주 도와드릴 거예요.
2: 할머니, 저희가 항상 옆에 있어 드릴게요.
3: 그래. 아이고, 고마워라.
1: 할머니.
3: 아이고, 댕구야.
2: 다시 밝아졌다.
3: 그래, 다 너희들 덕분이다.
1: 신난다. 밝아졌다.
2: 다시 밝아졌다. 하리가 해냈어. 하리야, 진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5: 오늘은 꽃할머니가 웃으셨다. 꽃무늬 옷도 다시 입으셨다. 먼저 인사도 해주셨다. 그릇집이 다시 환해졌다. 참 즐거우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게,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0: 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전!

0: 오늘은 하루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을 그려봐요.
1: 와! 저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2: 물량놀이 하고 싶어요.
3: 밥 먹고 싶어요.
4: 책을 읽고 싶어요.
0: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10시예요. 축구할 시간.

0: 꿀이덕
1: 이제 점심시간!

TV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공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양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젤리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 말랑말랑하고 쫄깃쫄깃한 젤리의 중독성 있는 촉감. 이건 바닷속 젤리로 불린다는 해파리? 해파리가 헤엄치는 모습도 젤리를 닮아서일까? 말랑말랑. 젤리의 특별한 이 느낌이 궁금하다.

젤리가 말랑말랑한 이유.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을까? 먼저 주스를 중탕하여 따끈하게 데워준 다음 젤라틴에는 물을 조금 부어 일정 시간 동안 불려준다. 그렇게 불린 젤라틴을 따뜻한 주스에 풍덩. 젤라틴이 잘 녹을 때까지 저어주면 젤리가 완성될까? 두근두근, 과연? 아직 멀었다. 젤라틴이 녹아있지만 아직 액체 상태인 주스. 한 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 쏟아지지 않는 포도맛 젤리가 됐다. 마음에 드는 모양틀로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말랑말랑하게 굳었다. 젤리 만들기. 어렵지 않게 성공했다. 평범한 주스 한 컵을 젤리로 변신시킨 그 재료. 이제 뭔지 알았다. 바로 여기 있었던 젤라틴. 젤라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단백질의 일종인 젤라틴은 돼지, 소 같은 동물에게서 얻는 동물성 단백질이었다.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자. 아무것도 섞이지 않아 찰랑거리는 따뜻한 물. 이 물에 젤라틴을 넣고 녹여보자.

젤라틴의 작은 입자들이 물에 고르게 퍼져 떠다니고 있다. 낮은 온도에서 식히면 떠다니던 입자들이 점점 그물 같은 구조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물이 갇혀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게 굳어지는 것이다. 이런 그물 구조를 만드는 건 젤라틴뿐 아니라 우뭇가사리, 도토리 같은 식물성 원료도 있다. 말린 우뭇가사리를 끓여 체에 받쳐내 잘 걸러낸 물을 차갑게 식혀

피면 탱글탱글한 우무가 된다. 도토리묵도 마찬가지. 도토리의 전분이 그물구조를 만들어 묵의 형태를 유지한다. 탱글탱글한 젤리의 움직임 하나에도 그물처럼 얽혀있는 과학이 찰랑거리고 있다.

말랑말랑하던 젤리. 손에 오래 가지고 있으니 끈적끈적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젤리가 완전히 녹아 뚝뚝 흘러내린다. 혹시 손에 열 때문에? 한번 제대로 열받게 해보자. 프라이팬에 올린 젤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녹기 시작한다. 젤리가 금세 완전히 녹아버렸다.

열에 약한 젤리.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여 있는 꼬마곰 젤리. 젤리를 색깔별로 나눠보자. 인내심이 무척 필요하다.

한 가지 색 젤리에 열을 가하면 당연히 젤리가 녹아내린다. 시럽처럼 흘러내리는 젤리를 유리병에 담고 잠시 식히자. 그동안 다른 색깔 젤리에 같은 방식으로 열을 가하고 굳어있는 젤리 위에 부어주면 색이 섞이지 않는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쌓아보면 완성되는 무지개 젤리. 작은 유리병 속에 무지개를 띄우는 힘. 그것이 과학이다.

생 파인애플, 통조림 파인애플, 그린 파인애플이 있다. 파인애플 젤리를 만들기 위해 컵에 담고 녹인 젤라틴을 붓고 같은 시간 동안 식힌다면 이중 굳혔을 때 젤리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1번. 생파인애플이 들어있는 컵이다. 왜 굳지 않았을까? 젤리를 굳게 하는 젤라틴은 단백질의 일종.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효소가 단백질인 젤라틴을 분해해 굳지 못한 것이다. 통조림 파인애플과 그린 파인애플은 젤라틴을 분해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굳어 젤리가 되는데 이유가 뭘까?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볼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셔틀콕. 셔틀콕.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뭔가 낯설다. 그래, 맞다. 셔틀콕은 배드민턴을 칠 때 쓰는 깃털 달린 공의 이름이었다. 셔틀콕의 생김새를 살펴보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드레스처럼 넓게 퍼지는 이 모양. 마치 아메리칸 원주민의 전통 가옥처럼 생겼다. 이런 특이한 모양의 셔틀콕과는 달리 보통의 공들은 둥근 모양이다. 던지거나 굴리기 가장 좋은 둥근 모양을 가진 보통의 공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셔틀콕의 낯선 모양. 깃털로 된 가벼운 셔틀콕이 과연 빠르게 날아갈 수 있을까? 쭉쭉 힘차게 뻗어가는 셔틀콕.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는 셔틀콕이 독특한 모양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셔틀콕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셔틀콕의 대부분은 부드럽고 하얀 깃털이다.

깃털의 주인은 바로 거위. 셔틀콕은 거위의 양 날개 아래 겨드랑이 깃털로 만든다. 거위 깃털을 한 대 모아 불량품을 골라내고 크기와 무게에 따라 분류한다. 셔틀콕의 윗부분인 코르크. 이 코르크에 깃털을 하나하나 꽂아준다. 이렇게 꽂힌 깃털이 잘 고정되도록 실로 박아주고 손으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주면 어느 정도 셔틀콕이 모양을 갖춰간다. 접착제를 바르고 포장 작업을 마친 셔틀콕이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은 바로 비행 테스트. 완성된 셔틀콕. 제법 먼 거리까지 날아온다. 그런데 날아오는 셔틀콕이 돈다? 분명히 돌고 있다. 빠르게 날아가는 셔틀콕을 눈을 크게 뜨고 보자. 지금이다. 확실히 돌고 있다. 그것도 한쪽 방향으로. 도대체 무엇이 셔틀콕을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는 걸까? 비밀을 알아내려면 깃털을 자세히 보자. 코르크의 깃털들이 약간 비스듬하게 꽂히고 있다? 셔틀콕의 깃털들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바람개비도 한쪽 방향, 선풍기 날개도 한쪽 방향의 나선형이다. 그렇다. 셔틀콕은 한쪽으로 배열된 깃털 때문에 회전을 하여 더 멀리 안정적으로 날아간다. 한쪽 방향으로 꽂힌 셔틀콕의 깃털에도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이 셔틀콕 정말 그렇게 빠를까? 날고 있는 셔틀콕이 라켓에 맞는 순간의 속도는 무려 시속 320km.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보다 빠르다는 건데 어떻게 몇 미터 안 되는 간격에서 그렇게 빠른 공을 받아칠 수 있는 걸까? 알면 알수록 알쏭달쏭한 셔틀콕의 비밀.

셔틀콕이 라켓에 맞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깃털의 폭이 좁아지면서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되어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 날아가면서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셔틀콕. 속도가 줄어들 때 셔틀콕의 모습을 보자. 깃털이 다시 펴지면서 공기 저항을 더 받아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받아칠 수 있게 된다. 깃털을 펼쳐 우아하게 착지하는 셔틀콕은 추락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오는 낙하산 같다.

천천히 떨어지는 낙하산의 우아함은 아름다운 순간의 과학, 셔틀콕에도 있다.

배드민턴 경기에서 사용하는 공의 이름. 셔틀콕. 무슨 뜻일까? 두 지점을 셔틀버스처럼 왕복하는 공. 셔틀은 왔다 갔다 왕복한다는 뜻이다. 콕은 닭을 뜻하는 말. 예전에 닭 깃털로 만들었던 셔틀콕을 좀 더 내구성이 높고 공기저항을 덜 받는 거위 깃털로 만들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름은 일편단심 셔틀콕이라 불린다. 평범한 깃털에 숨겨져 있던 재미있는 셔틀콕 이야기. 깃털 하나도 다시 보면 어느새 과학이 된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깃털로 만들어진 특별한 공, 셔틀콕. 이 셔틀콕에 붙어있는 깃털 모두 몇 개일까?

12개를 넘어 16개. 정답은 16개다. 모든 셔틀콕의 깃털 개수는 16개.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날아오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0: 쏘니 쏘니.
1: 쏘니 쏘니 쏘니 쏘니. 꼬니 꼬니.
2: 미니키즈 친구들이 여기서 놀고 있었군요. 오늘은 장난감을 갖고 노나 봐요.
0: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어? 써니? 어? 써니?
2: 어? 소니가 찾아낸 장난감에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장난감이 아니라 스피커인가 봐요.
0: 써니? 써니!
2: 니니키즈들이 노래를 듣고 신이 났나 봐요.
0: 써니! 써니! 써니! 써니!

0: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1: 써니가 다른 친구들에게 노래에 맞춰 춤추자고 제안하네요. 소니가 먼저 춤을 추려나 봐요.

0: 지니. 미미키즈, 오늘도 재미있게 놀았나요?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
1: 써니!

감사합니다.

拜拜。

purple, orange, green, blue, red, yellow, pink.

firefighter. Magician. Police officer.

Soccer player. Farmer.

nurse. Firefighter. Painter.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답답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칫썰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황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황.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가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balls. Small, white, table tennis balls. Well done, everyon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생명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이건 보물상자야.
1: 어? 박사님, 열쇠는 어딨어요?
2: 화살표를 따라가면 열쇠가 있답니다.
1: 아!

0: 잘했어요.
1: 어? 토리 박사님! 여기야.
0: 고마워요.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3: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2: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4: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4: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어?

0: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1: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다.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가.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다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뉴스와 뉴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뉴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할 때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도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Welcome to my kitchen. 네, 올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배고파요? 좋아요. 우리 오늘은 맛있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What are we making? It's a surprise. 네, 오늘은 surprise sandwich 먹어볼 거예요. We're going to make a surprise sandwich today.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1: Bread.
0: 네, 식빵 두 조각 있어요. We have bread. We have luncheon meat. 네, 식물성 luncheon meat 여기 있어요. We have an egg, 달걀 하나. We have sliced cheese, 네, 치즈도 있고. We have breadcrumbs, 빵가루. We have honey mustard dressing, pizza cheese, yes, cheese, mozzarella cheese, 딸기잼, strawberry jam, and dried parsley, 콘 파슬리 있어요. Now, let's cook. First, we need to cut the luncheon meat. 네, 우리 먼저 luncheon meat 잘라야 돼요. We need two slices. There we go. Let's cut one slice. 네, 한 조각. And one more, like this. 네, 우리 두 조각만 필요해요. 이제 우리 프라이팬에 넣을 수 있어요. So now we fry the luncheon meat. 네, 우리 luncheon meat 프라이팬에서 요리할 거예요. 네, 올리브 기름 조금 넣을 거예요. 이거 중불이요. Medium heat. And we put in our luncheon meat. 네, 우리 luncheon meat 프라이팬에서 넣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기다려야 돼. 그 다음 우리 한번 뒤집을 거예요. We have to wait. 하지만 벌써 옆에 보글보글보글보글 시작했어요. 와, They look good. 조금 더 기다려요. 솔직히 저는 진짜 고기 맛 좋지만 우리 세상 위해서 앞으로 콩고기 많이 먹어봐야 돼요. Let's turn it over. 오호, 색깔이 시작했어요. Look at the color. 이 색깔 얼마나 이뻐요. 이 샘에진 진짜 맛있게 나올 거예요. Okay, they're ready. Let's take them out. 와, 색깔 보세요. 다 됐어요. Okay, now it's time to make our sandwich. 이제 surprise sandwich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So we put on some honey mustard dressing. Let's put a little more here and here. If you don't have honey grain mustard, well, 그냥 mustard 써도 돼요. We put strawberry jam on this side. 우리 딸기잼 이렇게 spreading 할 거예요. 아따따따 딸기잼 너무 좋아요. 딸기잼 좋지만 다른 잼 넣어도 돼요. 블루베리 잼, 살구잼, 레스베리 잼 다 괜찮아요. 아니면 조금 더 고소한 음식 만들고 싶을 때 케첩도 넣어도 돼요. 아니면 마요네즈 이런 소스들도 다 괜찮아요. What's next? On top of the honey mustard, we can put sliced cheese. So let's open our sliced cheese. And we put one slice like this. 한 조금. And one more. And fold. And one slice like this. More cheese, more cheese. I love cheese. 진짜 치즈 좋아요. Why don't we ask the chef? Chef Nim!
2: Hello, I'm Chef Robin. 조선시대에도 치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지만 왕족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치즈는 우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백질, 지방,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Cheese has a lot of protein. So, let's cook together.
0: Now, we need the luncheon meat. 네, 우리 식물성 luncheon meat 넣을 거예요. One piece like this. 그리고 하나 여기. One more thing. More cheese. 네, 우리 피자 치즈도 필요해요. Let's sprinkle pizza cheese on the luncheon meat. 우리 luncheon meat 위에 피자 치즈 이렇게 뿌려요. And now we close the sandwich. We put this slice on top. 이 위에 이렇게 샌드위치 하나 만들었어요. Push down. 살짝 눌러요. We're going to put this around the sandwich with breadcrumbs. 콩가루 같이. This is the surprise. So first we crack the egg. And now we mix. Keep mixing round. We mix the yolk and the white.

0: 믹싱 하는 거예요.
1: 우리 흰자 노른자 채 걸러요. So we put it through the sieve like this.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달걀물 만든 거예요. 이런 샌드위치 잘못했을 때 한 접근 흰자, 한 접근 노른자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샌드위치 여기서 넣고요. 그리고 하면서 조심해야 해요. 한 접만 달걀물 안 돼. 전체 위, 아래, 위, 위, 아래, 옆도 다 달걀물 넣어야 돼요. 이제 반 가루 위에 넣어도 돼요. Okay. And into the breadcrumbs. 반가루 이렇게. 반가루 저렇게. 반가루 위에요. 반가루 옆으로. Turning 하고 위에도 놓고 위에도 놓고. Put them on top like this. 옆으로도 위로도 뒤집어요. More on top like this. Haha. Look at that.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쁘다. This is our surprise sandwich. Let's put the surprise sandwich on the tray. 우리 샌드위치 트레이 위에 넣을 거예요. And we put the tray in the air fryer. Now we cook. 160 for 8 to 10 minutes. 우리 160도 8분 10분 정도 요리할 거예요. 우리 에어프라이어 때문에 뜨거워요. 그래서 이런 장갑 같은 거 써야 돼요. Let's open it up

0: sandwich.
1: We're gonna make two triangles. 우리 삼각형 두 개 만들어 볼 거예요. 손 조심해요.
0: Hear that crack, crack, crack, crack.
1: Two more ingredients. One, powdered sugar. 우리 sugar powder 이렇게
0: tap tap tap tap tap.
1: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눈처럼 like snow falling tap tap tap tap tap. And dried parsley. 우리 corn parsley 두 개. Corn parsley 이렇게 하고 이렇게.
2: Our surprise sandwich is finished.
1: 네, 우리 surprise sandwich이 완성됐습니다.
2: 테스트
1: 맛보기 시간. 맛있는 서프라이즈 샌드위치.
2: 스윗, savory, salty.
1: 살짝 매워요, 머스터드 때문에요. 이 맛들이 다 섞여서 햄 샌드위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샌드위치.
2: We made a surprise sandwich.
1: 네, 우리 서프라이즈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다음번은 또
2: surprise?
1: 아니면 아주 익숙한 요리도 할 수도 있어요.
2: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1: See you next time. Bye by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클릭서
1: 클릭서 얼마세가
4: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1: 클릭서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5: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서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들 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힘들다.
1: 아이고, 힘들어. 네. 아, 힘들어. 아유. 아, 아, 진짜 조선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0: 아유, 너무 힘들어요.
1: 힘들게 뭐가 힘들어? 지금 내가 너 이고 가고 있는데.
0: 아유, 매달려서 가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1: 아니, 뭔 놈의 두 갈래 길이 이렇게 또 많은 거야?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0: 오른쪽이 좋지 않을까요?
1: 왼쪽으로 간다.
0: 아유, 그럼 왜 물어본 거예요? 아유, 아유, 아유, 조심해요.
1: 뭐야? 뭔 소리야?
0: 뭐 무슨 소리죠?
1: 너 들리지? 이거 뭔 소리? 뭐야? 이게 뭐야?
0: 멋진 탈 것인데요.
1: 잠깐만. 근데 이렇게 빠르게 슝슝 다니는 거 보면 충분히 조선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당장 조선으로 데리고 가주시오.
2: 이건 조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1: 그러면 어디를 갈 수 있는 겁니까?
2: 울퉁불퉁한 산속 달리는 산하고 도바입니다.
1: 어? 울퉁불퉁한 산길을 다니는 산하고 도바이?
3: 산악 오토바이는 오르락내리락 산길, 울퉁불퉁 자갈길, 어떤 길도 거침없이 달려요. 농장부터 산악 오토바이 체험장까지 험한 길이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산악 오토바이를 만날 수 있어요. 거친 길도 거침없이 달리는 산악 오토바이, 함께 알아볼까요?
1: 저 이거 타고 조선으로 가고 싶으니까 이거 타는 법 좀 알려주십시오.
4: 네, 알겠습니다.
1: 그러면 그냥 바로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4: 아직. 이거 타기 전에 안전장비를 먼저 해야 돼요.
1: 안전장비?
4: 네.
1: 네, 소시 쪽에 말도 많이 타고 흐차! 내가 다 하는 건데 필요 없습니다.
4: 이걸 안 하면은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1: 죄송합니다.
4: 네, 그럼 이제
1: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 아프면 얘기하십시오.
1: 이상한 소리 나요, 여기서 이거.
4: 이게 딱딱 착용되는 겁니다.
1: 머리, 팔, 다리 튼튼하게 충격을 막아주는.
4: 그렇죠.
1: 질문 있습니다.
4: 예.
1: 앞에랑 뒤에랑 이 바퀴의 크기가 좀 다른데.
4: 이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바퀴가 얇잖아요. 뒤엔 두껍죠. 앞 타이어는 방향을 틀기 위해서 좁습니다. 앞바퀴가 넓으면 틀기가 힘들어요. 뒤에는 안전성을 위해서 넓은 거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뒷 타이어는 넓습니다.
1: 그럼 뒤에서 받쳐주면 앞에서 방향을 튼다?
4: 그렇죠. 이제 올라가세요.
1: 그럼 이제.
4: 네, 이제.
1: 어떻게?
4: 발 한쪽 이렇게 대고, 이렇게 앉아주시면 돼요.
1: 이렇게?
4: 그렇죠.
1: 이건 뭐 말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4: 네.
1: 자, 가자!
4: 안 가죠.
1: 이게 왜 안 가는 겁니까?
4: 이제 시동을 걸어야지.
1: 시동.
4: 자, 이제 시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시동은, 자, 브레이크 잡고. 이걸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1: 이거 멈춰주세요!
4: 이게 무서우면 못 타요.
1: 알겠어.
4: 그렇죠?
1: 예, 예.
4: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 천천히 누르면서 브레이크를 뛰는 거예요.
1: 무섭긴 한데 충분히 배웠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자, 여기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지만 탈 수가 있어요.
1: 연습에 통과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4: 그렇죠.
1: 그럼 바로 연습하시죠.
4: 네, 알겠습니다.
1: 가자! 말보다 빠르다! 말도 잘 듣네! 왼쪽으로! 우와! 가자! 높은 길을! 오! 예! 재밌네.
4: 이거는 방향전환 S로 방향전환하는 거예요.
1: 예, 알겠습니다.
4: 최대한.
1: 그렇죠. 최대. 오, 오른쪽도 최대로. 오호, 다시 왼쪽 최대. 가자, 최대로. 이야, 오른쪽으로. 자, 왔으면 다시 왼쪽으로. 아니구나, 직진 앞으로.
4: 아, 너무 잘 찾았어.
1: 이거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4: 재밌어요?
1: 너무 재밌어.
4: 아, 그래요?
1: 예.
4: 일단 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 코스를 어느 정도 알고 올라가셔야 돼.
1: 코스라고 하면?
4: 코스라는 거는 난이도.
1: 난이도!
4: 일단 쉬운 코스로 먼저 갈 거예요.
1: 예, 예. 아, 예.
4: 걱정하지 마시고.
1: 예.
4: 아, 저 믿고 따라오십시오.
1: 알겠습니다.
4: 네. 준비됐습니까?
1: 저는 됐고. 네. 하나 넣어도 갈 수 있겠지?

0: 데이 준비됐어요.
1: 좋아, 한번 가보시죠. 자, 출발. 출발. 그렇지. 힘차게 힘차. 와. 아니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여기 이렇게 편하게 간다고? 여기를? 와. 그렇지. 그렇지. 가자. 오, 그렇지. 큰 타이어가 균형을 잡아주고 작은 타이어가 방향을 꺾어주는구나. 어, 그렇지. 그대로. 자, 그대로.
0: 박희님.
1: 왜?
0: 박희님. 왜? 오.
1: 야, 타마, 너 안 무서워 지금?
0: 너무 재밌어요.
1: 재밌긴 뭘 재밌어 지금. 생각보다 무섭다. 어쨌든 이것만 있으면 네. 생각보다 편하게, 생각보다 빠르게 조선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0: 와우, 정말 잘 되는 거야.
1: 뭐라는지 안 들려. 됐어, 필요 없어. 그냥 가자. 그렇죠. 예.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건지 진짜 몰랐습니다. 이거
2: 아, 진짜 처음 축은 되게 잘 타셨어요.
1: 와,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파른 산길을 미끄러지지 않고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2: 아, 이 바퀴 마찰력 때문에.
1: 마찰력?
2: 네.
1: 마찰력이 그게 뭡니까?
0: 마찰력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1: 너가 알려준다고?
0: 네, 제가 마찰력에 대해선 잘 알고 있죠. 이 장난감 자동차로 마찰력을 알려드릴게요. 두 자동차의 다른 점이 뭘까요? 5, 4, 3.
1: 아, 잠깐만. 바퀴! 바퀴가 다르구나. 하나는 실제 산악 오토바이처럼 바퀴가 울퉁불퉁하고, 다른 하나는 내 피부처럼 매끈매끈하네.
0: 오, 맞아요. 두 장난감 자동차가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걸 보면 마찰력에 대해 알 수 있어요.
1: 오, 바퀴가 울퉁불퉁한 것은 잘 올라가고 바퀴가 매끈매끈한 것은 잘 올라가지 못하네.
0: 네, 바로 마찰력 때문이에요.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힘인데요. 닿아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생겨요. 물체의 표면이 매끈매끈하면 방해하는 힘인 마찰력이 작아져요. 매끄러운 얼음 위는 마찰력이 작아서 잘 미끄러지죠. 반대로 물체의 표면이 거칠거칠하면 방해하는 힘인 마찰력이 커져요. 얼음 위에 오돌토돌 모래를 뿌리면 마찰력이 커져서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산악 오토바이의 바퀴는 평평한 길을 달리는 탈 것의 바퀴보다 울퉁불퉁해요. 홈이 깊게 파여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마찰력이 커져서 가파른 길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올라갈 수 있어요.
1: 아, 그거 참 신기하구나.
0: 어?
1: 왔다. 저거 선생님, 그 산악 오토바이로 제가 육행시 한번 띄워드려봐도 되겠습니까?
2: 아, 좋죠.
1: 산! 산을 이리저리 오르면서 악! 악! 소리 나도록 정말 힘들었는데 오! 오호라! 이렇게 좋은 것을 발견했구나! 토! 토지를 아주 그냥 후후! 방방 아주 그냥 앞으로 잘 가는구나!
2: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3: 안 돼요.

0: 죄송합니다. 자, 아무쪼록 너무 잘 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산악 오토바이는 울퉁불퉁 거친 산길도 거침없이 달리는 탈 것이요. 마찰력이 큰 바퀴 덕분에 가파른 길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올라갈 수 있다더군. 산악 오토바이가 조선에 있었다면 한양 가는 길이 훨씬 수월했을 텐데. 산악 오토바이야, 나와 함께 조선에 가자꾸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힘드신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1: 아유, 괜찮아. 약하러 온 김에 이렇게 운동도 되고 좋지 뭐.
0: 노인대학 가신다고 안 했어요?
1: 아유, 가봤자 맨 손주 자랑이나 하고 여기가 훨씬 재밌어.
0: 어때?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접수하시게요?
2: 네, 그게...
0: 그런데 무슨 동물? 도마뱀이신가?
1: 바다 이구아나잖아.
0: 바다 이구아나?
2: 맞아요.
3: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사는 바다 이구아나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서 생활하는 도마뱀이야.
0: 우와, 유명하신 분이구나. 바다 이구아나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2: 그게 마음이 아파요.
0: 마음?
2: 거울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코, 얼굴, 피부, 제 생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이 아프다고요.
1: 네?
2: 저도 예뻐지고 싶다, 구아나.
0: 오늘의 관자, 바다 이구아나. 바다 이구아나가 예뻐지고 싶대요.
4: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병원은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미용 목적의 성형은 하지 않습니다.

0: 네. 아, 근데 그 저기 구하나 씨? 아니, 어디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드세요?
1: 절 보고도
0: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비가 오나?
1: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얼굴. 그 중에서도 갸름하지 않은 뭉툭하고 짧은 주둥이. 뻥 뚫려 지나치게 큰 콧구멍. 게다가 거칠고 칙칙한 피부까지.
0: 저런 한두 가지가 아니네.
1: 다른 이구아나들처럼 주둥이는 갸름하게 깎고, 콧구멍은 작게 축소하고, 피부는 알록달록하게 하고 싶은데.
2: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마음에 안 든다고 멀쩡한 몸에 손을 대는 것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1: 전문병원을 갔어야 하나?
0: 저기 구하나 씨, 저희가 봤을 땐 엄청 건강해 보이고, 아니 멋지신데요.
1: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거다 알거든요. 콧구멍이 커서 콧물도 많이 나오고 이게
2: 근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코를 풀어요?
1: 아, 그건 문제로 낼 구하나. 원래 바다 이구아나는 코로 물을 자주 뿜어내죠. 바다 이구아나가 콧물을 자주 뿜는 이유는 1번, 감기에 자주 걸려서. 2번, 몸속의 소금을 빼내려고.
2: 잠깐! 소금? 지난번에 바다거북은 몸속에 소금을 빼내려고 눈물을 흘렸잖아!
0: 맞다! 아니, 그럼 바다 이구아나는 소금물을 콧물로 빼내나?
1: 바다 이구아나는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를 먹다 보니 몸에 소금이 자꾸 쌓이죠. 이걸 몸속에 그냥 두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코에 있는 소금샘으로 재채기하듯 몸속의 소금을 물과 함께 발사하는 거죠.
0: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소금물을 잘 빼내게 콧구멍이 커다란 거 아니에요?
1: 댕댕이 간호사님, 제 콧구멍 눌리고 눈물이.
0: 아니, 방금도 맞다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1: 그건 원래 바다 이구아나는 항상 고개를 끄덕끄덕 흔들거든요.
2: 그래요?
1: 암컷은 짜증날 때, 위협받을 때 가끔 흔들고, 수컷은 엄청 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죠. 여기서 문제! 바다 이구아나 수컷이 고개를 끄덕이며 흔드는 이유는? 1번, 춤추며 리듬을 타려고. 2번, 자신을 과시하려고.
0: 이게 리듬 타는 거지.
2: 맞아. 리듬 타는 것 같진 않고, 정답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1: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3: 겨겨겨 격하게 흔들어 쿵쿵 꾸덕꾸덕 격하게 흔들수록 힘도 세고 아주아주 아주 남성적이라는 신호 겨겨겨 격하게 흥흥
4: 끄덕끄덕끄덕 끄덕끄덕끄덕 어떠냐 끄덕끄덕끄덕 끄덕끄덕끄덕 내가 더 세게 흔든다고 하 끄덕끄덕끄덕 끄덕끄덕끄덕 끄덕끄덕끄덕 아니거든 예이 끄덕끄덕 끄덕끄덕 끄덕끄덕

0: 뛰는 거 내가 최고. 비켜!
1: 와! 제 흔드는 건 누구도 못 당해.
2: 도망가자!
0: 가장 강하게 흔드는 이구아나만이 암컷의 선택을 받는다.
3: 실제로 고개를 강하게 흔드는 이구아나가 수컷 호르몬이 많다고 해요.
4: 그렇구나. 진짜 신기하다.
3: 근데 갑자기 너무 춥네. 여긴 성형 안 하신다니까. 그럼 이만.
4: 이구아나 씨 추우세요?
3: 재원이, 재원이.
1: 갑자기 왜 그러시죠? 댕댕 간호사, 재원 체크.
4: 재원 체크. 자, 어디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콧구멍이 제일 커가지고. 이럴 수가. 온도가 20도도 안 돼. 엄청 낮아.
1: 뭐? 댕댕 간호사 히터.
4: 히터! 제 간호사 히터가 좋아!
1: 이번저씨!
3: 따뜻해.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1: 갑자기 왜 체온이 떨어진 거지?
3: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바다에 들어갔었거든요. 바다 이구아나는 바닷가 바위에서 해초를 먹다가 부족해지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4: 와, 바다 이구아나 헤엄 잘 친다.
1: 우와, 바닷속이 꼭 푸른 초원 같아.
3: 그런데 바닷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1: 왜요?
3: 바닷물이 엄청 차갑거든요. 차가운 바닷속에 오래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에 마비가 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분 안에 빨리 나오죠. 우린 스스로 체온을 못 올리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태양을 받으며 빨리 체온을 올려야 해요.
4: 단체로 일광욕 하는 모습 재밌다.
3: 그게 병원에 빨리 올 생각에 체온을 제대로 못 올리고 왔거든요.
4: 아유, 저런. 아이, 그런데 헛걸음만 하셨네요.
1: 어차피 저희는 성형은 안 하니까 체온이 오르면 가시면 되겠네요.
3: 그니까요. 아휴, 그냥 이대로 살아야. 그냥 주둥이, 콧구멍, 피부 싹 다 고쳐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동물병원도 여기밖에 없잖아요.
4: 안 된다니까요. 진짜.
3: 뭐야.
4: 왜 그러세요?
3: 아니, 누군가 절 때리는 것 같은데.
4: 왜 저러는 거지?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헛것을 보나?
1: 이상한데? 띵기리 띵기리 띵기리 띵 나타나라. 야!
4: 끄덕끄덕 킁킁. 야! 아니, 이거 왜 때리시는 거예요? 끄덕끄덕. 아이, 잠깐만. 내가 보여?
1: 보이죠? 누구세요?
4: 나? 그 옛날 갈라파고스 섬에 처음 정착한 바다 이구아나 조상이옵시다.
5: 바다 이구아나 조상?
4: 끄덕끄덕끄덕. 내가 너무 답답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왔어. 아니, 조상들이 바다에 살기 딱 좋게 물려준 몸을 뭐 성형을 해서 바꿔 딱
1: 딱 좋게 물려줬다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2: 그러니까 끄덕끄덕 아주 아주 먼 옛날
6: 우린 바다에 표류되어 헤매다가 이곳 갈라파고스 섬에 들어왔지.
7: 마침 섬이 있어서 다행이야.
3: 끄덕끄덕 물에 빠져 죽을 뻔했네.
7: 근데 여기는 화산섬인가 봐. 우리의 먹인 풀이 거의 없네.
3: 선인장이다. 배고프니까. 가시예요. 가시만 없으면 먹을 수 있는데.
7: 아이, 가시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먹어?
6: 바다의 풀, 해초. 바닷속에도 해초가 엄청 많아.
3: 끄덕끄덕 친구야,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면 금방 체온이 떨어져 우린 죽을 거야.
7: 아이, 그치만 저 수많은 해초들이 너무 아까운데.
3: 가시는 있지만 난 선인장으로 버텨볼래.
7: 난 바닷물에 적응해 해초들을 먹어볼게. 우와, 해초 많다.
3: 오, 끄덕끄덕.
5: 그래, 결심했어. 적응하면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2: 그때 선인장을 먹겠다고 육지에 남은 이구아나들은 끄덕끄덕.
6: 육지 이구아나가 되었지.
8: 우와, 가시가 저렇게 많은데 선인장 잘 먹는다.
6: 뾰족한 가시가 있는 선인장을 먹기 딱 좋게 턱이 점점 더 강하게 발달하고 지금의 육지 이구아나 모습으로 변화한 거지.
1: 아, 육지 이구아나는 색깔도 다르냐. 환경에 맞게 적응하며 몸도 변한 거구나.
2: 끄덕끄덕, 그렇지.
9: 그럼 우리 바다 이구아나도 바다에 살며 몸이 변한 건가?
2: 끄덕끄덕, 당연하지. 흥흥, 끄덕끄덕.
6: 헤엄치기 좋게 꼬리가 납작해지고 바위를 꽉 움켜쥘 수 있게 발톱도 길고 두꺼워졌지. 무엇보다 해초를 먹기 쉽게 주둥이는 더 뭉툭해졌단다. 그리고 차가운 바다에서 떨어진 체온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 피부도 검게 변화한 거야.
9: 네? 체온이랑 피부색이랑 뭔 상관인데요?
2: 얘기! 그걸 아직도 모르는 게냐?
6: 밝은 색보다 검은색이 햇빛을 더 빨리 흡수하니까.
5: 아하! 그렇구나!
6: 아참참, 콧구멍 크기도 소금물 뿜기 딱 적당하게 변한 거거든.
2: 그런데 뭐 끄덕끄덕 성형을 하겠다고 쾅!
5: 그러시면 안 돼요.
2: 끄덕끄덕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늘나라에서 왔겠어. 킁킁.
9: 끄덕끄덕. 아, 그런 이유가 있는지 저도 몰랐다고요. 끄덕끄덕.
2: 흥흥. 끄덕끄덕.
9: 끄덕끄덕.
2: 그러니까 너 성형하면 바다에서 못 살아. 흥흥. 끄덕끄덕.
8: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다에 살기에 딱 맞게 변화한 완벽한 몸이네요.
9: 그런가?
2: 그럼 끄덕끄덕 킁킁.
9: 끄덕끄덕. 다시 보니까 주둥이며 콧구멍이며 이상하게 멋져 보이네. 검게 탄 피부도 건강해 보이고.
2: 끄덕끄덕. 우리 바다 이구아나들은 지구상에 바다에 적응한 유일한 도마뱀.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잠

0: 관심을 갖고 살아도 돼요. 끄덕끄덕 킁킁.
1: 끄덕끄덕.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고칠 생각 안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요.
0: 끄덕끄덕 킁킁.
1: 고마워요, 조상님.
0: 킁킁 킁킁.
2: 정말 잘 됐다.
3: 끄덕끄덕. 끄덕끄덕. 그런데 목은 좀 아프겠다.
2: 그러니까 끄덕끄덕.
0: 끄덕끄덕. 일주일만 아프고 그다음부터는 아프고.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중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여기는 정은 병원이에요.
1: 여기는 훈민 약국이에요.
0: 정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1: 훈민 약국에서 약 받아가세요.

0: 여기요?
1: 어? 아, 바로 이 아기군요. 말랑말랑 젤리 아기예요.
0: 감사합니다.

0: 낙타 환자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1: 마음이 아파요.
0: 네?
1: 사막에 친구가 없어 혼자 심심해요.
0: 이럴 땐 어떤 약을 처방해 주지요?
2: 아, 약을 써서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낙타에 약이 나올 거예요.
0: 아,
1: 그럼 아이야 용사를 불러야죠. 한글 용사, 아이야!
3: 아이야!
4: 야!
5: 얘들아, 안녕?
0: 안녕.
6: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약, 약이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의
7: 문!
5: 약을 쓰려면 먼저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4: 여기야!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6: 아이야가 간다!

바람이 부는군. 저건 뭐지? 열기구잖아. 찾았어. 열기구의 이용.

0: 야! 약의 야는 여기 찾아왔어. 이제 받침 기억을 찾자.
1: 받침에
0: 문!
2: 얌, 얌, 얌, 얌. 양, 양, 양, 양. 약, 약, 약, 약.
3: 여기야!
2: 약, 약, 약, 약.
1: 받침 기억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받침 기억을 찾아야 돼.
1: 어?
0: 찾았어. 어? 시공간을 멈춰줘.
2: 내가 도와줄게.
3: 멈춰라 시공간.
0: 국수의 받침 기억.
4: 나라 한글.
0: 하차.
5: 받침 기억.

0: 받침 기업.
1: 야.
0: 받침 기업. 야.
1: 받침.
2: 저장 완료. 야. 훈민정음의 손으로.
3: 한글카드다.
1: 뭐든지 자판기에 빨리 넣어보자. 뭐가 나올까?
3: 뭐든지 자판기에 약 한글카드를 넣으면 우와, 약이네. 어? 약이 아닌데? 어? 낙타네.
1: 나랑 닮았네.
3: 같이 놀자.
1: 기분이 좋아졌어.
3: 낙타의 약은 친구였네.
1: 친구가 약이었네. 같이 놀자. 뭐 하고 놀까?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윽윽윽윽윽윽윽윽윽윽윽. 야. 윽. 야, 윽. 야, 윽. 약. 약. 약. 낙타야. 네가 외로워서 마음이 아픈 거구나. 할아버지가 친구가 꿀까? 되어줄게.
4: 냠냠.
0: 야? 야. 받침 기억이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약, 약, 약. 주, 주, 주, 주, 주. 구, 구, 구, 구, 구. 약, 주, 구. 주, 주, 주. 구, 구, 구. 국! 죽! 약!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약! 친구들, 따라해봐요! 약! 끝!
5: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양말, 약국, 약사.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양말, 약국, 약사.
0: 약. 여기는 훈민정음 병원이에요. 낙타는 마음이 아프대요. 어떤 약을 지어주지? 열기구의 이응이 야를 만나 야. 야가 국수의 받침 기역을 만나 약. 한글 카드를 넣으니 낙타가 나왔어요. 낙타의 약은 친구였어요. 훈민정음은 약을 잘 지어요. 훈민정음은 약을 잘 지어요. 훈민정음은 약을 잘 지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문.

0: 뭐해?
1: 집 만들어.
2: 나 들어간다.
1: 정우마, 거기 문 아니야.
0: 그럼 문은 어디 있어?
1: 이제 만들어야지.
2: 아, 우리 같이 문 만들자.
1: 응.
0: 어떤 문을 만들까?
2: 열고 닫을 수 있는 문.
1: 옆으로 밀고 닫을 수 있는 문.
2: 자동으로 열리는 문.
1: 좋아.
0: 여기에 문을 만들자.
1: 그런데 어떻게 만들지?
0: 훈민아, 응? 좀 도와줄래?
1: 어?
2: 자, 이렇게 해보면 짠!

0: 여기가 이제부터 우리 집이야.
1: 응.
0: 우리 이사 가자.
1: 그래.
0: 일단은 따뜻하게 먼저 이불을 깔아줄게요.
1: 네. 자.
0: 이제 친구들 들어갑니다.
1: 네.
2: 어떤 친구일까?
0: 물범 들어갑니다.
3: 들어가세요.
0: 물고기 들어갑니다.
4: 어서 오세요.
0: 어? 친구들이 배가 고프대요.
2: 어, 어쩌지? 오.
0: 간식 들어갑니다. 이제 정음이도 들어오세요.
4: 네, 들어갑니다.
1: 우와, 재밌겠다.
2: 우와.

0: 이제 문 닫습니다. 문이 있으니까 좋다. 정말 멋진 문이야. 아, 여기에 문이라고 써놓자. 자,
1: 잘 쓴다.
0: 문 닫았다.
2: 뭔가 이상한데? 이거 무 아니야?
0: 오, 문 어떻게 쓰지? 아이야를 불러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3: 하,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6: 문, 문이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4: 문을 쓰려면 미음이 필요해. 미음의 문을 찾자.
7: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8: 여기야!
3: 미음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5: 아이야가
8: 간다!

미음을 찾자. 미음, 대체 어디 있지? 어? 찾았어. 모자의 미음.

0: 미음이 우를 만나 무.
1: 무. 문의 문은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니은을 찾자. 받침의 문.
2: 물, 물, 물, 물, 물. 묵, 묵, 묵, 묵, 묵. 문, 문, 문. 문, 문.
1: 여기야! 받침 니은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야가 간다! 간다.

0: 받침 니은을 찾아야 돼. 오, 재밌어 보이는군. 구경 좀 할까? 오. 아, 찾았어. 손에 받침 니은.
1: 나라 한글.
0: 아차. 받침 니은. 받침 니은. 무. 받침 니은. 문
2: 합체.
3: 저장 완료.
2: 문.
3: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우와, 문 한글 카드다. 빨리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응. 어? 이? 이건 문패잖아.
5: 문패? 어?
4: 자. 그럼 내가 문이라고 써볼게.
5: 응?
4: 자.
6: 할아버지 차례. 한글 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문.
7: 무.
6: 무. 무.
7: 은. 은. 무. 은.
6: 문.
7: 문.
6: 문. 문. 문.
7: 문이네. 떡떡떡.

0: 안녕하세요.
1: 오, 깜짝이야. 아까 진짜 문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0: 꿀꺽. 받침 니은 맛있다.
1: 받침 니은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무. 은. 무. 은. 무. 은. 문. 문. 문. 누? 소. 문. 누. 소. 눈. 손. 눈. 문. 문.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문. 친구들 따라해봐요. 문.
0: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선물, 신문, 창문.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선물, 신문, 창문.
1: 문. 훈민정음의 집이에요. 멋진 문도 만들었지요. 문을 열고 문을 닫고. 훈민정음은 문이라고 쓰고 싶어요. 모자에 미음이 우를 만나 무. 무가 손에 받침 니은을 만나 문.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문패가 나왔지요. 훈민정음은 문을 잘 만들어요. 훈민정음은 문을 잘 만들어요. 훈민정음은 문을 잘 만들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옥스포드 탕.
8: 어? 해보고.
7: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8: 오.
7: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0: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나.
1: 드래곤, 넌 어떻게 맨날 당하냐? 이번엔 재미없어. 이제 장난 좀 그만할래? 분명히 핑핑이는 사람이 아닐 거야.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2: 삐리삐리, 어? 여러분,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미션이야!
3: 여러분, 안녕!
4: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미션을

0: 전달해 드릴게요.
1: 뿡뿡 짝짝짝.
2: 모아군, 그 소식 들으셨어요? 파란 수염팀이 피라미드 미션을 실패해서 순위가 두 계단 하락했어요.
0: 정말 안타깝네요. 피라미드라면 이집트에 있는 거대한 사각골 모양의 무덤을 말하는 거죠?
2: 맞아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에서 되살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은 왕이 다스릴 사후세계 왕궁을 만들었죠.
0: 정말 굉장하네요. 그럼 비밀스러운 새 미션을 공개할게요.
1: 세계 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뿡뿡!
3: 사라진 미라를 찾아서 고민을 해결해라!
2: 자, 그럼 준비됐나요?
0: 이번 미션도 반드시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1: 그럼 저희 이만 뿡뿡!
2: 미라?
4: 혹시 맞아! 미라라고 하면 죽은 왕이 다시 살아나서!
5: 좋아! 로빈, 미라에 대한 자료를 찾아줘!

0: 삐리삐리. 사막의 피라미드에는 미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부터 미라가 관 속에서 사라져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삐리리.
1: 좋아. 그럼 피라미드로 간다. 모두 출발 준비.
2: 준비.

0: 어디서 봤던 것보다 훨씬 크네.
1: 그런데 입구는 어딨지?
2: 우리 앞쪽에 없다면 반대쪽에 있겠지. 유호! 예! 하! 좋았대요! 하하! 예! 예!
0: 그쪽이 아니지. 자! 자! 자! 아, 자!
3: 사자!
1: 어머, 어떡해!
3: 사자, 사자!
1: 사자!
3: 사자! 사자! 사자!
4: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프다고!
3: 으아, 낫다!
5: 너희들은 누구냐? 감히! 이 스핑크스님에게 장난을 하다니! 나의 얼굴에 장난을 치고 살아 돌아간 자는 아무도 없다!
4: 힝! 아프다고!
2: 넌 누구냐? 내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얘들아, 물러서 있어! 내가 상대할게!
1: 독해! 그게 아니야!
5: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나에게 대항한 인간은 너희들이! 정말로 아프다고!
0: 넌 누구냐? 내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1: 지체...
2: 자, 덤벼라!
0: 아,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어요.
5: 그건 그렇고, 너희들은 여기에 무슨 일 때문에 온 것이냐?
6: 저희들은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세계 탐험대회에 참가하고 있거든요.
0: 미라를 만나서 고민을 해결해야 하는데 혹시 저희들의 피라미드 안으로 들여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5: 난 피라미드를 지키는 자, 스핑크스다. 그렇다면 미라를 만날 수 있도록 피라미드에 들어가도록 해주지.
1: 우와, 정말요? 고맙습니다.
3: 사자! 빨간 사자!
4: 아이, 꼬마 좀!
7: 생크마, 가자!
3: 생크! 생크!

0: 왠지 으스스한데? 이 벽화들은 무슨 뜻일까?
1: 춤을 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2: 고양이, 고양이, 뱅크.
3: 간지러워.
0: 로켓! 갑자기 멈춰서면 어떡해! 얘들아, 누가 있는 것 같지 않아?
1: 누가 있다고 그래?
0: 이상하다. 무슨 고양이 냄새가 난 것 같은데.
3: 아, 들킬 뻔했네. 와!
2: 고양이, 고양이!
3: 넌 누구냐?
1: 아저씨는 누구세요?
4: 난 죽은 자들의 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바로 아누비스님이다! 감히 신성한 피라미드에 침입한 너희들은 누구냐? 혹시 결혼식에 초대받은 것이냐?
1: 네? 결혼식이라뇨? 저희는 세계탐험대회의 미션을 해결하러 왔어요.
0: 그리고 미라를 찾고 있죠.
4: 뭐? 미라? 그렇다면 우리 카푸님을 찾고 있단 말이냐?
0: 그럼 우리가 찾는 미라가 카푸?
1: 혹시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4: 나도 카푸님을 찾아다니고 있다.
0: 좋아! 그럼 아누비스님과 함께 카푸님을 찾으러 출발!
4: 바로 여기란다. 카푸님이 잠들어 있던. 카푸님은 이 방에서 많은 걸 하셨었지. 아주 신나는 취미를 갖고 계셨어. 바로 그림 따라기 게임. 요호! 저 무늬에 깜빡이는 그림대로 동작을 따라하면 되지. 요호! 호호! 하하! 호호!

0: 좋아! 호파! 호파! 마지막 드래곤 친구!
1: 이거 나만 왜 갑자기... 너무해... 얘들아 봤지? 이거 고장난 것 같아.
2: 너무 성실해하지 마.
1: 이건 분명히 고장난 거야.

얘들아, 어서 와. 얘들아.

0: 탱크?
1: 어, 아무도 없어.
2: 어, 왠지 우스스해.

0: 저기 나가는 문이 있어.
1: 하지만 어떻게 건너가지? 난 못해. 난 못한다고. 아, 어떡해. 아니야, 돌아가야 해.
0: 드래코, 다유, 생크가.
2: 무슨 소리지?
1: 여긴 또 어디야?
0: 드래콩 숨 막혀.
1: 지치.
3: 얘들아.
2: 드래콩, 사유, 어디 갔다 온 거야?
1: 지치, 여긴 너무너무 위험해. 어서 탈출하자.
0: 안 돼. 미션은 어떡하고.
1: 미션도 좋지만 죽을 뻔했단 말이야. 여긴 너무 위험해. 여길 탈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제발요.
4: 그게 말이야. 여기가 워낙 복잡하고 변화무쌍해서.
2: 또 무슨 일이야?

0: 누구냐?
1: 난 이 피라미드에 살고 있는, 아니, 헤매고 있는 이집트의 카프왕이다.
0: 뭐라고? 카프왕?
2: 우리가 찾던 미라를 드디어 만났다!
1: 너희가 날 찾고 있었다고?
0: 우린 세계탐험대회에 참여 중이고 널 도와주러 여기까지 온 거야. 카프, 고민이 뭐야?
1: 좋아. 나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 이걸 그녀의 목에 걸어주려고 했는데.
2: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거야?
0: 아니면 그녀가 떠나버린 거야?
1: 아니, 길에 못 찾아서 결혼식에 못 갔어. 5,000년이나 찾아다녔다고.
0: 5,000년이면...
1: 그녀가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0: 그래, 그런데 여긴 어떻게 나가냐?
1: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겠는걸?
3: 우사야, 왜 그래?
4: 떨어질 때 다리를 삐끗했나 봐.
3: 조금만 참아. 치료제가 있는지 찾아볼게. 짜잔! 아쉽지만 일단 이걸로.
5: 이 많은 게 저 조그만 가방에 다 들어있던 거야? 사유, 그게 뭐야? 미라가 따로 없네.
2: 미라? 핑핑, 당장 풀어줄래?
5: 오, 저건!
3: 치치 애니보드야. 이게 왜 여기에?
6: 혹시 그 수레가 너의 것이냐?
5: 아니, 이 목소리는 설마...
6: 오다가 주웠다.

0: 왕비님!
1: 이곳 피라미드에 오랜만에 손님들이. 어? 혹시 카파?
2: 나 말하는 거야?
1: 드디어 왔구나.
2: 저기
1: 카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2: 저기 내가 아니야.
1: 어서 결혼식장으로 가자. 오늘만을 기다렸다고.
2: 결혼식이라니.
0: 이런 왕비님 잠시만요.
3: 드래곤, 우리도 따라가자.
1: 나왔어. 저 앞이야.
4: 얘들아!
5: 누구야?
2: 내 엉덩이. 어? 여기는
1: 결혼식장이지. 우리가 평생에, 아니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하는. 자, 어서 시작하자.
2: 저기.

0: 누구야?
1: 어?
2: 아, 저리 가! 제발 좀! 어. 왕규님!
1: 아니, 자네는?
2: 왕규님, 그 사람은 카프가 아닙니다.
1: 아,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안녕, 이럴 수가. 그럼 카프님은?
2: 그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1: 어? 어,
2: 왕규님, 괜찮으십니까?
1: 도대체 얼마나 잠들어 있던 거지?
2: 5000년입니다. 이 친구들이 저희들을 깨워줬습니다.
3: 아가씨 봐요! 내 사랑 그들!
4: 도저히 못 참겠어!
1: 빙빙, 너보다 더 심하잖아.
2: 이건 또 무슨 소리야?
5: 네, 이상해.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인다고.
6: 같은 길을 뱅뱅 맴도는 기분이야.
3: 아가씨 봐요!
5: 이게 무슨 소리야?
6: 도대체 이 소음 같은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거야?
7: 이건 그녀의 노래야.
6: 뭐라고? 이게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고? 아우!
7: 어서 가야 해. 가야 해.
5: 도저히 못 참겠어. 여기서 얼른 빠져나가자. 네. 감마부의 화이팅! 어허! 도케 좋아! 유후!

0: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 집에 가냐? 얘들아!
1: 핑핑! 드래코! 다유! 무사했구나! 무사해서 다행이야! 가파!
2: 헤누!
3: 우멜라리아구에!
4: 페어!
2: 아누비스!
4: 길을 잃어버려 페아를 지키지 못한 저를 벌 주세요.

0: 아닐세. 나도 귀를 잃었었다네.
1: 자, 그럼 카푸 황제 폐하와 헤누 왕비님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야.
2: 대김!
1: 두 미라는 오늘로써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진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함께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잡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13: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진동.
15: 얼굴엔
17: 순한 킹킹.
15: 중물엔
18: 덥덥한
19: 순하게
7: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
3: 나 잡아봐라. 못 잡겠지. 이 둘이 뭐야.
12: 거기 잡고. 키키, 거기서!
3: 머리 멈지. 너무 빨라서 못 쫓아올걸. 이상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0: 재밌네.
3: 방금 무슨 마법인가요? 뭔가 부딪힌 것 같은데.
0: 숨김 나비의 가루가 닿으면 뭐든지 흔적도 없이 숨길 수가 있지.
3: 그렇게 대단한 마법이 있어요.
0: 숨김 나비를 줄 테니 스톤 조각을 가지고 와. 하지만 숨은 상태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러다간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어서 파랄라 페어리즈에게 전해주고 와. 너희들 빨리 움직이도록 해.
3: 키! 스피커 여님 걱정 마세요.
0: 키키, 뚜뚜, 페어리즈가 눈치채지 못하게 스타스톤 조각을 가지고 와.
3: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아.
9: 웬디 생일 축하해. 어? 너를 위한 꽃바구니야.
3: 향기 좋다. 레나랑 시아가 날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궁금하다. 얼른 보고 싶어.
9: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야, 웬디야? 애들이 깜빡해서 아무 선물도 못 챙겨주면 어떡해.
3: 그럴 일 없어.
9: 알겠어. 빨리 출발하자. 지각할지도 몰라며.
3: 맞아, 가자. 친구들이 생일 선물을 주면 나도 꽃을 나눠줘야지.
9: 웬디야, 잠깐만. 생일 파티 가.

0: 건가? 일단 기다려보자. 시아야, 저기.
1: 어?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0: 어? 있잖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1: 오늘은? 오늘 레나가 연주회에 초대한 날이잖아. 엄청 기대돼. 어, 학교 끝나면 애들이랑 바로 같이 가자.
0: 그런데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나한테 말하는 거 깜빡했나? 레나야, 레나야. 저기
2: 웬디야, 나중에 얘기하자. 나 빨리 가봐야 해.
3: 레나야, 우리 정말 네 연주회 가도 돼?
0: 엄청 기대돼.
2: 어서 가자. 나 연주회 처음 가봐.
0: 잠깐, 레나야.
4: 여기서 냄새가 나는데? 달콤한 버터과자 냄새인데 냄새 좋다.
5: 이러다 걸리겠어.
0: 내 생일인 걸 다들 잊었나 봐.
5: 그렇지. 웬디야. 준비한 꽃을 애들한테 주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생각날 거야, 뮤.
0: 맞아.
5: 또 빨리 좀 해.
4: 잠깐만. 버터과자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
5: 빨리 누가 오고 있어.
4: 아깝다. 찾을 수 있었는데.
5: 너 때문에 들킬 뻔했잖아.
4: 과자 냄새가 풍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바삭바삭한 버터과자.
5: 이 먹부야.
4: 무슨 좋은 방법 있어?
5: 당연하지. 자, 숨김나비를 쓰자.
4: 일부러 그래.

0: 또또 때문에 못 살겠네요.
1: 얘들아,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2: 진짜로?
3: 네.
4: 어쩌지?
1: 짜잔! 봐봐!
3: 뭐야? 뭘 보란 거야? 뭘 준단 건데?
1: 어? 저기... 어디 갔지?
2: 뭐야? 왜 그래? 어? 장난치는 건가?
1: 분명히 여기 뒀는데 내 꽃바구니...
3: 어?
1: 내가 여기...
3: 뭐지?
5: 뭐 재밌는 거 있어? 웬디야, 무슨 일이야?
2: 웬디, 너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거야?
1: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4: 뚜, 버터과자 냄새!
0: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다 너 때문이야!
4: 미안해. 숨김나비가 갑자기 와서 코가 너무 간지러웠어.
0: 강요하지 마!
4: 나 먼저 스톤 조각을 찾으러 갈게!
1: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꽃바구니까지 사라지더니 창피해서 친구들을 어떻게
3: 봐. 베리가 바로 저긴데.
4: 스톤 조각을 가지러 가자뚜.
0: 웬디가 어디로 갔지며?
3: 웬디 목소리!
1: 안돼! 오늘 내 생일인데 다들 내 생일도 기억 못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다니 너무해.
0: 이상하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누가 오잖아.
1: 빨리 숨자.
3: 같이 가. 뭔가 부딪혔어.
0: 왜 그래?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3: 하지만 방금 분명히 이상하네.
1: 어떻게 된 거야? 다들 내가 안 보이는 건가?
3: 아, 늦겠다. 얼른 가자.
0: 이 말썽쟁이야. 너 일을 망쳤잖아. 숨김나비가 사라졌는데 어떡할 거야?

0: 저기 있잖아. 일단 스피커 여왕님께 말씀드리자 뚜.
1: 그래.
2: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의 문.
1: 어? 저게 뭐지?
3: 뚜뚜 빨리 와.
0: 버터 과자 먹고 싶었는데.
1: 왜 여기 차원의 문이 있지?
3: 뚜뚜.
0: 그래 알았어.
4: 웬디 목소린데.
5: 차원의 문이잖아.
4: 설마 웬디가.
3: 스피커 여왕님,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0: 그게 버터 과자 냄새가 나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가지고 과자를 다치고
3: 이렇게 됐어요. 다 뚜뚜 때문이에요.
1: 웬디, 다 웬디야.
4: 웬디 목소리인데 정말 너야? 얼마나 찾았다고 명.
6: 또 실패했어?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3: 스피커 여왕님 죄송합니다.
6: 너희나 아름다운 날개를 가질 자격이 없어.
3: 스피커 여왕님 날개만은 안 돼요.
0: 여왕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6: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3: 스피커 여왕님.
6: 감히 이 녀석들이.
1: 정말 내가 안 보이나 보네.
6: 키키, 뚜뚜. 이제 이 스피커 여왕에게 반항하는 거야?
3: 아니요, 그럴 리가요.
1: 미메리, 어서 가자.
6: 너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였군. 키키, 뚜뚜. 페어리즈가 제 발로 찾아왔어. 어서 쫓아가.
0: 뭐라고요? 너 네.
6: 발자국을 남기고 갔네. 네 스톤 조각은 이제 내 거야.
4: 어? 웬디 너야? 장난 그만해. 우리가 치유의 꽃가루를 찾으면 다들 네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1: 치유의 꽃가루? 그게 뭔데?
7: 전설 속에 내려오는 어둠의 마법을 정화할 수 있는 꽃가루야.
1: 찾지 못해도 상관없어. 친구들은 내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을 거야.
4: 웬디, 방금 뭐라고 했어?
3: 목표물 발견! 바로 지금이야! 공격하자! 여기서 이겼다! 드디어 잡았다! 바렐라 페어리즈와 스타스톤 조각을 내놔!
0: 버터 과자도 줬쥬!
4: 웃기지만 절대 안 줘!
1: 뮤뮤링을 놔줘!
8: 바렐라 마법! 플라워 하트!
0: 감시로운 꽃냄새가 쥬!
4: 웬디, 어디 있어?
1: 나 여기 있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4: 도와줘서 고마워, 뮤.
1: 스톤 조각이야.
4: 멋져. 역시 웬디야.
1: 어떻게 된 거지?
6: 여기 있었구나. 딱 때 맞춰왔군. 스톤 조각을 내놔.
3: 네.
6: 숨김나비 마법에 걸렸으니 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야. 네 모습은 물론이고 목소리까지 사라지게 될 거다.
4: 스피커, 당장 어둠의 마법을 풀어줘!
6: 성가신 녀석, 너도 사라져!
4: 왜

0: 고통화자도 가져왔어, 폴. 이것도 같이 놓자.
1: 내 작품 어때?
0: 그럭저럭 봐줄만 하네.
2: 어, 조심해!
1: 큰일 날 뻔했잖아. 웬디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건데. 어? 레나야, 넌 준비됐어?
3: 물론이지.
2: 어, 애들이 위험에 빠진 것 같다. 구조신호야, 일로.
0: 신호가 점점 약해져. 뮤미링이랑 웬디가 지금 위험한 것 같아.
1: 그럼 웬디가... 빨리 가자.
4: 힘을 모아! 여야라! 자원의 문!
2: 웬디! 어디 있어?
5: 어디 있어? 드디어 너희도 왔구나.
1: 저기 봐! 스피커! 웬디랑 뮤미링은 어딨지? 내 친구들 어째서?
5: 그 애들은 완전히 사라졌어.
2: 시아야! 시아야! 나 여기 있어! 레나야! 내 목소리 안 들려?
1: 포포링 여기야! 루루링도 날 보지 못하네.
2: 이젠 내 목소리도 안 들리나 봐.
5: 스타스톤 조각을 내놔.
0: 바랄라 페어리지! 별빛 마법! 포포링! 스윗하트!

헤어리즈 결핀 마법.

0: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1: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2: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1: 발사!
0: 어림없지?
3: 그래서 숨긴 나비의 마법이 사라졌구나.
1: 웬디도 분명 주변에 있어. 빨리 찾아야 해.
3: 나한테 방법이 있으니 한번 해보자.
0: 이미 늦었어.
1: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방어.
3: 지우의 꽃가루는 꽃 사이에 있을 거야. 지우의 꽃가루를 찾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 음의 진동을 이용해야 해.
2: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발사!
1: 와, 정말 지우의 꽃가루네.
0: 뭐야? 이게 다 뭐지? 가까이 오지마.
1: 웬디, 어디 있는 거야? 웬디,
0: 웬디,
1: 넌 바랄라 페어리지에 꼭 필요해.
0: 네가 없으면 안 돼.
1: 웬디. 지우야, 레나야.
0: 웬디!
3: 얼마나 찾았는데. 이젠 괜찮아.
1: 우린 언제나 함께야. 내가 너희를 오해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주자. 응. 스타스톤 조각이야.
0: 변신하자.
1: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누누리 플로라 뮤뮤리 뮤뮤뮤뮤.

0: 스타스톤 조각을 찾다니요. 어?
1: 시아표 버터쿠키를 꾸며봤어.
2: 우와, 정말 고마워.
1: 깜짝 파티를 하려고 한 건데 괜히 너한테 상처만 줬네.
2: 시아,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3: 네. 생일날 꽃이 빠질 수 없지.
2: 우와, 예쁘다.
3: 모두 네 생일을 잊지 않았어.
4: 시작하자.
5: 생일 축하합니다.
2: 다들 고마워. 이렇게 행복한 생일 맞게 해줘서. 얘들아 사랑해.
6: 웬디야 생일 축하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8: 옥스퍼드 탕.
19: 해보고.
1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1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1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 카드 출시. AR 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 카드 엑소 플레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신나는 코로나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반복되는 하루.
10: 화랄라 페어리즈가 스톤 조각을 거의 다 모았을 거야. 이번엔 어둠 고치가 있으니 실패하지 않겠지.
11: 그러니까 여기 페어리즈가 왔어요.
12: 지금 달콤 정원에 있는 걸 보고 왔어요 또.
10: 응? 잘 됐구나. 오늘 페어리즈를 시간 속에 영원히 가두어 버릴 거야. 두 조각만 더 찾으면 스타스톤 하나는 완성이야.
11: 그래?
13: 이 넓은 곳에서 무슨 수로 찾아?
11: 무슨 소리야. 네가 직접 찾아야지. 바랄라 페어리즈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13: 좀 도와주면 안 돼? 난 지금 기운이 없어.
11: 뭐야? 저 책이야!
13: 찾았어?
11: 스톤 조각이 근처에 있어, 푸. 정말이야?
13: 뭐라고? 내가 왜 이번 시험을 망친다는 거야?
4: 공부를 안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13: 말이 너무 심하겠다! 나도 공부했어! 이번 시험은 잘 볼 자신 있다고! 너보다 더 잘 볼 거야!
4: 그럼 점수 비교해보자. 만약 이번에 네 점수가 더 높으면 내 실수를 인정할게.
13: 그래, 두고 보자. 네가 겁낼 줄 알고 함부로 말한 거 사과해야 할 거야.
4: 그때 되면 알겠지.
13: 레나야.
11: 어?
13: 그게 말이야,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뭐 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
11: 어? 시아야, 스톤 조각 찾기 말고 왜 시험 생각이야?
4: 하기로 한 거? 시험 못 본 사람이 사과하기로 한 거 말이야?
13: 이런, 기억하네.
4: 괜찮아, 네가 먼저 인정한다면 취소할게.
11: 얘들아!
13: 왜 그래?
11: 여기 있는 것 같아, 푸!
13: 포포링 얼른 피해!
11: 어?
10: 자주 보는구나.
13: 스피카, 또 너야?
14: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퍼포링! 스윗 하트!

여긴 마가! 제네레! 플로라 하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0: 넘볼 생각은 마?
1: 결국은 내 차지가 될 거다.
0: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1: 그럼 어디 해보시지. 야!
0: 아렐라 마노! 대종별빛 발사!
1: 감히 이 스피커 여왕에게 맞서려 하다니. 더 강한 맛을 보여주마!
0: 뭐지?
1: 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
0: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1: 바랄라 페어리즈 녀석들!
0: 거기서!
1: 오늘은 이만 가지만 다음에는 어림없을 줄 알아!
0: 어때? 내가 쫓아냈어! 어? 와... 그냥 이렇게 끝난 거야? 나랑 레나는...
2: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스피카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0: 뭐야? 내 실력을 의심하는 거야? 내가 겁나서 도망간 거라니까. 얼른 가서 복습해야지. 기다려. 아직 스톤 조각 못 찾았다고. 어? 아이, 그만 가자. 스톤 조각은 내일 다시 찾으면 되지. 같이 가.
1: 내일이라고? 바랄라 페어리즈, 내 어둠 고치 마법에 걸렸으니 같은 날이 반복될 거야. 난 이제 페어리즈의 모든 움직임을 다 파악할 수 있지. 키키, 뚜뚜,
3: 네.
1: 너희는 미용 라비를 가지고 가서 페어리즈가 같은 날이 반복되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해.
0: 스피커 여왕님, 저희한테 맡겨와주세요.
4: 보컬이 조용히 좀 해. 나 공부하고 있잖아.
0: 괜히 예민하기는 뿐.
4: 잘 봐야 한다고.
0: 보컬이
4: 조용히 하라니까.
0: 아이참, 공부 많이 했잖아. 케이크 먹으면서 좀 쉬어.
4: 내일 시험이야. 레나한테 질 수 없어.
0: 먹고 나면 집중이 더 잘 될 거야. 정말이야.
4: 난 몰라. 어떡하면 좋지?
0: 하! 그래, 두고 보자. 누가 겁낼 줄 알고? 함부로 말하는 거 사과해야 할 거야.
4: 레나하고 괜히 내기했어. 이번에 시험을 망치면 내가.
0: 뭔데?
4: 레나한테 사과해야 한단 말이야. 싫어.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해.
0: 자존심이 뭐야? 먹는 거야?
4: 넌 몰라도 돼. 정말 어떡하지?

0: 무슨 소리야, 부. 스톤즈가 찾으러 가야지. 오늘 학교 끝나면 간다고 나랑 어제 약속했잖아, 부.
1: 어?
0: 나 이제 보라고. 잊었어?
2: 아, 그만 좀 해. 어? 어제 스톤 조각 찾으러 갔었잖아.

0: 어제 갔었다고 봐.
1: 시험 시작했어. 다행이다. 간신히 안 늦었네.
2: 시아야, 어? 왜 달려온 거야?
1: 시험 시간에 안 늦으려고.
2: 그치만 시험은 내일이잖아.
1: 어? 그럴 리가.
3: 시아, 너 아직 잠이 덜 깼어?
2: 어?
3: 꿈이랑 현실을 구분 못하다니.
1: 아니야, 잠 다 깼다고. 이따 얘기해.
4: 내일 시험인데 준비 다들 잘하고 있나요?
1: 내일이요?
4: 왜 그러니 시아야? 이번에 공부 많이 했나 보네.
1: 아니에요. 어제 있었던 일이 꿈이었나 봐. 시험 안 보니까 좋네. 오늘 수업 내용도 전부 다 이해해서 기분 최고야. 역시 넌 대단해.
3: 어? 오늘 수업 내용 어제 배웠던 것 같아.
2: 나도 그래.
1: 아까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너희도 꿈속에서 배운 거 아니야? 내일 시험이면 복습이나 해야지.
2: 공주가 찾으라!
1: 조심해. 여긴 학교잖아.
2: 스타스 천조각 찾으러 가자고 어제 약속했잖아. 시아도 약속을 왜 안 지키는 거야?
1: 어? 보풀이! 우와! 들키면 어쩌려고.
2: 얼른 와!
5: 뭐야, 조심해야지, 뿅!
1: 어서 이리 와!
2: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익숙한데?
3: 확실히 뭔가 이상한 것 같아.
2: 눈치챈 것 같다. 미용나비를 꺼내.
6: 가라! 스피카 여왕님의 미용나비야!
2: 어제 꿈에서 본 장면인가 봐.
3: 그렇겠지. 어제로 돌아갔다는 건 말도 안 돼.
2: 야!
1: 보풀이!
2: 그래, 알았어. 돌려줄게. 대신 약속은 지켜야 돼, 포.
1: 알았어. 빨리 끝내고 오자. 너 복습해야 한다고.
2: 네가 스톤 조각을 빨리 쳐주면 되지. 유르링, 유미링.
7: 유미몬, 열려라, 자원의
2: 문! 좋았어, 임무 성공이야. 어서 스피커 여왕님께 알리자.
6: 우와, 스피커 여왕님께서 상으로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주실 거야, 또.
8: 어서 가라, 페어리즈들아. 스톤 조각이 어디 있었는지 보자고.
2: 스톤 조각이 근처에 있어. 정말이야?
1: 레나야,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지금 이 상황 뭔가 익숙한 것 같지 않아?
2: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3: 시험 점수 내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네.
1: 아니거든.
3: 괜찮아. 네가 먼저 인정한다면 취소할게.
1: 그럴 생각 없거든.
2: 얘들아!
1: 왜 그래?
2: 스톤 조각이 저기 있어!
1: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고마워. 스톤 조각이야.
1: 운이 좋네. 내일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2: 괜찮아. 스톤 조각이네.
1: 나 잘했지?
2: 시아, 너 대단하다. 이렇게 빨리 스톤 조각을 찾다니 정말 최고야.
3: 시험 성적도 이러면 좋을 텐데 말이야.
1: 너무해. 김색에 그런 말을 해야겠어.
8: 언제까지 웃을 수 있나 보자. 스톤 조각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 다음번에는 손 쓸 수도 없게 해주지.
1: 그 말 내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2: 내가 말했었어, 뭐?
1: 시계가

0: 고장났나? 어서 가자. 시험 보기 전에 공부 더 해야 해. 케이크 먹고 체력 보충해야지. 포프링 빨리 와.
1: 이상하네. 정말이야. 선생님께서 내일 시험이라고 하셨어.
2: 아직 잠이 덜 깼어? 꿈이랑 현실을 구분 못하다니.
0: 뭐야? 어제랑 똑같이 말하네. 아이, 아파. 뭐가 잘못된 거지?
3: 이제 스톤 조각은 내 거야.
1: 스톤 조각이 근처에 있어. 정말이야?
0: 또 똑같은 상황이네. 하는 말도 똑같고.
1: 시아야, 공부 때문에 많이 피곤해?
0: 레나, 넌 시험 점수 내기로 스트레스 받은 것 같다고 말하려 했지?
1: 얘들아, 스톤 조각이 저기 있어, 포!
0: 조심해! 무사해서 다행이야.
1: 고마워. 아빠, 스톤 조각이야.
0: 이건 분명히 내가 어제 찾은 건데 정말 이상하네.
1: 잘했어, 포포링. 너 하나 찾았어, 포.
0: 계속 같은 날이 반복되는 건가? 얘들아, 있잖아.
4: 안 돼!
3: 스톤 조각은 모두 내 것이다.
1: 시아야, 조심해!
0: 이런... 웬디, 레나,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2: 스피커가 우리 행동을 꿰뚫 거 있어.
3: 같은 날이 세 번이나 반복됐는데 어땠어? 더 강한 맛을 보여주마!
0: 아, 그때 그 고치 때문인가 봐.
3: 어? 이제야 알았다니. 너무 늦었어.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이미 다 꿰뚫고 있으니 반항할 생각은 하지 마. 스톤 조각 한 개로는 부족하지. 스타 스톤 조각을 더 내놔.
0: 누가 준대? 바랄라 마법 달콤 결심.
3: 친구들을 구하고 싶으면 스타 스톤 조각을 내놔.
0: 어쩌지?
3: 빨리 와. 꾸물거리지 말고 수작 부릴 생각은 마. 안 그러면 친구들의 고통이 더 커질 테니까.
1: 어떡하지?
2: 시한테 방법이 있을 거야.
0: 알았다고. 아, 스톤 조각인가? 어떡하지?
2: 어?
0: 스타 스톤 조각을 줄 수 없어. 하지만 레나와 웬디가 나만 믿고 있잖아. 빨리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해. 어? 저건.
3: 서둘러. 난 그렇게 한 가지 않으니까.
0: 일단 해보자.
1: 스피카! 난 네 뜻대로는 절대 안 해!
3: 가만두지 않겠다!
0: 친구들과 스톤 조각 모두 지키겠어!
1: 스타 스톤 조각이야!

0: 어머, 어떻게 된 거지?
1: 레나, 웬디, 너희 괜찮아?
2: 스타스톤이 부르고 있어.
3: 마법의 성으로 가자.
4: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의 문.
3: 파렐라 페어리즈 출동이하며.
4: 파렐라 마법.
0: 파렐라 페어리즈,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알고.
5: 저게 뭐야?
2: 저건 로얄 스타스톤이야.
3: 별빛 에너지를 모으는 곳이지.
5: 우와,

0: 내놔!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춤춰라. 한참이들아!
1: 시아야, 슈퍼스타 스톤을 사용해.
0: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0: 오늘이
1: 21일이야! 드디어 어지에서 벗어났어! 시험날이야!
2: 다행이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3: 옥스퍼드 상.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플렉소
8: 플렉소, 얼마 될까?
9: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8: 클릭소
9: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1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클릭소
1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지성.
15: 얼굴엔
16: 순한 길길.
15: 줄무랑
16: 덥덥한
17: 순하게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8: 남방구는 북방구와
1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0: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질병.
2: 얼굴엔
1: 순한 킬킬.
2: 식물엔
1: 덕분말.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긴 수업 후 즐기는 휴식만큼 달콤한 게 없다니까.
6: 얘들아!
7: 왜 난 전혀 달콤한 휴식처럼 안 느껴질까? 왜 또 에너지가 넘치는 건데?
6: 스타인 선생님 수업 때 푹 잤거든. 에너지 충전 완료! 우리 뭐 하고 놀까?
7: 수학 숙제나 할까? 알았어. 뭔가 기대될 만큼 재밌는 게 없을까?
6: 와, 그런 거 없나?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모험 같은 거. 예를 들면 파쿠르 같은.
8: 오, 파쿠르!
7: 학교에서 고양이로 변하면 어떡해? 누가 보면 어쩌려고?
6: 어? 아, 인간으로 사는 건 너무 따분해.
7: 알았어, 파쿠르 하고 싶어? 그럼 하자. 단 인간의 모습으로 안전하게.
6: 이건 시시하다고.
9: 카메라로 보면 좀 나.
6: 이게 파쿠르인 줄 아무도 모를걸.
10: 뭐야, 파쿠르 하는 거야? 나만큼 잘하는데? 내가 유치원 다닐 때 스턴트맨 했다고 말했던가? 매일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놀이터에서 훈련했지.
11: 아, 그건 그냥 방학 때 논 거 아니야?
10: 어?
6: 맞춰볼게. 수학 동아리에서 보낸 신나는 문제지. 수학을 더 열심히 하라는.
7: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이번에 내가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상으로 놀이공원 입장권을 무료로 주겠대. 같이 갈 사람?
12: 나!
7: 좋아. 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자세히 계획을 세워볼게.
6: 아니면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재밌게 놀거나.
7: 계획에 맞춰서.
13: 그런 다음 새로운 놀이공원이 지도해뜰 거야.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하면.
6: 루카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13: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널 시험해보겠다. 어떻게 하겠나?
6: 먼저 메모리 로그로 들어가서 기본 알고리즘을 바꾸고 컨트롤 알트 놀이공원을 입력하고 기초 안에 기존 파일 업로드를 선택.
13: 나 또한 그렇게 했을 거다. 물론 내가 더 잘했겠지만. 너. 너.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가 원하던 대로 됐군. 놀이공원이 사라진다면 인간들의 재미거리가 사라져버리겠지. 베라, 시바! 첫 번째, 내 옆에 붙어있지 마. 두 번째, 이 무시무시하게 불안정한 크리스탈을 가져가. 이 크리스탈로 크레센트섬 놀이공원을 파괴한다.
6: 루카님, 저희한텐

0: 우리가 여기 왜 왔다고?
1: 전혀 모르겠네. 우린 인간이 재밌어하는 일에 관심이라곤 없으니까. 시몬 안 그래? 시몬.
2: 놀이공원엔 처음 가봐. 고양이는 놀이기구를 못하거든. 키즈아는 정말 싫다니까. 이번엔 진짜 재밌을 거야.
3: 대관람차는 운행시간이 5분 30초니까 스릴레벨은 7단계.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0: 가디언즈가 놀이공원에 나타났다. 손에 땀을 주게 하는 놀이기구를 탈 준비됐나? 가디언 징이와 용감한 조수 뽕뽕이가.
1: 아, 미안. 짐도 데려가야 해.
2: 지민은 큰 놀이기구는 못 탈 텐데.
1: 아, 그럼 난 가방이나 맡아줘야겠네. 분명 더 쉽게 멈추는 방법이 있을 텐데. 놀이공원이 사라지면 저 웃음소리도 사라지겠지.
4: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1: 이걸 써야지. 이건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라니까.
4: 멋진데? 어디 놔두면 돼?
1: 그건 나야 모르지. 자세히 물어볼 걸 그랬나.
4: 좋아. 그럼 흩어져서 최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이 어딜지 찾아보자. 자.
5: 무서울 수도 있지. 전혀 부끄러워할 거 없어. 무서우면 말해. 놀이기구를 탈 동안 기다려줄 테니까.
3: 놀이동산을 제대로 즐기려면 스릴 레벨을 차츰차츰 올리는 거야. 처음엔 좀 가볍게 시작했다가.
2: 회전 찻잔이야.
3: 계획대로라면 지금은 줄 서며 투덜대기 할 차례이긴 한데.
2: 재밌다!
6: 솜사탕 드릴까요?
4: 아, 방금 먹었어요.
1: 생진해?
4: 설마 딴 데 한눈 팔고 있는 건 아니지?
1: 뭐? 아니, 난 그냥 놀러 온 사람처럼 위장한 거야.
4: 나도야.
1: 그럼 가서 좀 더 정찰해볼까?
4: 그래! 좋은 생각이야.
2: 유령 열차? 아니면 네 계획대로 할까?
3: 근데 솔직히 말하면 회전 찻잔이 생각보다 재밌기는 했어.
2: 그야 생각나는 대로 했으니까.
3: 그런가? 그럼 너희 먼저 가봐. 난 계획표를 수정할게.
5: 듣자 하니 이 열차는 진짜 무섭다던데 너흰 괜찮겠어?
0: 이 가디언 지민님은 무서운 게 없어. 물론 추울 때 우리 집 파이프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만 빼고.
7: 오바 친구들만 탈 수 있어요.

0: 사샤를 불러와야겠어.
1: 아까 봤어? 유령이 워 하길래 난 으아 했고 또 유령이 워 하길래 으아 했더니 그러자 유령들이 워 하길래 난
2: 맞춰볼까?
3: 으아
1: 맞아! 와!
2: 지미 괜찮아 무서울 수 있지.
4: 안 무섭거든. 실은 너무 안 무섭길래 한 번 더 타려고 했어. 같이 탈래? 제발.
5: 난 대관람차를 탈까 했는데 같이 탈 사람?
6: 나 탈래. 응. 마일로가 아주 계획을 짜고 있으니 시간 있어.
4: 빨리 더 낮춰요.
2: 아니 파는 게 아니라니 무슨 소리죠?
7: 혼자 다 먹고 있으면서.
3: 여기서 도넛을 연구 중이었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 크리스탈을 놔둘 최적의 장소는 범퍼카가 아니야.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두 번이나 확인해봤거든. 도넛 가게도 아니고.
4: 나도 이걸 수집했지 연구 자료로.
3: 정말 좋은데. 근데 크리스탈 반쪽은 어딨어?
2: 지미!
1: 뭐야, 이런 법이 어딨어?
2: 너희 먼저 타. 어? 지미, 같이 가!
8: 방금 루카의 부하를 본 것 같아.
6: 뭘 봤는데?
8: 뭘 봤냐고? 전혀.
6: 어?
5: 다샤, 안 타?
8: 아무것도 못 봤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어.
6: 알았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겠지. 수상한 게 있나 찾아볼게. 대관람차 위에서 놀이공원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5: 여기 어디 고양이가 있나 본데.
1: 특별 상품 받으려면 뭘 맞춰야 해요? 저 반짝이는 거요?
4: 이해가 안 가네. 크리스탈이 왜 저기 있지?
8: 그럼 그렇지. 베라랑 시몬이야.
2: 여기서 뭐 하는 거지?
8: 여기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쁜 짓을 하러 왔을 거야. 샤샤한테 알려야 해.
5: 계속 제 책에서 미안해.
9: 샤샤!
6: 안녕 마일로.
5: 왜 저러지?
6: 나보고 잘 살펴보랬거든. 다음에 또 뭘 타야 할지.
5: 너도 같이 탈걸. 전망이 좋아.
1: 뭐야, 전혀 못 맞히겠어. 반짝이는 돌아 좀 맞아라. 방금 봤어요? 제가 텔레파시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저한테 특별 상품 주세요.
3: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4: 공격당했다니까. 쬐끄만 가디언한테.
10: 여보세요, 내 말 들리나? 왜 아직 놀이공원이 멀쩡히 남아있지?
4: 루카님! 안 그래도 저희가...
10: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싫으면 지금 당장 그 놀이공원을 파괴시켜!
3: 가장 치명타를 입힐 장소를 찾아냈어요. 이 놀이공원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곳이죠.
10: 그럼 어서 시작해. 설마 그거 솜사탕인가?
11: 루카님, 죄송합니다. 신호가 자꾸 끊기네요. 아마도 크리스탈 때문에 신호가
3: 불안정해져서... 우리 임무를 끝내야 해. 당장...

0: 어? 왜 안 터지지?
1: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0: 당연히 이러면 안 되지. 이 꼴보기 싫은 장소를 빨리 파괴해야 하는데. 이 달콤한 간식과 심장이 콩닥거리게 하는 놀이기구로 가득한 곳을 말이야.
1: 아, 정말 최악이야.

0: 야! 난 용감하다! 난 용감하다고! 난 용감해!
1: 텔레파시로 그런 거예요.
2: 원래 이렇게 멈추는 건가? 무섭고 오싹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3: 아무 일도 없을 거야.
4: 이건 내 계획에 없던 일인데.
5: 시몬과 베라가 이곳 전원장치를 건드린 게 분명해. 가디언즈가 필요해. 난 가서 발전기를 확인해볼게.
1: 얼른 상품 주세요. 특별 상품이요.
3: 우리가 탔을 때도 저랬나? 아닌 것 같은데. 마일로! 마일로가 보면 깜짝 놀라겠다고.
6: 고양이가 왜 여기 있지? 알레르기 증상을 볼 텐데.
4: 베라랑 시몬이 뭘 어떻게 했는지 놀이기구가 다 이상해졌어.
3: 하이브리드 타임이야.

0: 어떻게 된 거죠? 샤샤는요?
1: 대피시켰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2: 이번엔 파크로 좀 제대로 하겠는데?
1: 오, 예! 가디언즈가 왔다! 자, 숨 쉬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꺼야 하는 거지?
3: 저기요, 도움 안 되거든요. 가서 공 던지기 게임이나 하고 있어. 바로 갈게.

이거는 안 돼. 사람들을 놀이기구에서 구해냈지만 여전히 통제 불능이야.

0: 이거 먹어봐서 꿀맛인데?
1: 집중해.
0: 아, 미안.
2: 이제 가디언즈 잡기 게임을 해볼까? 설마 쟤야? 그 조그만 가디언?
3: 대체 누구 편이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선들이 너무 복잡해. 이건 너무 위험해.

0: 꼬마 가디언의 도움이 필요했었나 보네.
1: 멈추고 있어!
2: 애들이 해냈어!
1: 그럼 하나만 해결하면 돼!

0: 너희는 우리를 못 잡아. 어이, 크리스탈 안 가져가? 네가 나설 차례야, 가디언 지니.
1: 응.

0: 크로스다운.
1: 당분간 놀이공원 문을 안 열겠는데.
2: 아, 아쉽다. 유령 열차가 한창 재미있었는데.
1: 가자 얘들아, 아직 한 개 더 타야 해. 집에 가는 버스.
3: 어? 뭐 루카가 회방을 놓긴 했지만 재밌었어.
1: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 될 때도 있는 법이지.
3: 그 말을 할 건 언제부터 계획한 건데?
1: 대관람차 탈 때부터.
4: 저 두 녀석을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5: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6: 인형은 왜 가져왔어?
5: 이건 인형이 아니야. 전투를 기념하는 영광의 트로피라고.
6: 나도 기념 트로피 좋아하는데.
7: 어?

0: 안전벨트 매. 왜?
1: 태워줄까?
2: 오? 가져왔나? 아, 오. 파란색 말고 빨간색. 다시 가서 하나 더 가져와.
3: 네, 루카님. 죄송합니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식물엔?
11: 덥덥한
10: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5: 옥스퍼드 탕.
16: 어, 해보고.
1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7: 탑승하세요.
1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지난 이야기! 크리스탈 워리어 군단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이들은 미스터리한 사건 때문에 세상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가 워리어 군단을 무찔렀답니다.
7: 다음엔 이런 글 올려주면 안 돼? 마일로는 샌드위치를 먹었고 모든 게 다 평범했다.
8: 사람 기준에서? 아니면 고양이 기준에서?
9: 우와,
8: 고양이 기준이 훨씬 재밌지.
7: 여기가 어딘지 알아? 나만의 인간 안전지대야. 안전지대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9: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8: 유나!
7: 아, 유나.
8: 유나! 근데 누군데?
7: 샤샤가 어렸을 때 돌봐준 고양인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또 발톱은 날카롭고 성격은 까칠하지. 만나서 반가워, 유나. 여긴 어쩐 일이야?
9: 이런 얘긴 하고 싶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해. 너희 둘의 도움이.
8: 어? 왜? 무슨 일인데?
10: 누군가 크레센트 섬의 모든 고양이를 납치하고 있습니다.
11: 시몬 베라! 썬데이!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감히 날 혼자 있게 해? 다 어디 갔지?
10: 그게 고양이들이 섬 곳곳에서 납치돼서 아닐까요?
11: 하긴.
10: 전 있어요.
11: 너?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넌 인간이잖아. 난 인간한테 일을 안 맡겨. 믿을 수 없으니까. 아, 주철아분 생선 가게 가서 점심 좀 사고 와.
10: 인간인데 믿을 수 있으려나?
11: 중얼중얼하며 말하는 건 인간들이 나는 짓이야. 인간이 아닌 고양이가 되고 싶나? 그럼 이걸 써보든가. 언제든 마음대로 변신할 수 있지.
10: 와, 제가 그 목걸이를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11: 그럼 고양이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또 내 부하들도 찾아오고 내 점심 잊지 말고 서비스로 청어리도 달라고 해.

0: 지금까진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없는데 고양이도 전혀 없고 하긴 누군가 고양이를 다 납치했으니까
1: 고양이로 다니면 더 빨리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게다가 네 반려인간 때문에 고양이 납치범이 저 소리에 겁먹고 다 도망가겠어
2: 있지? 뭐 하는 거야?
3: 내 고양이 통역기 어플을 선보고 있어
2: 어우 맞다 넌 유나가 하는 말 이해 못하지?
3: 근데 곧 완성될 거야 어? 에이 설마 지금 내 획기적인 발명품을 비웃은 것 같은데?
2: 그럼 선보고 있어 우린 고양이만 갈 수 있는 곳에 살펴볼게 알았지?
3: 다 끝나면 따라갈게
0: 어?

0: 안 돼. 정신 차려. 한눈 팔면 안 돼. 부하를 찾는다. 점심을 산다. 고양이가 된다. 부하를 찾는다. 점심을 산다. 고양이가 된다.
1: 미안해.
2: 괜찮아. 내 침대랑 거실을 박살냈을 뿐이니까.
1: 샤샤, 여기서 컸어?
3: 맞아. 여기가 내 집이었어.
2: 여긴 언제나 너의 집이야.
1: 왜 우리 집을 더 좋아하는지 알겠네.
2: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왜 이렇게 사냐고 지적한 적 있어?
1: 그냥 그렇다고. 사람의 집은 카펫이랑 침대가 있어서 훨씬 좋거든.
3: 저기!
2: 그래서 네가 그렇게 나약하고, 어? 샤샤 어딨지?
1: 납치당했나봐.
4: 대단하다냥.
1: 어디 갔지? 어?
3: 나 이 안에 있어.
1: 진짜 고양이를 납치하는 크리스탈 워리어잖아. 나도 고양인데?

0: 가디언즈로 맞서 싸워야 해. 근데 혼자선 변신 못하는데?
1: 너도 납치당해야 해.
0: 에?
1: 다시 샤샤랑 만나려면 너도 빨리 납치당해야 한다고.
0: 나한텐 관심이 없던데?
1: 당연하지. 저 납치범은 진짜 고양이한테만 관심 있어.
0: 나 고양이 흉내 잘래.
1: 뭐?
0: 우린 힘을 합쳐야만 해. 샤샤랑 다른 고양이들을 위해 나한테 가르쳐줄 수 있어? 고양이가 되는 법.
2: 이상하네. 신호가 안 잡혀. 이 안에는 크리스탈 에너지가 신호를 차단하나 봐.
3: 평소 같으면 탈출을 시도해보겠지만 저 거대한 바위 문은 절대 안 열릴 것 같아. 그치?
4: 난 이 안에 있기 싫어. 꺼내줘. 꺼내줘. 야!
5: 다 해봤어. 소용없어.
4: 그럼 갇힌 거야?
3: 그래, 아주 갑갑한 상황이지. 빨대랑 우유 줄까?

0: 그렇게 잔뜩 겁먹고 눈 감고 있을 거야? 그럼 샤샤가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
1: 겉모습이야 얼마든 고양이로 바꿀 수 있지만 내 성격까지 변하는 건 아니야. 난 이런 거 안 해봤다고.
0: 그런 것 같네.
1: 샤샤가 사람이 되는 거랑 같아. 샤샤도 등교 첫날 선생님한테 손톱을 막 갈려고 해서 말려야 했단 말이야.
0: 넌 고양이처럼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 고양이는 두려운 게 없어. 두려움에 맞서야 해.
1: 아, 하지만 고양이는 두려운 게 없다고?
0: 그래.
1: 아, 나 좀 봐. 세상 꼭대기에 올라왔어.
0: 좀 더 노력해야겠지만 시도는 가상해. 진짜 수업은 이제부터야.

0: 인간 집사가 왜 날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지?
1: 야호!

0: 준비됐어. 느낌이 와. 이젠 고양이처럼 울고 긁어댈 수 있어. 맞나? 뭐 아니면 말고.
1: 좋아, 슈퍼캣. 지금까지 완전 빵점은 아니야.
0: 좋아! 빨리 납치당해서 샤샤를 구하는 거야.
1: 잠깐!
0: 으아!
1: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게 있어. 고양이에겐 인간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있지. 고양이들만의 비밀 무기야.
0: 멋지다!
1: 멋진 게 아니야. 엄청나게 강력해서 진짜 고양이 중에 고양이만 해낼 수 있어. 정말 할 수 있어?
0: 그럼 당연하지.
1: 아주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준비 단단히 해.
0: 어? 전혀 예상 못한 얘긴데. 좋아, 가자. 어? 유나?
1: 고양이는 혼자 싸워, 마일로. 넌 준비됐어. 너무 많은 건 바라지 말자.
2: 난 어떤 고양이가 될까? 다리 짧은 고양이, 아니면 도도한 검은 고양이, 아니면 털복숭이 고양이, 아니면... 도와드려? 찾고 있어요.
3: 아니, 내 점심 말이다. 뭐야, 설마 또 차를 부순 건 아니겠지?
2: 딱 한 번이었고 썬데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4: 그것봐, 박살났네.
2: 아니요,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가 한 거라고요.
4: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 왜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가 나만 없지?
2: 제가 조종해요.
3: 증명해봐. 뭐더라는 거야? 너희 둘 다 끔찍한 몸치라는 것만 증명했어. 그 워리어를 데려와. 내 점심도.
2: 야, 어디 가? 나처럼 고양이를 좋아하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거. 근데 안 돼. 고양이는 그 어떤 동물보다 자유롭게 살아야 해. 시몬과 베라, 썬데이부터 풀어줘. 루카님은 부하를 되찾고 싶어 하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나 할까? 제발. 저 이상한 고양이는 신경 쓰지 마. 나랑 가자.

0: 빨리 마일로 뭘 해야 할지 알잖아. 마지막으로 배운 걸 써먹어.
1: 진짜 고양이가 돼야 할 차례야.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고양이의 비밀 무기를 써야 해.
0: 냥. 어우, 이런.
1: 고양이의 비밀 무기 귀요미. 드디어 잡혔어! 어? 진짜 잡혔잖아!
0: 이런 법이 어딨어! 저렇게 막강한 귀요미 고양이를 어떻게 이기냐고! 루카님! 혹시 차 한 대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제발요.
2: 나도 내가 왜 이러나 모르겠지만 한 대 보냈다.
0: 감사합니다.
3: 내가 볼 땐 생선을 많이 먹을수록 털이 더 윤기가 흐른다니까.
4: 진짜 엄청난 애라니까.
5: 고민되네. 손베개냐 아니면 유기농 베개냐인데 도저히 못 모르겠어.
1: 야!

0: 누가 왔는데?
1: 어? 어? 안녕, 마일로.
2: 샤샤.
3: 아는 사이야? 잘 됐네.
1: 이 친구들을 다 만나봐야 해. 여긴... 정말 미안한데 이름을 안 물어봤네.
0: 난 베라야.
3: 난 시몬.
4: 이번엔 다시 메모리폰 베개를 써볼까?
0: 베개 타령하는 애는 썬데이야.
2: 잠깐, 실례?
3: 어?
2: 저 이름들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어?
1: 말도 안 돼! 악당들 이름이랑 똑같잖아! 루카 부하들이 고양이일 때 모습인가 봐!
2: 그치?
3: 얘들아, 또 간식 나왔어!
1: 금방 갈게! 이제 어떡하지?
2: 글쎄, 근데 여길 빠져나갈 수 있겠어.
5: 여기 있었네. 응? 너희 구해주러 왔어.
0: 아니, 사양할게. 오늘 발톱 관리 받기로 했어.
5: 탈출했다.
4: 우와, 너무 고마워.
1: 좀 더 탈출해도 되겠는데?
3: 예전처럼 우리가 좋아 죽는 표정이 아닌 것 같지?
1: 피해!

올루카님한테 새로운 차를 달라고 하게 생겼어.

0: 귀여운 동영상 찍는 걸 싫어하나 봐. 몰랐지?
1: 이런 옷을 입히다니 너무 굴욕적이야.
2: 있지?
0: 조심해! 우와, 저 워리어는 진짜 크다. 이제 어떡하지?
2: 있지? 인터넷에서 가장 깨물어주고 싶은 고양이 동영상을 찾아봐줘.
0: 응, 알았어.
3: 여보세요?
4: 어, 드디어 내 전화를 받는군.
3: 대체 어디 갔었어? 너 감히 나한테 쉬라고?

크롭 썸!

0: 어?
1: 어?
2: 어. 콩 해줘서 고마워.
3: 구해줘서 고맙대.
0: 아, 당연한 일인걸.
1: 아, 아까 그 진짜 부드럽던 베개 하나만 갖고 나오게 해주지. 그럼 너무 좋았을 텐데.
0: 루카님, 거대한 워리어를 데려가고 있어요. 물론 일부지만 부하들도 같이요.
4: 임무 완수했어요. 빨리 제 목걸이를 받고 싶네요.
5: 잘 왔다.
6: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 네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걸 부쉈다고. 차도 두 대나 부쉈고.
1: 두 대요?
6: 그뿐만이 아니라 가디언즈에게 또 지고 말았어.
0: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냥...
6: 네가 그 워리어의 고양이를 사랑하는 네 나약해 빠진 성격을 집어넣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
0: 하지만...
6: 또 내 점심도 깜빡했지. 덕분에 직접 차려 먹어야 했다. 아주 맛없었지. 넌 고양이가 될 자격이 없어.
0: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납치됐었던 거야? 동굴에 갇히고?
2: 그것도 아주 호화스러운 곳에.
1: 루카님 찬소리도 벗어날 수 있었고?
0: 네가 우리를 안구해줬거나 또 네가 인간이 아니라면 아마 이 말을 했을 거야. 고마워.
1: 어?
3: 뭐가? 고양이 세계에 적응하려면 노력해야겠어. 더 열심히 해.
7: 고양이로 사는 게 더 재밌어서가 아니라?
3: 절대 아니거든. 아, 일부러 그런 거야.
7: 유나는 내 생일을 잘 챙겨줬어. 난 항상 유나 생일을 망쳐놨고. 하지만 이번엔 완벽해야 해. 아, 유나는 우리가 인간인 걸 몰라.
3: 어?
7: 짜잔! 생일 축하해!
0: 어, 샤샤, 고마워.
3: 안녕, 난...
0: 비켜줄래?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로 한 거야? 집고양이로?
3: 혹시 주스 한 잔 마실래?
0: 요즘 집고양이는 주스도 마시나 봐.
1: 우린 그래.
3: 생선 케이크 준비했는데 생일이잖아.
0: 아, 그래? 어디 있는데?
1: 어, 냉장고에. 근데 당연히 우린 열 수가 없겠지? 고양이니까.
3: 아, 바보 같은 인간들이 냉장고 문을 열어뒀네. 케이크도 꺼내놓고. 어, 선물도 준비했어. 어?
0: 아, 정말 예쁘다, 샤샤. 그때 그거랑 똑같네. 네가 예전에 인간? 어?
1: 사실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0: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샤샤.
1: 어?
0: 네가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원래 알았어. 그 사실을 계속 숨겼다면 더 속상했을 거야. 넌 언제나 특별한 아이였어.
1: 화 안 났어?
0: 아니, 전혀. 케이크는 안 먹을 거야? 정말 최고의 생일이야.
1: 사실은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클릭서! 클릭서! 얼마세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3: 클릭서!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서!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눈물엔?
11: 덕덕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줄무랑?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아이스크림 트럭.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우리 여행 가자!
6: 들어갑니다!
5: 그럼 여기 출발!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기내식입니다!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뽀로로 떴다 비행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슈말라 샴푸
11: Hello. This is Bling Bling the Superstar. Oh, a fashion show? Tonight? You want me to be a model? Okay, I'll go to the fashion show. See you later. Ooh. Silver! Silver! I'm going to be a model at a fashion show. They know I am so fashionable.
12: Ah! Bling Bling! Flush the toilet! Flush it!
11: Where's my breakfast? I'm hungry!
12: Okay, okay. Here it is. Fresh fish.
11: Fish? You know I hate fish.
12: I know you hate fish. It's not yours.
11: Then who?
12: She's here.
13: Hello, Bling Bling.
11: Pepper?
12: Pepper? Fresh fish and shrimp for you. I hope you like them.
13: Fish! Thank you, Silver.
11: Naughty, naughty, naughty! Oh!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지.

0: 되고 있어. 네. 아 힘들어. 네. 아, 아, 자 조선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1: 너무 힘들어요.
0: 힘들게 뭐가 힘들어? 지금 내가 너 이고 가고 있는데.
1: 아유 매달려서 가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0: 아니 뭔 놈의 두 갈래 길이 이렇게 또 많은 거야?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1: 오른쪽이 좋지 않을까요?
0: 왼쪽으로 간다.
1: 아유 그럼 왜 물어본 거예요? 아유 조심해요.
0: 뭐야? 뭔 소리야?
1: 무슨 소리죠?
0: 너 들리지? 이거 뭔 소리? 이게 뭐야?
1: 멋진 탈 것인데요?
0: 잠깐만. 근데 이렇게 빠르게 슝슝 다니는 거 보면 충분히 조선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당장 조선으로 데리고 가주시오.
2: 이건 조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0: 그러면 어디를 갈 수 있는 겁니까?
2: 울퉁불퉁한 산속 달리는 산하고 도바이입니다.
0: 어? 울퉁불퉁한 산길을 다니는 산하고 도바이?
1: 산악 오토바이는 오르락내리락 산길, 울퉁불퉁 자갈길, 어떤 길도 거침없이 달려요. 농장부터 산악 오토바이 체험장까지 험한 길이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산악 오토바이를 만날 수 있어요. 거친 길도 거침없이 달리는 산악 오토바이, 함께 알아볼까요?
0: 저 이거 타고 조선으로 가고 싶으니까 이거 타는 법 좀 알려주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0: 그러면 그냥 바로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3: 아직. 이거 타기 전에 안전장비를 먼저 해야 돼요.
0: 안전장비? 네. 아하, 내가 소식 쪽에 말도 많이 타고 흐차! 내가 다 하는 건데 필요 없습니다.
3: 이걸 안 하면은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0: 죄송합니다. 네,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아프면 얘기하십시오.
0: 이상한 소리 나요, 여기서 이거.
3: 이게 딱딱 착용되는 겁니다.
0: 머리, 팔, 다리 튼튼하게 충격을 막아주는.
3: 그렇죠.
0: 질문 있습니다.
3: 예.
0: 앞에랑 뒤에랑 이 바퀴의 크기가 좀 다른데.
3: 이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바퀴가 얇잖아요. 뒤엔 두껍죠. 앞 타이어는 방향을 틀기 위해서 좁습니다. 앞바퀴가 넓으면 틀기가 힘들어요. 뒤에는 안전성을 위해서 넓은 거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뒷 타이어는 넓습니다.
0: 그럼 뒤에서 받쳐주면 앞에서 방향을 튼다.
3: 그렇죠. 이제 올라가세요.
0: 이제 어떻게
3: 발 한쪽 이렇게 대고 이렇게 앉아주시면 돼요.
0: 이렇게?
3: 그렇죠.
0: 이건 뭐 말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3: 네.
0: 자, 가자!
3: 안 가죠.
0: 이게 왜 안 가는 겁니까?
3: 이제 시동을 걸어야지.
0: 시동.
3: 자, 이제 시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시동은, 자, 브레이크 잡고. 이걸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0: 이거 멈춰주세요!
3: 이게 무서우면 못 타요.
0: 알겠습니다.
3: 그죠?
0: 예, 예.
3: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4: 천천히 누르면서.

0: 무섭긴 한데 충분히 배웠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여기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지만 탈 수가 있어요.
0: 연습에 통과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1: 그렇죠.
0: 그럼 바로 연습하시죠.
1: 네, 알겠습니다.
0: 가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우와. 달려! 높은 길을. 예! 한 번 더. 야하! 야하! 이거 뭐야? 와, 진짜 재밌네.
1: 이거는 방향 전환 S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0: 예, 알겠습니다.
1: 최대!
0: 그렇죠. 최대! 오, 오른쪽으로. 최대로! 오호! 다시, 왼쪽, 최대! 가자! 최대로! 이야! 오른쪽으로! 자! 왔으면, 다시! 왼쪽으로! 하하! 아니구나. 직진! 앞으로! 하하하하하!
1: 너무 잘 찾았어.
0: 이거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1: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어.
1: 아, 그래요?
0: 예.
1: 일단 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 코스를 어느 정도 알고 올라가셔야 돼.
0: 코스라고 하면?
1: 코스라는 거는 난이도.
0: 난이도!
1: 일단 쉬운 코스로 먼저 갈 거예요.
0: 예, 예. 예.
1: 걱정하지 마시고.
0: 예.
1: 저 믿고 따라오십시오.
0: 알겠습니다.
1: 네. 준비됐습니까?
0: 저는 됐고. 네. 타마라, 너도 갈 수 있겠지?
2: 네, 준비됐어요.
0: 좋아! 한번 가보시죠.
1: 자, 출발!
0: 출발! 내려! 그렇지! 힘차게! 힘차! 길을 여기 이렇게 편하게 간다고? 여기를? 와, 그렇지, 그렇지, 가자. 오, 그렇지. 여기를 이 힘든 길을. 우와, 우와, 그렇지. 가자. 확실히 큰 타이어가 균형을 잡아주고 작은 타이어가 방향을 꺾어주는구나. 와, 그렇지. 이대로. 자, 이대로.
2: 박희님.
0: 왜?
2: 박희님.
0: 야, 타마, 너 안 무서워, 지금?
2: 너무 재밌어요.
0: 재밌긴 뭘 재밌어, 지금. 생각보다 무섭잖아. 어쨌든 이것만 있으면 네. 생각보다 편하게, 생각보다 빠르게 조선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2: 와우, 정말 잘 되는 거야.
0: 뭐라는지 안 들려. 됐어, 필요 없어. 그냥 가자! 빠르고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건지 진짜 몰랐습니다. 이거
1: 아, 진짜 처음 치고는 되게 잘 타셨어요.
0: 와,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파른 산길을 미끄러지지 않고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1: 아, 이 바퀴 마찰력 때문에.
0: 마찰력?
1: 네.
0: 마찰력이 그게 뭡니까?
2: 마찰력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0: 너가 알려준다고?
2: 네. 제가 마찰력에 대해선 잘 알고 있죠. 이 장난감 자동차로 마찰력을 알려드릴게요. 두 자동차의 다른 점이 뭘까요? 5, 4, 3.
0: 아, 잠깐만.

0: 잠깐만 바퀴가 다르구나. 하나는 실제 산악 오토바이처럼 바퀴가 울퉁불퉁하고 다른 하나는 내 피부처럼 매끈매끈하네.
1: 오, 맞아요. 두 장난감 자동차가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걸 보면 마찰력에 대해 알 수 있어요.
0: 오, 바퀴가 울퉁불퉁한 것은 잘 올라가고 바퀴가 매끈매끈한 것은 잘 올라가지 못하네.
1: 네, 바로 마찰력 때문이에요.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힘인데요. 닿아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생겨요. 물체의 표면이 매끈매끈하면 방해하는 힘인 마찰력이 작아져요. 매끄러운 얼음 위는 마찰력이 작아서 잘 미끄러지죠. 반대로 물체의 표면이 거칠거칠하면 방해하는 힘인 마찰력이 커져요. 얼음 위에 오돌토돌 모래를 뿌리면 마찰력이 커져서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산악 오토바이의 바퀴는 평평한 길을 달리는 탈것의 바퀴보다 울퉁불퉁해요. 홈이 깊게 파여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마찰력이 커져서 가파른 길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올라갈 수 있어요.
0: 아, 그거 참 신기하구나. 왔다. 저거 선생님, 그 산악 오토바이로 제가 육행시 한번 띄워드려봐도 되겠습니까?
2: 아, 좋죠. 산.
0: 산을 이리저리 오르면서 악, 악 소리 나도록 정말 힘들었는데. 오, 오호라, 이렇게 좋은 것을 발견했구나. 토, 토지를 아주 그냥 후후. 아주 그냥 앞으로 잘 가는구나.
2: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3: 안 돼요. 죄송합니다.
0: 자, 아무쪼록 너무 잘 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악 오토바이는 울퉁불퉁 거친 산길도 거침없이 달리는 탈 것이요. 마찰력이 큰 바퀴 덕분에 가파른 길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올라갈 수 있다더군. 산악 오토바이가 조선에 있었다면 한양 가는 길이 훨씬 수월했을 텐데. 산악 오토바이야, 나와 함께 조선에 가자꾸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6: 옛설 칫설 마데카
7: 솔.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실내 먼저 정하자. 그럼
1: 가위 바위 보.
2: 우와, 내미가 술래. 빨리 숨자.
3: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0: 둘, 셋. 찾았다. 숨바꼭질 나도 하고 싶어.
1: 그래?
0: 이번엔 2층에서 놀까?
1: 좋아. 가위 가위 보. 내가 술래. 이제부터 숨어.
2: 꼭꼭 숨어라.
1: 다시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2: 우리 모두 숨었으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하나, 둘, 셋. 찾았다! 다시 어딨니?
1: 여기, 여기 숨었나? 저기, 저기 숨었나? 모두, 모두 어디 있나? 하나, 둘, 셋!
2: 아, 찾았다!
3: 이제 아침이야. 어?

0: 참고로도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힘드신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1: 아유, 괜찮아. 약하러 온 김에 이렇게 운동도 되고 좋지 뭐.
0: 노인대학 가신다고 안 했어요?
1: 아유, 가봤자 맨 손주 자랑이 나고 여기가 훨씬 재밌어.
0: 어때?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접수하시게요?
2: 네, 그게...
0: 그런데 무슨 동물? 도마뱀이신가?
1: 바다 이구아나잖아.
0: 바다 이구아나?
2: 맞아요!
3: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사는 바다 이구아나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서 생활하는 도마뱀이야.
0: 와, 유명하신 분이구나. 바다 이구아나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2: 그게 마음이 아파요.
0: 마음?
2: 거울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코, 얼굴, 피부, 제 생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이 아프다고요.
1: 네?
2: 저도 예뻐지고 싶다, 구아나!
4: 오늘의 관자, 바다 이구아나. 바다 이구아나가 예뻐지고 싶대요.
5: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병원은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미용 목적의 성형은 하지 않습니다.
6: 네. 아, 근데 그 저기 구하나 씨? 아니, 어디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드세요?
2: 잘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6: 비가 오나?
2: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얼굴. 그 중에서도 갸름하지 않은 뭉툭하고 짧은 주둥이. 뻥 뚫려 지나치게 큰 콧구멍. 게다가 거칠고 칙칙한 피부까지.
6: 저런, 한두 가지가 아니네.
2: 다른 이구아나들처럼 주둥이는 갸름하게 깎고 콧구멍은 작게 축소하고 피부는 알록달록하게 하고 싶은데.
5: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마음에 안 든다고 멀쩡한 몸에 손을 대는 건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2: 전문병원을 갔어야 하나?
6: 저기 구하나 씨, 저희가 봤을 땐 엄청 건강해 보이고 멋지신데요.
2: 끄덕끄덕.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거 다 알거든요. 콧구멍이 커서 콧물도 많이 나오고 이게 뭐야?
5: 근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코를 풀어요?
2: 그건 문제로 내 구아나. 원래 바다 이구아나는 코로 물을 자주 뿜어내죠. 바다 이구아나가 콧물을 자주 뿜는 이유는 1번, 감기에 자주 걸려서. 2번, 몸속의 소금을 빼내려고.

0: 잠깐! 소금? 지난번에 박야거북은 몸속에 소금을 빼내려고 눈물을 흘렸잖아.
1: 맞다! 아니 그럼 바다 이구아나는 소금물을 콧물로 빼내나?
2: 맞고 하나! 바다 이구아나는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를 먹다 보니 몸에 소금이 자꾸 쌓이죠. 이걸 몸속에 그냥 두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코에 있는 소금샘으로 재채기하듯 몸속의 소금을 물과 함께 발사하는 거죠.
1: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소금물을 잘 빼내게 콧구멍이 커다란 거 아니에요?
2: 댕댕이 변호사님, 제 콧구멍 눌리고 너무해.
1: 아니 방금도 맞다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2: 그건 원래 바다 이구아나는 항상 고개를 끄덕끄덕 흔들거든요.
0: 그래요?
2: 암컷은 짜증날 때, 위협받을 때 가끔 흔들고, 수컷은 엄청 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죠. 여기서 문제! 바다 이구아나 수컷이 고개를 끄덕이며 흔드는 이유는? 1번, 춤추며 리듬을 타려고. 2번, 자신을 과시하려고.
1: 이게 리듬 타는 거지.
0: 맞아. 리듬 타는 것 같진 않고. 정답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2: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맞고 하나.
3: 격하게 흔들어. 쿵쿵. 끄덕끄덕 격하게 흔들수록 힘도 세고 아주아주 남성적이라는 신호. 격하게 흥흥.
4: 끄덕끄덕끄덕 어떠냐? 끄덕끄덕 내가 더 세게 흔든다고. 하! 끄덕끄덕
3: 아니거든. 예이.
4: 끄덕끄덕 좋다.
3: 끄덕이는 거 내가 최고. 히카!
0: 와! 쟤 흔드는 건 누구도 못 당해. 도망가자.
3: 가장 강하게 흔드는 이구아나만이 암컷의 선택을 받는다.
2: 실제로 고개를 강하게 흔드는 이구아나가 수컷 호르몬이 많다고 해요.
0: 그렇구나. 진짜 신기하다.
2: 근데 갑자기 너무 춥네. 여긴 성형 안 하신다니까. 그럼 이만.
1: 이구아나 씨 추우세요?
2: 재원이.
0: 갑자기 왜 그러시지? 댕댕 변호사? 재원 체크!
1: 재원 체크! 자, 어디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콧구멍이 제일 커가지고. 이럴 수가! 온도가 20도도 안 돼. 엄청 낮아!
0: 뭐? 댕댕 간호사? 히터!
1: 히터! 지하 간호사 히터가 좋아! 이번 조씨!
2: 따뜻해.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0: 갑자기 왜 체온이 떨어진 거지?
2: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바다에 들어갔었거든요. 바다 이구아나는 바닷가 바위에서 해초를 먹다가 부족해지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0: 와나 헤엄 잘 친다.
1: 우와, 바닷속이 꼭 푸른 초원 같아.
2: 그런데 바닷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0: 왜요?
2: 바닷물이 엄청 차갑거든요. 차가운 바닷속에 오래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에 마비가 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분 안에 빨리 나오죠. 우린 스스로 체온을 못 올리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태양을 받으며 빨리 체온을 올려야 해요.
0: 단체로 일광욕하는 모습 재밌다.
2: 그게 병원에 빨리 올 생각에 체온을 제대로 못 올리고 왔거든요.
3: 아유, 저런. 아이, 그런데 헛걸음만 하셨네요.
1: 어차피 저희는 성형은 안 하니까 체온이 오르면 가시면 되겠네요.
2: 그니까요. 아유, 그냥 이대로 살아야. 그냥 주둥이, 콧구멍, 피부 싹 다 고쳐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동물병원도 여기밖에 없잖아요.
3: 안 된다니까요. 진짜.
2: 뭐야?
3: 왜 그러세요?
2: 아니, 누군가 절 때리는 것 같은데.
3: 왜 저러는 거지?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헛것을 보나?
1: 이상한다. 띵기리 띵기리 띵기리 나타나라. 야!
3: 끄덕끄덕 킁킁. 아니, 그 왜 때리시는 거예요? 끄덕끄덕. 아, 잠깐만. 내가 보여?
1: 보이죠? 누구세요?
3: 나? 그 옛날 갈라파고스 섬에 처음 정착한 바다 이구아나 조상이옵시다.
4: 바다 이구아나 조상?
3: 끄덕끄덕끄덕. 내가 너무 답답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왔어. 아니, 조상들이 바다에 살기 딱 좋게 물려준 몸을 뭐 성형을 해서 바꿔 딱!
1: 딱 좋게 물려줬다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3: 그러니까 끄덕끄덕 아주 아주 먼 옛날.
5: 우린 바다에 표류되어 헤매다가 이곳 갈라파고스 섬에 들어왔지.
6: 마침 섬이 있어서 다행이야.
2: 끄덕끄덕 물에 빠져 죽을 뻔했네.
6: 근데 여기는 화산섬인가 봐. 우리의 먹인 풀이 거의 없네.
2: 선인장이다. 배고프니까. 가시예요. 가시만 없으면 먹을 수 있는데.
6: 아이, 가시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먹어?
5: 바다의 풀, 해초. 바닷속에도 해초가 엄청 많아.
2: 끄덕끄덕, 친구야.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면 금방 체온이 떨어져 우린 죽을 거야.
6: 아이, 그치만 저 수많은 해초들이 너무 아까운데.
2: 가시는 있지만 난 선인장으로 버텨볼래.
6: 난 바닷물에 적응해 해초들을 먹어볼게. 우와, 해초 많다.
2: 오, 끄덕끄덕.
4: 그래, 결심했어. 적응하면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3: 그때 선인장을 먹겠다고 육지에 남은 이구아나들은 끄덕끄덕
5: 육지 이구아나가 되었지.

0: 우와, 가시가 저렇게 많은데 선인장 잘 먹는다.
1: 뾰족한 가시가 있는 선인장을 먹기 딱 좋게 턱이 점점 더 강하게 발달하고 지금의 육지이구아나 모습으로 변화한 거지.
2: 아, 육지이구아나는 색깔도 다르냐. 환경에 맞게 적응하며 몸도 변한 거구나.
3: 끄덕끄덕, 그렇지.
4: 그럼 우리 바다 이구아나도 바다에 살며 몸이 변한 건가?
3: 끄덕끄덕, 당연하지. 흥흥, 끄덕끄덕.
1: 헤엄치기 좋게 꼬리가 납작해지고 바위를 꽉 움켜쥘 수 있게 발톱도 길고 두꺼워졌지. 무엇보다 해초를 먹기 쉽게 주둥이는 더 뭉툭해졌단다. 그리고 차가운 바다에서 떨어진 체온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 피부도 검게 변화한 거야.
4: 네? 체온이랑 피부색이랑 뭔 상관인데요?
3: 얘기! 그걸 아직도 모르는 게냐?
1: 밝은 색보다 검은색이 햇빛을 더 빨리 흡수하니까.
5: 아하! 그렇구나!
1: 아참참! 콧구멍 크기도 소금물 뿜기 딱 적당하게 변한 거거든.
3: 그런데 뭐 끄덕끄덕 성형을 하겠다고 쾅!
5: 그러시면 안 돼요.
3: 끄덕끄덕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늘나라에서 왔겠어. 킁킁.
4: 끄덕끄덕. 아, 그런 이유가 있는지 저도 몰랐다고요. 끄덕끄덕.
3: 흥흥. 끄덕끄덕.
4: 끄덕끄덕. 흥흥.
3: 그러니까 너 성형하면 바다에서 못 살아. 흥흥. 끄덕끄덕.
5: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다에 살기에 딱 맞게 변화한 완벽한 몸이네요.
4: 그런가?
3: 그럼 끄덕끄덕 킁킁.
4: 끄덕끄덕. 다시 보니까 주둥이며 콧구멍이며 이상하게 멋져 보이네. 검게 탄 피부도 건강해 보이고.
3: 끄덕끄덕. 우리 바다 이구아나들은 지구상에 바다에 적응한 유일한 도마뱀.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돼요. 끄덕끄덕 킁킁.
4: 끄덕끄덕.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고칠 생각 안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요.
3: 끄덕끄덕 킁킁.
4: 고마워요 조상님.
3: 킁킁 킁킁.
2: 정말 잘됐다. 끄덕끄덕
5: 끄덕끄덕. 그런데 목은 좀 아프겠다.
2: 그러니까
5: 끄덕끄덕.
3: 처음 일주일만 아프고 그다음부터는 아파.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 드래곤, 넌 어떻게 맨날 당하냐? 이번엔 재미없어. 이제 장난 좀 그만할래?
2: 분명히 핑핑이는 사람이 아닐 거야.
1: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3: 삐리삐리, 여러분,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2: 미션이야!

0: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대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미션을 전달해드릴게요.
0: 뿡뿡 짝짝짝.
2: 모아군, 그 소식 들으셨어요? 파란 수염팀이 피라미드 미션을 실패해서 순위가 두 계단 하락했어요.
1: 정말 안타깝네요. 피라미드라면 이집트에 있는 거대한 사각뿔 모양의 무덤을 말하는 거죠?
2: 맞아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에서 되살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은 왕이 다스릴 사후세계 왕궁을 만들었죠.
1: 정말 굉장하네요. 그럼 비밀스러운 새 미션을 공개할게요.
0: 세계 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뿡뿡! 사라진 미라를 찾아서 고민을 해결해라!
2: 자, 그럼 준비됐나요?
1: 이번 미션도 반드시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0: 그럼 저희 이만 뿡뿡!
2: 미라?
3: 혹시...

준비.

0: 여기서 봤던 것보다 훨씬 크네.
1: 그런데 입구는 어디지?
0: 우리 앞쪽에 없다면 반대쪽에 있겠지. 요호! 예! 하! 좋았지요! 하하! 얍! 그쪽이 아니지. 자! 자! 자! 아짜!
2: 사자!
1: 어머니, 어떡해!
2: 사자!
3: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프다고!
2: 으아, 난다!
4: 너희들은 누구냐? 감히! 이 스핑크스님에게 장난을 하다니! 나의 얼굴에 장난을 치고 살아 돌아간 자는 아무도 없다!
3: 힝! 아프다고!
0: 넌 누구냐? 내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얘들아, 물러서 있어! 내가 상대할게!
1: 독해! 그게 아니야!
4: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나에게 대항한 인간은 너희들이!
3: 정말로 아프다고!
0: 넌 누구냐? 내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1: 지체...
0: 자, 덤벼라!
5: 아,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어요.
4: 그건 그렇고, 너희들은 여기에 무슨 일 때문에 온 것이냐?
6: 저희들은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세계 탐험대회에 참가하고 있거든요.
5: 미라를 만나서 고민을 해결해야 하는데 혹시 저희들의 피라미드 안으로 들여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4: 난 피라미드를 지키는 자, 스핑크스다. 그렇다면 미라를 만날 수 있도록 피라미드에 들어가도록 해주지.
1: 정말요? 고맙습니다.
2: 사자! 빨간 사자!
3: 아이, 꼬마 좀!
7: 생크마, 가자!
2: 생크!
0: 왠지 어이스스한데?
5: 이 벽화들은 무슨 뜻일까?
1: 춤을 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2: 고양이! 고양이! 생급!
8: 간지러워.
5: 도켓! 갑자기 멈춰서면 어떡해!
0: 얘들아, 누가 있는 것 같지 않아?
1: 누가 있다고 그래?
0: 이상하다. 무슨 고양이 냄새가 난 것 같은데.
8: 아, 들킬 뻔했네.
2: 고양이!
8: 넌 누구냐?
1: 아저씨는 누구세요?
8: 난 죽은 자들의 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바로 아누비스님이다!

0: 예, 감히 신성한 피라미드에 침입한 너희들은 누구냐? 혹시 결혼식에 초대받은 것이냐?
1: 네? 결혼식이라뇨? 저희는 세계 탐험 대회의 미션을 해결하러 왔어요.
2: 그리고 미라를 찾고 있죠.
0: 뭐? 미라? 그렇다면 우리 카푸님을 찾고 있단 말이냐?
2: 어? 그럼 우리가 찾는 미라가 카푸?
1: 혹시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0: 야, 나도 카푸님을 찾아다니고 있다.
2: 좋아! 그럼 아누비스님과 함께 카푸님을 찾으러 출발!
0: 우와! 바로 여기란다. 카푸님이 잠들어 있던. 카푸님은 이 방에서 많은 걸 하셨었지. 아주 신나는 취미를 갖고 계셨어. 바로 그림 따라기 게임. 요후! 저 무늬에 깜빡이는 그림대로 동작을 따라하면 되지. 요후! 호호! 하하!

0: 갑자기 너무해. 얘들아 봤지? 이거 고장 난 것 같아.
1: 너무 상심해하지 마.
0: 이건 분명히 고장 난 거야.

얘들아!

0: 탱큼?
1: 어, 아무도 없어.
0: 어, 왠지 우스스해.
1: 으아! 뭐지?
0: 저기 나가는 문이 있어.
1: 하지만 어떻게 건너가지? 난 못해. 난 못한다고. 아, 어떡해. 아니야, 돌아가야 해.
0: 드래코, 나유, 생크가.
2: 무슨 소리지?
1: 여긴 또 어디야?
0: 드래콩 숨 막혀.
1: 어, 지치.
3: 얘들아.
2: 드래콩, 사유, 어디 갔다 온 거야?
1: 지치, 여긴 너무너무 위험해. 어서 탈출하자.
0: 안 돼. 미션은 어떡하고.
1: 미션도 좋지만 죽을 뻔했단 말이야. 여긴 너무 위험해. 여길 탈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제발요.
4: 그게 말이야. 여기가 워낙 복잡하고 변화무쌍해서.
2: 또 무슨 일이야?
0: 얘네들 또 어디 갔어? 누구냐?
5: 난 이 피라미드에 살고 있는, 아니, 헤매고 있는 이집트의 카프왕이다.
2: 뭐라고? 카프왕?
0: 우리가 찾던 미라를 드디어 만났다!
5: 너희가 날 찾고 있었다고?
2: 우린 세계 탐험 대회에 참여 중이고 널 도와주러 여기까지 온 거야. 카프, 고민이 뭐야?
5: 어, 좋아. 나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 이걸 그녀의 목에 걸어주려고 했는데.
0: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거야?
2: 아니면 그녀가 떠나버린 거야?
5: 아니, 길에 못 찾아서 결혼식에 못 갔어. 5,000년이나 찾아다녔다고.
2: 5,000년이면
5: 그녀가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2: 그래, 그런데 여긴 어떻게 나가냐?
5: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겠는걸?
6: 더!
3: 여기는... 사유, 왜 그래?
0: 떨어질 때 다리를 삐끗했나 봐.
3: 조금만 참아. 치료제가 있는지 찾아볼게. 짜잔! 아쉽지만 일단 이걸로.
6: 이 많은 게 저 조그만 가방에 다 들어있던 거야?
1: 사유, 그게 뭐야? 미라가 따로 없네.
0: 미라? 핑핑, 당장 풀어줄래?
1: 어? 저건!
3: 치치 애니보드야! 이게 왜 여기에...
7: 혹시 그 수레가 너의 것이냐?
6: 아니, 이 목소리는 설마...
0: 오다가 좋았다.
6: 왕비님!
0: 이곳 피라미드에 오랜만에 손님들이...
3: 어?
0: 혹시... 그 아빠?
3: 어? 나... 나 말하는 거야?
0: 드디어 왔구나!
3: 저기...
0: 가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3: 아, 저기... 내가 아니야!
0: 어서 결혼식장으로 가자! 오늘만을 기다렸다고!
3: 어? 결혼식이라니...
6: 사유! 이런... 왕규님! 잠시만요!
3: 드래곤, 우리도 따라가자!
1: 누구야?
3: 내 엉덩이. 어? 여기는
0: 결혼식장이지. 우리가 평생을, 아니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하는. 자, 어서 시작하자.
3: 저기.

0: 누구야?
1: 어?
2: 아, 저리 가! 제발 좀!
3: 왕규님!
1: 아니, 자네는?
3: 왕규님, 그 사람은 카프가 아닙니다.
1: 아,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안녕? 이럴 수가... 그럼 카프님은?
3: 그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1: 어?
3: 왕규님, 괜찮으십니까?
1: 도대체 얼마나 잠들어 있던 거지?
3: 5000년입니다. 이 친구들이 저희들을 깨워줬습니다.
4: 아가씨 봐요! 내 사랑 그대!
5: 도저히 못 참겠어!
1: 빌빌, 너보다 더 심하잖아.
2: 이건 또 무슨 소리야?
6: 네, 이상해. 가도 끝이 안 보인다고.
7: 같은 길을 뱅뱅 맴도는 기분이야.
4: 아가씨 봐요!
6: 이게 무슨 소리야?
7: 도대체 이 소음 같은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거야?
8: 이건 그녀의 노래야.
7: 뭐라고? 이게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고? 아우!
8: 어서 가야 해. 가야 해.
6: 도저히 못 참겠어. 여기서 얼른 빠져나가자. 장마불 화이팅! 어허! 도켓 좋아! 요호!

0: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 집에 가냐? 얘들아!
1: 무사해서 다행이야. 카푸!
2: 헤누!
3: 나 눈물 나려고 해.
4: 페어!
2: 아누비스!
4: 길을 잃어버려 페어를 지키지 못한 저를 벌주세요!
2: 아닐세, 나도 길을 잃었었다네.
4: 자, 그럼 카푸 황제 페아와 헤누 왕비님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야.
5: 대캠!
4: 두 미라는 오늘로써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9: 순한
8: 길길.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유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위험한 날씨 기계. 얘들아, 안녕! 어? 이게 무슨 소리지?
12: 랩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13: 우르르 행성에 가뭄이 들었어.
12: 가뭄?
13: 응. 도모, 빨리 출동하자. 응! 비키, 너는 로키랑 핑을 데리고 와줘.
12: 알았어. 우리도 가서 놀게, 랩스.
13: 응. 정말 고마워, 얘들아. 그럼 빨리 가보자.
14: 렉스, 공룡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
13: 내 생각엔 아무래도 강 아래쪽으로 이동한 모양이야.
12: 저쪽에 발자국이 있어.
13: 좋아, 얘들아 빨리 가보자.
12: 너희도 많이 덥구나.
15: 고마워, 오늘도 잘 부탁해.
12: 바비.
14: 이렇게 많이 더운데 공룡들은 괜찮을까?
12: 그러게. 어? 렉스, 저기 봐.
16: 렉스, 어떻게 된 거야?
13: 강 위쪽에 물이 모두 말라버려서 물을 찾으러 가는 도중에 쓰러진 것 같아. 비키, 일단 쓰러진 공룡들 체온을 낮춰줄래? 토모, 핑, 공룡들 근처로 물 웅덩이를 만들어줘.
14: 알았어, 아껴들라고.
12: 렉스 양, 그럼 난 뭘 할까?
13: 럭키, 넌 나랑 커다란 나뭇잎을 모아서 그늘막을 만들자.
12: 렉스, 우리도 도울게.
14: 응.
13: 그래, 고마워.
12: 피키, 물 대포 발사.
14: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웅덩이를 만들어줄게.
17: 도모, 나왔어!
14: 부탁해, 핑!
17: 걱정 말라고!
12: 얘들아, 조금만 더 기운내!
18: 그래, 금방 괜찮아질 거야! 야!
12: 다 됐다!
14: 우와, 그늘막 진짜 멋지다! 이제 다들 괜찮을 거야!
12: 렉스, 이게 무슨 소리야?
13: 강 아래쪽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어서 가보자.
14: 스피노사우루스다.
17: 더위 때문에 다들 지쳤나 봐.
12: 다른 공룡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13: 스피노사우루스 등에 있는 돛 때문이야.
12: 돛이라고?
13: 커다란 돛 주변으로 많은 핏줄들이 있는데 그 핏줄 속에 피가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점점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12: 정말이야?
18: 엄청 힘들겠다.
13: 잠깐 기다려.
18: 어? 왜 서로 싸우는 거지?
13: 서식지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대로 두면 스피노는 물론이고
0: 다른 공룡들까지 전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 거야.
13: 응, 토모 말이 맞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
0: 아, 그래! 비가 안 오면 오게 만들면 되지.
18: 토모 형, 잠깐만 와봐.
0: 알았어.
18: 비비!
19: 날씨기계?
20: 우와!
19: 이걸로 비를 오게 한다고?
0: 하늘 위로 차가운 공기 구름을 싸서 뜨거운 열기와 만나게 하는 거지.

0: 그럼 비가 내릴 거야.
1: 우와, 도모 형 대단하다.
0: 도모, 그럼 빨리 해봐. 알았어, 그럼 시작해볼까?

0: 저거 봐! 구름이 생겼어! 비다! 비야!
1: 토모, 정말 잘했어.
2: 뭐, 이 정도야.
0: 근데 비가 너무 와.
3: 그러게.
1: 토모, 이제 기계를 꺼도 될 것 같아.
2: 응, 알았어. 왜 이러지?
0: 왜 그래, 토모 형?
2: 어쩌지?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아.
4: 뭐?
0: 렉스, 비가 더우면 강물이 넘치겠어.
1: 얘들아, 일단 기지에 가 있어. 우린 기계를 멈출 방법을 찾아볼게.
0: 다들 괜찮을까?
5: 그러게 말이야.
2: 근데 기계가 왜 고장이 난 거지?
1: 저쪽으로 피해! 빨리!
0: 다들 움직여! 얼른!
6: 이쪽으로 가!
7: 토모, 뭐 좀 알아냈어?
2: 아니, 리모컨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0: 비가 더 강하게 내리치고 있어. 어떡해,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야?
5: 이봐보, 지금은 놀아줄 상황이 아니야. 어? 왜 이런 걸 물고 있어? 근데 이게 뭐지? 스프링 같은데?
0: 이거 날씨기계 부품 아니야?
5: 그럼 설마 이 부품 때문에 고장이 난 건가? 렉스한테 통신해보자. 렉스!
1: 정말? 기계 부품을 찾은 것 같다고?
5: 응! 우리가 갖다 줄게.
1: 아니야, 여긴 위험하니까 바비에게 가져다 주라고 해줄래?
5: 응, 바비, 부탁해.
6: 바비!
2: 이게 빠졌었구나.
1: 토모, 고칠 수 있겠어?
2: 응, 부품을 제자리에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기계를 밑으로 내려오게 할 수가 없어.
7: 걱정 마, 내가 올라가서 끼워볼게.
1: 그래, 좋은 방법이야. 그럼 토모랑 핀이 빨리 기계를 고쳐주면.
0: 렉스, 공룡들이 떠내려오고 있어.
1: 빈키, 루키, 우린 공룡들에게 가보자. 토모, 핀, 기계를 부탁할게.
2: 알았어,
7: 걱정 마.
1: 그럼 다들 출동.

0: 아래쪽에 공룡들을 구해줄래?
1: 어? 이키, 공룡 피부 발사! 로키, 파워 갈고리!
2: 잘했어, 로키.
1: 헤이, 볼.
2: 핀, 어때? 잘 보여?
3: 잠깐만. 어? 찾은 것 같아.
2: 맞아, 거기야. 비어있는 그 자리에 부품을 껴서 고쳐야 해.
3: 알았어.
2: 핀, 조금만 왼쪽으로.
4: 이제 끝난 것 같아.
1: 렛츠요! 저기 좀 봐!
0: 스피노사우루스가 위험해! 렉스, 슈퍼 엔진!

0: 렉스, 슈퍼의 빨!
1: 와, 렉스 형 정말 대단해!
0: 도모, 빈, 좀만 서둘러줘!
2: 빈, 조금만 더! 조금만!
3: 됐다!
2: 좋았어!

0: 그러게, 정말 큰일 날 뻔했어.
1: 비비, 바비, 부. 마음대로 기계를 만지면 안 돼.
2: 부.
3: 맞아, 앞으로 조심해.
2: 우와, 바비 너.
4: 오늘은 스피노사우루스 카드야.
2: 와, 멋지다. 카드를 또 하나 만들었네.
3: 스피노의 도체 핏줄이 많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
1: 나도야. 역시 우르르 행성 탐험은 신난다니까.
3: 털메머드 구출 대작전.
2: 안녕 얘들아.
5: 너희 왔구나.
6: 얘들아 반가워.
1: 어? 털메머드다. 여기 새끼 메머드도 있어.
5: 털메머드들은 가족들끼리 함께 무리 지어서 다니거든.
1: 아, 그렇구나.
4: 메머드 무리가 왜 이동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2: 와, 우리도 보러 갈래.
4: 좋아, 캐루를 타고 한번 가볼까?
2: 반가워. 알았어, 알았어.
4: 얘들아, 그럼 메머드 무리를 찾으러 출발할까?

0: 모드가 대장인가 봐.
1: 털 멤버들은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은 암컷이 무리를 이끈다고 해.
0: 아, 그럼 대장이 할머니겠네. 정말 신기하다.
2: 멤버들은 나이가 들수록 상아가 점점 길어진대.
0: 아, 그렇구나. 기지로 데려가야 할 것 같아.
1: 페리, 할머니 멤버들을 빨리 치료해야 할 것 같아.
0: 응, 걱정 마. 이따 봐, 페리.

0: 새끼 매머드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무 수액이라도 먹이려고 하나 봐.
1: 여긴 너무 추워서 먹을 게 없으니까.
0: 아, 매머드들이 먹이를 찾아서 이동 중인 건가?
1: 아, 매머드 가족은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한 남쪽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였구나.

0: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나 봐.
1: 분명히 할머니 매번이었다면 길을 잘 알고 있었을 거야.
0: 저쪽이 맞는 길이야?
2: 이쪽으로 가면 동굴 사자 서식지가 나와.
1: 동굴 사자들과 마주치면 안 돼. 새끼 메머드들이 위험할 수 있어.
0: 뭐? 그럼 어떡해?
1: 털 메머드들이 가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해.

0: 이쪽이야! 이쪽! 그쪽은 위험해!
1: 우리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2: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1: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해보자! 어? 비바보,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3: 어?
1: 짜잔! 어때?
3: 우와, 정말 귀여워.
2: 비바보, 매머드들을 반대쪽 길로 유인해주면 되는 거야.
1: 그리고 털옷을 절대 벗으면 안 돼. 알겠지?
4: 오, 진짜 털매머드 같은데?
3: 근데 어미매머드가 속을까? 한번 해보자.
2: 부탁해, 비바부.

0: 괜찮아, 비바보.
1: 동굴 쪽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어.
0: 어떡하지? 아, 미끼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지.
2: 미끼?
0: 매버드들이 먹이를 찾아 이동 중이니까 좋아하는 먹이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유인해보는 거야.
1: 좋은 생각이야. 내가 드론을 띄워서 동굴 소녀들의 상황을 한번 알아볼게.
2: 응. 우린 미끼를 준비할게.

0: 동굴 사자들이 엄청 많아. 어서 서둘러야 해.
1: 다 됐다.
0: 동굴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1: 이건 우리에게 맡겨줘.
2: 좋아, 비바부, 가자.
1: 삐!

0: 좋아 지금이야? 바비, 방향을 틀어줘!
1: 어비 매머드가 방향을 바꿨어.
0: 이제 모두 따라가기만 하면 돼.
1: 성공이야.
0: 아휴, 정말 다행이다.
1: 드디어 도착했어. 이제 안심해도 돼.
2: 어? 할머니 메모드야?
1: 해리, 할머니 메모드는 괜찮아?
2: 응, 많이 좋아졌어.
1: 수고했어, 해리.
2: 당연히 할 일인 거.

0: 자, 헐 메모드 카드야.
1: 고마워, 레스.
2: 어미 메모드도 앞으로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겠지?
0: 응, 그렇게 천천히 경험을 쌓으면서 대장 메모드가 되는 거야.
1: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까?
3: 응, 가자.
4: 렉스, 안녕.
0: 안녕, 또 놀러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칠성.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식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설.
1: 오늘의 이야기는 젤리. 간식으로 즐겨 먹는 젤리. 알록달록 화려하게 빛나는 모습이 마치 보석 같기도 하고 작은 열매처럼 예쁘다. 색깔도 모양도 가지각색인 젤리. 젤리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 말랑말랑하고 쫄깃쫄깃한 젤리의 중독성 있는 촉감. 이건 바닷속 젤리로 불린다는 해파리? 해파리가 헤엄치는 모습도 젤리를 닮아서일까? 말랑말랑. 젤리의 특별한 이 느낌이 궁금하다.

젤리가 말랑말랑한 이유.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을까? 먼저 주스를 중탕하여 따끈하게 데워준 다음 젤라틴에는 물을 조금 부어 일정 시간 동안 불려준다. 그렇게 불린 젤라틴을 따뜻한 주스에 풍덩. 젤라틴이 잘 녹을 때까지 저어주면 젤리가 완성될까? 두근두근, 과연? 아직 멀었다. 젤라틴이 녹아 있지만 아직 액체 상태인 주스. 한 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 쏟아지지 않는 포도맛 젤리가 됐다. 마음에 드는 모양들로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말랑말랑하게 굳었다. 젤리 만들기. 어렵지 않게 성공했다. 평범한 주스 한 컵을 젤리로 변신시킨 그 재료. 이제 뭔지 알았다. 바로 여기 있었던 젤라틴. 젤라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단백질의 일종인 젤라틴은 돼지, 소 같은 동물에게서 얻는 동물성 단백질이었다.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자. 아무것도 섞이지 않아 찰랑거리는 따뜻한 물. 이 물에 젤라틴을 넣고 녹여보자.

탱글탱글한 우무가 된다. 도토리 묵도 마찬가지. 도토리의 전분이 그물 구조를 만들어 묵의 형태를 유지한다. 탱글탱글한 젤리의 움직임 하나에도 그물처럼 얽혀있는 과학이 찰랑거리고 있다.

말랑말랑하던 젤리. 손에 오래 가지고 있으니 끈적끈적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젤리가 완전히 녹아 뚝뚝 흘러내린다. 혹시 손에 열 때문에? 한번 제대로 열받게 해보자. 프라이팬에 올린 젤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녹기 시작한다. 젤리가 금세 완전히 녹아버렸다.

열에 약한 젤리.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여 있는 꼬마곰 젤리. 젤리를 색깔별로 나눠보자. 인내심이 무척 필요하다.

한 가지 색 젤리에 열을 가하면 당연히 젤리가 녹아내린다. 시럽처럼 흘러내리는 젤리를 유리병에 담고 잠시 식히자. 그동안 다른 색깔 젤리에 같은 방식으로 열을 가하고 굳어있는 젤리 위에 부어주면 색이 섞이지 않는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쌓아보면 완성되는 무지개 젤리. 작은 유리병 속에 무지개를 띄우는 힘. 그것이 과학이다.

생 파인애플, 통조림 파인애플, 그린 파인애플이 있다. 파인애플 젤리를 만들기 위해 컵에 담고 녹인 젤라틴을 붓고 같은 시간 동안 식힌다면 이중 굳혔을 때 젤리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1번. 생파인애플이 들어있는 컵이다. 왜 굳지 않았을까? 젤리를 굳게 하는 젤라틴은 단백질의 일종.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효소가 단백질인 젤라틴을 분해해 굳지 못한 것이다. 통조림 파인애플과 그린 파인애플은 젤라틴을 분해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굳어 젤리가 되는데 이유가 뭘까?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셔틀콕. 셔틀콕.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뭔가 낯설다. 그래, 맞다. 셔틀콕은 배드민턴을 칠 때 쓰는 깃털 달린 공의 이름이었다. 셔틀콕의 생김새를 살펴보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드레스처럼 넓게 퍼지는 이 모양. 마치 아메리칸 원주민의 전통 가옥처럼 생겼다. 이런 특이한 모양의 셔틀콕과는 달리 보통의 공들은 둥근 모양이다. 던지거나 굴리기 가장 좋은 둥근 모양을 가진 보통의 공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셔틀콕의 낯선 모양. 깃털로 된 가벼운 셔틀콕이 과연 빠르게 날아갈 수 있을까? 쭉쭉 힘차게 뻗어가는 셔틀콕.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는 셔틀콕이 독특한 모양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셔틀콕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셔틀콕의 대부분은 부드럽고 하얀 깃털이다.

깃털의 주인은 바로 거위. 셔틀콕은 거위의 양 날개 아래 겨드랑이 깃털로 만든다. 거위 깃털을 한 대 모아 불량품을 골라내고 크기와 무게에 따라 분류한다. 셔틀콕의 윗부분인 코르크. 이 코르크에 깃털을 하나하나 꽂아준다. 이렇게 꽂힌 깃털이 잘 고정되도록 실로 박아주고 손으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주면 어느 정도 셔틀콕이 모양을 갖춰간다. 접착제를 바르고 포장 작업을 마친 셔틀콕이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은 바로 비행 테스트. 완성된 셔틀콕. 제법 먼 거리까지 날아온다. 그런데 날아오는 셔틀콕이 돈다? 분명히 돌고 있다. 빠르게 날아가는 셔틀콕을 눈을 크게 뜨고 보자. 지금이다. 확실히 돌고 있다. 그것도 한쪽 방향으로. 도대체 무엇이 셔틀콕을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는 걸까? 비밀을 알아내려면 깃털을 자세히 보자. 코르크의 깃털들이 약간 비스듬하게 꽂히고 있다? 셔틀콕의 깃털들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바람개비도 한쪽 방향, 선풍기 날개도 한쪽 방향의 나선형이다. 그렇다. 셔틀콕은 한쪽으로 배열된 깃털 때문에 회전을 하여 더 멀리 안정적으로 날아간다. 한쪽 방향으로 꽂힌 셔틀콕의 깃털에도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이 셔틀콕 정말 그렇게 빠를까? 날고 있는 셔틀콕이 라켓에 맞는 순간의 속도는 무려 시속 320km.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보다 빠르다는 건데 어떻게 몇 미터 안 되는 간격에서 그렇게 빠른 공을 받아칠 수 있는 걸까? 알면 알수록 알쏭달쏭한 셔틀콕의 비밀.

셔틀콕이 라켓에 맞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깃털의 폭이 좁아지면서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되어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 날아가면서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셔틀콕. 속도가 줄어들 때 셔틀콕의 모습을 보자. 깃털이 다시 펴지면서 공기 저항을 더 받아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받아칠 수 있게 된다. 깃털을 펼쳐 우아하게 착지하는 셔틀콕은 추락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오는 낙하산 같다.

천천히 떨어지는 낙하산의 우아함은 아름다운 순간의 과학, 셔틀콕에도 있다.

배드민턴 경기에서 사용하는 공의 이름. 셔틀콕. 무슨 뜻일까? 두 지점을 셔틀버스처럼 왕복하는 공. 셔틀은 왔다 갔다 왕복한다는 뜻이다. 콕은 닭을 뜻하는 말. 예전에 닭 깃털로 만들었던 셔틀콕을 좀 더 내구성이 높고 공기저항을 덜 받는 거위 깃털로 만들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름은 일편단심 셔틀콕이라 불린다. 평범한 깃털에 숨겨져 있던 재미있는 셔틀콕 이야기. 깃털 하나도 다시 보면 어느새 과학이 된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깃털로 만들어진 특별한 공, 셔틀콕. 이 셔틀콕에 붙어있는 깃털 모두 몇 개일까?

12개를 넘어 16개. 정답은 16개다. 모든 셔틀콕의 깃털 개수는 16개.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날아오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2: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중속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3: 내가 다닌 중학교는?
4: 하한중학교.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세게 왔었어요.
3: 존경했던 롤모델은?
4: 에픽하이 타블로.
3: 좋아했던 과목은?
4: 미술.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4: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0: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라는 말을 써놓고 버틸 때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학,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배고파요? 좋아요. 우리 오늘은 맛있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What are we making? It's a surprise. 네, 오늘은 surprise sandwich 먹어볼 거예요. We're going to make a surprise sandwich today.

Here are today's ingredients. Bread. 네, 식빵 두 조각 있어요. We have bread. We have luncheon meat. 네, 식물성 luncheon meat 여기 있어요. We have an egg, 달걀 하나. We have sliced cheese, 네, 치즈도 있고. We have breadcrumbs, 빵가루. We have honey mustard dressing, pizza cheese, yes, cheese, mozzarella cheese, 딸기잼, strawberry jam, and dried parsley, 콘 파슬리 있어요. Now, let's cook. First, we need to cut the luncheon meat. 네, 우리 먼저 luncheon meat 잘라야 돼요. We need two slices. There we go. Let's cut one slice. 네, 한 조각. And one more, like this. 네, 우리 두 조각만 필요해요. 이제 우리 프라이팬에 넣을 수 있어요. So now we fry the luncheon meat. 네, 우리 luncheon meat 프라이팬에서 요리할 거예요. 네, 올리브 기름 조금 넣을 거예요. 이거 중불이요. Medium heat. And we put in our luncheon meat. 네, 우리 luncheon meat 프라이팬에서 넣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기다려야 돼. 그 다음 우리 한번 뒤집을 거예요. We have to wait. 하지만 벌써 옆에 보글보글 시작했어요. 와, they look good. 조금 더 기다려요. 솔직히 저는 진짜 고기 맛 좋지만 우리 세상 위해서 앞으로 콩고기 많이 먹어봐야 돼요. Let's turn it over. 오호, 색깔이 시작했어요.

0: Look at that color. 이 색깔 얼마나 이뻐요. 이 샘에준 진짜 맛있게 날 거예요. Okay, they're ready. Let's take them out.
1: 와, 색깔 보세요. 다 됐어요.
0: Okay, now it's time to make our sandwich. 이제 surprise sandwich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So we put on some honey mustard dressing. Let's put a little more here and here. If you don't have honey grain mustard, well, 그냥 mustard 써도 돼요. We put strawberry jam on this side.
1: 우리 딸기 잼 이렇게 스프레딩 할 거예요. 아따따따 딸기 잼 너무 좋아요.
0: 딸기 잼 좋지만 다른 잼 넣어도 돼요. 블루베리 잼, 살구 잼, 레스베리 잼 다 괜찮아요. 아니면 조금 더 고소한 음식 만들고 싶을 때 케첩도 넣어도 돼요. 아니면 마요네즈 이런 소스들도 다 괜찮아요. What's next? On top of the honey mustard, we can put sliced cheese. So let's open our sliced cheese and we put one slice like this.
1: 한 조금.
0: And one more. And fold. And one slice like this. More cheese, more cheese. I love cheese. 진짜 치즈 좋아요. Why don't we ask the chef? Chef님!
2: Hello, I'm Chef Robin. 조선시대에도 치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지만 왕족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치즈는 우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백질, 지방,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Cheese has a lot of protein. So, let's cook together.
0: Now, we need the luncheon meat. 네, 우리 식물성 luncheon meat 넣을 거예요. One piece like this. 그리고 하나 여기. One more thing, more cheese. 네, 우리 피자 치즈도 필요해요. Let's sprinkle pizza cheese on the luncheon meat. 우리 luncheon meat 위에 피자 치즈 이렇게 뿌려요. And now we close the sandwich. We put this slice on top. 이 위에 이렇게 샌드위치 하나 만들었어요. Push down. 살짝 눌러요. We're going to put this around the sandwich with breadcrumbs. 빵가루 같이. This is the surprise. So first we crack the egg, and now we mix. Keep mixing round, we mix the yolk and the white. 네, 흰자하고 노른자 이렇게 믹싱 하는 거예요. 우리 흰자 노른자 잘 걸러요. So, we put it through the sieve like this.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달걀물 만든 거예요. 이런 샌드위치 잘못했을 때 한 접근 흰자, 한 접근 노른자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샌드위치 여기서 넣을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조심해요. 한 접만 달걀물 안 돼. 전체 위, 아래, 위, 위, 아래, 옆도 다 달걀물 넣어야 돼요. 이제 방가루 위에 넣어도 돼요. And into the breadcrumbs. 방가루 이렇게. 방가루 저렇게. 방가루 이래요. 방가루 옆으로. Turning 하고 위에도 넣고 위에도 넣고. Put them on top like this. 옆으로도 위로도 뒤집어요. More on top like this. Haha. Look at that.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쁘다. This is our surprise sandwich. Let's put the surprise sandwich on the tray. 우리 샌드위치 트레이 위에 넣을 거예요. And we put the tray in the air fryer. Now we cook. 160 for 8 to 10 minutes. 우리 160도 8분 10분 정도 요리할 거예요. 우리 에어프라이어 때문에 뜨거워요. 그래서 이런 장갑 같은 거 써야 돼요. Let's open it up. 오, 바삭바삭 느릿하게 golden brown surprise sandwich.

0: We're gonna make two triangles. 우리 삼각형 두 개 만들어 볼 거예요. 손 조심해요.
1: Hear that crack, crack, crack, crack.
0: Two more ingredients. One, powdered sugar. 우리 sugar powder 이렇게
1: tap tap tap tap tap.
0: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눈처럼 like snow falling tap tap tap tap tap. And dried parsley. 우리 콘 파슬리도 위에 콘 파슬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Our surprise sandwich is finished. 네, 우리 surprise sandwich이 완성됐습니다. 타임 투 테이스트. 맛보기 시간. 맛있는 surprise sandwich이. 스윗, savory, salty. 살짝 매워요, 머스터드 때문에요. 이 맛들이 다 섞여서 햄 샌드위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urprise sandwich. We made a surprise sandwich. 네, 우리 surprise sandwich 만들었어요. 다음번은 또 surprise 아니면 아주 익숙한 요리도 할 수도 있어요.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See you next time. Bye-bye.

0: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이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머는 아머드 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1: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서 여기저기 눈밖에 났던지 정치부 2년 만에 전쟁터로 쫓겨났습니다. 전장에서 찍은 사진 한 장으로 명성을 쌓은 후 현재 종군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2: 일단 상부에 보고해서 보도부터 막아.
1: 네.
2: 그리고 기자는 더 파봐. 특종을 이렇게 줄줄이 냈다면 뭔가 있을 거야.
1: 네, 알겠습니다.
3: Que j'arrête? D'accord, c'est un peu flou, mais on voit très bien que ce sont des enfants. Enfin, c'est largement suffisant pour ouvrir une enquête.
4: Tu ne comprends pas ce que je te dis?
1: Le 국장이 직접 기사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신문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단독으로 취재를 강행한다고요.
2: 방금과 채찍을 동시에 줘야겠군.
1: 네,

0: So I must be right in what I've seen. Because you came here from so far away to threaten me.
1: What do you mean by threatening you? I was just concerned that you might waste your time on things that you are not clear about.
0: What am I not clear about?
1: It's true that there are dinosaurs armed with the weapons and the pilots who can control them. But we would never have children ride them.
0: Well, then why will you try to stop me?
1: Because it's related to the safety of mankind.
0: We will see after the coverage. There must be a reason why you are trying to stop me.
1: All right, then. You are allowed to cover the case for the first time in Diamer's history.
2: 기자를 여기까지 불러들인다고요? 무슨 생각입니까?
3: 내가 지시했어.
2: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네요. 무슨 생각이신지.
3: 때마침 디아머 아카데미 축제가 다가오니 그날이 좋겠군.
2: 마음대로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3: 포기할 기사감이 아니야. 그럴 바엔 우리가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게 나아.
2: 하지만...
3: 한결이! 상태는?
4: 한결이 방금 코피 훈련장에서 교감 측정을 마쳤습니다. B랭크를 기록했습니다.
3: 그럼 현장 복귀가 가능한 건가?
2: 한결이 재활에 성공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4: 네, 그래서 현재 실천 테스트를 준비 중입니다.
3: 알았어.

0: 결감 수치는?
1: 8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스테이지를 한 단계 더 올려봐.
2: 이제야 전투할 만 납니다. 감사해요.
3: 조심해, 한자라. 괜찮아?
2: 물론이에요. 미르야, 난 너 믿어. 한 녀석도 남겨놓지 말자.

0: 당황하지 마. 할 수 있어, 미래야. 미래야, 제발.
1: 현재 교감 상태는 어떤가?
2: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0: 미래야, 제발. 우리 다시 할 수 있어. 포기하면 안 돼, 미래야. 제발. 미래야.
2: 50%대로 떨어졌습니다.
0: 미래야, 위험해. 미래야, 제발. 안 돼!
3: 미래야.
2: 교감이 끊겼습니다.
0: 미래야.

0: 어쩐 일이십니까? 제 방을 다 직접 찾아오시고.
1: 한결이 거는 나도 유감이네.
0: 유감이요? 한결인 이제 링크로스의 생명이 다 끝났는데요? 사령관님이 한결이에게 무리하게 실전 테스트만 시키지 않으셨어도.
1: 그렇게 억지로 링크로스의 생명을 연장한들 디아모의 전력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0: 디아모의 전력에 도움이 안 되면 개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하고 헌신짝처럼 내팽겨쳐도 되는 건가요? 한결인 최초의 파일럿으로 한때 디아모 전력의 메인이었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0: 그럼 한결형은 이제 어떻게 되는데?
1: 다시 재활 프로그램 들어가겠지?
2: 이번 축제 때는 한글 선배의 공연도 못 보는 건가?
3: 야, 넌 지금 그게 문제냐?
0: 축제?
2: 응, 1년에 단 하루. 훈련도 안 하고 신나게 놀수 있는 날.
0: 뭐하고 노는데?
4: 게임도 하고 공연도 하고.
0: 또? 가장행렬 같은 건안 해?
3: 어?
0: 슈퍼히어로 옷 입고, 아, 그런 거 있잖아.

0: 그런 건 당연히 하지.
1: 그럼 뭘로 변신하지?
0: 뭐긴 우린 당연히 공룡이지.
1: 아,
0: 은표야, 우리도 그만 가서 공룡 옷 준비하자.
2: 그래.
1: 난 무조건 티렉스인데.
3: 이게 다 뭐야?
4: 엄마가 페스티벌 때 입으라고 보냈어.
5: 이게 예뻐, 이게 예뻐?
3: 둘 다 예쁘니까 빨리 고르고 치워.
4: 우리 엄마는 내가 이거 입으면 제일 예쁘대. 언니 옷도 있어. 내가 엄마한테 말했거든. 짠!
3: 난 필요 없어. 어?
5: 언니 또 같이 안 놀고 훈련할 거야?
6: 아니, 여태까지 링커들은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 게 디아모 기본 정책 아니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링커들 페스티벌에 기자를 부른다고요?

0: 도착했습니다.
1: 주문은 철저했나?
0: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바로 시작해.

0: 언니 오늘 예쁘다.
1: 응. 신경을 썼어. 아니야, 넌 제복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야.
2: 넌 오늘 오렌지 같다, 야.
3: 응, 그게 컨셉이야.
4: 어? 오늘은 세나 안 오나?
3: 연습하겠지. 잘 노는 사람이 자기 일도 잘하는 거야.
4: 야, 역시. 야, 쟤 좀 봐봐.
5: 아, 뭐야, 너네!

그럼 이번엔 마술의 세계에 살고 있는 비둘기들을 불러볼까요? 수리수리 마술이 뿅! 얘들아, 그만 나와도 돼.

0: 우리 동기들이랑 놀던 거 생각난다. 1년에 단 하루 정말 평범한 아이가 된것 같았는데.
1: 평범한 아이라. 그게 뭔지는 알아?
0: 그땐 몰랐지.
1: 지금은 알고?
0: 1세대 링커가 용접공이 된다. 괜히 남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고 쪽팔리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내 삶에 관심 없더라고. 괜히 나만 혼자 신경 쓰고 짐도 싸고.
1: 그 짐 왜 다시 풀었는데?
0: 그게 상상이 안 되더라. 밖에서의 삶, 평범한 삶, 그런 게. 쭉 여기서 자랐는데 밖에 나가려니까 두렵기도 하고. 떠난 동기들 소식 궁금해?

0: 사랑받고 곱게 자란 귀공자 고씨. 굴곡 없이 평탄했던 삶. 그런데 바로 이 녀석 때문에 모든 게 꼬여버리기 시작했다. 점잖았던 고씨가 쌈딱, 아니 쌈양이 됐다.
1: 나 지금 떨고 있냐?
2: 내가 애들한테 못할 짓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0: 순해 보였던 먼지의 대반전. 알고 보니 녀석이 분노 유발냥이다. 대체 두 녀석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10살 대 10개월의 잘못된 만남. 그 실타래를 풀러가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길.
3: 아, 네, 안녕하세요.
2: 얘는 이제 고씨, 첫째.
0: 낯선이의 방문에 토끼 눈도 잠시. 카리스마 뿜뿜 고씨입니다.
2: 먼지 조금 무서워할 수도 있어가지고. 일어나!

0: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1: 먼지야 안녕. 그런데 말 그대로 어어어 하는 사이 정말 순식간에 녀석이 숨어버렸습니다. 결국 침대 밑에서 인사하게 된 먼지. 반가워.
2: 고씨가 제 첫 고양이였거든요. 진짜 혼 한 번 안 내고 키웠어요. 먼지 같은 경우에는 비비고 막 그름거리고 손 이렇게 막 핥아주고 제가 자고 있는 침대에 올라오더니 팔을 베고 제 품에서 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에 빠졌어요.
1: 정말 모든 집사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 아닌가요? 대체 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건지?
2: 고부에서 시키는 거는 진짜 다 해봤어요. 그리고 막 그 고양이 유튜브도 다 보고
3: 그냥 다 해봤네.
2: 그래서 고부에를 신청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1: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평온해 보이는 이 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금방 잠에서 깬 먼지 녀석이 집사를 따라 나오는데요. 털을 휘날리며 찾지. 야무지게 기지개를 켜는 고씨. 잠시 후 방 밖으로 나가는데요. 설마 덩치 큰 고씨가 먼지를 때리려나 했는데 웬일.
4: 아이고 나오자마자 건드렸어 동생이. 왜 저럴까 진짜.
1: 그런데 먼지의 수상한 움직임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씨가 밥을 먹기 시작하자 마치 구경이라도 난 듯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그렇다고 뺏어먹는 것도 아니고 슬렁슬렁 주위를 맴돕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씨가 안방에 들어오자 아이고 깜짝이야. 소복 귀신같이 문 밖에서 지그시 지켜보는 먼지. 그리곤 한 발짝 더 조금 더 마치 스토킹을 하듯 집요하게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먼지야 너 왜 그러는 거야 고씨한테.
2: 먼지가 어느 정도 이 집에 익숙해진 다음에 고씨를 유독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방 가면 또 쫓아오고 저기 방 가면 또 쫓아오고. 왜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서 쫓아가는 건지 싫어서 쫓아가는 건지.
1: 24시간 내내 쫓아다니는 먼지 때문에 고씨도 부담스럽다 못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고씨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집사가 나섰는데요. 작전명, 장난감으로 먼지의 시선을 돌려라.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놀이에 빠져든다, 빠져든다. 오, 효과가 있는 것 같죠? 먼지가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고씨를 신경 쓰지 않는다 했는데 이때 정막을 깨는 고씨의 짜증 섞인 하악질 소리. 먼지가 대뜸 고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쫓아다니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고씨를 직접 툭툭 찝찝 건드려보기 시작한 것.
5: 아가들 코코 냄새하자.
1: 집사가 잠에 들자마자 먼지의 행동이 더 적극적이다 못해 더 과감해지기까지 합니다. 먼지에게 불편한 기색을 비치며 자리를 피하는 고씨. 그래 먼지야 오늘은 여기까지. 밤이다 좀 자자. 응? 잠시 후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나온 고씨. 안방에 들어가는 그 순간 누구도 예측 못했던 먼지의 돌발 행동. 먼지가 작정했는지 끝까지 쫓아가네요. 참고 참던 고씨도 폭발. 결국 육탄전이 벌어지고 맙니다.
4: 먼지 그만해.
1: 지칠 대로 지친 고씨는 이제 만사가 귀찮은 듯. 하지만 좀처럼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다행히 먼지가 자리를 피하면서 싸움은 끝날 듯 했는데요.

0: 근데 녀석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알고 보니 다시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고씨는 그냥 쉬고 싶고 자고 싶을 뿐입니다. 집사가 고씨를 달래주려고 거실로 나왔는데요. 나란히 누워 토닥이다 잠에 듭니다. 반면 먼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룰루랄라 혼자 놀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1: 처음에는 고씨도 먼지를 그렇게까지 싫어하진 않았어요. 으르렁거림도 심하지 않았었고 나름 그렇게 약간 술래잡기 식으로 놀아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사이가 좀 급격히 나빠진 것 같아요.
2: 이리 와봐, 우리 캣닙 먹어.
0: 사실 고씨는 보기와는 다르게 올해 들어 10살이 됐는데요. 사람 나이로는 56살. 사람으로 치면 노후 준비를 할 때 고씨에게 먼지가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고씨는 10년 동안 외동묘로 지냈는데요. 그래서 집사의 사랑을 고씨가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긴 동생 먼지. 등장부터 행동까지 고씨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1: 같은 고양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산 건 사람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다른 고양이를 얘는 접한 적이 없잖아요, 고씨는. 그니까 잘 모르는데 뭔가 친구라고도 생각이 안 들고 좋은 감정이 잘 안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은지? 은지! 아이고, 우리 고양이. 아이고, 우리 고양이.
0: 그러고 보니 고씨는 먼지가 다가와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하고 무시를 했죠.
3: 왜 또 오빠 관리들했어? 오빠 과연 관심이야?
0: 혼자서 지낸 세월이 길어 그런지 친해질 필요를 못 느낀 듯 합니다.
3: 싫어. 고생이랑 조금 더 같이 놀고 싶지 않아. 응?
2: 아니야, 알았어?
3: 아이고, 또. 왜 자꾸 오빠 다리를 그렇게 그래? 응? 왜 그러는 거야? 오늘 놀자 그러는 거야, 뭐야? 어? 꼭 다리를 그럴까?
0: 고씨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먼지는 이 집에 어떻게 왔을까요?
3: 왔어?
0: 마침 반가운 손님이 고씨네 집을 찾았습니다. 고씨와도 다정히 인사하는 이 남자는
1: 이러지 마. 남자친구인데 얘가 먼지를 주운 장본인이에요.
4: 같이 데이트하고 걸어오면서 고양이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쇼핑백에 이렇게 롤러블레이드랑 같이 들어있는 걸 발견을 해서
0: 쇼핑백에서 이상하게 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났고 설마 하고 열어봤더니 새끼 고양이 먼지가 있었습니다.
1: 되게 엄청 마르고 쪼꼬매서 거의 그냥 쥐새끼 같았어요.
0: 먼지를 가장 먼저 발견한 남자친구가 집으로 데려갔고 예방접종까지 마친 후 집사의 품으로 온 먼지. 지내는 동안 정이 들어 이 집의 둘째가 됐습니다.
4: 흠여가 되고 나서 합사시키는 것보다 새끼 때 고씨와 만나게 해서 합사시키는 방향이 더 쉬울 것 같아서 먼지 먼저 보내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좀 불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고씨가 먼지를 물어 죽이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5: 오히려?
4: 네, 오히려 많이 했어요. 근데 오히려 얘가 지금 당하는 형국이 돼가지고 네, 반대가 돼버렸죠.
6: 아,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1: 너무 고씨 힘들게 하면은 격리도 시키고 하는데 쟤는 격리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격리를 하잖아? 그러면은 격리를 하면은 나옴과 동시에 다시 고씨한테 달겨드는 거야.
0: 책임지고 데려온 만큼 두 사람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0: 최근 들어 고시에게 드러난 공격성 때문인데요. 6개월을 참았던 고시도 폭발한 거죠. 먼지를 데려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요. 두 녀석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아 심란합니다.
1: 저는 사실 합사가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 데려왔었을 때 고씨가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탐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행동을 보였고 그 다음에는 문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열어주면서 문틈으로 서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키운 경험이 있으니까 나름 조금 괜찮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만했었죠.
0: 둘의 관계도 만만치 않은 문제지만 집사에겐 또 하나 고민, 아니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고씨의 건강 문제인데요. 먼지가 오고 나서 고씨가 췌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1: 이거는 췌장염 보조제예요.
2: 네. 췌장염이요?
1: 아, 네. 이제 만성 췌장염도 있고 만성 방광염도 있고 방광염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수량도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루에 간식도 물에 타서 두 번씩 주고 좀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기는 해요. 얘가 알게 모르게 먼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서.
0: 고씨가 아픈 게 혹시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닐까. 늘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는 집사.
1: 점점 더 노화가 될 거고, 그러니까 고씨는. 근데 먼지는 점점 더 힘이 세질 건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내가 애들한테 못할 짓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0: 고씨와 먼지를 돕기 위해 미아홍철이 출동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고양이를 부탁해 김영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먼저 고씨를 만나보는데요.
5: 오, 네. 거의 개냥이 성향이네요.
1: 네, 맞아요. 평생을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지고.
3: 나이는 몇 살이에요?
1: 지금 올해 10살 넘어가요.
3: 10살이면 네. 이제 노령묘 시작이네요. 10살이면. 네, 맞아요, 맞아요. 어르신.
5: 쟤는.
0: 미아홍철에겐 너무 익숙한 자세죠? 먼지야, 얼굴 좀 보자.
1: 먼지거든요? 고양이라서 그런지 네. 경계심이 많은 것 같아요.
5: 사람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이 네. 많은 편이에요. 네.
3: 지금 그러면 먼지는 몇 개월형인 거죠?
1: 지금 한 10개월? 그 정도
5: 아, 이제 10개월.
0: 양이들과 인사도 끝.
3: 같이 이렇게 뭐 티격태격하는 상황들을 보면 좀 더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영상을 한번 볼게요.
0: 먼지가 가까이 다가오면 바로 공격을 했던 고씨.
3: 지금 여기 상황 자체는 서로 적이라는 인지는 아니에요.
1: 고씨도 먼지를...
3: 네, 적으로 느끼는 건 아니에요.
0: 고씨가 먼지를 싫어하지 않는다고요?
3: 특히나 새끼 고양이에 대해서는 어른 고양이들이 적으로 인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새끼 고양이인 걸 알아요.
0: 반납 가리지 않고 고씨를 귀찮게 했던 먼지. 그런데 이런 먼지를 미워한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던 이유가 글쎄 고씨에게 따로 있었습니다.
3: 고씨가 지금 60대, 60대.
1: 맞아요.
3: 근데 60대 할아버지가 완전 지금 한 5살, 4살, 5살 되는 어린애를 케어를 해야 되는 딱 그 상황이거든요. 아, 진짜 나 이 육아로부터 해방되고 싶어라는 게 고씨의 가장 근간에 있는 지금 마음인 거고. 이제는 고씨가 어느 지점부터 과민 반응이 생긴 거야.
1: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아,
3: 발자국 소리만 나도 얘 또 와서 나 귀찮게 하겠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런 상황이 된 거죠.
6: 이 나이에 육아하리.
0: 그렇다면 고씨를 괴롭히던 먼지의 행동은 뭔가요? 여성 역시 고씨가 싫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3: 지금도 보호자분께서 일단 뭐 다른 걸 잠깐 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사냥하기 직전에 하는 행동으로 엉덩이 이렇게 실룩실룩 거리다가 튀어나가죠.
1: 네.
3: 새끼 고양이

0: 아이들은 뭔가 에너지가 항상 넘치고 호기심 넘치고 항상 심심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항상 쫓아다녀요.
1: 그러고 보니 집사가 잘때 먼지가 같이 놀아달라고 장난감을 물고 오는 일이 잦았는데요.
0: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놀려고 와서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는데 보호자분이 안 받아주시는 상황이 되면 이 친구가 그 다음에 갈 때는 어딜까요?
1: 곳이군요.
0: 네, 혼자 우다다를 하거나 아니면 고씨한테 가겠죠.
1: 고씨는 계속 가지 마라, 그만해라 했지만 에너지가 많은 먼지는 멈추지 않았던 것.
0: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갑자기 새끼 고양이가 달려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지 마라고 이제 어떤 의사표현, 나름대로 의사표현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요 시기에 어린 고양이 이제 1년령 미만의 고양이들은 별로 개의치 않아요.
1: 아, 그래요?
0: 상대 고양이가 어떤 표현을 해도 그래도 더 놀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계속 또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해요. 그 행동에 대해. 모든 이 상황에 지금 고씨와 먼지 사이의 모든 핵심은 먼지가 가지고 있는 이 넘치는 에너지. 두 조합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집사님이 어떻게 채워줄까?
1: 그러면 고씨가 너무 싫어할, 맞지, 진짜, 아, 진짜 너무 싫다는 표현을 할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먼지를 조금 떼어놓는 게 나아요?
0: 네, 무조건 그게 나아요.
1: 아,
0: 둘
1: 그래요?
0: 관계에 대해서 조금 떼어놓으시고 오히려 먼지를 좀 놀이를 따로 많이 해주고 힘을 한번 더 빼주시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죠. 지금의 딱 상황은 할아버지와 천방지축 손녀가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상황. 할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서면 할아버지 놀아줘요. 할아버지 수염 뽑고 이런 제스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1: 먼지에 쫓아다니는 행동은 모두 놀아달라는 신호였네요. 고씨와 먼지처럼 나이 차이가 나는 고양이 합사는 보통 어떨까요?
0: 일단은 합사에 나이 차이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성묘와 새끼 고양이의 합사가 성공 확률이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단, 성묘가 나이가 7살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양이들의 에너지 레벨 차이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합사를 했을 때 첫째 고양이가 오히려 너무 힘들어하거나 이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합사가 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고씨와 먼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되어진 만남이었던 거네요. 그렇다면 고씨와 먼지가 잘된 만남이 되려면
0: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소해 줄까는 전체가 100이면 사람이 일정 부분 놀이로 해소해 주고 그 다음에 뭐 먹이 퍼즐이라던가 여기저기 혼자서 놀수 있는 걸로 해서 이만큼 해소해 주고 나면 총합해서 요걸 빼고 나면 이게 전부 다 고씨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거를 얼마만큼 충분하게 해결을 해주냐에 따라서 고씨가 먼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편해질지 안 편해질지는 앞에 다 달려 있어요.
1: 고씨가 부담 안 가지려면 인간이 많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였네요.
2: 그쵸.
0: 일단은 요거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요새 택배 같은 거 보낼 때 안에 넣는 종이 완충재예요. 그래서 요걸로 고양이들 간식이나 사료를 하나하나 이렇게 쥐처럼 말아가지고 집안 곳곳에 숨겨둘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에다 이걸 배치를 해야 되냐라고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여러 군데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이런 캣타워 수집 공간 위아래 다 있어도 되고, 그리고 또는 저런 구석진 곳, 또는 아예 저 아래 공간에서 발로 이렇게 꺼내서 다시 한번 찢어서 안에 내용물 먹을 수 있도록. 만약에 이제 노묘와 새로운 고양이의 불가피한 합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합사보다 합사에 대한 준비 기간, 그러니까 서로 격리하고 서로 존재를 익히는 이 시간을 훨씬 더 길게 잡아야 되고 더 천천히 친해지기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된다. 새로 오게 되는 고양이가 특히 에너지가 넘치는 고양이라고 하면 이제 집사님들은 아, 나의 자유로운 시간은 그 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겠구나. 왜냐하면 이 에너지 해소를 위해서 내가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니어웅철이 다녀간 후 집사는 바빠졌습니다. 니어웅철이 알려준 먹이사냥 놀잇감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에 사료를 준비하고
2: 명절 때 송편 빚는 거
1: 사료가 빠지지 않도록 꼭꼭 말아줍니다. 쉽고 간단한 먹이 장난감 완성.
2: 할 수 있어?
1: 이때 평소 장난감에 1도 관심 없던 고씨가 다가오더니 오, 뜯기 시작합니다. 고씨 반응이 이 정도라면 먼지에게도 효과가 있겠는데요. 먼지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나 오래 머무르는 공간에 둔다면 더 찾기 쉽겠죠. 먼지가 흥미를 가지기 바라며 부지런히 배치합니다. 일단 침대 밑으로 쓱 새로운 놀잇감이랑 친해지라고 넣어줘봤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다가와 관심을 보이는 먼지. 그래, 워낙 호기심도 많고 에너지도 넘치는 먼지가 그냥 넘어갈 리 없지.
2: 먼지를 위한 퀴즈 카페가 되는 거예요. 저의 정적인 생활은 끝났어요. 한번 해보고 최대한 저를 갈아 넣어서 해볼 생각입니다.
3: 관심 있어.
2: 고시 좋아하니? 어, 넣어볼까?
1: 이제 먼지도 혼자서 찾아 먹을 정도로 적응을 했네요. 고씨가 옆에 있어도 놀이에 빠진 먼지.
2: 아, 진짜 얘가 많이 심심했구나. 뭔가 더 필요했었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걔도 좀 뭐 관심 받고 싶었던 표현이기도 하고 놀고 싶었던 표현이긴 한데 그거를 너무 제가 조금 문제로 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미안함이 좀 있었어요.
1: 너무도 달랐던 에너지 때문에 잘못된 만남이라 생각했던 둘. 이제부터는 집사님이 더 놀아주시기로 약속. 앞으로도 먼지와 고씨 잘 부탁드려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0: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20세기 인간의 활동이 불러온 전례 없는 규모의 환경 변화. 대가속. 존 로버트 맥닐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한 학자입니다. 환경사 연구의 선구자. 전통적인 역사학자였던 그가 환경에 주목한 건 탄소순환을 연구하던 생태학자들과 함께하면서부터였습니다.
4: And I began to think I can use my skills as a historian to do things that I never imagined I would do when I was in school.
3: 인류가 불러온 재앙 앞에서 그동안 무심했던 역사에 주목해야 할 시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김영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안녕하세요, 일교수. 단풍이 번쩍 한다. 바람이 불어가니 쪽으로. 우리는 태풍이 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2: 내가 다닌 중학교는?
3: 하은중학교.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세게 왔었어요.
2: 존경했던 롤모델은?
3: 에픽하이 타블로.
2: 좋아했던 과목은?
3: 미술.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3: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2: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3: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2: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3: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2: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3: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2: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3: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2: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3: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3: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 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EBS 퀴즈.
1: 20세기 인간의 활동이 불러온 전례 없는 규모의 환경 변화. 대가속. 존 로버트 맥닐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한 학자입니다. 환경사 연구의 선구자. 전통적인 역사학자였던 그가 환경에 주목한 건 탄소순환을 연구하던 생태학자들과 함께하면서부터였습니다.
2: And I began to think I can use my skills as a historian to do things that I never imagined I would do when I was in school.
1: 인류가 불러온 재앙 앞에서 그동안 무심했던 역사에 주목해야 할 시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노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야경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 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 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2: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3: 역삼중학교.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안 왔다.
2: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3: 우세창 선생님.
2: 좋아하는 과목은?
3: 수학.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4: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3: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2: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3: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2: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3: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 선생님.
2: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3: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2: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3: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2: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3: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꽃 피는 춘삼월 따뜻한 남쪽 마을 버스에 추억의 버스 안내원이 돌아왔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EBS에서 PD1 하고 있는 정석희입니다. 이번에는 그 옛날에 버스 안내양이라고 불렀던 버스 도우미 일하러 경남 하동군에 왔습니다.
1: 이곳 버스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한참 돌아가다 보니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몸이 저절로 덜컹거리고 한 번 때를 놓치면 한 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매일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버스. 버스 요금은 과거로 돌아간 듯 단돈 100원. 그리고 오래전 사라져 모두의 추억 속에만 남아있던 버스 안내원이

0: 버스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언제나 함께 탄다는 버스.
1: 저는 버스 도우미를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세대인데 버스 도우미가 있는 버스는 어떨까? 버스 도우미는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해서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0: 12명의 버스 도우미 중 가장 고참이라는 박덕미 반장님.
2: 안녕하세요. 행복버스 도우미 12년 차 박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눈빛만 봐도 승객들의 마음을 안다는 베테랑인데요.
2: 우리 여기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님들은 7, 80%가 거의 노인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버스를 타시기에 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장에 갔다 와서 물건을 들고 오신다든지 버스를 이제 오르내리고 하실 때도 계단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역시 우리 버스 도우미가 어르신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짐도 날라드리고 또 말벗도 해드리고 버스 안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0: 반장님과 함께 저도 버스에 타보기로 했습니다. 종점인 터미널에서 출발해 읍내로 들어서는 버스. 손님이 가장 많은 정류장이라는데요.
3: 한 분씩 올라오세요, 한 분씩. 한 분씩 좀 올라오세요, 한 분씩. 내 밑에 내려가요. 손이 없다.
4: 요거 내주고 들어가시고.
3: 앞뒤로 타래, 앞뒤로. 돈은 나중에 내가 받을 거야.
0: 버스를 꽉 채운 어르신들. 벌써 집에 가고 싶네요. 좁고 불편한 만원 버스에서도 웃음이 넘치는 사람들. 그 중심에 버스 도우미가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사하랴, 짐 들어주랴, 정신없는 반장님. 버스 도우미가 있어서 어르신들은 마음 편히 버스를 탈 수 있다는데요. 무거운 짐 가방도 척척 대신 내려주고 깜빡한 버스 요금도 대신 받아줍니다. 도우미 업무는 그뿐만이 아니라는데요.
1: 저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경지의 친절함과 싹싹함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만원 버스가 돼가지고 사람도 꽉 차있고 덜컹거리고 시끄러운데 맨 앞에서 맨 뒷자리 어머니한테 그냥 본인 육성으로도 안내도 하고 수다도 떨 정도로 복청이 진짜 좋으십니다.
0: 깊은 산골로 들어갈수록 버스를 꽉 채웠던 승객들도 어느새 줄어들고

0: 연락이 잘 됐어. 나 우영이 해줄게. 고마워서.
1: 자, 아니, 어머니 뭐 안 그래. 아이고, 나이. 누구?
0: 누구가?
2: 누가 고수정이잖아.
3: 아니, 안 주셔도 돼요.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이쁘세요?
1: 배를 좀 눌러보시오, 이제.
0: 배리가 뭐라도 안 되고.
1: 배리가 뭐라도 안 되겠대. 길목산장 배리래요.
4: 처음에는 완전 막 스타 대접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아이고, 옛날에는 버스 도우미가 있다가 없어지면 내 버스 어찌 타고 다닐까. 내가 겁나 걱정을 했었는데 버스 도우미가 생기니까 너무너무 좋다야.
5: 이 버스에서 도우미는 없어서는 안 될 활력소라는데요.
6: 반장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처음 보는 어르신들과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는 약간 어르신들을 대하는 게 좀 어렵고, 말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7: 안녕하세요. 하도 행복버스 도우미 일 도와드리고 있는 강석희라고 합니다. 초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새로운 거?
8: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어르신들과의 대화 시작부터 쉽지 않네요. 이번 정류장은 그 유명한 화개장터. 있어야 할 건 다 있다는 이 장터에는 손님도 많답니다.
1: 손에 딱 잡이 들고
9: 아저씨 조금 기다리죠. 이건 내가 나중에 털어다 줄게.
1: 여기 저 도우미 손가락 있어.
9: 좀 털어주세요. 여기도 있어요. 구멍 보따리 좀 털어주세요.
5: 어제 노래 불러주셨던 할머니, 오늘 또 만났네요.
10: 선생님, 오늘 어디 갔다 오세요?
11: 머리 하고 옵니다.
10: 머리 하셨어요?
11: 네, 예쁘죠.
10: 네. 일본에 갔다가 신장에 가서 물도 좀 사고. 저 예쁜 옷을 사요.
12: 옷도 사셨어요?
5: 봄나들이를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어머님들.
1: 새로운 도우미님입니다. 신입 도우미님. 변석희님.
13: 정시라서 더 반갑네.
8: 네, 정시입니다.
1: 내 차 좋은 거였습니다.
13: 나도 정가거든.
8: 예.
14: 네?
1: 인물이 애비! 인물? 사위하면 좋겠네.
14: 아, 사위하면 좋겠어요?
1: 네.
14: 손녀가 있으세요?
1: 네.
14: 아, 몇 살이에요?
1: 20살이요?
14: 저는 마흔이라서 안 돼요, 20살은.
1: 마흔?
14: 네, 저 나이가 40이에요.
1: 아이고, 우리 밀리야. 아이, 어머니, 당신 안 내리?
15: 아이고, 밀리입니다.
1: 아이고, 이 도끼 자리 썼는 좀 뭔다 하지만 집에 못 갈 뻔했다.
16: 동생, 이어
1: 그래.
17: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봐도 때가 없는 내 형제여.
1: 네, 안녕하세요.
0: 내 형제여. 갑시다. 네, 가세요.
2: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쁜 사람.
3: 구비구비 지리산 자락부터 바닷가 마을까지 구석구석 오가는 이 버스는 노선만 50여 개에 달한답니다. 버스 도우미들은 매일 다른 노선을 타고 수많은 손님들을 만나는데요. 언제 어떤 버스를 타도 손님 대부분을 알아본다는 베테랑 반장님.
4: 아우야, 아직 아니야. 여기 빼쳐내.
5: 82살.
4: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억수 치트라고 말라, 손님들한테.
4: 단골 손님이세요.
6: 다리 세 번 탑니다.
4: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4: 감사합니다.
7: 안녕하세요.
4: 만날 만날 예쁘다.
7: 네, 만날
4: 저도요. 만날 좋아요.
8: 저희 손님들은 단골 고객이 많다 보니 늘 이제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내리고 아 집이 어디고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서로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 말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고 같이 사는 거죠. 더불어서.
3: 늦은 오후 읍내에 도착한 버스.
9: 밀지 마시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4: 한 사람씩.
10: 예, 어서 오세요.
4: 아이고 반가워. 오래간만이네. 천천히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세요. 물 마시고 아니 맞대.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9: 자, 앉으셨죠? 예, 출발할게요.
3: 손님을 가득 싣고 꽃길을 달리는 버스. 버스가 달리는 와중에도 베테랑은 쉴 틈이 없습니다.
4: 왜 그럴까? 오다가 옷다리도 다 안 챙기고 그냥. 네, 알겠어요. 이제 내가 내려드릴게. 아이고 무섭구만. 장 많이 봤네.
8: 보면 아줌마가 하는 일이고 그냥 쉽게 하는 일 같지만 실제로 힘듭니다. 짐 들어야 되지요. 대화도 해야 되지요. 어머니들의 요즘 핫한 소식은 뭐냐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4: 아이고 오늘 병원 갔다 오니까 무슨 얘기 하던가요? 아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으라고 얘기 안 하던가.
8: 저소득층은 저 학예 보건소에서도 맞춰줍니다. 4월 21일부터.
11: 아이고 좋은 뉴스 빨리 좀.
8: 네.
11: 그래, 고마워.
4: 병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요새 네. 대상포진이 그게 아프대.
12: 박경미 고은이가 최고다.
11: 그럼 다음 월요일부터.
4: 요 지금 큰 거 드세요. 내가 요 네. 성대에서 내 이건 내가 아이 제가 그렇지 내가 돈 나는 어디다 쓰려고 그래. 오늘은 도우미가 둘이야.
3: 어르신들에게는 멈춰 있는 버스에서 내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8: 내리 가서 받아요.
4: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어떻게 내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3: 내가 여기 안
14: 올 것 같은데.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4: 아, 이제 다 지나갔어요.
3: 손님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오후. 차창 밖에 펼쳐진 섬진강 풍경. 하루의 피로.

0: 가 씻겨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퇴근 후에는 반장님과 함께 특별한 장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동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는 최참판댁은 버스 도우미들의 숨은 아지트라는데요.
1: 이런 게 딱 한눈에 보이니까 정말 풍경이 사람들이.
0: 이곳에서는 버스가 다니는 길목들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저 길 따라 네. 가는 길이 있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눈이 저절로 이렇게 부부성한테도 가고 술렁다리한테도 가고.
2: 반장님은 버스 매일 타시면서 요 코스들 네. 매일 지나다니실 텐데 네. 어떻게 보면은 반장님의 일터잖아요. 일터인데 매일 봐도 네. 매일 봐도 좋으세요?
1: 네, 매일 봐도 조금씩 그 모습이 달라지니까 항상 그 계절의 변화를 차창 밖으로 느낄 수 있어요. 아, 풍경 소리 오늘 너무 좋은데요?
2: 예, 바람도 살랑살랑 네. 불고.
1: 그냥. 그렇죠.

0: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 내일부터는 저 혼자 버스 도우미 일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1: 뭐 많은 직업들이 있을 텐데 네. 왜 버스 안내 도우미를 직업으로 선택을 하게 되신 거예요?
2: 40대까지는 집에서 아이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네. 이제 애가 중학교를 가고 나니까 아 내가 경제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당시 40대는 네. 이미 늦은 나이였어요. 조그마한 사무실에도 가도 네. 아, 다 좋은데 나이가 좀 그 시기 하네요. 이렇게 하면 그리 싶은 와중에 네. 이제 찾은 직업이 버스 도우미였어요. 주위 친구가 야 버스 안내양을 왜 네가 하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뭐 어때 나는 버스 타는 것도 좋아하고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또 더 좋아하고 내 해보고 뭐 나온 것만 두면 되지 이래 했는데 좋아서 계속 오늘날까지 하고 있네요.
1: 저는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고 말도 잘 못하고 네. 그렇게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2: 아, 어머님들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 스마일.
1: 그게 참 어려운데. 네네,
2: 웃음 장착. 네, 텐션을 높여서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화이팅!
1: 화이팅!
3: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리산 산골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제 동이 막 터오고 있는 이른 시간인데 오늘이 하동 장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골 종점에서 출발하는 첫 차를 타고 장보러 나가시는 어르신들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어두운 새벽을 밝히며 달려오는 첫 차. 이제 출근입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치입니다.
5: 장날에는 이 시간대에 타시는 손님들이 많으세요?
6: 장날을 여쭤보면 한 60명 정도.
1: 60명이요? 60분이 이 버스 다 탈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타실 것 같아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오늘의 첫 손님을 만납니다.
7: 어저께
4: 뵀었어요?
7: 예예.
4: 어디서 뵀지?
7: 하동서.
4: 아, 그럼 어디 가세요?
7: 오늘 또 진주에 약차를.
4: 아,
1: 네. 오늘은 이거 탔는데 운 좋게 또 만났네요.
0: 역시 장날이라 정류장마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데요.
7: 이렇게 돼.
3: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저 하동 행복버스 도우미 새로 일하고 있는 정석희라고 합니다. 오늘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오늘은 안내양이 손자들이요.
4: 네, 오늘은 손자가 안내합니다.
8: 이 카메라고 있는 카메라야. 카메라고 있어.
9: 손자는 몇 살이에요? 어? 손자 몇 살이에요?
8: 손자 26살.
3: 어머니 손자보다 나이가 많아요.
8: 많아.
3: 네, 전 한 삼촌 되겠다. 저 40살. 마흔.
8: 40살이야.
3: 네. 네. 학생 같아요? 감사합니다.
8: 40살은 안 되는 건데.
3: 그래요?
9: 어머니 오늘 이렇게 예쁜 스카프하고 어디 가세요?
8: 병원에 가. 안 죽으려고. 오늘은 젊은 증인들이 많아서 좋다고.
9: 버스에?
8: 어.
9: 원래 잘 없어요, 젊은 사람?
8: 없어. 다음에도 그냥 해볼 시험이다.
0: 조심조심 버스에 오르시는 할머니. 자리에 앉는 것도 쉽지가 않으신데요.
3: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10: 힘들어요. 치과에 갑니다.
3: 치과?
10: 네.
6: 다들 병원 가시는구나.
0: 버스는 이미 발디딜 틈 없이 꽉 찼는데 아직도 타실 손님은 한참 남았습니다.
11: 자리가 없어서 꽉 잡고 하셔야 돼요. 짐 좀 주세요. 짐 좀 시원하게.
3: 일로 오셔서 여기 잡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딱 기대서 가세요. 어. 좀 낫죠?
11: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띄워드립니다.
3: 오늘 어디 가세요? 하동? 뭐, 오늘 장날이라서 장 보러 가시나요?
12: 우리 동건 참 좋다.
3: 예.
11: 와이프 다리야. 어머니는 오늘도 장 보러 가세요?
12: 다리가 아파.
3: 이거 어머니 짐이죠? 뭐예요 이거?
12: 쑥이라 쑥.
3: 쑥이요?
12: 쑥을 깼다네.
3: 아 쑥을 캐셨어요? 그럼 이거 시장에 갖다 파시려고요?
12: 고기도 팔아가지고 고기도 사고.
3: 고기도 사고. 맛있게 생겼으면 저도 좀 사갈게요.
0: 다양한 사연의 손님들과 함께 버스는 한참을 달리고 달려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11: 네, 안녕하세요.
1: 저는 뭐 대단한 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짐 들어드릴까요? 이 정도만 해도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아이고 너무 잘한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0: 하동 읍내에 5일장이 선 날. 버스 타고 나온 어르신들 다 여기 계셨네요. 저도 쉬는 시간에

0: 잠시 구경 나와 봤습니다. 직접 키운 나물과 채소를 팔러 나오신 어머님들. 오늘이 첫 장사라는 할머니. 씨감자를 팔러 나오셨다는데요.
1: 어떻게 파시려고? 얼마에 얼마에?
2: 주는 대로 받아요.
1: 주는 대로 받아요?
0: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데. 할머니, 어디 가세요?
1: 어디 가시는 거예요?
3: 장사 피디님 대신 해야겠네.
4: 안녕하세요. 감자 씨 좀 사가십시오.
5: 예.
4: 안녕하세요. 물말랭이.
5: 감자예요.
4: 감자 씨.
5: 이거 한 그릇 얼마?
4: 감자 씨요?
5: 예.
4: 몰라. 어머니 주는 대로 받겠다고 하셨는데.
5: 아이고, 어머니.
4: 예. 안녕하세요. 이게 감자 씨죠?
5: 예.
4: 얼마에 팔아요?
5: 이거 만 원.
4: 이만큼이 만 원이에요?
5: 예. 이따가 만 원짜리 한 사람 또 5천 원 정도 받았더라.
4: 그럼 요만큼은요?
5: 그럼
4: 5천 원. 시장의 동향을 보니까 이렇게 작은 소쿠리 하나에 5천 원, 큰 거에 만 원인 것 같아서 저도 그 정도에 팔아보겠습니다.
0: 한참 만에 돌아오신 할머니.
6: 이거 여기서 안 되고 저쪽 시장사에 들어가야 되겠다.
4: 옮기실 거예요?
0: 할머니가 봐두셨다는 자리로 가보는데.
1: 여기요? 장사하는데 옆에 와야지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스타벅스 옆에 이디야 전략.
0: 오늘이 첫 장사시라더니 포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6: 네?
0: 도매상 사장님에게도 밀리지 않는 여유.
7: 실전은 기세야, 기세.
4: 어머니, 오늘 이거 감자 팔로 처음 오시는 거 아니에요?
6: 비라.
4: 근데 능숙하게.
1: 감자 사세요.
4: 어떻게 좀 장사가 오늘 될 것 같으세요? 안 된다고?
6: 물어도 안 보는데.
4: 물어도 안 봐요?
0: 할머니 속도 모르고 옆 가게에만 몰려드는 손님들. 오늘 안에 개시는 할 수 있을까요?
6: 5천원짜리 줄까?
8: 예, 5천원짜리.
6: 감자 이거 우리 집에서 판 거야.
0: 드디어 개시에 성공하셨네요.
4: 5천 원 파셨네요. 그래도
6: 팔아봐야 그 돈도 안 되네.
4: 돈도 안 되는데. 큰 야망을 가지고 나오셨구나. 그럼 오늘 무말랭이는 안 파실 거예요?
6: 왜 안 팔아? 팔긴 뭘.
4: 이거 한 봉지 얼마에 파실 거예요?
6: 한 봉지에?
4: 네.
6: 그것도 만 원 더 받아야 되는데 만 원만 받아.
4: 만 원 더 받아야 되는데 만 원만 받으실 거예요?
6: 응.
4: 어머니, 그러면은 무말랭이 제가 사갈게요. 만 원에 주세요.
6: 응?
4: 만 원.
6: 사갈게라?
4: 네.
6: 사가라.
0: 할머니에게 산 무말랭이 들고 다시 버스 타러 가는 길.
4: 안녕하세요. 어머니, 뭐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2: 먹으려고요?
4: 먹으려고요? 아이고 무거워. 뭐 이렇게 많이 사셨어? 이거 제가 좀 끌어드릴까?
8: 네, 갈게요.
4: 아, 무거워, 무거워. 네.
0: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할머니에겐 참 멉니다.
8: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좀 쉬어가지고 간다요.
9: 어머니들 정말 자기 똑바로 걸어다니지도 못하면서 무슨 막 제가 들기에도 무거운 보따리들을 잔뜩 들고 그럼에도 버스를 기다려서 타고 집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좋다고 하시고 또 그렇게 나와서 수다 떠시고 장보시고 하는 모습이 저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4: 넘어지게 꽉 잡고 가세요. 차 덜컹덜컹하니까 조심해서 타세요.
10: 그만큼만 타세요. 그래서 다시 아침 조금 늦게 하는 거야.
11: 서울 사람들이 와서

0: 이렇게 버스 타고 내릴 때 손잡아주는 사람 하나만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 있기도 힘드신 분이 읍내에 나올 수 있고, 굉장히 사소한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를 줄 수도 있구나. 그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생각보다 기쁜 일이구나.
1: 이렇게 예쁜 양반이.
2: 네, 또 뵙습니다.
1: 계속 잡는.
2: 맨날 뵙게 되네.
1: 아, 우리 예쁘게 사는데.
2: 어째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1: 진짜 이쁘만. 학에서는 이런 인물 없어. 사냐 봉리에 흐름한 봄바람을 동백이냐 녹음 속에 깨꼬리 가게야 자리 끌어 좋지도 하게 노래 배타도록 보고 싶어도 만나
3: 벌써 세 번째 만난 단골 손님을 조금 더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2: 꽤 멀어가야 되네. 이거 어떻게 혼자 저까지 들고 가려고 했어?
1: 나도 힘이
2: 아, 힘이 제 몫이세요? 이거 화분은 마당에 심으실 거예요?
3: 할머니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어보는 시골길.
2: 아이고, 이렇게 먼데 여기까지 어떻게 이거 혼자 들고 올라가셨어?
1: 그냥 오면서 쉬엄쉬엄.
2: 아, 쉬엄쉬엄.
1: 세월이 전문이야. 아이고, 미안하고 고맙소리.
2: 어머니, 저 들어가도 돼요?
3: 뭘 또 잔뜩 챙겨주시네요. 마음도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진 길. 길 옆에는 온통 녹차밭이 펼쳐져 있는데요. 추운 겨울을 지나고 새순이 돋아나는 계절. 잡초를 뽑고 계시는 어르신들 틈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단골 손님을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어르신들을 도와 저도 잡초 뽑기에 나섰습니다.
2: 저밖에 하나 모르겠네.
1: 잘하네.
2: 잘하는 거예요?
1: 응. 한번 득득 그려놓는데. 옛날에 젊어서 하도 일을 많이 해갖고 그때는 일을 잘하면 무슨 표창장 받으려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몸에 빈때밖에 안 남았어.
2: 그래서 표창장 받으셨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1: 이제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으니까 받은 거지.
2: 그게 표창장이요? 정석기도 한 잔.
1: 그것도 돈 버는 짓이니까 괜찮아.
2: 아이고.
4: 기린이.
2: 네. 네, 이렇게 버스에서 다 뵀었던 분들 이렇게
3: 이렇게 또 집에도 찾아가보고 일도 도와드리고 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1: 그것도 인연이라.
3: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인연이죠.
1: 오키슬만 끼쳐도.
4: 원래가 취미가 등산이라 직장 다니면서
0: 사실은 저는 노인분들은 나랑 말이 잘 안 통하는 분들일 것이고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골에 와서 일하고 직접 만나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대화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를 좋아하신다는 거, 그런 역할을 이 버스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3: 다음 날 이른 아침.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오시는 한 할머니. 한참 앉아 버스를 기다리시는데요. 이렇게 일찍부터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2: 어서 오세요.
3: 제대로 앉을 자리도 없는 아침 만원 버스.
5: 안 불편하세요?
1: 불편하지만
2: 문 뒷문 열게요.
6: 나 좀 앉을까? 잘 앉을란가?
1: 잘 왔습니다.
7: 몇간 봤습니다.
3: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할머니가 찾아가신 곳은 어르신들의 한글 공부가 한창인 초등반 교실.
8: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9: 산에는 꽃이 지네.
8: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꽃이 혼자 딱 피어 있는 꽃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9: 있죠.
8: 그러면 그 꽃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9: 예뻐서 이제 만지고 와요.
8: 그럼 우리 장재혁 선생은요?
10: 나는 이때까지 이리 살아도 이리 좀 세상을 못 보고 살았어. 아이고 비보이겠어.
8: 그래요? 너무 고생하면서 살다가 예, 지금 이리 좋은 세상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죠? 예. 근데 왜 눈물이 납니까?
10: 전에 사는 걸 제가
8: 울지 마! 울지 마! 맞아요. 전에 산 걸.
10: 전이니 노래하자. 전에 산 걸 생각하고.
8: 전에 산 걸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난다.
10: 눈물이 나지. 예.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8: 그렇다, 그죠?

0: 세상에 와서 한글도 배우고 일이 좀 선생님도 만나. 일이 좋은 날이 올 줄 누가 알았네.
1: 그러니까요. 울지 마세요. 공부하고 있으니까. 예.
2: 아, 그래요. 아니, 여기 다 일이 방심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삼게.
1: 네.
2: 맨날 마셔보지.
1: 네. 지금 우리 길래 학생이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그 노래를 불러주시네요. 아싸!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

0: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0: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근데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EBS 극한직업 900회를 극한직업 900회를
4: 축하드립니다.
5: 지난 2008년 2월 조기 자리를 첫 방송으로 18년간 쉼 없이 달려온 극한직업. 약 1,800여 개 직업 현장을 찾아다니며 땀과 노력을 기록해왔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책임과 임무를 다해온 작업자들. 그들이 있었기에 위험한 상황에서도 뜨거운 현장에서 힘든 순간에도 값진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기록, 극한직업 900회. 앞으로도 그들의 현장에 함께하겠습니다.
6: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주셔서 출연자로서 또 한 명의 시청자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 큽니다.
7: 힘들지만 각자의 직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8: 노동하시는 노동자분들 모두 응원할 거고요.
9: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10: 앞으로 1,000회 그리고 10,000회까지 승승장구하시면서
4: 극한직업 화이팅!
2: 화이팅!
4: 화이팅!
5: 극한직업 900회 저도 축하드립니다. 극한직업의 대표 직군인 주물. 여기 2대째 주물 가마솥을 만들고 있는 여성 작업자가 있습니다.
11: 저희가 안 하면 대한민국 가마솥 자체라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5: 섭씨 1600도의 쇳물 앞에서 펼쳐지는 위험천만한 작업.
11: 불은 극복했는데 쇳물은 좀 극복을 아직 못해서.
5: 한편 전통시장의 국민 간식 호떡을 위해 온종일 고군분투하는 작업자도 있습니다.
12: 많을 때는 1,000개가 넘어가요.
5: 하루 평균 1,000여 개의 호떡을 만들고 나면 관절 통증은 기본.
12: 아침에는 저려서 못 움직이고 일어나지.
5: 사계절 내내 든든하게 즐기는 또 하나의 서민 음식 만두를 빚느라 새벽잠을 잊은 사람들.
13: 많이 할 때 한정 100개.
5: 사람들의 출출함을 책임지는 전통시장 고수들의 치열한 고군분투 현장까지 따라가 봅니다.

0: 경상북도 구미시 이곳에 특별한 작업자가 있다는데요. 이곳은 한 해에만 수천여 개의 상품을 제작하는 주물 공장. 남자가 대부분인 주물 공장과는 달리 여성 작업자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어딘가 낯익은 주인공. 아하, 지난 2023년 745회에 출연 철인 여성이라 불렸던 주물 작업자 박경화 씨입니다. 여성의 몸으로 험한 주물 일을 거뜬히 해내던 그녀. 3년 만에 만난 그녀에게 변화가 생겼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그 745일 극한직업 출연한 가마솥 만드는 박경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마솥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고요.
0: 투박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섬세한 모습이 경화 씨랑 꼭 닮았네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건가요?
1: 지금 여기는 우리 그 제일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첫 번째 여기 우리 내가 사랑하는 우리 남편.
2: 여보.
3: 예, 인사하세요.
2: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줘.
1: 힘들어 도와줘? 조금만 참아요. 여기는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보세요. 화면 보세요. 잘생겼죠? 또 이쪽은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딸. 예쁘지요?
0: 3년 전부터 딸이 주물 공장 일을 배우고 있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가마솥 만들기의 기본 과정인 중자를 만드는 중인데요.
1: 아, 이게 이제 중자라고 솥 사이즈만큼 크기를 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야지 이제 솥 그 모양대로 다 나와, 크기대로 사이즈대로 나오고.
0: 중자는 가마솥 거푸집 안에 공간을 메워주는 흙덩어리인데요. 중자와 거푸집 사이로 샘물이 들어가서 가마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 단계인 만큼 작은 오차에도 상품의 질이 결정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흙을 거푸집에 넣어가면서 잘 다져줘야 하는데요. 미세한 틈 없이 중자를 만드는 것이 관건.
4: 저희 엄마 아빠가 시작은 하긴 했지만 저희가 안 하면 대한민국 가마솥 자체라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에서 좀 큰 분기가 됐던 것 같아요.
0: 이제 잘 다져서 만든 중자를 틀과 분리한 다음
1: 힘써!
0: 작업을 위해 옮겨주는데요. 약 30kg이 넘는 중자. 조심히 옮기는 순간.
1: 이 사람아, 이거 정신 차려. 이거 뭐야? 어? 시큰해가지고 무너졌잖아. 그 내릴 때 똑바로 잘 내려야지.
0: 순식간에 생겨버린 흠집. 한 시간의 노력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잘 부서지는 흙으로 만들다 보니 초보자에겐 자주 발생하는 일.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 실컷 힘들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루 종일 뭐 식만 박을게요?
0: 일할 땐 엄마가 아닌 누구보다 엄한 선배. 서운할 때도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라는 걸 알기에 더 열심히 배웁니다. 기계의 힘만 해도 만만치 않은 무게. 이번엔 제대로 된 중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 다행히 매끈하게 완성됐습니다.
1: 잔소리는 보람 있구만. 너는 지금 엄마하고 일을 하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엄마는 여기 여자들 여기 재수없다고 안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 그래도 너는 그래도 엄마가 할 줄 아니까 얼마나 좋아. 바로 가르쳐주고 같이 일하고.

0: 모두 마쳤습니다.
1: 그래도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도 또 배우려고 그러고 또 일하는 거 보면 또 재밌게 즐겁게 또 잘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제 나름 저는 정신적인 고맙고 또 너무 좋아요.
0: 그런데 이번엔 후견을 바른 중자의 불세례를 하는 경화 씨. 고품질의 가마솥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데요.
1: 지금 흙에 물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 불량 나거든. 그 센 물에 거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려주는 거예요.
0: 중자와 거푸집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뜨거운 샘물을 부었을 때 공기층이 생성되어 샘물이 골고루 중자와 거푸집 틈새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공기가 다 날아가고 눈에 안 보일 쯤에 되면 이제 아 온도가 됐다.
0: 지루한 과정이 끝난 후 또다시 흑연을 발라줍니다. 가마솥은 샘물을 붓기 전 작업 과정에서 품질이 결정되는데요.
2: 흑연이라 해가지고 바다의 틈을 메워주는 거예요. 물량이 안 나도록.
0: 흑연은 중자와 주물을 잘 분리해줄 뿐 아니라 주물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고 거푸집이 고온의 샘물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보호막 역할도 해줍니다.
1: 아유 좋죠. 마음이 편안하지. 편안한 상태인데 왜냐 부담도 없고 아들하고 같이 하니까.
0: 아들은 8년 전부터 주물 일을 전수받고 있는데요.
3: 하나, 둘, 셋.
0: 이제 마지막 단계. 중자와 거푸집을 결합해줍니다.
1: 여기 있잖아요. 이 틈새로. 이 틈새로 새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게 이제 솥이에요. 가마솥이.
0: 이 틈새의 두께에 따라 다양한 두께의 가마솥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제 샘물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경화 씨와 남매의 거푸집 작업이 모두 끝나면 이제부터는 남편 준희 씨가 나설 차례입니다. 그런데 샘물에 뭔가를 뿌리는 준희 씨. 순수한 샘물만 쓰기 위해 불순물 제거제를 뿌리는 건데요. 곧바로 불순물이 샘물 위로 떠오릅니다.
4: 샘물의 온도가 얼마 돼요?
5: 1600도.
0: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섭씨 1600도의 용광로. 42년 경력자인 준희 씨도 늘 긴장되는 작업인데요. 특히 샘물을 따를 때에는 어디로 튈지 몰라 더욱더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매일 다루는 샘물이지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1: 불 때마다 긴장돼. 샘물은 무조건 불 때마다 긴장돼.
5: 그냥 한 방울이 살갗에 뛰었다. 그냥 바로 타버려. 새카면. 그러니까 아주 위험해.
0: 그렇다고 물러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샘물이 식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거푸집에 부어줘야 합니다. 샘물을 부을 때는 양쪽에서 동시에 붓는 것이 중요한데요. 두 사람의 호흡을 잘 맞춰야 하는 과정. 드디어 가마솥이 완성되나 싶었는데
1: 아, 이건 느낌이 안 좋은데?
0: 과연 첫 번째 가마솥은 잘 완성되었을까요? 또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순식간에 표정이 어두워진 아들. 경화 씨의 촉이 틀리지 않았나 봅니다. 가마솥 한쪽에 샘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1: 아, 저게 이제 불량인데 샘물을 부으니까 퍽퍽하면서 거부하더라고. 그러면 제대로 되는 거야. 물을 그렇게 많이 불로 많이 말려도 그러네.
6: 더 잘하죠. 더 잘하죠. 괜히 먼산 보게 되고.
0: 하지만 먼산 구경도 잠시. 또다시 샘물과 씨름할 차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철저히 작업에 임하는 모작.

0: 이번엔 제대로 된 가마솥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긴장된 마음으로 거푸집을 열어보는데 이번엔 제대로 된 가마솥 성공 맞죠?
1: 제가 신을 잘 봐가지고
2: 이게 둘다를 잘 만들어서 그렇대요.
0: 거푸집에서 꺼낸 가마솥은 아직 온도가 수백 도 이상인데요. 균열이 생기지 않게 흙에서 천천히 식혀야 합니다.
2: 불량이 안 나오고 잘만 예쁘게 만들어서 나오면 이제 힘도 안 들고 기분도 좋고 그래 서로 얼굴 보고 웃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불량이 딱 나왔다. 그럼 서로 얼굴 안 쳐다봐요.
0: 이제 제 역할을 마친 중자를 제거하는데요. 매 순간 힘든 과정. 하은 씨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고도 험합니다.
3: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조금 이제 불은 극복했는데 쇳물은 좀 극복을 아직 못해서 쇳물까지.
0: 어느덧 점심시간입니다. 서둘러 식사를 준비하는 하은 씨. 주물 공장에 합류하면서 식사 준비는 딸 하은 씨 담당이라는데요. 오늘 메뉴는 곱창 전골. 아이고, 중자도 잘 만들고 요리도 잘하네요.
4: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힘들게 일하시니까 제가 그래도 점심이라도 꼭 챙겨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
1: 엄마, 감사합니다. 받았어?
0: 매일 가마솥 작업에 식사 시간을 놓치는 게 다반사인데요. 어이구.
4: 또 일 한참 일하고 힘든데 그래도 또 딸이 또 점심을 제 또 챙겨주고 이러니까 좋지 고맙죠. 그리고 또 잘해요.
0: 딸이 출근한 후로 더 든든해진 주물 공장. 식사 메뉴도 알차졌다는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해준 음식이니 맛이 없을 수 없겠죠.
5: 부도하다죠. 일 뭐 열심히 잘 따라주지 잘하지. 맛있는 음식 이제 해놓고 뭐 제일 행복하지.
4: 스승이자 부모님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의 방향을 계속 알려주시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편하고 빠른 루트로 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부부 역시 힘든 주물 일을 함께해주는 자녀들이 있어 천군만마를 얻은 듯합니다. 오후 시간. 서둘러 단단히 채비를 하는 경화 씨. 뭘 하려는 걸까요?
2: 가마솥 만들었는 거를 연마 작업을 해야지 또 길을 들여요. 그래야지 길 들이기 전에 꼭 연마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0: 완전히 식은 가마솥은 매끄럽게 다듬어줘야 하는데요. 세심함이 상품성을 높이는 법. 표면을 매끄럽게 함과 동시에 두께도 일정하게 손봅니다.
2: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오토보통 하잖아요. 이건 칼날 거치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 이걸 다 갈아가지고 빼빠하고 그래가지고 손이 우리 손님들이 손을 만져도 괜찮을 정도로 다 갈고 빼빠하고 연마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0: 그런데 책가루가 사방으로 날리는 연마 작업. 자칫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2: 예, 다 했습니다. 아까 그거 확 다르죠? 안에 깨끗하죠?
0: 인고의 과정 끝에 연마가 끝난 가마솥. 표면이 눈에 띄게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힘들인 만큼 빛나는 가마솥입니다.
2: 이 작업은 사실 다칠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제일 좋은 대로 우리 아가씨, 이쁜 아가씨 또 얼굴이라든지 손 있는데 다치면 시집 못 가잖아. 그래서 제가 대순대로 위험해서 잘 안 시켜요.
0: 사실 처음 딸이 주물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완강히 반대했던 경화 씨.
2: 지금 이러면 팔이 여가 지금 한쪽이 안 펴져요. 이쪽에 이제 막 이거 연마 작업을 많이 하고 이게 힘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다예요.
0: 팍팍한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쇳물에 달려들었지만 딸만큼은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2: 무거운 걸로 손가락을 탁 찧어가지고 그 신경을 건드렸나 봐요. 근데 요거를 이제 피면은 되는데 피면은 일을 못해요. 여기다가 심을 박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

0: 계속 손가락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일하는데 힘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이거 치료하러 갔다가 그냥 온 거예요. 그냥 훈장이죠. 좋은 훈장, 보람 있는 훈장.
1: 이젠 주무를 배우기로 한 딸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한 경화 씨. 요즘 한창 가마솥 완성의 마무리 단계를 배우는 중이랍니다.
0: 이게 솥 보기보다 이게 한 20kg 나가요. 길러야죠. 또 왜냐면 또 딸도 또 배워놔야 되니까.
2: 자신 있으세요?
3: 해봐야죠.
1: 주물은 보호막이 없으면 쉽게 녹슬기 쉬운데요. 열로 달구고 기름을 바르는 길들이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단련시켜줘야 합니다.
0: 안팎으로 다 닦아서 기름으로 닦아줘야지.
1: 쉬운 과정부터 하나하나 딸에게 가르쳐주는 경화씨. 최선을 다해보지만 전문가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0: 이럴 때 기름이 여기 안 묻었잖아요. 여기 안 묻고 그냥 길려면 여기는 길이 안 나요.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왜 색깔이 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냥 기름칠하면 뭐 길라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기름칠하고 길라는 거 같으면 일도 아니지.
1: 엄마의 지시에 따라 꼼꼼하게 작업을 이어나가는데요. 길들이기 작업은 새 가마솥의 미세한 구멍과 거친 표면을 더욱 매끄럽게 해주는데요. 경화 씨 눈에는 작업자가 아닌 물가에 내놓은 아이입니다.
0: 내가 뜨거울 때까지 있어야지. 막 이래이러면 잘 안 뜨거워지잖아.
1: 엄마의 깊은 마음을 알기에 더욱 집중해보는 딸. 스스로 택한 일이기에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만 가끔씩 수많은 고비가 찾아오곤 한다는군요.
3: 아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뜨겁고 연기 나고 특히 여자가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 같거든요.
1: 뜨거운 불길은 새 가마솥에 불순물 제거와 동시에 미세한 금속 가루까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장장 한 시간에 만만치 않은 작업. 드디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까만 가마솥이 완성됐습니다. 불량품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8개 정도만 만들 수 있답니다.
3: 처음에는 회색에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서 회색에서 시작했을 때 이렇게 검은색 변하는 거 보면 좀 하면서도 좀 신기한 거.
0: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어머니도 해주시던 밥, 그 뭐 가마솥에 밥, 누룽지 그런 거 생각도 날 수도 있고 뭐 또 국도 끓여도 되고 곰탕 이런 거 맛있고 다 맛있어요.
1: 모양도 쓰임도 가격도 다양한 주물 제품들.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또 오지 않는 게 큰 단점이라네요. 하은 씨도 하루빨리 무쇠솥 같은 강한 작업자가 되고 싶습니다.
3: 나중에는 언젠가는 엄마보다 더 잘하는 장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1: 지난 18년간 극한 직업에서 수백여 차례 소개됐던 작업자들이 있는 곳,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땀과 정성이 모여 삶의 활기를 만들어가는 곳. 오늘도 여전히 전통시장에서는 극한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산시의 한 시장.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한 간식이 있다는데요. 운영 시간 내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4: 예쁜데요?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5: 세 개가요. 맛이 다 달라요. 색깔마다.
1: 바로 국민 간식 호떡입니다. 쫄깃쫄깃하고 달달한 맛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맛보면 또 생각나는 달콤함 덕분에 말 그대로 호떡집은 매일 불난답니다.
4: 쫀득쫀득하고 집에 포장해서 가도 맛있어요.
6: 설탕이 녹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쫀득쫀득하게 되게 맛있게.
7: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1: 끊이지 않는 손님들 속에서 쉴 새 없이 호떡을 만들어내는 작업자.

0: 그런데 호떡이 조금 독특한데요. 알록달록 참 예쁘기도 합니다.
1: 안녕하세요. 27년 동안 호떡을 만들고 있는 윤혜경입니다. 반죽이 하나, 둘, 셋, 색깔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색 호떡이라고 합니다.
0: 자신만의 방법으로 색 호떡을 만들기 시작한 혜경 씨.
2: 어머니, 반죽 좀 하고 올게요.
1: 네. 다녀오세요. 네.
0: 이젠 아들까지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노란색의 반죽을 만들기 위한 필수 재료는 단호박.
2: 일단 호떡 반죽이 노랗게 나오기 때문에 색깔도 상당히 이쁘고 또 건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0: 자연 재료만을 이용해서 색을 내는 게 특징인데요. 먼저 단호박을 삶아주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푹 삶아준 단호박은 한김 식혀줍니다.
1: 삶아갖고 호떡이 더 부드럽더라.
0: 적당히 식힌 단호박을 잘 갈아주는데요. 번거롭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정.
1: 맛이 틀리죠. 노력한 만큼 손이 많이 가요. 음식은 맛있잖아.
0: 이번엔 보라색 반죽을 준비할 차례. 보라색의 주재료는 볶음자입니다. 열매를 체에 걸러주는데요.
1: 이거는 다 씨앗이에요. 볶음자 씨앗. 만지면 모래처럼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갈아서 호떡 반죽을 하니까 손님들이 모래알처럼 모래 씹힌다고 하더라고요. 볶음자 씨앗이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들을 드리면 먹기는 먹는데 조금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씨앗을 걸르기로 했어요.
0: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삼색 베이스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는 아들.
2: 내일 많이 안 춥네 그래도. 아 이게 날씨에 따라서 반죽의 그 대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울 때는 좀 질게 해줘야 되고 더울 때는 약간 되게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만드는 사람 편합니다.
0: 호떡의 맛을 결정하는 반죽. 때문에 배합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모든 반죽은 직접 손으로 진행합니다. 반죽하는 과정은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작업. 게다가 여러 번 섞어줘야 합니다.
2: 기계로 하면은 반죽의 상태도 잘 못 봐요. 반죽의 상태를 좀 확인하려면 손반죽이 확실히 좀 상태 보기가 좋아요, 반죽이.
0: 30분이 넘도록 계속 이어지는 반죽 작업. 온 힘을 쏟아내는 고된 작업의 반복입니다. 덕분에 반죽은 예쁜 색을 내며 완성되어 가는데요. 세 가지 색의 반죽을 만드는 데만 무려 4시간이 걸렸습니다.
2: 너무 많이 반죽을 또 기계로 치대도 안 좋고 너무 덜 치대도 안 좋고 해서 되도록 손반죽하는 게 반죽이 정말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0: 언제 또 손님들이 들이닥칠지 몰라 그때그때 떨어질 것 같은 반죽을 미리 만들어 놓는데요. 또다시 몰려드는 손님. 혜경 씨가 빠르게 호떡을 만들어냅니다. 일정한 양의 반죽에 일정한 양의 소를 넣고 누름판으로 일정하게 반죽을 눌러주는 것이 포인트.
3: 하루에 몇 개나 되는 것인가요?
1: 많을 때는 1,000개가 넘어가요.
0: 호떡 굽기에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수시로 뒤집어주는 것이 포인트.
1: 타임 놓쳐버리면 안 되지. 타임 놓치면 타버리지.
0: 해우지 않으면서도 속 재료를 잘 익게 하는 것이 노하우인데요. 그런데 이번엔 자리까지 현란하게 바꿉니다.
1: 불판이 이렇게 희거든요. 희니까는 요 가운데는 더 따뜻하고 쇠가 희니까 이쪽은 익으면 이쪽은 덜 익어.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서 돌려줘. 자꾸 돌려줘. 그러면 골고루 잘 익어요.
3: 근데 이거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1: 아, 하다 보면 잘 알아요. 벌써 호떡이 또 올라와. 설탕에 녹으면서.
0: 오랜 경험에서 체득한 노하우는 혜경 씨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오감과 육감으로 알아차린 노하우가 진짜 비법이라네요.
1: 불이 너무 세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불이 제일 좌우를 그래야 호떡이 맛있어요.
0: 끈적한 반죽을 한 번에 빚어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데요. 아직 호떡을 빚어내는 기술까지는 따라할 수 없는 아들. 대신 굽기 전담이랍니다.
2: 처음부터 뒤집기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뒤집기 막 만드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손님이 몰리면은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만드는 거는 어머니가 하시고 꼭꼭 포장하는 건 제가.
0: 말 나온 김에 도전해보기로 한 아들. 혜경 씨 웃음만 나옵니다.
1: 호떡 닭다 굶어 죽겠슈. 이렇게 이왕이면 살포시 동그랗게.
0: 역시 고수는 누르는 모양부터가 다르네요.
2: 손 넣고 모양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엄마가 만들면 호떡 가운데 설탕이 이렇게 잘 들어갔는데 저는 일단은 모양도 그렇고 설탕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요.
0: 정말 그럴까요?
2: 오, 잘 들어왔네.
0: 호떡 안을 살펴보는데 한쪽으로 쏠려 있는 속 재료들. 반면 혜경 씨의 호떡은 속이 쏠림 없이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할 것 같지만 작은 기술이 맛을 좌우하는 법.
1: 여기서 쭉 밀어. 쭉 밀어서 넣어서 손가락을 딱 오므라 이렇게. 오므라서 끝만 잡아서 이렇게 놔.
0: 수십 년의 고수답게 뚝딱 호떡을 예쁘게 빚어냅니다. 흔하디 흔한 호떡이기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해왔습니다.
1: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호떡 간도 못 맞추고 장사를 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팔려다가 못하고 그래서 도로 갖고 들어가서 장사를 안 하고 그날 쉬고 또 반죽을 해보고 연극불을 갖다가 몇 달 동안 계속 했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터득을 하게 되더라고.
0: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오후 시간.
1: 맛있게 드세요.
2: 맛있게요.
0: 시장 구경에 출출한 배를 달래줄 간식. 쫄깃하고 달달한 호떡만한 게 없죠.
4: 맛있어?
5: 일단 이거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고소해.
6: 호떡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좋은 게 이게 가루가 뭐 단호박 가루나 그런 게 시금치 가루? 그래서 여러 가지 가루가 있어서 애들 편식하는데도 같이 먹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그런데 손님들 앞에 떡하니 공개되어 있는 계산통. 손님들이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라는데요. 손님과 사장님 사이에 대단한 신뢰입니다.
1: 음식 만지기 때문에 돈을 만지면 안 되겠죠. 음식 만지면 뭐 어떻게 이거를 돈을 만지겠어요. 그 본인들이 돈 좀 거기다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다 잘해줘요.
7: 세 개 먹었어요?
1: 거기서?
7: 뒤에 넣어야 돼요?
1: 아니 알아서 계산했죠.
0: 사장님의 믿음 덕분인지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는군요.
1: 다 잘 내고 가겠지.
2: 그냥 믿는 거예요?
1: 그럼 잘 내고 가겠죠.
0: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손님. 바쁠 때는 철판 앞에서 남은 호떡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할 때도 많답니다. 가장 참기 힘든 건 마디마디 찾아오는 손가락 통증.
1: 염증이 자꾸 끼더라. 호떡이 주말이 좀 많이 부은 때 1,500개, 1,300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이 손가락이 딱 6개가 아침에는 저려서 못 움직이고 일어나지.
0: 하지만 시장을 떠날 수는 없는데요.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혜경 씨. 자신의 손끝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달콤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 다정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피곤한 것도 잃어버려. 그럴 때 제일 좋아요. 행복을 느끼지 그때는.
0: 한편 원주시 전통시장에서는 장날을 맞아 활기를 내뿜는데요.

0: 추억의 뻥튀기부터 고소한 전까지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그중 진짜 명물은 바로 언제 먹어도 맛있는 만두랍니다.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담백한 만두를 먹기 위해 일부러 여행을 올 정도라고 하니 그 맛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네요.
1: 고향의 맛이죠.
2: 이게 뭐라 그럴까, 그 마성의 맛이라고 꼭 먹어봐야 돼. 먹어본 사람만 알아.
0: 특유의 깔끔한 맛 때문에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군요.
3: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한 맛이 나는 거라서 부담 없이 여러 번 찾게 될 것 같아요.
4: 옛날부터 이게 맛이 좀 시간이라도 계속 잊지 못하는 그 컬컬함하고 담백함.
5: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김치만두집을 3대째 하고 있는 경력 17년차 아들 권영도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만두를 빚고 계시는데, 아버지.
6: 네.
5: 아버지, 만두 잘 되고 있어요?
6: 그래, 만두 피가 숙성이 잘, 이거 잘 되기는, 씨.
5: 여기는 아버지랑 제가 만든 만두를 맛있게 끓여주고 계시는 어머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만두 잘 되세요? 어?
6: 네.
5: 아버지가 만든 만두가 더 나아? 아니면 제가 만든 만두가 더 나아요?
2: 네가 만든 게 더 나아.
5: 근데 알아요 그거? 구분이 가?
2: 구분.
0: 새벽부터 시작되는 만두 작업. 캄캄한 새벽, 트럭 한 대가 작업장에 도착합니다.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예.
8: 이 새벽부터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7: 예. 만두 속에 들어가는 배추를 이 시간대 갖고 와야지 이제 아버님이 작업을 하시거든요.
0: 매일 신선한 배추를 공수해오는 형도 씨. 비몽사몽으로 배추를 나르기 시작하는데요. 양이 많아 옮기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7: 평균적으로는 그냥 매일같이 30에서 한 40포기 정도는 매일같이 써요.
0: 신선한 원재료를 들여오는 것부터 시작되는 만두. 만두소에 고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보니 배추가 가장 중요한 재료인데요.
7: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고기를 안 넣고 고기 대신 배추를 넣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뒤이어 출근하신 아버님. 벌써 만두를 만들기 시작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사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탓에 만두를 만드는 일이 남들보다 배는 더 힘든데요. 하지만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답니다. 먼저 배추를 잘게 써는 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어느 정도 토막을 낸 후 절단기에 넣어야 해서 꼭 사람 손을 거쳐야만 합니다.
6: 제가 몸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거리가 길어지면 힘이 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좁게 돌아서만 하고 돌아서만 하고 이런 식으로.
0: 아픈 다리 때문에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작업 공간을 좁게 설계했는데요. 힘든 몸으로 수십 년간 지켜온 직업을 이젠 아들에게 적극 전수해주고 있답니다.
6: 직접 절여서 숙성 시간이 한 3일이 되거든요. 딴 데서 받아갖고 오는 거는 배추가 이 결이 푹 죽어요. 근데 우리는 푹 죽으면 안 되거든요.
0: 마치 김장하듯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배추를 절이는 시간과 소금의 농도가 바로 노하우.
6: 봄 배추서부터 여름 배추는 절이는 시간이 10시간 정도. 겨울 배추는 이 결이 단단하기 때문에 고기 절여지시니까 24시간.
0: 배추 작업만 했는데 어느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 사이 미리 절여두었던 배추를 깔끔하게 씻어온 형도 씨. 다른 재료와 배합에 들어갑니다.
7: 아, 요거 전답을 한 거는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버님이 바로 한 번에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설거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설거지 3년. 서빙 3년,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라고.
0: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일을 배운다는데요.

0: 두부와 각종 양념을 더한 소는 잘 배합해 하루 정도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이번엔 만두피를 만들 차례. 매일 소진되는 양이 많아서 기계로 배합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1: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협소해요.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반경이. 저는 뒤에서 이제 조금 이제 서포트 준비만 이제 다 해놓고 아버님 오시면 전 또 다른 일을 찾아서 이제 빠져야 되고.
0: 이제 반죽의 막바지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누르는 건가요?
1: 예, 공기가 생기거나 그러면 가운데 이제 열이 생기거든요. 열이 생겨서 부풀어 오르니까 꽉꽉 눌러줘야지 공기가 그나마 이제 들어가지 않아야지.
0: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2: 숙성은 꼭 해야 돼요?
1: 예,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만두가 끓이는 즉시 바로 그냥 갈라져 버려요.
0: 이제 본격적으로 만두를 빚어낼 시간. 대량의 만두를 만들기 위해 기계까지 동원됩니다.
2: 오늘은 만두 얼마 만들어야 돼요?
3: 한 3,300?
0: 기계가 있어도 결국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작업. 완성된 만두가 서로 붙지 않게 일일이 전분 가루에 묻혀줍니다. 과거 아픈 다리 때문에 차별도 많이 받았던 태중 씨.
3: 장애를 가졌으니까 그 전에 공장을 한번 갔었는데 똑같은 일을 앉아서 하는 일인데도 급여를 줄 때 딱 50%를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70원을 받는데 40만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배겨내? 못 배겨내죠.
0: 회사를 나온 이후로 차별받지 않아도 되는 만두 가게 일에 더욱더 매진하기 시작했는데요. 불편한 몸으로 버텨낸 30여 년의 세월.
3: 할 수 있겠냐 하려니까 한다고. 그래서 집사람이 먼저 나섰죠. 뭐. 부부는 일심동체라 또 여자가 했는데 남자가 또 도와주면서 따라가야죠. 그래서 또 열심히 도와주면서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0: 이제는 원주에서 손꼽히는 만두 고수입니다. 고수답게 수천 개의 만두를 2시간 만에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러 갈 시간. 작업장에서 시장 안의 가게로 옮기는 일은 아들 형도 씨 담당입니다.
1: 시장에 어머니 가져다 드려야 돼가지고요. 만두 떨어지면 또 채워놓고 그러거든요.
0: 힘들 때도 많지만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한데요.
4: 뭐 밥을 때는 뭐 두 번씩 부를 때도 있고요. 부르면 바로 달려가야 돼요. 물건 싣고.
0: 점심 손님들이 몰려오기 전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식당 일을 담당하고 있는 형도 씨의 어머니. 만두는 삶기 전에 물로 한번 꼭 헹궈내야 한다는데요.
5: 전분가루가 묻어가지고 저기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국물이 껄쭉해서 못.
0: 이제 비법 육수에 만두를 끓여줍니다. 그 후 계속 저어줘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답니다.
5: 이때 가라앉으면 달라붙어가지고 터지거든. 그래서 이제 저어주는 거예요.
0: 만두가 육수에서 동동 떠오를 때까지 익혀준 후 육수를 부어 마무리해주는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왠지 든든해지는 만둣국이 완성됐습니다. 한번 먹으면 자꾸 생각나는 맛 덕분에 매일 손님들로 북적인답니다.
6: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꽉 차있어서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7: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도 아주 맛있어요.
0: 그런데 아까부터 어머니의 손이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5: 다시 물이 되었어요. 어려서 태어난 9개월 만에.
0: 어머니 역시

0: 장애가 있으신 손으로 30년이 넘도록 만두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악착 같은 노력으로 버텨냈답니다.
1: 주변 시선도 그렇고 조금 안 좋았죠. 안 좋아도 어차피 내가 적응해서 나가야 되니까 한 거죠.
0: 선녀 씨의 정직한 노력은 사람들에게 깊은 맛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시장이 쉬는 날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2: 김도 김도 먹어가지고 손만도 좀 빚어갖고 애들 좀 먹이려고 혼자서
0: 양이 작을 때는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두를 빚기도 하는 가족. 한 손으로 만두를 빚다 보니 요령이 생겼다는데요.
3: 사람이 하는 일은 안 되는 건 없어. 안 해서 그렇지. 다 하면 되더라고. 이렇게 해야 먹고 살잖아요. 안 그러면 못 먹고 살잖아.
0: 한 손으로도 척척 빠르게 만두피를 만들어내는 선녀 씨. 정말 고수 맞으시네요.
2: 서로 그냥 운동 방향이.
0: 장애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줄까 봐 더 억척스럽게 삶을 지켜온 부부.
2: 자존심들이 좀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하면 했지 남한테 도와달라 이런 건 없어. 지금 자식한테도 난 솔직히
3: 도움을 안 받으려고
2: 했죠. 내 자존심에.
0: 뭐든 한다면 한다는 부부에게 만두도 그랬습니다. 한결같이 정직하게 만들자는 부부의 신념. 앞으로 든든한 아들이 지켜낼 겁니다.
4: 아버지 저런 거 갖고 와도 되겠냐?
2: 집안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그 근원 아니에요, 이게. 애들이 잘해서 손님한테 저거 해서 손님들이 또 드셔보시고 또 다시 오고 하나의 그 재산의 밑천이 또 들어오는 거니까 제일 흡족하죠.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봄. 어허이, 이거 큰일이구먼. 아하, 마이크 테스트.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이장 펭수여요. 지금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으로 말하자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균보다 35% 이상 줄어들면서 건조함이 지속되는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가뭄에 대처해야겠지요. 아내 하나 농업용수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다들 아시죠? 지하수나 주변 하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죠. 수로나 양수기는 항시 점검하시고요. 애기중지 키워낸 농작물이 피쩍 발라버리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볕집이나 비닐을 덮어주는 건 뭐 기본이죠. 어부처럼 가정에서도

0: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물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물 절약은 필수여요. 설거지냐 빨래 샤워할 때 애끼고 또 애끼자고요. 제한 급수 날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식수를 준비해 주세요. 아차! 어? 이거 비빔밥을 하냐? 야, 이거 드디어 피가 오는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2: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0: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보이고 싶지 않아 꽁꽁 싸매야 했다는 남자. 허리춤에 달린 큰 혹의 정체는 무엇일까?
1: 내장이 아까 창다가 앞으로 삐져나가니까.
0: 뱃살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여자.
2: 구멍이 생겨서 장이 터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놀랐어요.
0: 통증은 없다는데 남자의 등엔 불룩한 혹이 두 개나 솟아있다.
3: 내장이 빠져나온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0: 몸속에 있어야 할 장기들은 왜 몸 밖으로 튀어나온 것일까? 대체 그들의 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4: 팔짱을 방치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되면은 움직이는 장기들은 다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0: 근육에 생긴 틈으로 몸 안에 장기들이 탈출하는 병, 팔짱. 어떤 사람들에게 팔짱이 나타나는지, 팔짱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외과 하태경 교수와 함께 우리가 몰랐던 뱃속 비밀을 파헤쳐보자.

0: 5년 전 암 수술을 받았다는 김하나 씨. 병을 잘 이겨냈지만 수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다.
1: 22년도 5월 달에 그때는 뭐 거의 뭐 입이었어요.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거든. 뭐 거의 잘 모를 정도였거든. 이때는. 그런데 조금 약하긴 약한 상태였죠. 근육이. 오늘 찍은 거는
2: 엄청 많이다.
1: 이만큼이 다 빠져있어. 본인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힘주면 금방 튀어나오죠?
2: 네. 조금 괜찮아도 이렇게 들어가고.
1: 그러니까. 계속 자주 나와 있을 것 같은데?
2: 네, 근데 계속 악기를 보니까.
1: 그러니까 이거 잘 안 들어가죠?
2: 네.
1: 우와. 껴있네. 껴있어요, 이게. 아래쪽.
2: 중간에.
1: 장이 피부 바로 겉에까지 껴있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진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 17cm 정도 튀어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0: 몸 속에 있어야 할 장이 어디에 끼어 있다는 것일까? 우리 몸 복부 내부의 공간을 복강이라 한다. 복강 속에는 간과 위, 소장과 대장 등의 장기가 있고 피부와 근육, 복막 등으로 구성된 복벽이

0: 장기들을 감싸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복벽 근육이 약해지면서 근육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으로 복강 안에 있어야 할 장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이것이 탈장이다. 탈장은 신체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탈장의 90%는 사타구니 쪽에서 장기가 빠져나오는 서해부 탈장이며 그 외에는 복압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복벽 탈장과 수술받은 부위가 약해져 나타나는 수술 후 탈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탈장이 됐을 때 대체 어떤 장기가 밖으로 나오는 걸까?
1: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서 배 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장이거든요. 가장 장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중력에 의해서 그 구멍으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장기가 빠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내장 지방 두 가지가 제일 잘 빠지고 또 드물게 이제 허리나 등 쪽에 이제 구멍이 생기면 등 쪽에 있는 장기 대표적인 대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콩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요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그 구멍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몸속에 있는 장기가 움직이는 장기들은 다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0: 하나 씨는 과거 수술을 받았던 복부 앞쪽에서 탈장이 나타났다. 수술 직후엔 근육 손상이 거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탈장으로 진행됐다.
2: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계속 이렇게 뭐가 빠져나오는 느낌이 나서, 그러니까 장이 약간 빠져나오는 느낌이 나서 왔었고요. 근데 뭐 뭔가 이게 탈장이다 이렇게는 잘 몰랐고 뭐가 증세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뭐가 이렇게 불편하다.
0: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 그런데 당장 수술을 받긴 어렵다.
1: 장을 이렇게 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2: 네네.
1: 그러면 배가 빵빵해지거든. 그래서 되게 복압이 올라가가지고 숨쉬기가 불편한데 그래서 되게 체중을 빼라 그러는 거. 내장 지방을. 체중 빼는 거는 본인 노력도 중요하고 약물 치료 같은 거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빼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0: 근육에 틈이 생겨 그 틈으로 장기가 빠져나가는 병, 탈장. 탈장의 원인은 무엇일까?
1: 근본적으로는 복압이 올라가는 요인을 만드는 경우가 탈장이 생길 수 있고요. 복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체중이 많이 늘어서 비만이 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만성적으로 기침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기침을 오랫동안 하면 계속 복압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되겠죠. 변비나 이런 전립선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소변 볼 때 아주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잘 복압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탈장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또 약물 치료를 했던 분들 중엔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오래 먹은 사람들은 스테로이드 자체가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약해지거든요. 근육 자체가. 그다음에 수술한 부위가 탈장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수술했다가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염증 치료를 한 사람들은 약해져서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그냥 구멍이 닫혀져 있는 상태만 돼가지고 단단한 조직으로 이제 재생이 안 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재발 그 탈장이 생기게 되기 쉽죠.
0: 김하나 씨는 수술을 받으며 복부 근육이 약해졌고 호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어 복압이 높아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2: 제가 이제 악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부는 악기니까 계속 계속 부는 악기다 보니까 호흡을 사용을 하잖아요.
3: 아,
2: 네, 그래서 많이 주니까 이제 그게 더 남들보다 빨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0: 주문진에서 50여 년간 이발소를 운영해온 박영준 씨.

0: 왼쪽에는 그보다 작은 혹이 생겼다. 박영준 씨는 탈장의 원인을 생각하다 그날의 사고가 떠올랐다.
1: 2016년도 10월 16일 날 친구하고 둘이 저 송강에 운동하고 내려오다가 차를 한 3, 40km로 내려오는데 앞에 오는 포토차가 커브길에서 깜빡 돌아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내 차를 운전대 쪽을 박았어요. 우리 친구는 괜찮는데 나는 갔으니까 복강 뇌출혈이라고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진단서를 끊는데 8주가 나왔어요.
0: 사고 후 복벽 근육이 서서히 약해졌고 노화 과정을 겪으며 탈장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겐 어떤 증상이 있었을까?
2: 아무런 그 느낌?
1: 네, 통증이란 건 없으니까. 안 아프니까. 그래서 별로 수술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집사람이 성화에 못 이겨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지.
2: 태어난 데가 오른쪽이잖아요.
0: 며칠 뒤 박영준 씨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아프지 않다지만 장기 일부분이 몸 밖으로 탈출한 상태다. 탈장은 근육이 약해지는 곳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어 발병률이 높은 편이다.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서해부 탈장 환자 수가 가장 많으며 복벽 탈장, 배꼽 탈장까지 합치면 한 해 발생하는 탈장 환자 수는 약 4만여 명에 이른다.
3: 탈장은 흔한 병입니다. 네. 남성이 탈장에 걸릴 확률은 평생 동안 뭐 한 10에서 20%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꽤 높은 거죠. 평생 동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계속 탈장이 생길 위험도는 계속 올라가고 점점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또 약한 근육에 무리한 운동을 해서 복압이 올라가면 또 탈장이 잘 생기고 또 우리나라 사람도 점점 체중이 늘기 때문에 비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탈장이 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탈장이 생길 확률은 환자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0: 탈장은 약해진 근육에 구멍이 생겨 시작된다. 한 번 생긴 구멍은 저절로 붙지 않는 만큼 치료 방법은 수술뿐이다. 탈장 치료는 복강경 수술로도 가능하지만 보다 정교한 수술을 위해 하태경 교수는 로봇을 사용해 수술한다. 복막에 붙어있는 내장 지방을 분리하는 것으로 수술이 시작됐다. 과거 교통사고를 당했던 이 환자는 양쪽 허리 뒤쪽에 복벽 근육이 약해져 틈이 생겼다. 그 틈으로 장기들이 빠져나와 유추 탈장이 발생했다. 탈장 부위가 등이라 환자를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진다. 먼저 복부에 로봇팔을 넣어 등쪽 탈장 부위로 접근한다. 이후 복벽을 싸고 있는 복막을 벗겨내고 근육에 난 구멍을 찾은 다음 탈장되어 있는 장기를 복강대로 되돌려 놓는다. 이후 주변 조직들을 당겨 구멍을 꿰맨 다음 구멍보다 더 큰 크기의 인복막을 그 부위에 덧대고 박리했던 복막을 닫는다. 반대쪽 탈장 부위 역시 자세를 바꿔 같은 방법으로 수술한다. 수술은 장기를 감싸고 있는 복막과 근육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복막을 박리하는데 이 부위는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이 지나기 때문에 정밀하게 수술해야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복막을 분리하자 탈장 부위를 꽉 막고 있는 내장 지방이 보인다.

이어 탈장 구멍에 끼어 있는 엄청난 양의 내장 지방을 모두 빼내자. 등 근육에 생긴 문제의 탈장 구멍이 모습을 드러냈다. 구멍난 근육을 당겨 꿰매지만 끌어당기는 장력 때문에 다시 터질 위험이 높다. 재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약해진 복벽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보다 큰 사이즈의 인공막을 덮어준다.

인공막을 넣어 꿰매면 약해진 폭벽을 보강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인공막이 뱃속 장기와 직접 닿으면 유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공막을 덮어 인공막이 장기와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0: 수술은 4시간 만에 끝났다. 대부분의 탈장 환자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꼭 수술을 받아야 할까? 탈장을 방치하면 장기가 구멍 사이를 오가다 꽉 끼어 빠지지 않는 감돈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 조직이 썩는 교액이 이어진다. 복통과 구토로 시작해 장 폐색이나 폐혈증까지 나타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된다. 증상이 없다 해도 치료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1: 처음에 이렇게 덩어리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는 불편하거나 좀 아프다는 통증이 있지만 어느 순간 그 구멍에 덩어리가 딱 끼면서 들어가지 않을 때는 뭐 열도 나고 그다음에 점점 뭐 컨디션이 자꾸 안 좋아지니까 아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란 거를 본인도 느끼게 되세요. 그거를 오래 방치하면 잘못하면 장이 썩어서 복막염이 돼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0: 노년에 생긴 병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경희 씨는 요즘 생각이 많다.
2: 난 이게 그게 내가 아픈 거를 다 엄마들은 그런지 몰라도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느 때는 뭐 이렇게 만져보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상시처럼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볼일 보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가 좀 붉어졌죠. 그럴 때는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죠.
0: 40여 년 전에는 제왕절개 수술을, 13년 전에는 교통사고로 소장철제술까지 받았다는 그녀. 배 가운데 크게 난 수술 자국 옆으로 불룩한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다. 나이 들어 생긴 뱃살로 보기엔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다.
3: 힘 주면 싹 들어갔긴 해요.
2: 뭐 들어가요. 잘 적에는 쭉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할 적에는 좀 더 커지고.
0: 탈장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대로 둔 채 몇 년이 흘렀다.
2: 아프지 않으니까 예사롭게 생각을 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또 화장실에서 또 이렇게 배도 불러보고 또 눌러보기도 하고 잘 적에도 또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이게 더 붉어진 것 같아. 이렇게 이쪽보다는
3: 더 커질 것 같다.
2: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 연락을 했더니 자식들이 난리죠.

0: 엄마 왜 그럴 때까지 있었느냐고.
1: 이경희 씨는 최근 탈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다. 탈장이 의심될 때 자가 진단을 통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2: 수술을 하신 분은 절개했던 부위를 만져보면 일단 아프진 않지만 목과 이렇게 얇아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배에 힘을 줬을 때 그 수술한 절개 부위에 자기가 손가락을 대고서 힘을 줬으면 그때 주변에 있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그 부위가 좀 얇아져 있는 느낌이 드네. 그 상태에서 기침을 했는데 뭐가 이렇게 내 손가락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탈장이 아주 의심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본인이 자가 진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의심이 되면 그때 이제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한테 진찰을 받으면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죠.
1: 며칠 뒤 하태경 교수가 입원한 이경희 씨의 병실을 찾았다.
2: 혼자 계세요?
3: 네네. 네. 안녕하세요.
2: 기침해 보세요.
1: 네. 하 교수는 탈장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해 나갔다.
2: 탈장 올려보세요. 힘줘. 네. 그대로. 네. 네. 상체를 힘줘가지고 올려보시라고. 네. 천천히. 네. 됐어. 힘 빼시고요. 됐어요. 힘 빼셨어요. 양쪽으로 너비가 한 주먹 한 개 반 정도 들어가요.
3: 그래요?
2: 네. 10c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사진 보니까. 진찰도 그렇고.
1: 네. 이 환자는 복부 근육에 약 10cm 크기의 큰 구멍이 생기면서 복벽 탈장이 발생했다. 복벽이란 복부의 피부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부, 지방, 근육, 근막, 복막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육은 흔히 식스팩이라 불리는 복직근이 복부 중앙에 세로로 위치해 있고 외측으로 복횡근과 내복사근, 외복사근이 층을 이루고 있다. 복횡근, 내복사근, 외복사근은 골반뼈와 갈비뼈, 배 중앙에 위치한 복직근과 연결돼 있어서 몸의 중심을 잡고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복벽 탈장이란 바로 이 복부 근육의 일부가 약해져 구멍이 생기면서 복강 내 장기가 밖으로 밀려나온 상태를 말한다.
2: 배 안은 우리 몸에서 계속 복압이 계속 유지되어 있거든요. 복압이 뭐 되게 일반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라고 일단 예상을 하시면 그 복압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압력이 계속 뭐 1년, 2년, 5년, 10년 계속 지속되면 작은 구멍이 생겨도 이 구멍이 조금씩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죠.
1: 탈장 치료를 미루면 더 많은 장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럴수록 치료는 어려워진다. 다음 날 아침, 이경희 씨는 아들의 배웅을 받으며 수술실로 향했다. 오늘 이루어지는 복벽 탈장 수술은 탈장 치료 중에서 수술 난도가 가장 높은 수술로 알려져 있다. 환자가 고령인데다 탈장 상태가 오래 지속됐고 근육 손상 부위도 크다. 수술을 앞둔 하태경 교수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2: 오랫동안 병이 진행됐기 때문에 너무나 근육이 짧아지고 그다음에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병이 진행이 돼서 수술 범위가 말씀드렸듯이 양쪽 근육을 다 가운데 있는 근육하고 분리해서 수술하는 거를 완전하게 배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요 단면만 보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명치에서부터

0: 그 방광 위까지 다 해야 돼요, 수술을. 그래서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1: 먼저 복부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마취 과정에서 복부 신경 차단술이 이루어졌다. 이어 복부에 낸 구멍으로 로봇팔을 넣어 본격적인 수술을 이어나갔다. 오늘 이루어지는 복벽 재건술은 2010년경 탈장 환자가 많은 미국에서 시작됐다. 처음엔 복강경 수술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엔 로봇 수술로 발전했고 우리나라에선 하태경 교수가 2023년부터 이 수술을 시작했다. 수술은 장기가 있는 복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지방을 지나 근육과 복막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하 교수는 얇은 복막을 조심스럽게 분리해 나갔다. 수술은 전신 마취 후 양쪽 배꼽에서 약 15cm가량 떨어진 곳에 위아래로 6개의 작은 구멍을 내 이루어진다. 로봇팔은 복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직근 뒤쪽 공간으로 접근한 다음 복직근과 복막 사이를 위로는 명치에서 아래로는 방광이 있는 치골까지 완전히 방리해 수술 공간을 만든다. 이후 복직근과 붙어있는 복횡근을 분리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근육이 이완되면 배 중앙에 있는 탈장 구멍을 봉합하기 수월해진다. 구멍난 부위를 꿰맨 후 탈장 부위의 크기를 측정해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의 인공막을 준비한다. 복막과 근육 사이에 인공막을 넣어 약해진 근육을 보강한다. 마지막으로 로봇팔이 들어갔던 절개 부위를 봉합하면 수술은 끝난다. 근육에 난 구멍 크기에 따라 수술의 방법도 달라진다. 특히 이 환자처럼 복벽에 생긴 결손이 큰 경우 구멍난 부위를 억지로 당겨 꿰매면 복압과 장력에 의해 다시 터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복횡근 박리술이 이루어진다.
0: 티레기를 합니다.
1: 복횡근이라는 외측 근육을 복직근에서 분리하면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는데 그 상태에서 구멍을 꿰매면 다시 터질 위험이 줄어든다. 탈장 수술은 근육과 복막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로봇을 사용하면 좁은 공간에서도 수월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0.1mm 두께의 복막이나 가는 혈관과 신경들까지 자세히 보며 손떨림 없이 수술할 수 있다. 결국 신경 손상이나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다. 탈장은 이전에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과거엔 개복 수술이 많았지만 최근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받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어떤 수술을 어떻게 받았을 때 탈장의 위험이 더 높아질까?
0: 개복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운데 절개를 많이 해요. 양 복직근 사이를. 그 가운데에 있는 복직근과 복직근 사이에 붙어 있는 그 연결하는 부위를 백선이라 그러는데 그 백선을 이렇게 째가지고 배를 열어서 배 수술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러니까 배를 절개를 한 부위를 따라서 생기는 게 가장 흔하죠. 최근에는 이제 뭐 복강경 수술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복강경 수술할 때 복강경 기계가 들어간 부위는 잘 안 생겨요. 다 근육 있는 부위에다 뚫기 때문에.
1: 난관이 예상됐던 복벽 재건술은 6시간 만에 계획대로 마무리됐다. 수술 후 사흘이 지났다.

0: 첫날은 복부 통증이 심했지만 지금은 통증이 잦아들었다는 이경희 씨.
1: 보여드릴까? 어차피 뭐 아까 봤는데.
2: 네. 어머니 뭐 이렇게 뭐 만졌을 때.
0: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2: 예전이랑 좀 달라요?
1: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야,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가 이렇게 편편하지가 않고 요 배만 볼록하게 나왔었거든요.
2: 맞아요, 어머니. 예.
1: 그렇죠?
0: 불룩했던 탈장의 흔적은 수술과 함께 사라졌다.
1: 그래도 수술이 잘 됐다니까 너무 안심이 되죠. 첫째는 수술이 잘 됐다니까 안심이 되지.
0: 탈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보통 2, 3일 안에 퇴원한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는 등 복압을 높이는 행동은 당분간 피해야 한다. 탈장이라고 해서 누구나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정재익 씨. 복대를 풀자 허리에 난 큰 수술 자국과 함께 엄청난 크기의 탈장이 드러났다. 쏟아져 나온 장기 때문에 몸의 중심도 한쪽으로 쏠려 있다.
3: 복대는 왜 하시는 거예요?
4: 이게 커졌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내장이야 창자가 앞으로 삐져나가니까
5: 탈 때도 나중에는 누웠다 일어나면 더 이쪽으로야 또 들어가 있는 거고.
0: 복강 안에 있어야 할 장기의 약 25%가 몸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다.
5: 경운기 빌려갖고 그 뒤에 거름 뿌리는 기계가 뭐 전복이 되면서 이게 깔린 거예요. 깔려갖고 그냥 비벼갖고. 그리고 처음에 수술할 때도 그냥 인조볼을 대준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안 대주고 그냥 수술했는데 며칠 안 돼갖고 그냥 다시 터진 거지.
0: 수술을 받았는데도 치료가 안 된 탓에 병을 더 키웠다. 이 환자는 3년 전 겪은 경운기 사고로 우리 몸 외측을 감싸고 있는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횡근이 골반뼈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당시 약 7.5cm 크기의 근육 손상이 있어 수술을 받았지만 복벽이 제대로 재건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손상 부위는 15cm까지 커졌고 큰 구멍으로 복강 안에 있어야 할 장기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 환자처럼 탈장이 심한 경우 빠져나온 장기를 복강 내에 갑자기 넣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 배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 나와 있는 장을 장이 나왔다는 거는 배 밖으로 나왔다는 거는 근육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장들을 다시 집어넣고서 근육을 닫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가 생활을 하려면 복압이 확 올라가겠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배가 빵빵하겠죠.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같은.
0: 탈장 부위가 크거나 오래 방치한 경우 수술 전 복강을 넓히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미용 시술에 주로 사용되는 보톡스를 주사하기도 한다. 이 환자는 사고로 복부 근육에 15cm 크기의 구멍이 생기면서 엄청난 양의 내장이 복벽을 뚫고 빠져나왔다. 하지만 탈출한 장기들을 갑자기 복강 안에 밀어넣으면 급격하게 복압이 올라가게 된다. 그로 인해 심장이나 콩팥, 장 등의 장기에 심각한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횡격막도 갑자기 올라가 호흡곤란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된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환자는 수술 전 체중 감량과 함께 보톡스 시술을 받는다. 미용 시술

0: 그때보다 많은 양의 보톡스를 주사하는데 근육 이완 효과가 있는 보톡스가 짧아진 근육을 늘려 복강이 넓어진다.
1: 힘줘 보세요. 힘 빼시고요. 다시.
0: 보톡스 주사 후 최대 5cm 정도 복부 근육이 길어지는데 CT 촬영을 통해 복강의 변화를 확인한 후 수술을 진행한다. 장기에 80%가 탈장됐던 이 환자 역시 보톡스 치료를 통해 복강 내 공간을 넓혔고 이후 수술을 받아 건강을 되찾았다. 의술이 발전했지만 탈장 치료가 여전히 어려운 건 재발률이 높기 때문이다. 황기현 씨는 네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다.
2: 좀 어디가 좀 불편한지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3: 예, 예. 배꼽 탈장이라서요. 예. 배꼽 이쪽이 안에가 복막이 찢어져 있습니다. 지금.
2: 아, 지금 요 배꼽 쪽이요?
3: 예, 배꼽 우측이요, 이쪽.
2: 아, 거의 뭐 튀어나오거나.
0: 배꼽 탈장은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약해진 배꼽 주변의 복벽으로 장기가 동그랗게 튀어나온다.
3: 제가 제일 처음에는 이게 참외 배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이게 탈장이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때 한번 병원 갔더니 탈장이어서 수술 한번 했고요. 근데 그 이후 계속 이게 좀 반복되게 생겨서 일반 사람 배꼽은 쏙 들어갔잖아요. 요거는 그 배꼽이 약간 튀어나와요. 그걸 그냥 찢어져서 그걸로 지방? 그런 게 튀어나오는 거죠.
0: 재발과 수술을 거듭하며 손상 부위는 4cm까지 커졌다.
3: 이번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9월에 세 번째 수술을 했는데 그때 하고 그 느낌이 좀 깨운치가 않아서 그 전에 수술했던 병원에 갔더니 처음에는 이거를 눈으로만 보시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12월 달쯤에. 그래서 이제 괜찮은 줄 알았죠. 쟤는 의학식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진짜 이상해요. 그 느낌이 계속. 그래갖고 또 가서 이제 그때 초음파 찍고 했더니 찢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0: 탈장 수술 후 재발률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환자는 5년 전 배꼽 탈장 진단을 받았다. 배꼽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복강 내 내장 지방이 밀고 나온 상태. 처음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재발을 반복했고 네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탈장 수술은 탈장 부위를 꿰맨 다음 인공막으로 수술한 부위를 덮어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막이 수축하거나 이동하기도 하고 노화나 생활 습관 등에 의해 복벽이 약해지기도 한다. 그로 인해 같은 부위에 구멍이 생기고 다시 장기가 탈출하며 재발하게 된다. 그렇다면 재발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4: 위험 요인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술이 잘 됐어도 재발률이 조금씩은 올라가게 돼 있어. 담배 오래 핀 사람들이 대부분 재발합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복압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침을 많이 하면 한 번 기침할 때 그 압력이 일반적인 복압의 한 20배 정도 올라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몸무게가 느는 사람들. 몸무게가 급격하게 늘면은 수술이 잘 됐어도 그 인공막으로 이렇게 메꿨더라도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재발할 확률이 없죠. 또 상처가 잘 아물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처가 잘 아물려면 우선 잘 안 아문 원인이 가장 대표적인 게 당뇨병이에요. 당뇨가 심한 분들은 당뇨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 하셔요. 이 세 가지가 제일 큽니다.
0: 다음 날 황기현 씨의 네 번째 수술이 시작됐다. 하태경 교수의 집도로 배꼽 탈장 로봇 수술이 이루어졌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환자는 조직들이 엉겨붙는 유착이 심하다. 오늘 수술은 수술했던 부위를

0: 취해 수술하는 것이 관건이다. 수술은 배꼽 바깥쪽 복직근의 세 부분을 절개한 후 로봇팔을 삽입해 이루어진다. 먼저 복직근과 근막을 분리해 수술할 공간을 만든 다음 배꼽 탈장 부위로 접근한다. 탈장된 부위를 확인한 후 끼어있는 내장 지방을 분리한다. 너무 꽉 끼어있어 출혈이 나타날 경우 지혈을 하며 분리한 다음 내장 지방을 복강 안쪽 원위치로 밀어넣는다. 이후 근육에 난 구멍을 단단히 봉합하고 근육과 근막 사이에 인공막을 넣어 마무리한다. 겉으론 탈장이 심해 보이지 않았지만 정작 안쪽에선 엄청난 양의 내장 지방이 끼어 있다. 내장 지방을 모두 걷어내자 구멍난 근육이 모습을 드러냈다. 탈장 부위 주변에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던 흔적들이 남아있다. 재수술의 경우 과거 수술에서 사용된 실밥뿐 아니라 인공막을 걷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서 혈관과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재수술은 위험 부담이 크다. 탈장은 한번 재발할 경우 잦은 재발로 이어질 수 있고 합병증의 위험 또한 높아진다. 수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해선 보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1: 네, 됐죠. 신경 네, 잘 다쳤고.
0: 뻥 뚫린 구멍을 닫고 네. 인공막을 덧대는 것으로 수술은 끝났다. 탈장은 흔한 질환이지만 결코 치료가 쉬운 질환은 아니다. 우리 몸의 복부 구조가 복잡한 데다 환자마다 탈장의 형태가 다르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로 이어지기 쉽다. 수술을 위해선 철저한 계획과 정교한 술기가 필요하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병원. 탈장 환자의 수술이 진행 중이다. 환자는 다섯 번이나 탈장이 재발해 거동조차 힘든 상태다. 하태경 교수가 이웃 병원을 찾아온 건 어려운 수술을 함께하기 위해서다. 이 병원의 외과 김상현 교수는 환자와 병원의 동의를 얻은 후 하 교수에게 도움을 청했다. 난치성 탈장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두 의사가 뜻을 모았다. 김상현 교수에 이어 하태경 교수가 수술대를 이어받았다.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두 외과 의사가 협진을 통해 한 환자를 치료하는 낯선 풍경.
1: 이렇게 긁으면서, 긁으면서.
0: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의술이 발전했대.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협력 속에서 의학은 발전해 나갈 것이다.
2: 이 환자분은 사실은 이번이 마지막 찬스거든요. 여기서 실패하면 더 사실은 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태경 교수님이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뭐 가장 선구자시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들 이런 게 있으면 제가 항상 하태경 교수님한테 조언도 구하고 방법도 좀 알려달라 하고 이렇게 또 직접 모시기도 합니다.
0: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환자의 건강이다.
1: 우리나라에서는 이 복벽 탈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하여튼 이런 경우에 꼭 와서 서로 의견도 전달하고 배우고 서로 환자한테도 좋고.
0: 두 교수의 협진 덕에 어려운 복벽 제거

0: 전술이 잘 마무리됐다.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다. 배꼽 탈장으로 네 번째 수술을 받았던 황기현 씨가 병원을 찾았다. 수술 후 배꼽은 제 모습을, 탈출했던 장기들은 제자리를 찾았다. 등에 생긴 요추 탈장으로 수술을 받았던 박영준 씨.
1: 튀어나온 거는 이제 거의 다 들어갔어요. 열심히. 네.
0: 양쪽 허리에 불룩하게 솟아있던 혹은 모두 사라졌다.
2: 이렇게 만져보면 좀 어떠시나?
3: 밋밋한 기분이 좋네.
0: 탈장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병이다. 아프지 않다고,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방치한다면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알 수 없다.
1: 탈장은 작을 때 수술하면 훨씬 더 환자가 빨리 치료받고 빨리 회복될 수 있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치료도 힘들고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다음에 재활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회복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환자를 선택해서 제대로 치료를 해가지고 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0: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 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될것 같은 걸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할수 없다는 생각, 이할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파티 캡슐 넘버 3 이렇게 캡슐하세요. 불길이 커서 캡슐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지나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어느 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
1: 안 들리더라고. 하루 만에 그냥 완전히 안 들리더라고.
2: 내가 바보 같더라고. 나가서 딴 사람들 말을 팍팍 못 알아들으니까.
0: 소리가 지워지면 일상이 위험하다.
3: 어떤 학생이 저를 확 밀치더라고요. 오토바이 교통사고 날까 봐 제가 밀쳤어요. 그러더라고요.
4: 그냥 순간적으로 360도 확 그냥 도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기증과는 다른 어지러움이더라고요.
0: 한쪽 귀가 어두우면 다른 쪽 귀로 들으면 된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비대칭 난청. 거기엔 큰 병이 숨어 있다.
3: 청신경이 죽었대요. 예, 네, 그래서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5: MRI 찍은 그 두개골 사진을 보니까 나도 보고 깜짝 놀란 게 하여튼 주먹만 해요, 있던.
0: 최근 의학계가 치매의 강력한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청력 손실, 난청이다.
6: 청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 치매로 가는 확률이 5배가 차이가 납니다. 5배요.
0: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간과하는 사이 치매가 다가올 수 있다. 귀가 다치는 순간 뇌의 문도 닫힌다. 이비인후과 명의 임기정 교수와 함께 귀가 안 들리는 뜻밖의 원인들을 찾아본다.

0: 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 강정호 씨.
1: 아버님, 전화 오는데요.
2: 나 전화 못 받는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데 전화해. 나중에 내 연락할게. 받을 수가 없는데 다 전화하는 거 형제간들이.
1: 전화 오는 거 모르셨어요? 아버님.
0: 스마트폰에서 만들어주는 아버님. 음성 자막을 보고서야 아버님. 말을 이해한다.
1: 지금 그걸 보고 얘기하셔야 될 정도로 귀가 안 들리시나 봐요.
2: 전혀 안 들리니까 이걸 보고 해야 되지. 아니, 지금 전혀 못 듣고 있어요.
1: 많이 힘드시겠어요?
2: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지금 한 5일 됐는데 이게 발견한 지가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밖에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1: 여기서 보면.
0: 보청기로도 큰 불편 없이 지냈는데 어느 날 그 보청기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됐다.
2: 아무나 안 보이고 적막강산보다 낫죠. 이게 생활이 아니에요.
0: 인터뷰도 자막을 보며 어렵게 진행됐다.
2: 사람이 아니에요.
1: 양쪽이 다 안 들리신 거예요?
2: 원래 이 귀는 안 들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월남 참전용사인데 월남에서 포병이어서 이게 워낙 골프사가지고 그때 이게 망가졌고 거기다가 또 중이염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히 다 들었어요. 근데 이걸마저 그러니까 완전 이건 깜깜이죠. 전혀 못 듣는 거니까.
0: 당뇨, 고혈압도 없이 건강한데 귀가 문제다. 외출은 무섭고 하루 종일 TV를 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2: TV도 자막을 나오는 걸 해줬어요, 딸이. 저기 자막 나오는.

0: 자막이 또 나온 한 템포 지나간 다음에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다가도 짜증나면 또 끄고 또 그대로 할게 없으니까 그거 보고 그래서 밖에 애들 노는 거 내다보고 그거예요.
1: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멈추는 공포였다.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면서도 감옥이 되었다.

0: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기대하며 병원 치료를 미루다 닷새를 허비했다. 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어르신, 이게 잘 안 들리시죠? 제 입을 보면 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 입도 보시고.
2: 들리죠? 예, 읽을 수 있어요.
1: 어르신, 그럼 요 자막기 보면서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어르신이 오랜 기간 이 청력이 안 좋으셨잖아요.
2: 고청이 가져왔어요.
1: 예. 이전 한 5년, 10년 전부터도 양측 귀가 좀 좋지 않으셨죠?
2: 그렇죠. 좋지 않죠.
1: 예.
2: 전혀 안 들려요.
1: 좌측 보청기로는 들으셨잖아요.
2: 들렸었는데 지금은
1: 너무. 맞아요. 갑자기 안 들리셔가지고 오셨는데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뭐 아예 안 들립니다. 그 오른쪽은 거의 뭐 100% 망가지시고요. 왼쪽은 지금 보면은 뭐 한 90%? 그러니까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아 계세요.
0: 귀 속을 살펴보니 중이염이 발견됐다.
1: 그래도 여기도 옛날에 약간 알았던 흔적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양측에 완전히 거의 전농에 속하는 그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으신데 우측은 좀 유착성 중이염이 같이 있으시고 좌측은 요번에 돌발성 난청이 아주 심하게 오셔가지고 청력이 완전히 떨어지니까 이젠 보청기로도 안 되시는 거예요.
2: 수술을 해서 빨리 하루라도 나는 빨리 해서 해 주실 수 있으면
1: 예.
2: 해 주시면은 그보다 더 바랄 게 없죠.
1: 네네 맞습니다. 나라 법상 고 인공화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돌발성 난청에서 충실하게 스테로이드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보청기를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 써서 그게 이제 정말 효과가 없다는 게 다 증명된 이후에야 인공화우 수술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순서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시겠지만.
2: 이게 오래 끌면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1: 네네. 아유, 힘들죠.
2: 왜냐면 자꾸 뭐 생각도 안 나고.
3: 그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먹어야 사는데, 그거보다도 이 듣는 게 뭘 먹을래도 들어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유,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1: 어르신들에게서는 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나타나십니다. 과거부터 했던 염증,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화성 난청, 그리고 두 가지 때문에 좀 더 악화돼서 나타나는 돌발성 난청,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이런 심한 고도 난청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0: 임기정 교수는 스테로이드 치료와 함께 보청기 출력 조정을 처방했다.
4: 다른 보청기 테스트해보셨던 것처럼 소리를 더 크게 들으실 수는 있는데 말이 또박또박 들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2: 뭐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갑자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딱 써버리니까.
0: 스마트폰과 보청기 앱을 연결해 통화 소리가 바로 들리도록 했다.
4: 선생님 보청기 한번 껴보십시오. 보호자분 전화 한 번만 드려봐 주시겠어요?
2: 여보세요? 들리긴 들린다. 지금은 괜찮다, 이 정도요. 지금 요즘에 들어서 처음 이런 소리 들어본다, 지금 전화로.
5: 그래도 이 정도라도 들리는 게 다행이시네요.
2: 예, 지금 요 정도라도 전화 받고 그러면, 아이, 뭐, 회생한 거죠.
5: 제 목소리 처음 들으시겠어요?
2: 예, 여기까지.
5: 그래도 이제 대화가 되시네요.
2: 목소리 좋으신데.
0: 비로소 웃음을 짓는 강정호 씨.
2: 뭐 수술을 하시든지.
0: 앞으로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아볼 예정이다.
2: 빨리 해주기만 바라는 거지.

0: 아이고, 사모님, 일주 만에 뵙네요. 그, 소리는 아직은 좀잘덜 돌아오셨죠? 예.
1: 예,
0: 한쪽이
1: 마찬가지,
0: 아직도
1: 예, 안
0: 마찬가지로 잘안
1: 좋죠.
0: 들리시죠? 예. 우리 사모님 5년 전에 명확하게 청력이 좋았던 청력이 있고, 그런데 이제 2주 전부터 갑자기 청력이 망가지셔가지고 90%, 100% 떨어져서 뭐 지금 뭐 전혀 안 들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자, 아이고,
1: 유독
0: 그럼
1: 한쪽
0: 사모님 너무
1: 귀가 안
0: 놀라지
1: 들렸던 이유,
0: 마세요.
1: 그것은
0: 제가
1: 돌발성 난청
0: 그냥 한
1: 때문이었다.
0: 번만 따끔해요.
1: 돌발성 난청은 특별한 원인 없이 몇 시간 또는 2, 3일 이내에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돌발성 난청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신경염이나 귀 속에 생긴 혈관 장애, 당뇨병과 스트레스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난청과 함께 이명이 들리거나 귀가 먹먹하고 꽉찬 이충만감,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봐야 한다.
0: 돌발성 난청과 이 노화성 난청을 비교해 보면 돌발성 난청은 주로 이제 한쪽만 오고 평생 한 번만 오는데 노화성 난청은 그게 아니라 양쪽이 다 같이 오면서 서서히 나이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는 면에 있어서 다르죠. 돌발성 난청이란 정말 갑자기 생겼다는 말이죠. 갑자기 생겼다는 거에 333이 있습니다. 3일 이내에 3개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 떨어진 청력은 모두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의 범위가 넓은데 아무튼 급성적으로 이렇게 30% 이상 갑자기 청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죠. 환자분들은 아,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이거 한쪽 귀 멍멍한데 감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쉽게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죠. 이 돌발성 난청 치료에 있어서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72시간 내에 치료받는 게 가장 좋아요.
1: 골든타임 72시간. 다행히 그 안에 병원을 찾은 권영재 씨. 당시 청력은 어땠을까?
2: 노래,
3: 편지, 땅콩,
2: 면봉,
3: 달걀.
2: 안 돼.
3: 지금 어때요? 소리가 커요? 작아요? 보통이 돼요?
2: 안 들려.
3: 두두두, 지금은 어떠세요?
2: 울려서 안 들려. 아, 어지러워.
1: 평소 청력과 비교해 봤을 때 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돌발성 난청은 자칫 청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속한다. 권영재 씨는 최대한 청력을 지키기 위해 입원을 하고 집중 치료를 받았다. 돌발성 난청은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경구약 형태로 복용하거나 고막 안쪽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사하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로 치료한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보통 주 2회, 총 4회 정도 시행하는데 달팽이관과 청각신경의 염증성 반응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0: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신경의 염증을 멈추고 달팽이관의 이 회복을 도와서 결국 이제 돌발성 난청을 회복시켜서 다시 들리게 하는 가장 유일한 치료입니다. 돌발성 난청을 치료하려면 강력하게 조기 치료, 그다음에 모든 병합요법을 다해서 총력전으로 대응해야 그래야 이제 최선의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가 조기에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대개 한 65%에서 80% 정도 돌발성 난청의 치료율이 좋아요. 하지만 돌발성 난청이 이제 안 돌아오셔가지고 70%, 80%, 90%막 이렇게 청력이 많이 망가지시게 되면 하나도 안 들리시게 돼요. 자, 아이고,
1: 고막
0: 사모님
1: 안에
0: 너무
1: 놓는
0: 놀라지
1: 스테로이드
0: 마세요.
1: 주사는 몇 주에 걸쳐 여러
0: 제가
1: 차례
0: 지금 약간
1: 시행된다.
0: 한 번만 따끔해요. 우리 한번 따끔하실 거예요. 한번 따끔 까.

0: 잘 들어가고 있어요. 침 삼키지 마세요. 예. 아, 완벽하시네. 약간 이제 고령, 나이가 많으시거나, 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가 막 심하시다든지, 면역성 질환이 있어가지고 신경에 염증 잘 생기는 분들은 좀저 돌발성난증이 잘 오기도 하거니와 예후가 좀 좋지는 않으세요. 결과가 안 좋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치료를 해야 될것 같고요.
1: 감사해요,
0: 네.
1: 교수님.
0: 뭐, 2판, 4판, 합의 6판이니 할 거는 다 해보고 우리 저
1: 근데 호주는
0: 편하게
1: 가지 못해요.
0: 기다립시다. 예.
2: 권영재 씨는 3주간의 집중 치료를 꾸준히 받은 결과 거의 안 들리는 수준에서 절반 이상의 청력을 회복했다. 난청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난청 환자 수는 82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 돌발성으로 청력을 잃은 환자는 11만 명. 조기에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0: 잘 치지 못해도 괜찮다. 행복하면 됐다. 지금옥 씨에게 기타는 조심스런 도전이었다.
1: 그전에는 이거 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인공하고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는 기타도 칠 수 있게 됐어요. 되게 행복합니다. 네.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0: 왼쪽 청력을 까맣게 잃어버린 지금옥 씨. 10년 넘게 안 들리는 고통 속에 살다가 지난해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다.
1: 저는 이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보청기를 우리 딸이 해주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보청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사는 것 같은 거죠. 사람 구실하는 것 같은 거.
0: 말하기 전엔 티가 나지 않는 인공 와우. 자석이라 딱 붙어서 감쪽 같다.
1: 기분이 좋아져요. 이거 하면은. 네, 잘.
2: 끼면 표정이 달라지셔요.
1: 네,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하면은 잘 들리니까 아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0: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는 귀의 고막과 귓속뼈인 이소골을 거쳐 진동 형태로 소리를 증폭시키며 달팽이관인 와우에 전달된다. 와우에는 소리의 높낮이를 섬세하게 구분하는 유모세포가 15,000개 정도 있는데 이 유모세포를 통해 소리 진동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 청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된다. 하지만 이 유모세포가 완전히 파괴되면 어떤 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때 유모세포를 대신해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것이 인공 와우다. 수술은 귀 뒤쪽 뼈를 열어 임플란트를 넣고 달팽이관 정원창에 미세한 구멍을 내고 전극줄을 와우 곡선을 따라 깊숙이 밀어넣는다. 이후 어음 처리기를 착용하면 마이크를 통해 들어온 음향 신호는 전기 신호로 바뀌어 달팽이관 안쪽에 청각신경으로 전달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환자는 비로소 소리를 듣게 된다.
1: 진단명이 돌변성 난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MRI 찍고 그랬더니 청신경이 죽었대요. 네, 그래서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0: 돌발성 난청으로 한쪽 청력을 완전히 잃은 지금옥 씨. 활발하던 성격은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며 소심해졌다.
1: 동굴 있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 깜깜한 동굴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그냥 동굴 속에서 사는 거죠. 안 들리고 나서는 이 기억력이 옛날 같지가 않고 그래서 뭐든지 뭘 하나를 이렇게 들으려면은 제가 안 들리니까 몇 번 물어봐야 되고.
0: 무려 10년간 한쪽 청력으로만 살다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비로소 양쪽 귀로 듣게 됐다.
3: 새 소리 너무 좋아요.

0: 수술 전 지금 혹시의 청력 상태는 어땠을까?
1: 잘 들리는 각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잘 들리고 여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잘 들리고 안 들리는 거는 여기서 그 외 여기까지. 이쪽에는 전부 다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많이 불편했어요.
0: 한쪽 귀로만 듣다 보니 자주 방향 감각을 잃고 쉽게 피곤했다. 한쪽 귀가 안 들리면 남은 귀로 들으면 되겠지 싶지만 거기엔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 있다. 보통 한쪽 귀가 정상이면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착각하기 쉽다. 한쪽 귀만 들리는 비대칭 난청은 단순히 볼륨만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다. 비대칭 난청 환자는 뒤에서 오는 자동차 등 위험물의 방향을 알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한쪽 귀만 안 들리는 것은 뇌종양이나 청신경 종양을 의심하게 하는 강력한 위험 신호다. 청신경 종양은 양성 종양이지만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내의도에 생겨 일측성 난청, 어지럼증, 얼굴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한쪽만 난청이 있는 경우 뇌 MRI 검사가 필요하다.
2: 사실은 똑같이 좋거나 똑같이 나쁘면은 좀 그거는 괜찮은데 비대칭성 난청이 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귀가 자꾸 이 혼자 일을 해가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 반대편에 안 들리는 건 무시되고 정상인 것처럼 꼭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난청이 있는 부분이 그냥 하찮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양쪽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 한쪽이 귀멍멍한 것이 있다, 난청이 있고 이명이 있다 하면 바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청력의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0: 한쪽 귀의 청력이 떨어지는 난청 중에 최근 환자 수가 늘고 있는 난청이 있다.
3: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고요. 이렇게 안에 뭐가 꽉 차 있는 느낌? 들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안에서 삐 소리가 한 30분 정도 들리고 또 이렇게 갑자기 제가 느끼기에도 청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긴급이니까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오게 되겠습니다.
0: 동네 병원에서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은 임덕환 씨. 과연 그럴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청력 검사를 받았다. 이 청력 그래프는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
2: 네, 임덕환님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예,
2: 청력 검사 잘하셨어요?
4: 예.
2: 예, 예. 어제부터 갑자기 이제 우측이 안 들리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아마 놀라셨을 텐데. 네,
4: 갑자기 귀가 뻑하고 먹먹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2: 네. 어지러움이 막 심하진 않으세요?
4: 그렇진 않을
2: 아, 그렇지 않고 괜찮으세요?
4: 예.
2: 예, 예. 그건 다행이네요. 예.
0: 오늘 이제 일단 어지럼증은 없어서 다행인 상황.
2: 아, 왼쪽을 정상으로 생각하면 요 0에서 10 사이로 청력이 잘 보존되고 있네요. 그죠?
4: 예, 예.
2: 지금 뭐 50세가 넘으셨으니까 이 고음, 소프라노 여자들 음색이 좀 절반 정도 떨어지죠.
4: 예.
2: 그러니까 뭐 왼쪽은 정상이다. 그런데
4: 예.
2: 왼쪽이랑 비교해봐서 오른쪽은 어떠세요? 확실히 떨어져요.
4: 예.
2: 아까 보는 것처럼 저음, 이 남자들 음색이 있는 데가 한 50%, 60% 그렇게 좀 망가지는 지금 청력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음형 난청이라고 아주 요즘에 사람들 많습니다.
0: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될수록 고음역 부분에서 청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임덕환 씨는 그와 반대로 낮은 음역, 즉 저음역에서 청력이 떨어진 걸 볼 수 있다. 이것이 저음역 난청이다. 저음역 난청은 돌발성 난청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저음역 영역의 평균 청력이 30dB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 저음역 난청이라 한다. 귀 안쪽의 수분대사 장

0: 때로 내 림프액이 과다 축적되면 달팽이관에서 저음을 담당하는 부위인 청부의 기저막과 라이스너막이 가장 먼저 팽창하며 손상된다. 돌발성 난청처럼 보통 귀 한쪽에서 갑작스런 난청이 발생한다. 때문에 저음형 난청은 돌발성 난청과 자주 혼동되지만 귀가 먹먹해지는 이충만감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로 저음역대에서 난청이 생기고 신경 잡음, 즉 이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1: 메니에르병이라고 어지럼병으로 가는 전조가 급성 저음역 난청이라고 그래요. 어렵죠? 예. 단 거, 짠 거, 매운 거, 국물, 나트륨, 소금, 설탕, MSG, 맛소금, 조미조, 색소, 합성 착향료, 인공 용질, 그러니까 솔루트, 용질을 많이 먹게 되죠. 예. 예수님, 부처님, 옛날 우리 선조보다 우리가 막 100배 많이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달팽이관이 풍선처럼 빵빵해져요. 귀고혈압, 귀당뇨가 오시는 거죠. 사실은 돌발성 난청이라기보다는 이 저음형 난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어찌 보면은 고혈압, 당뇨, 요 메니에르병, 저음형 난청 이게 이제 문명병이죠. 문명병.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서 생기는 병.
0: 내가 저음형 난청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음형 난청이 생기면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2: 저음형 난청은 남성 목소리처럼 낮은 음역대의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난청입니다.
3: 귀가 먹먹하거나 울리는 느낌이 들고 때로는 이명과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1: 꼭 저음형 난청이 있었을 때 들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죠?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귀에 물 들어가고 귀지가 꽉 박힌 것처럼 이어폰, 헤드폰을 아주 세게 꽂아 넣었을 때처럼 귀가 아주 먹먹하고 왕왕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급성 저음형 난청에서 초기에 나타나는 이 귀가 먹먹한 이 귀먹먹함이 발생하신다면 빨리 오셔서 급성 저음형 난청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 돌발성 난청인 줄 알았는데 저음형 난청을 진단받은 임덕환 씨. 이 둘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4: 그 TV 소리 중에 어떤 소리가 좀 제일 불편하게 나가보세요?
5: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나 이렇게 고음 부분, 기계 소리 같은 게 좀 듣기 힘들었습니다.
0: 저음형 난청은 어떻게 치료할까? 임기정 교수가 강조한 것은 저염식이다. 국물은 빼고 건더기만 따로 덜어내는 임덕환 씨. 필요 이상 섭취하고 있는 나트륨과 양념들을 되도록 적게 먹으려 노력한다.
5: 네, 선생님께서 국물만 먹어도 한 60에서 70% 정도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국물 먹는 거는 좀 되도록 좀 제한해 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0: 늘 박스채 시켜 먹던 탄산음료도 딱 끊었다.
5: 지금 제가 다 먹은 건데 지금 재활용하려고 놔두는 건데 아직 많이 지금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저음형 난청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제는 바로 이것이다.
5: 이건 이뇨제 하루에 한 개씩 먹고요. 이건 스테로이드인데 제가 지금 5일이 지나서 다 먹었습니다. 한 30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0: 이뇨제를 먹으면 화장실을 자주 드나들게 된다는데 왜 난청 치료에 이뇨제를 처방하는 걸까? 우리가 섭취한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의 상투압을 급격히 높인다. 그로 인해 우리 인체는 혈관 주변의 수분을 달팽이관으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내 림프관을 마치 터질 듯한 풍선처럼 부풀게 만들어 내 림프 수종을 만든다. 이렇게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내림프관은 청각세포인 유모세포를 짓누른다. 결국 소리 신호를 뇌로 보내는 통로가 막히면서 귀가 먹먹한 이 충만감과 함께 저음이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이 시작된다. 이때 처방되는 이뇨제는 소변 배출을 늘리며 소금기, 물기, 나트륨 등의 체액을 몸에서 빼내 귀의 부기를 빼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혈액의 삼투압 변화를 유발해 팽팽하게 부풀어오른 달팽이관과 내림프관의 압력을 낮춰 기점막의 긴장도를 낮추고 정상적인 청각 기능을 회복시킨다.
1: 돌발성 난청은 정말 평생에 한 번 오는 아주 강한 급성 신경염이기 때문에 뭐 아주 심한 난청이 오지만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질환이 되는데 이 급성 저음형 난청은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오는 내림프 수종, 즉 귀고혈압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와 같이 만성 질환으로 관리하고 평생 조절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0: 난청은 안 들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10년 전부터 저음역 난청으로 고생하던 60대 김윤태 씨. 이젠 보청기를 쓴다. 그런데 난청 때문에 엄청난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있다.
1: 2014년에 이렇게 한 60% 망가져서 오셨잖아요.
2: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순간 그때 2014년에 제가 이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집중하는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 그 시점에서 지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그냥 어지러운 게 그냥 우리가 뭐 현기증 나는 그 어지러움이 아니라 그냥 360도 확 돌더라고요.
1: 뻥 터지는 거예요.
2: 그러면서 서 있는 자세에서 갑자기 그렇게 도니까 뒤로 넘어지면서 순간 팽 돌더라고요.
1: 그게 이제 2014년에 첫 번째 매니에르 어택이거든요.
2: 예, 예, 어지러운 거. 예, 순간적으로 예. 팍! 이거는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휙, 휙.
1: 정말 도니까. 아주 대표적인 저음역 난청 매니에르 환자분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4년에 이렇게.
0: 저음역 난청 매니에르라니 무슨 말일까?
1: 10년 전에 2016년에는 이렇게 저음이 이 남자들 음색이 망가지는 한 45% 정도 망가지는 그런 변동성 청력을 갖고 계셔서 그때부터 이뇨제로 조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 50으로 약간 더 망가지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한 35 정도로 또 좋아지세요. 이렇게 잘 조정되시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청력이 한 65% 70% 떨어지면서 아주 심한 어지럼을 경험하셨는데 그게 이제 매니에르 어택이 되고 저음역 난청에서 매니에르로 넘어가는 이행되는 그런 어지럼 사건이 있으신 거죠.
0: 매니에르 병은 몸의 균형을 잡는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세 개의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은 림프액으로 차 있는데 이 액체가 과도하게 고이면 귀 속의 압력이 점점 높아진다. 이때 귀가 꽉 막히고 먹먹해지면서 잘 들리지 않게 되는데 결국 평형감각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이다.
1: 급성 저음역 난청 중에 그게 이제 매니에르병으로 빨리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1년 이내에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 급성 저음역 난청의 재발이 잦은 분들, 두 번째로는 어지럼이 있고 이제 안진이 있으신 분들은 이행률이 높고요. 세 번째로는 전기 와우도 검사라고 해가지고 달팽이관에 압력을 재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는 분들은 이런 급성 저음역 난청에서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매니에르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급성 저음역 난청은 매니에르병의 전 단계요, 매니에르병의 시초이자 매니에르병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0: 청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해서 보청기를 잘 끼지 않게 된다는 김윤태 씨.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 또 몸 상태가 좋아지니까 또 이 보청기 그 안 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한 2년 정도 안 켰었는데 지금의 이제 또 증상이
1: 또 그러면
2: 이러니까
1: 또 이제
2: 지금은
1: 하셔야죠.
2: 한 이거 낀 지 지금 한 달 됐습니다.
1: 하지만 보청기를

0: 하셔서 양쪽이 좀 이제 그 밸런스가 잘 맞아야
1: 네,
0: 균형이
1: 그렇죠,
0: 맞아야
1: 그렇죠.
0: 이제 스테레오로 듣는 것도 잘 되시고
1: 그렇죠.
0: 특히 이제 연세 65세가 있으시니까 이제는 뇌에 계속 자극을 충분한 자극을 줘야 뭐 치매나 이런 쪽으로도 안 가고 좋은 점이 많거든요.
1: 그리고 지금 조금
0: 보청기를
1: 느끼는 건
0: 꾸준히
1: 스테레오를
0: 사용해야
1: 들으니까
0: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1: 이
0: 것이다.
1: 왼쪽 귀는 아주 정상적이었었는데,
0: 네.
1: 근데 이제
0: 난청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뇌의 에너지를 듣는 데더 많이 쓰게 된다. 원래 기억과 집중, 사고를 하는 데 골고루 쓰여야 할 뇌가 듣는 데만 온통 집중하게 되면 기억력, 집중력, 업무 효율 등과 같은 다른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다. 또한 난청으로 인해 뇌의 청각 피질로 전달되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 뇌신경세포의 활동이 점차 감소하고 점진적인 뇌 위축이 발생한다. 특히 소리를 처리하는 측두엽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잘 듣지 못해 뇌로 전달되는 소리 자극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대뇌의 활동량이 줄면서 뇌의 퇴화 속도가 빨라져 인지기능과 기억력 감퇴를 불러오게 된다.
2: 난청이 있는 경우는 뇌에 자극이 덜 가게 돼요. 또 대화가 안 되고 난청 때문에 이 소통이 잘안 되시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점점 교류가 떨어지면서 좀더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으로 갈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이 됩니다. 보청기를 쓴 것과 보청기를 쓰지 않은 것과 이 치매로 가는 확률이 5배가 차이가 납니다. 난청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안 받고 조정을 안 받으시면 알츠하이머 병으로 갈 가능성이 5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5배요.
0: 안 들리는 난청의 문제를 단순히 귀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큰 병을 놓칠 수 있다. 임기정 교수가 한 환자의 수술을 하고 있다. 한쪽 귀가 안 들렸던 환자. 거대 진주종이 귀를 막고 있었다.
2: 크기로는 한 43mm, 한 4cm가 넘네요. 왼쪽 귀가 이렇게 막혀져 버리셨어요. 완전히. 이렇게 그 벌집 모양으로 공기가 깨끗이 차는 게 정상 귀죠? 근데 이 반대편을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거대한 종양 같은 진주종이 꽉차 있습니다. 하얗게 생긴 뼈를 녹이는 종양 같은 염증 덩어리를 진주종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귀를 밀고 그래서 귀가 꽉 막혀서 완전히 안 들리는 그런 상태까지 되셨어요. 완전히.
0: 공격적으로 퍼진 염증 덩어리들이 귓구멍을 막고 주변 뼈까지 완전히 녹아있는 상태. 한쪽 귀로 듣고 살면 될줄 알았는데 답답한 난청 뒤에 거대 진주종이 숨어 있었다. 이순중 씨의 수술 후첫 외래.
3: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너무 몰랐어. 그렇게 방치해 놓은 게 학원이었어.
4: 나도 보고 깜짝 놀란 게 MRI 찍은 그 두개골 사진을 보니까 하여튼 주먹만 해요, 있던. 일단 이런 게. 갑자기 몸에 차고 있으니까 이제 물에 이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났으면은 아직까지는 몰랐을 게 있는 거를.
2: 어르신 사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이게 진주종. 이귀 안에 이렇게 주먹만하게 들어있던 게 바로 이 모든 덩어리들이죠. 이게 진주종이라는 게 뼈랑 신경을 모두 녹이는 이제 엄청난 이 피부 양성 종양이거든요. 근데
4: 고막
2: 뭐
4: 안쪽으로
2: 안쪽으로
4: 이게
2: 완전.
4: 공간이 많습니까? 공간이 많이
2: 맞아요. 위쪽으로 전부 이 뼈를 다 녹이고 저 뒤쪽으로도 그렇고 여기도 다 녹았어요.
0: 왼쪽과 오른쪽 청력이 크게 차이 나는 이순중 씨. 한쪽으로 듣고 살다 보니 난청도 진주종도 모르고 지냈다.
5: 구멍은 막힌 상태죠.
2: 여기가 이제 본인 고막이에요. 요게 새로 나온 고막.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보여드릴 거예요. 아셨죠?

0: 이순중 씨는 수술로 고막과 외이도 피부를 다시 만들었다. 하지만 잃어버린 청력은 되살리지 못한다.
1: 진주종이 아주 심하게 되면은 이 외이도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외이도를 꽉 막아버리게 되고 그 주변 그 조직들을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고막과 이 이소골의 이 음을 증폭해주는 그 전달 과정을 다 망가뜨리게 돼서 결국에는 그런 전음성 난청을 초래하게 됩니다.
0: 난청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김서영 씨는 5년 전 양쪽 청력 모두를 잃었다.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였다.
2: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제 목소리가 에코 현상이 있는 것처럼 울리듯이 들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어폰을 꼈는데 노랫소리가 한쪽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고 원인이 모르니까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했었어요. 퇴원을 해서 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뇌경색이 갑자기 또 찾아왔었고
0: 김서영님. 난청에 뇌경색까지 네, 안녕하세요. 너무 절망적인 오랜만이에요. 시간이었다.
2: 잘 지내시죠?
1: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말 잘하시게 되셨어.
2: 아, 예. 그 잘 들리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덕분에.
1: 정말 축하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아,
1: 이쪽 그 좌석은 잘 안 떨어지고 괜찮으세요? 인공화호 하셔놓가지고.
2: 네, 좌석도 괜찮고.
0: 30대 젊은 나이였지만 보청기로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결국 양쪽 인공화호 수술을 받았다.
1: 이 내이도 동맥으로 내이도로 들어가는 신경을 지배하는 요 미로 동맥이 이쪽에서 나오는데 이게 우측이고요. 이렇게 동그란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좌측이 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고리처럼 보이는 요 혈관에서 또 이제 작은 혈관들이 나와서 달팽이관과 이 신경을 지배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요 부분.
0: 귀로 들어가는 작은 혈관 하나가 막히면서 양쪽 귀의 소리를 모두 앗아갔던 것이다.
2: 조용했어요. 정막 그 자체. 이제 그때 완전 청력이 아예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귀가 한번 나빠지면은 그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무지했던 거죠. 몰랐었어요.
0: 달팽이관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모가 극심한 기관 중 하나다. 하지만 혈액을 공급하는 통로는 미로동맥이라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 단 하나뿐이다. 그런데 이 혈관의 좁은 길이 혈전으로 막히거나 좁아지는 순간 청각세포는 산소 공급이 끊겨 질식사하게 된다. 당뇨병 환자들이 미세혈관에 혈액 흐름이 막혀 피부가 괴사되는 것처럼 혈액순환 장애는 귀 안의 미세혈관과 달팽이관의 유모세포를 손상시켜 돌발성 난청을 더 쉽게 유발한다.
1: 잘 양쪽 다 치료되셔가지고 네. 완전 정상인처럼 파이팅 넘치게 또 사시고 하니까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2: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교수님.
1: 정말 감사한 일이네.
2: 인공화우는 정상기랑 따졌을 때는 한 95% 정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제 주변 소리를 끄는 소음 기능도 있고요. 앞에 사람만 대화 집중하게 하는 포커스 기능도 있고 음량 자체를 키울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1: 이렇게 혈액순환 장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뇨와 마찬가지로 손끝, 발끝, 눈, 귀, 그 다음에 이런 신장, 그 다음에 뇌혈관의 작은 모세혈관들이 아주 잘 쉽게 막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런 뭔가 혈류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 혈류가 막혀버리거나 혈류가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이 달팽이관 안쪽의 유모세포, 중요한 듣는 세포들이 이 허혈에 빠져가지고 아예 안 들리게 되는 돌발성 난청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귀에 생기는 심근경색이다, 귀에 생기는 뇌졸중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응급질환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0: 난청은 다쳐가는 세상이자 치매를 알리는 시작이다. 청력을 잃기 전 귀가 보내는 다급한 신호를 명심하자.
1: 여러분들이 네 가지 SOS 구조 신호가 있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청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명이 심하게 생기고 어지럼이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면 꼭 난청과 돌발성 난청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SOS 구조 신호를 들으신다면 72시간 내에 빨리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명확한 치료를 받으셔야 최선의 치료 결과를 누리실 수 있고 건강한 귀를 지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귀고혈압을 예방합시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 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 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 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임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보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K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흑첩산중 품에 안긴 강원도 철원. 산골 마을엔 조금 특별한 사진을 찍는 부부가 있습니다.
1: 부부 작가입니다. 진홍 기촌 와가지고요. 원래 이제 서울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애 모습이 이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같이 작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0: 찰나가 아닌 한 사람의 시간을 담는 부부.
2: 어머니 표정이 훨씬 낫네.
3: 아들은 한자 부서져.
2: 끝냈어요. 하나, 둘, 셋.
3: 사랑해.
2: 아, 잘했어요.
0: 부부는 오늘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간을 기록합니다. 강원도 철원 한적한 산골 마을에 부부의 사진관이 있습니다.
4: 들어오세요. 네. 아, 여기가 사진관이에요?
2: 네.
1: 이쪽이 사진관입니다.
0: 도시에서 번듯한 사진관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온 부부. 이른 은퇴를 선언하고 농부가 되기 위해 시골로 왔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에 부부는 다시 카메라를 들게 됐다죠.
1: 2000년도에 이제 강남을 갔죠. 정확히 2000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한 17년, 18년 하다가 그때는 이제 규모가 좀 컸죠. 뭐 그때만 해도 이제 디지털 형상소가 없다 보니까 디지털 형상소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강남에다 대형 스튜디오, 풀빌라 스튜디오까지 오픈하게 되겠죠.
5: 조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4: 뭘 챙기시는 거예요?
1: 어르신들 장수한 집 계세요. 조명, 배경지, 카메라 이렇게 챙기고 있죠. 옛날에 영정 사진.
2: 더 오래 살으라고. 더 오래 살으라고.
1: 좋은 의미에서.
2: 의미에서 그렇게 장수 사진이라고 그래요. 왜 어르신들 사실상 그거 찍으러 가자고 하면은 좋아하는 분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머님들이 와요. 왜냐면은 자녀들한테 그것까지 내가 주기 싫어서 힘든 거야. 어머님들이. 그래서 몰래 몰래 와서 찍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
0: 그 깊은 속내를 잘 알기에 부부는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길을 나섭니다.
4: 괜찮네.
0: 마을 성당에 찾아가는 이동식 사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아들 손을 꼭 잡고 찾아온 오늘의 첫 손님.
6: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 95세요.
1: 95세. 와. 정장하시네요.
7: 네.
0: 살아온 날을 돌아보며 조금 더 고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 오랜만에 꽃단장을 해봅니다.
2: 어머니, 아, 해볼까?
8: 세 사람 만들어놨네.
2: 세 사람 만들어놨어. 어때?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이 옷 색깔하고 입술하고 살짝 맞췄어. 괜찮아요? 아버님 여기 앉아봐요.
9: 여기. 이렇게 그렇지.
2: 떨려?
10: 여자.
2: 딸 이렇게 떨리냐고.
10: 안 떨려.
2: 안 떨려? 근데 이쪽이 자꾸 떨려.

0: 좋아요. 이렇게 웃어주면 좋아. 자, 턱 내리고. 그렇지, 그 느낌.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1: 삶의 끝자락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환하게 빛납니다.
0: 웃다 웃다 너무 웃다. 아우, 어머니 표정이 훨씬 낫네. 아유, 예뻐라.
1: 장수 사진은 그저 한 장의 기록이 아니라 가족에게 남기는 따뜻한 선물입니다.
2: 다 웃어요. 다.
3: 우리 집사람 너무 이쁘게 찍어줘가지고 네. 감동 먹어가지고 이거 그냥 있을
4: 그냥 우리 차례
3: 이것도
4: 고맙습니다.
3: 예, 예. 아이고
4: 우리 같이 나눠 먹어도 될까요?
3: 아유 상관없어. 저는 네. 제 손 떠났으니까 네. 아무튼 하세요.
5: 뭘 이렇게 사오셨어요?
3: 아 너무 고맙잖아요. 또 저희 집사람 장수사진 찍는데 너무 예쁘게 화장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화장 예쁘게 해주셔서. 아니 걱정돼. 집에 가서 못 알아볼까 봐.
0: 아 진짜?
3: 네.
5: 선물 같은 것도 좀 많이 받으세요?
6: 네. 저렇게 그쵸. 막
2: 우리 사진관 있을 때도 이제 사진 찍은 다음에 우리 몰래 이런 야채 같은 것도나 계란, 청란 집에서 키운 이런 달걀 같은 것을 몰래 갖다 놓고 가신 적도 많죠.
6: 얍밥. 얍밥.
2: 직접 해서
6: 직접 다 해갖고 다 수확해갖고 놨던 거 얍밥을 사진 찾으러 오실 때 진짜 아침부터 그거 만들어갖고 챙겨갖고 또 오시고 많아요.
1: 시골 사리는 잠시도 손을 놓을 틈이 없답니다. 햇살 좋은 봄날이면 꽃을 따다 차를 만들고요.
6: 소금기 어느 정도 또 이게 다 날아가면 살짝 요렇게 냄비 요렇게 덮구는 데에다가 살살살살살 더 덮어요.
1: 철마다 내어주는 자연의 선물로 소박한 풍요를 일궈나갑니다.
6: 장독은 저희가 서울에서 사진관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신랑이 나중에 이제 시골 내려와서 이제 식품 쪽으로 해보려고 해가지고 이게 효소예요. 효소. 새비름이라고도 하고 은행나무도 있고 매실액기스도 있고 맛좀 봐야죠. 이거 봐요. 보여요? 이게 생강액기스.
1: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부부의 또 다른 삶의 기록.
6: 먹어봐. 진짜 맛있다.
5: 저봐.
6: 맛있지? 나 이거 집에 갖고 가야 되겠다.
2: 맛있네.
6: 너무 잘 됐다 이거는. 이게 2012년도니까 지금 벌써 지금 26년이네.
2: 14년
6: 됐어. 14년 됐어.
1: 누구보다 도시의 숨가쁜 일상을 살아낸 부부는 지친 이들을 보듬어줄 치유의 농장을 일구는 게 오랜 꿈이었답니다.
2: 도시인들의 지친 모습을 사진 플러스 농촌과 연결해서 뭐 힐링할 수 있는 약간의 이런 공간 속 아니면 우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죠.
1: 마을에 스며든 부부의 온기처럼 새싹은 따뜻한 위로의 싹을 틔워내겠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네, 저로 들어가시죠.
8: 오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2: 아버님 어색한가 봐, 오늘 촬영.
8: 아유,
0: 쑥스러워요.
9: 아니, 텔레비에서 보면, 저거, 자식들이 해주는 거 많이 봤어. 많이 봤는데, 보면, 그 뭐, 얼굴은 쭈글쭈글 해갖고, 저, 그 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
0: 아유,
9: 아니에요.
0: 그, 안 그래요. 또, 마음이 또 달라. 결혼식 때 드레스 입어봤어요?
8: 아유, 없어요.
0: 없어요.
9: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재혼하냐?
10: 재혼이라서 그게 없죠.
9: 본처가 26세 죽었어. 애틀나서 죽었어. 이제 다시 이 사람하고 이제 재혼하고 근데 그때 당시는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만나서 같이 그냥 사는 거지 그런 건 없었어.
0: 오늘 하는 거예요.
2: 오늘 하는
0: 오늘 그죠 어머니 얼마나 하고
2: 오늘
0: 어머님은 또
9: 이게 사람이 별로 뭐 싫어하는 내색 아닌 것 같아 또. 아유.

0: 우리 순녀 손자가 보면 진짜 아주 할머니 이건 뭐야 소리 지르겠는데 뭐.
1: 아버님 다 입으셨어요?
0: 네.
1: 어이구 사이즈 딱 맞네요.
2: 멋있으시죠?
1: 이거만 입어도 그냥 얼굴이 환하지 하얀 와이셔츠. 아버님 고향은요? 고향 어디예요?
3: 강원도 평강.
1: 평 저기 북.
3: 네.
2: 그러면 아버님 자녀분들은
0: 이제 아유 내 가정사를 얘기하려면 엄청 많아요. 난 저 사람이 나한테를 시집 와갖고 나한테를 재혼해 들어와갖고 나한테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둘을 낳았어. 내 아들놈이 군대 생활 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선배 차를 타고서 밤에 히치코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선배님이 술 먹어갖고서 전부상태를 들어봤고 두 놈의 새끼가 다 죽었어. 교통사고로. 저 사람이 나한테 시집 와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두 놈이 다 교통사고로 다 죽었어. 저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
4: 차마 꺼내지 못했던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 그 시간을 살아내느라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0: 난 이렇게 새끼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자꾸 나요. 두 놈의 새끼 다 교통사고로 잃고.
4: 꿈에서라도 되돌리고 싶었을 모진 세월을 건너 오늘 50년 세월의 타협을 되돌려봅니다.
0: 한번 입어본 게 그냥 속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유 저런 거 한번 입어봤으면 싶었지. 그런 적이 많았죠.
2: 오늘 입어보셨는데 어떠세요? 거울에 비친
0: 기분 좋네요.
2: 기분 좋으세요?
0: 네.
4: 눈부신 5월의 신부.
0: 허리 펴. 허리 펴.
1: 어때요? 이제 서 있는 모습 보니까.
0: 좋아요.
1: 좋아요? 예뻐요?
0: 조금 더 젊었으면 좋았겠지.
1: 우리 아버님은 어때요, 어머님? 아유. 어때요? 아버님은 멋지지 않아?
0: 멋지는 멋진데 멋져요. 죽겠다. 조금 빈에 편해졌으면 좋겠지. 더 젊었으면 그냥 좋았었지. 넓은 바람에 그랬지.
1: 괜찮아. 지금이 훨씬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야. 그죠, 아버님? 응. 오늘 이제 예쁘게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이제 예쁘게 또 우리 50년 넘었지만 예쁘게 기록해 볼게요. 어머니 여기 네. 같이 잡을 수 있을까? 딴딴따단 딴딴따단
4: 신랑 신부 입장.
1: 힘내세요.
4: 평생 맞잡고 걸어온 길, 그 손을 더 단단히 잡아봅니다.
5: 어머니, 아버님 허리 한번 쭉. 그렇죠. 어머님 고개 좀 약간만 숙여보세요. 어우, 됐어요. 우리 이렇게 한 번만 찍어볼게요. 아니, 우리 신랑님 보세요.
1: 신랑님 봐요. 아버님 봐봐요.
5: 오케이.
1: 아이고, 저라 이쁘네. 한번 해봐요. 이쁘네.
5: 자,
1: 하나, 둘, 셋.
0: 사랑해.
1: 잘했어요.
4: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담아드리고픈 마음에 정성을 다합니다.
1: 괜찮아. 이제 좋아하는 만큼. 나오고. 민재야 할아버지 할머니.
4: 인생의 파고를 함께 넘으며 서로의 어깨가 되어준 노부부.
1: 너무 잘했어요.
4: 인생의 봄에 만나 겨울의 문턱까지 수많은 계절을 함께 건너오며 어느새 주름마저 꼭 닮았습니다.
0: 아유 기분 좋네요. 한 몇 년만 더 젊어서 이렇게 했더라면 더

0: 좋을 것. 너무 넓었어.
1: 좋은 건 말할 수 없고. 아유, 자주가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해. 정말이야. 우리 저기 임진혁 선생님 정말 고마워.
2: 근데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웃는 거 보면은 전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렇죠. 제가 더 행복해요. 한번 잘 챙기시고요. 아버님 농사일 너무 많이
3: 하셨어요.
2: 잘 가요.
4: 꼭 이렇게 네 마인드 찍다 보면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농촌에서 이제 네 마인드 찍다 보면 그 사연을 듣고 그 마음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도
5: 울림이 많아요. 그냥 괜히 울림. 이 심적으로 막 내 부모 같고 내 어머님 아버님 같고 저희가 그렇게 남겨드릴 수 있다라는 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6: 부부는 오늘도 누군가의 한 페이지를 따뜻하게 채워갑니다.

0: 우리 대대로 내려온 차나무.
1: 전통 녹차는 순간인 것 같아요. 조금만 놓치면 완전 그 맛을 못 살리거든요.

0: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름은 진짜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강전망대라니. 아, 말해 말해, gracias.
1: Yes, soy.

0: 거인이 살았던 섬 카나리아 제도. 푸에르테벤투라를 찾아 그들의 문화가 담긴 음식을 맛보고.
1: 굉장히 신기한 똑똑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2: 마음이 뻥 뚫리네요.
0: 그란카나리아에서 그들이 거주했던 집을 찾습니다. 전설처럼 이어지는 관체족의 이야기 속으로 떠납니다. 카나리아 제도는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대서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원주민은 관체족으로 기원전 1000년경 북아프리카에 거주했던 베르베르족이 이주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정은 섬의 주인이었던 관체족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카나리아 제도 최동단에 있는 푸에르테벤투라는 아프리카 대륙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류의 영향을 적게 받고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와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죠. 약 2천만 년 전 모습을 드러낸 푸에르테벤투라는 다른 섬들에 비해 지형이 완만하고 고도가 균일한 것이 특징인데요. 가장 높은 산도 해발 고도 1000m를 넘지 않습니다. 마지막 화산 폭발은 약 만 년 전으로 이후 오랜 세월 침식 과정을 거치며 지금과 같은 지형을 가지게 됐습니다. 황토색의 완만한 언덕이 이어진 풍경은 다른 행성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해발 645m, 태구산 정상에 위치한 모로벨로사 전망대는 섬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별한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뒤쪽에 이곳을 다스렸던 두 명의 왕의 동상이 거대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전까지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를 다스렸던 기세와 아요세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기세라는 왕은 이 푸에르타벤투라의 남쪽을 다스렸기 때문에 자신이 다스렸던 남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아요세라는 왕은 자신이 다스렸던 북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까지 유럽인들에게 저항을 하지만 결국은 정복을 당하고 이후에는 개종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 1405년 프랑스 출신 탐험가 장드 베탕쿠르에 의해 섬이 점령을 당하고 이후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수많은 관체족이 살해되거나 새로운 병원군에 노출돼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극적인 운명에도 그들의 전통과 문화는 카나리아 제도 곳곳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도 있다고 합니다.
0: 네, 이 푸에르타벤투라 섬에 저는 조그마한 마을, 현재 뚜이네아란 마을에 왔습니다. 이곳의 전통 특산품이죠. 염소 젖 치즈. 여기서는 깨소 마호레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러 가볼게요.

0: 정복자들이 기록한 문서에 따르면 섬에는 그들이 상륙하기 전부터 염소가 서식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토종 염소를 마오레라라고 합니다.
1: Hay muchos. ¿Cuántas cabras tiene?
2: Hay tres grupos. Cada uno de 100.
1: Ah.
0: 푸에르테벤투라의 건조한 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한 품종으로 카나리아 제도의 다른 섬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곳이 원산지라고 합니다. 6대째 목축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도밍고 씨. 섬이기 때문에 어업이 발달했을 것 같지만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고 생선보다는 고기나 염소젖, 치즈를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0: 낯선 사람들이 있어서인지 경계를 하네요. 염소들이 똑똑해서 몇 번만 발짓을 해도 차규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순서대로 한 마리씩 차례로 들어가는 모습이 귀엽죠?
1: 굉장히 신기하고 똑똑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0: 순조롭게 진행되나 했는데 저런 머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0: 다행히 자리로 돌아왔네요. 자리를 찾아가는 게 신기해서 저도 한번 염소를 불러봤는데요. 제 말은 영 듣지를 않고 도민고 씨의 손짓에만 반응을 하네요. 염소 한 마리당 보통 2리터의 염소젖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많게는 4리터까지 나오기도 한답니다. 8살이 넘어가면 더 이상 젖이 나오지 않아 고기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염소들은 활동을 새벽 6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매일 염소젖을 짜주어야 하기 때문에 쉬는 날 없이 365일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염소들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네요. 얘들아 수고했어. 이제 치즈 만드는 과정을 보러 가볼까요? 먼저 가짜 낸 염소젖에 응고유소인 레닛을 넣어주는데요. 염소젖 100리터당 한 숟가락에 레닛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 La cara majorera está adaptada a ese clima seco que viene de África también con la galiba. Está muy adaptada al clima, lo que hace que sea una, el producto que da ese animal, pues la verdad que es un producto de calidad.
0: Uh-huh. 레닛을 넣고 섞은 지 45분 정도 지나자 응고물인 커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커드와 유청을 분리해줄 차례인데요. 과거엔 야자나무 잎으로 싸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위생상 플라스틱 틀을 사용한답니다. 커드를 넣고 틀에 꾹꾹 눌러 압착을 해줍니다. 마지막 과정에 손이 많이 가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수월해진 편이랍니다. 기계가 없을 땐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해 시간이 두 배로 걸렸다고 합니다.
2: Aunque está trabajando con queso, pero le gusta comer queso también.
3: Sí. En mi casa todos los días, como queso.
2: Y normalmente cómo come con queso, cómo come
3: la madre? Con todo.
2: Con pan.
3: Con pan, con mermelada, o con papa. Yo con todo.
2: Ah, sí.
3: Sí.
0: 이제 돌을 올려 남은 유청을 최대한 분리해내는데요. 벌써 제법 치즈 모양이 나옵니다.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2: 이게 오늘 아침에 짠 염소젖으로 만든 치즈입니다. 지금 굉장히 따뜻한데 이거
3: muy rico.
2: Sí. 너무 맛있어요. 갓 나온 치즈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게 담백하고 맛있고 여기에 꿀 조금 더 뿌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꿀미에 담비 에스포시블
1: 치즈.
2: muy bonito.
0: 마지막으로 소금을 뿌린 후 하루 정도 숙성을 거치면 마오레로 치즈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음식은 손맛이라는데 같은 치즈라도 만드는 곳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최근엔 다양한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다른 재료를 곁들인 치즈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풍미를 끌어올릴 뿐 아니라 저장 기간도 늘릴 수 있어 인기가 많답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 최초로 원산지 지정을 받은 마오레로 치즈는 세계대회에서 수상을 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 살짝 산미가 있습니다. 먹으니까 입맛이 확 돌아가지고 와인이랑 맥주랑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빵에 짧게 슬라이스를 빵 껴먹어 맛있고 재밌고 맛있어요. 아, me da pena que ahora no tengo vino, copa de vino.
1: Sí, sí, invita a un poco de vino, sí.
0: 치즈를 좋아하신다면 푸에르테벤투라의 특산품 마오레로 치즈를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2: Muchas gracias. Hasta luego. Chao. Adiós. Mueren ya
0: las ilusiones de la vida. 섬에 자연이 키우고 관체족의 지혜가 만든 치즈 마오레로. 그 특별한 맛은 앞으로도 대를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푀에르트 벤투라를 떠나 관체족의 유적이 많은 또 다른 섬 그란 카나리아로 갑니다. 카나리아 제도는 섬과 섬 사이에 교통수단이 발달돼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을 원할 땐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가장 편리한 건 배를 이용한 겁니다. 선박 유형에 따라 시간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푀에르테 벤투라에서 그란 카나리아까지는 고속 페리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 중앙에 위치한 그란 카나리아는 카나리아 해류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골고루 받아 다채로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형이 높고 가파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어 미니어처 대륙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데요. 섬의 북쪽에 물이 풍부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해발 465m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 피르가스입니다.

0: 만한 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앞쪽에 보이는 물이 흐르는 폭포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1: 그란카나리아의 산책길이라는 뜻을 가진 파세오 데 그란카나리아는 마을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 건설된 것으로 피레가스 마을의 풍부한 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을 생활용수로 쓸 뿐 아니라 식수로도 사용하는데요. 수질이 좋고 미네랄이 풍부해 1930년부터 물을 병에 넣어 판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이 섬에는 총 21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마을들이 다 바닷가 근처에서 발전됐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곳 피레가스만큼은 해발 400m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 풍부한 물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총 길이 30m에 이르는 이 길은 이제 카나리아 제도를 넘어 전 세계 여행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0: 키르가스에는 물 이외에도 마을을 대표하는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물랭이라는 채소입니다. 본격적으로 마을을 탐색하기 전 우선 숙소에 가서 짐부터 내려야겠습니다.
1: Hola.
2: Hola.
1: Hola. Encantado.
0: 리카르다 씨는 이탈리아에서 생활을 하다 그란 카나리아의 자연에 반해 2006년에 이곳에 터를 잡게 됐답니다.
1: 부엌이 전통 부엌인 것 같아요. Esta cocina es cocina tradicional.
2: Sí, era una cueva, cueva. Y hemos tratado de repetir como la hacían más o menos los canarios, no tenían este.
0: 외경은 일반적인 건물 같았는데요. 안쪽은 동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카르다 씨의 말에 따르면 무려 200년 된 공간이라고 합니다. 먼 길 찾아온 손님을 위해 특별식을 준비해 주신다는데요. 처음 보는 재료도 있고 익숙한 재료들도 눈에 띕니다. 어떤 요리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2: Well, there is a lot of water. And it's very famous in Fierro and in the Canarian tradition.
0: 이 마을의 특산품인 물랭이와 채소, 고기가 들어간 일종의 스튜인데요. 집집마다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2: Listo.
1: ¿Está listo?
0: 드디어 음식이 완성된 모양인데요. 한 그릇 푸짐하게 담아주셨습니다.
2: Este y mucho.
0: 감자, 옥수수, 양파, 당근 등 몸에 좋은 재료가 가득 들어있어서 한 그릇만 먹어도 힘이 불끈 솟을 것 같은데요. 구운 곡물을 갈아서 만든 가루, 고피오를 위에 뿌려먹는 것이 이 음식의 포인트라고 하네요. 과연 맛이 어떨지 짐작이 되지 않는데요.
1: 여기 지금 전통 우리 오늘 물랭이랑 그리고 고피오 가루, 옥수수 가루 이렇게 뿌려서 먹는 스튜.
0: 어서 맛을 봐야겠습니다.
2: ¿Te gusta?
1: 맛이 약간 전골맛? 혹은 우리가 자주 먹는 우거지국인데 된장을 넣지 않은 우거지국? 이런 맛입니다. ¿Cuántas veces cocinan potaje? ¿Tú estás aquí?
2: ¿Yo?
1: Sí, ¿cuántas veces?
2: Bueno, en invierno lo cocino a menudo.
1: Eso es una
2: también porque en... muchas veces me gusta invitar a mi huésped a comer y a comer cocinada.

0: tradicional canaria.
1: Ah.
0: Entonces le hago el potaje de lenteja o el potaje de berro y pongo dos veces por semana.
2: Make a wish. 분명 맛은 다른데 먹을수록 집에서 먹던 국을 떠오르게 합니다. 재료나 요리법은 다르지만 그 안에 뭉근하게 끓여낸 정성이 담겨있기 때문일까요? 오랜만에 맛본 따뜻한 음식에 몸도 마음도 온기로 가득 찹니다.

0: 다음날 아침 원기회복도 했으니 부지런히 발을 움직여봅니다. 어제 먹었던 물냉이를 찾아 나설 예정인데요. 피르가 쓰는 물만큼이나 물냉이 산지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물냉이를 재배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물냉이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계단식론 베레라스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어렵사리 물냉이를 재배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1: 여기 있습니다. 네.
2: 모래마을, 피르가스란 모래마을, 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물을 이용한 농사를 했고 이런 물냉이 농사를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물냉이는 흐르는 물에서 자라는 단년생 풀로 기후가 온화한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씨를 뿌리고 일주일 정도면 뿌리를 내리고 약 3주가 지나면 다 자라서 수확이 가능하답니다.
2: Eso es si ya está así.
3: Ya, ya tiene flores.
2: Ah, flores. Ah.
3: Porque en el mes de mayo se florece.
2: Ah.
0: 꽃은 제거하고 잎만 먹는데요. 물냉이를 수확하고 다시 3주가 지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물냉이가 자란답니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세네 번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효자 작물이네요.
2: 네, 이게 이제 피르가스의 상징인 물냉이입니다.
0: 어렵게 찾아선지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2: 향은 굉장히 신선한 향이 납니다. 살짝 매운 향이 나는데 약간 우리 고추냉이 향이랑 비슷하고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네덜란드 겨자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냉이, 네덜란드 겨자,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también sería posible crudo.
4: ¿Eh? La ensalada es crudo.
5: Dárselos a probar a él.
2: 생으로 온다고 합니다.
5: Problema, no problema.
4: No
5: problema. No problema.
4: Quema.
2: 이게 딱 그 무슨 향 나면서 살짝 매콤한 맛입니다. 맛있어요.
0: 물이 깨끗해서 그냥 먹어도 된다네요.
2: Siempre, siempre come como así, sí. Porque entonces tiene muslo todavía.
4: En la ensalada.
5: Como Popeye.
4: Mira.
2: 아저씨 힘이 굉장하시는데 이게 자연산 물냉이를 지어가지고 힘이 굉장하시다고 이야기하시네요.
6: Es bueno, sí.
5: No, es más cantidad.
2: ¿Más cantidad?
4: Claro.
2: Me hace falta atún.
0: 어느새 주민들이 많이 오셨네요.
2: Ahora, ¿qué estás haciendo?
4: Esta tabla.
2: Tabla que...
4: Porque siempre la cortamos a estado completo.
2: Ah, vale, vale. Vale. Ah, para, para crecer otra vez.
5: Para sembrar.
2: Para sembrar.
4: Sí. Mira, esto no sirve.

0: Esto siempre para afuera, ¿sí? ¿Ves? Y entonces, esto siempre así. ¿Ves? Se le saca la basura, ¿qué tiene?
1: 물냉이를 자르고 남은 찌꺼기만 잘 정리해주면 된답니다.
0: El agua está extraída del pozo.
2: Ah.
0: Pura.
2: Mm.
0: No es agua de ninguna otra fuente, ni que viene por riego.
2: Ah, vale, vale.
0: Ahí hay un pozo, mm? Se extrae, ah. Y es agua totalmente pura.
1: 물도 넉넉하고 기르기도 쉽고 맛도 좋은데 요즘은 물냉이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 예, ¿por qué ahora no está cultivando tanto en Filgas, no está cultivando los berros?
0: Porque la gente joven no quiere la agricultura.
2: Ah, sí.
0: La gente joven no quiere trabajar en agricultura. Esto da mucho trabajo.
2: Sí.
0: Y mucho sacrificio. Uh-huh. Esto hay que estar toda la semana. Uh-huh. Y después los domingos es cuando hay que cortarlo también para llevarlo al mercado, uh-huh. El lunes para mañana.
2: Vale.
0: ¿Sabes?
2: Vale.
0: La gente quiere el sábado y el domingo libre.
2: Sí. Ah, sí.
0: Descuelga.
2: Vale, vale.
0: Vale. Y a dormir. Sí.
1: 그란 카나리아를 찾는 여행객이 늘면서 젊은이들은 대부분 관광업에 종사하기 시작했고 물냉이 농사는 자급자족하는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2: Muy bien.
1: 휘델 할아버지께서 피레가스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댁까지 쫓아왔는데요.
3: 고르다 고르다 그래서
0: 이렇게 매서는 신 피니투
2: vale
0: atún eureka
1: 마늘 올리브 오일 소금 식초 등 여러 재료를 넣고 소스를 만들어 순식간에 요리를 완성하십니다.
2: De nada, olor. 약간 배가 고파지는 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통 전식으로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향을 맡으니까 알 것 같습니다. olor buenísimo. Ah, vino.
1: 요리의 이름은 물냉이 샌드위치랍니다. 오직 이 마을에서만 물냉이를 이렇게 먹는다고 하시네요.
0: A la chilena.
2: Sí, ya está.
0: Ya está.
2: Ya está, como el dato, sí. 완성된 물냉이, 자연산 물냉이 샌드위치입니다. 맛있습니다. 이 물냉이의 그 매콤한 향이랑 참치랑 그 잘 섞이면서 딱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마늘도 있어가지고. 피리가스식 샌드위치 건배입니다. 갑자기 술을 꺼내시는 할아버지. 풍부하고 맑은 물처럼 순수하고 정이 넘쳤던 피르가스 마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다시 여정에 오릅니다. 이제 피르가스에서 내려와 섬 중앙에 자리한 테에다로 향합니다. 그란 카나리아는 자연유산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바로 관체족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동굴들인데요. 지금까지 약 130여 개의 동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일부 동굴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동굴 중 한 곳을 둘러보려 합니다.
1: 네, 현재 저는 그란카나리아 섬의 떼에다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천연 동굴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의 동굴에 와 있습니다. 그란카나리아는 중심부에 산악지대가 모여 있는데요. 이 지역에 관체족이 머물렀던 동굴도 집중돼 있습니다. 산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스페인 점령 이전에 여기 살았던 원주민들은 이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천연 동굴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해발 1,400m 높이의 벤타이가 산맥에 위치한 쿠에바스 델 레이는 험한 산줄기, 높은 암벽의 자리에 있어 마치 천연 요새 같았습니다. 밧줄의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동굴에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생겼군요, 동굴이. 생각보다 동굴 안쪽이 넓습니다.
4: 물을 그을린 것 같은 느낌도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때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너무 신기합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에 온 느낌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밥을 해먹었던 흔적들도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1: 관체족은 염소를 치거나 농사를 지었는데 염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고 도자기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만의 언어와 문자도 있었다는데요. 전설처럼 이어지는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 그들의 삶을 그려봅니다.
4: 15세기 전까지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여기 많은 이 카나리아 섬에 원주민들이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 황량해 보이는 이곳이 옛날엔 온기 넘치는 보금자리였겠죠.
4: 여기도 더 큰 곳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 독립적인 동굴이 곳곳에 산지에 있습니다.
4: 여기는 아까 봤던 동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왜 이곳 사람들이 이곳을 왕의 동굴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아요. 수많은 거대한 동굴이 있어서 그렇게 불리는 것 같고요. 여기는 1층이 아니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아파트처럼 동굴을 만들어 놨어요.
1: 어떤 곳은 마치 개미굴처럼 동굴이 이어져 있습니다.
4: 자, 여기 위에 보면 여기 그을음 같은 흔적이 있는데 추워서 불을 피운 흔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문헌에 따르면 송진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물이 새면 이런 물은 새는 것을 방수하기 위해서 선조들의 지혜죠. 이 원주민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1: 이곳에만 100여 개 이상의 주거용 동굴이 있다고 하는데요. 집으로 사용되는 공간과 곡물 창고가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주인을 잃은 동굴 안으로 스산한 바람이 붑니다. 정복자들에 의해 사라져버린 소중한 일상들, 소박하고 정겨웠을 그 일상들이 낯선 곳에선 제 마음에 먹먹하게 떠오릅니다.

있던 동굴집은 이제 개성 넘치는 현대식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란카나리아에는 그런 집이 많다고 합니다. 하얀색으로 칠한 저 집이 제가 오늘 방문할 곳입니다.

0: Hola. Muy buenas.
1: Muy bien. Me dijo Juana Teresa que iban a estar por aquí. Hola.
2: Piregas 숙소처럼 안쪽이 전부 동굴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거실은 일반적인 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1: La cocina. Sí. Pasamos a la cocina. Todo natural.

0: esta cocina está dentro de la montaña. Y aquí no hay nada fabricado.
1: 자세히 보니 거친 면이 느껴집니다.
2: 여기는 더 소였는 것 같은데요? 오.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También es natural, sí?
0: Sí, sí, sí. Aquí notas más ya las desigualdades de la montaña porque está menos tratado que la cocina.
1: 안쪽으로 갈수록 동굴 느낌을 더 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집안을 모두 하얀색으로 칠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0: Y antiguamente se utilizaba, perdón, mucho la cal y la resina de pino para mantener y pintar las cuevas. Pero hoy en día hay pinturas muy especiales ante humedad y de color blanco que eso pues atrae, deja entrar mejor la luz. O sea, no son cuevas tan oscuras. De todas maneras, no solo hay que mantener la cueva por dentro, sino por fuera. Porque tienes que arrancar toda la vegetación que crece en la montaña para que no se filtre.
1: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집 밖에도 하얀 방수 페인트를 발랐던 거네요. 집을 보수할 때 다음으로 신경 쓴 부분은 채광과 통풍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굴이다 보니 내부로 들어오는 빛과 공기의 유입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문을 곳곳에 설치했다는데요. 우뚝처럼 생긴 작은 창문이 집을 환기시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이 aquí te dejamos las ventanas abiertas, claro, porque si no, ¿de dónde entraría el aire? ¿Entiendes?
2: Sí, sí.
0: Todo el aire circula porque esto se queda abierto.
2: ¿Aire de viene aquí o entonces?
0: De aquí, no. Tú cierras, te vas a Las Palmas. Tú cierras tu casa, pero dejas las ventanas abiertas y el aire circula.
1: 이 집에서 이사빌 씨가 좋아하는 공간은 침실이랍니다.
0: Y después, sobre todo, pues... El dormir en medio de estas paredes rugosas y de este estilo de cueva.
1: 이 집은 어머니가 사시던 곳을 물려받은 거라고 합니다. 이사벨 씨는 섬의 중심 도시 중 한 곳 라스팔마스에서 살고 있다는데요. 도시의 소음에 지칠 때마다 이곳이 안식처가 되어 준다고 합니다.
0: Y te metes en la cueva y notas solamente pasar la puerta, o sea, el rellano este de la puerta, encuentras un cambio tremendo porque notas fresquito. En invierno es lo contrario, te congelas aquí fuera, pero dentro hace calorcito porque estás a 19-23 grados.
1: 현대적 기능이 훌륭한 집도 많겠지만 섬의 기후에 가장 적합한 집은 어쩌면 동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Buen tiempo hoy.
1: 이사벨 씨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 현지인만 아는 절경이 있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요. 깊이가 꽤 깊어 보이는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2: 네, 여기도 동굴이네요.
1: 그런데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순식간에 시야가 확 트입니다.

0: 마음이 뻥 뚫리네요. 이 그란카나리아섬은 진짜 한 번쯤 방문해 볼 가치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1: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동굴 끝에 이런 절경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반전 매력이 있는 곳이네요. 여행의 묘미는 어디로 가느냐 보다 언제 멈추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곳에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0: 이 풍경을 보고 맥주 마시니까 더 맥주가 맛있는 것 같아요.
1: 멀리 오늘 지나왔던 길과 풍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쁘게 지나갈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니 새삼 다르게 다가옵니다. 비로소 그란카나리아의 대자연을 마주한 기분입니다. 이사벨 씨를 만나고 나니 동굴에서의 하룻밤이 정말 궁금했는데요. 마침 딱 맞는 숙소를 찾았습니다.
0: 여기 해발 한 1300m 고도에 있는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다양한 동굴들을 개조해서 현재 이렇게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입구에서부터 동굴 분위기가 물씬 풍겼는데요. 정말 숙소 안이 전부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0: 그때 그 모습 동굴 그대로 유지하는 호텔인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더 느낌이 다른데요?
1: 동굴이라 그런지 더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0: 편한데요?
1: 그란카나리아에는 천연 동굴을 개조해 숙소로 활용하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섬의 역사와 문화도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란카나리아에서의 마지막 목적지는 섬의 남쪽 해안에 있는 마스팔로마스 사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그란카나리아. 그 말의 의미를 실감케 하는 풍경입니다.
1: 네, 너무너무 멋진 영화 세트장 같은 곳에 와 있고요. 그란카나리아 섬 끝에 위치한 마스팔로마스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마스팔로마스의 뜻은 마스는 많이, 팔로마스는 비둘기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둘기가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또 관광 포인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0: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 언덕과 그 끝에 펼쳐진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절경을 연출합니다. 사막 어딘가에 떨어져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란카나리아의 마스팔로마스 사구가 더욱 매력적인 것은 도시와 가깝고 기후가 온화하다는 겁니다.
2: Y las dunas.
3: Y siempre buen tiempo.
1: Ah, buen tiempo. Buen tiempo. Ah, qué bien.
4: La temperatura ni frío, o sea, ni hace frío tampoco, ni calor excesivo, ¿verdad? Hace temperatura muy estable durante
1: sí. Dos años. Sí, claro. Siempre está en primavera.
4: En primavera, sí, sí. No pasa de 25 grados, yo creo que no pasa de 25 grados.
0: 건조한 사막 기후가 아닌데도 이렇게 멋진 사막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인근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지금 굉장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모래바람이 쫙 불고 있는데 지질학적으로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의 모래바람이 이곳까지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바람에 실려온 이곳 모래처럼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곳으로 건너와 삶을 꾸려왔던 원주민들. 이들의 전통과 문화는 섬 곳곳에 남아 여행자의 발길을 깃듭니다.

온몸을 아프게 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에 내 시간도 없이

독일로 유학을 떠났고 약 6년간 독일의 사회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독일은 우리보다도 더 처참하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민주주의에서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던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를 외국 사상이라고 해서 전 국민이 거부했던 것이 여러 번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 민주주의보다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오늘날 이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모델이 된 독일 헌법재판이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었고, 그것이 독일의 민주주의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것도 또한 궁금했기 때문에 독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너무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단지 법전에 있는 법만이 법의 전부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 그것은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법들을 공부한다는 것은 변호사인 저에게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법과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원칙을 그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법을 잘 이용하고 또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한번 과거로 떠나는 여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법들은 사실 우리 시대의 생각들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과거 몇천 년 사람들의 생각부터 만들어지고 소멸되었다 다시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닦이고 깎인 오래된 원칙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 법의 중심,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원칙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날의 우리 시대 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가장 최초의 법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관해서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전입니다. 바로 원시사회. 인간들이 글자도 쓰지 못하고, 어떤 문명의 이익도 없던, 그야말로 원시사회. 거기에 과연 법이 있었을까요? 원시사회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복수란 동물의 세계에서 유리한 생존 법칙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진화는 복수하는 유전자를 갖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복수는 모든 동물에게 적용되는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인간도 동물입니다. 인간에게도 복수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자, 원시 시대입니다. 제가 가족과 살고 있는 동굴에 이웃 동굴 원시인이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사냥해 놓은 고기를 훔쳐가면서 막아서는 나의 가족들을 죽이고 짓밟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서 복수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침해에 대해서 복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 사람의 침범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엔 더큰 어떤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겁니다. 그래서 복수는 화가 나기 때문에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의 복수는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 비해서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란 것이 있고, 우리에게는 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자기를 공격한 놈을 향해서 복수를 하지만, 우리는 나를 공격한 놈이 복수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면 그의 가족에 대해서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하기 어려울 때는, 나의 힘만으로 안될 때, 나의 가족 힘만으로는 안될 때는 다른 가족을 함께 뭉쳐서, 또더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힘을 빌어서 복수하는 지능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족이 부족들을 모아서 더큰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복수로 시작한 원한의 감정이라는 그 감정적인 문제의 복수가 어느덧 권력의 법칙으로 작용을 해서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는 복수를 통해서 더 이상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안의 구성원들끼리 또는 부족, 시족끼리 계속 복수를 위한 전쟁을 벌여서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왕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더 이상 복수를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빌로니아 시대의 함무라비 법전이 등장을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약 2m 크기의 돌멩이에 법을 새겨 놓은 그런 법전입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널리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처벌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을 복수의 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함무라비 법은 복수의 법이 아닙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사적 보복을 금지하는 대신 국가에 의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복수는, 그 분노의 감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한 만큼, 그만큼만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복수의 법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된, 절제된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계를 정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 국가가 형벌을 독점하는 그러한 법이 운영이 됐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 그 시대에서는 합리적인 법이라고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가 복수를 대신해주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복수는 법에 두 가지 방식으로 규정이 됩니다. 하나는 함무라비 법처럼, 자,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눈을 다치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죠. 처벌하는 것입니다. 벌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방향, 형사법으로 발전합니다. 또 하나는 돈으로 물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으니 이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못할 것이니 1년 동안 네가 벌은 곡식을 이 사람한테 돌려줘라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좋은 보상 방법이 될수 있겠죠. 배가 고픈 시대에는 곡식으로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보다 더 나은 보상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피해는 돈이나 재산으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자식이 누군가의 고의의 공격으로 살해당했다.

사람이 나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충분한 보상이 될까요? 그 사람은 어떤 보상도, 어떤 처벌로도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아니라 나의 아들을 살해한 그 사람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벌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사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발전하면서 국가는 처벌을 독점을 했고, 말하자면 복수를 금지하고 국가가 대신 복수를 해주는 그러한 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그 복수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렇다면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관념,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 우리가 갖고 있는 복수의 감정이 치유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국가가 능력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가해자를 체포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복수를 해주려고 했지만, 국가가 능력이 부족해서 복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국가가 충분히 복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집안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그러한 법을 운영한다고 하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 주체가 적절하게 복수를 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범죄에 관해서는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 때문에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일종의 쓰나미 같은 것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흥성할 때는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좋은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국가가 어느 한계선상에 도달하면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 법을 독점함으로써 그 나라가 쇠망의 길로 접어들어서 결국 망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몽둥이를 들어서 제대로 처벌을 해야지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형사 재판의 진정한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의 복수를 대신 해주겠다는 약속을 국가가 하면서 형사 절차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은 치유가 되어야 되고 그 치유는 오로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처벌은 또한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통해서 개인적인 평화를, 개인적인 안정을 추구했던 것과 같이 처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당장의 마음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미래의 침해를 초대하는 일입니다. 복수는 원시시대의 생존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적절한 처벌은 오늘날의 국가 공동체의 생존 전략입니다.
처벌만이

법의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사법 체계인데요. 민사법 체계에 거대한 탑을 쌓은 로마 시대. 다음 강의에서는 그 로마 시대의 로마법을 한번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른 바다와 뭍을 잇는 곳 한국. 인천항은 서울과 수도권의 해상 관문 역할을 하는 유서 깊은 항구입니다.
1: 그 바다를 메우고 그 배들이 들어 큰 배가 들어오면서 그 서양에 있는 문물이 들어오게 된 거죠.
0: 아픈 역사도 가슴 뛰는 기억도 한 대 남아 독특한 문화를 이룬 곳. 항구도시 인천의 오늘은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0: 지금은 그러한 오래된 시간이 때가 묻은 것들이 새롭게 카테고리가 변해가고 있는
1: 항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오래된 마을.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인천항이 있는 곳,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수도권의 대표 해양도시 인천광역시의 옛 도심이 바로 이곳인데요. 과거엔 작은 포구였던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항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고 많은 외국 문물이 들어와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는데요.
2: 하나, 둘.
3: 아, 우리 학생들이 멋져요. 이곳은 어디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입니다. 개항하면서 청나라와 일본 간의 국익을 정하면서 경계선이 내렸어요.
1: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이곳. 일본인 거주 지역과 중국인 거주 지역의 경계가 맞부딪히는 계단입니다. 두 나라에게 침탈당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인 셈이죠. 불평등 조약으로 열강의 이권을 침탈당하며 강제로 개방됐던 아픈 역사. 인천항은 외국 눈물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수탈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개항장 거리. 일제강점기 지어진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이 일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을 위해 일본은행 지점도 여러 곳 이 일대에 있었습니다. 지난했던 과거가 담긴 곳은 이젠 역사 투어 장소가 됐죠.
4: 할로, 홍콩 아줌마. 안녕하세요.
5: 홍콩 아줌마.
4: 하이,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1: 특히 전동차를 이용한 관광 코스가 생겼다고요.
6: 여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볼거리와 체험거리와 또 역사가 숨어 있는 건물들이 많은데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항사로 해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 역사 스토리텔링을 해드리고.
1: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역사 관광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6: 그 인천은 그 서울에 껴서 그런지 사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뭐 1박 2일이라도 멈춰서 이렇게 구경하시고.
7: 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좋아하세요?
6: 사진 찍는 걸 좋아하죠. 드라마 도깨비도 좋아하고.
1: 개항장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옛 시장 반사를 새롭게 꾸민 인천 시민의 집. 다양한 문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곳에선 다채로운 예술 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지금은 인천을 주제로 한 미술 전시가 한창인데요. 인천의 구석구석을 담아낸 작품들.

0: 특히 인천의 옛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1: 인천은 굉장히 원도심과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도시들이 혼재된 도시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에서 고향을 찾고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인천이 고향인 작가의 추억 속 모습들. 특히 잊히지 말았으면 하는 풍경을 주제로 삼았답니다.
1: 경이부리 마을은 인천에서 역사적 장소예요. 여기 앞에 만석포구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이 경이부리 마을인데 아주 밀집하고 노동자들이 서로 밀집해 서로 의존해 가면서 살던 마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따뜻한 정감이 풍기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의 풍경을 이 모습에 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0: 한국 전쟁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인천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이었던 곳.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많은 곳이 바뀌었고 새롭게 탈바꿈 중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지난 세월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2: 땅을 세우면 어상했지.
3: 엄마 열리대 이하자
4: 우사. 멋있다.
0: 이제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된 개항장 마을. 그 바로 옆 골목엔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개항 후 이 일대에 중국인 거주지가 생기면서 형성된 마을. 후 130여 년 동안 주로 중국인이 거주하는 마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5: 第一次来这里，感觉这里非常好，因为我是从中国来的，韩国的这个地方棒棒的，很出色，很优秀。
0: 차이나타운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조성된 삼국지 벽화거리, 약 150m 길이의 담장에 80여 개의 삼국지 주요 내용을 그린 건데요. 차이나타운은 그야말로 한국 속 작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차이나타운에서 놓치고 가면 아쉬울 게 바로 이 중국 요리죠. 어디서나 흔한 중국 요리지만 이곳 차이나타운은 그 원조적인 맛을 만날 수 있답니다.
6: 또 인천 화교들이 한 100년 전부터 많이 자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노동자들이 이제 이주를 해와서 주거를 하게 됐는데 돈은 없고 그다음에 배는 고프고 하니까 대량으로 이렇게 짜장면을 만들어서 처음에 먹기 시작한 게 아마 유래인 것 같아요.
0: 주말이면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중식당. 아. 이것은 정말 참기 힘든 모습이죠.
7: 월미도에서 먹었는데 오늘 여기서 먹더니 더 맛있다. 어제 먹었어도 사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더 맛있다 그러네.
8: 네. 아, 확실히 뭐 차이나타운 짜장면 되게 많잖아요. 좀 특화된 것 같아가지고 좀 맛있어요. 확실히 좀.
6: 일본 그때 식민시대 때 지었던 건물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엔 아무래도 관광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쪽은 이제 짜장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그런 식으로.
0: 맛으로 더 기억될 재밌는 공간. 인천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은 인천의 구도심, 인천의 시작점인 곳인데요. 이곳엔 인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공원이 있습니다. 사계절 언제 가도 아름다운 곳.

0: 조화연 씨 부부는 매일 이곳을 산책합니다.
1: 일단 인천에 굉장히 공원이 많고 산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자유공원 하면 인천의 상징적인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개항이 시작된 곳인데 거기에 생긴 공원이고 정말 많은 송월동 주민뿐만 아니고 이쪽 중구, 동구 주민들이 여기서 산책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공원이에요.
0: 자유공원은 인천항 개항 초기 외국인들을 위해 러시아 출신 토목기사 아파나시 세레딘 사바틴이 설계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입니다. 특히 봄이면 와 벚꽃이 장관을 이루죠. 공원 이름이 자유공원이 된 건 1957년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세워지면서 그리고 인천 사람들의 단골 나들이 장소가 되었습니다.
1: 진달래도 폈네. 개나리도 피고. 이것 봐. 애기 있다. 애기 있고. 너무 예쁘죠? 가까이 와야 될 거야. 그치? 무섭다. 누가 될 거?
2: 누가 뭐?
1: 나고.
2: 그걸 말이라고 해. 정해진 답인데 세상 어떤 곳을 갖다 놔도 자기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1: 그렇지.
2: 그걸 꼭 정답을 들어야 되겠어?
1: 여자들은 그 정답을 하루에 100번이라도 더 듣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얘기하세요.
2: 조아연이 산수유보다 100배, 1000배 더 예쁘다.
1: 잘했습니다.
2: 현수막 써서 붙일까요?
1: 네.
0: 여수에서 활동하던 화가 김영규 씨와 인천 실내악단을 이끄는 조화연 씨. 화가 남편은 아내의 고향 인천에 반해 2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2: 집 알아보고 조건은 좋은데 여기로 와야 되냐 어째야 되냐 고민하고 있다가 집사람이랑 둘이 여기 올라와서 이 바다를 딱 본 순간 무조건 되겠어.
1: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 오늘은 더 가시거리가 예쁜 것 같아.
0: 역동적이고 펄떡거리는 인천항의 분주한 모습이 화가 남편의 마음에 콕 박힌 건데요.
1: 여길 딱 봤는데 남편 말대로 뻥 뚫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2: 근대화를 이끌었던 그 산업체들 그리고 밤에도 여기가 계속 일을 하거든요. 배 선적하고 내리고 그런 그 하여튼 살아있는 그러한 동네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0: 개항과 수탈 그리고 한국전쟁의 아픔까지 고스란히 함께 겪은 인천항. 그 후 경제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된 곳인데요. 여전히 살아있는 곳. 부부는 이 풍경과 사랑에 빠졌답니다. 자유공원은 인천이 고향인 화연 씨에겐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 맥아더 동상은 자유공원의 상징인데요.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인천항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건립된 맥아더 장군 동상. 바로 이 앞이 추억의 장소랍니다.
1: 예전에는 여기 오면 무조건 사진 하나씩 찍고 갔어요. 우리 집 사진을 예, 여기 쓰면은 아빠, 엄마, 뭐 오빠가 동생 안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하나씩 있죠.
3: 항상 요 자리.
1: 네.
3: 포즈는 어떻게 취하셨어요?
1: 포즈는 그때는 다 차렷 자세잖아요. 아기 때는.
2: 편하게 해라고 바로 한 번 밀고.
0: 인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진 하나씩은 다 있다죠. 근데 왜 그렇게들 사진 찍는 게 어색했을까요?
1: 그때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어 다니잖아요. 다 힘든데 여기서 찍어야 되니까 다 이렇게 차로 타고.
3: 아, 자유공원 왔다.
1: 자유공원 왔다 그거였죠. 우리 큰 오빠 같은 경우에 막내 이렇게 안고 막 하니까 되게 표정들은 다 굳어 있는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4: 이리로 오세요, 빨리.
0: 여전히 어르신들에겐 여기가 사진 촬영 필수 코스.

0: 일로와. 일로와.
1: 추억은 언제나 힘이 셉니다. 이슬과 부부가 꼭 소개해주고 싶은 마을이 있다고 저희를 이끌었습니다. 귀여운 벽화가 인상적인 곳인데요.
2: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알록달록 동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허락을 받고 어떤 집은 해달라 안 해달라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있었대요. 그래서 좀 기획을 해갖고 시작을 했고.
1: 과거 이 동네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던 부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노후화되면서 삭막해졌었죠. 지난 2013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됐고 지금의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3: 여긴 계단은 좀 무지개 같아요.
4: 아, 무지개 같이 보여요?
5: 아이가 동화도 책도 많이 읽고 해서 이런 데 구경도 시켜주고 차이나타운 가서 체험도 같이 하려고.
2: 사진 한번 찍어보실래요?
0: 오이야, 으야, 물이다, 물.
2: 난 없었는데. 어르신들은 되게 시끄러우니까 싫어하시잖아요. 조용하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막 북적북적하고 차도 주차할 수 없고 막 힘든 점이 있었는데 지금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좀 정착이 돼서 각자 자기 집 앞에서 뭔가 커피도 팔고 간식도 팔고 또 먹거리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동네는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된 겁니다. 동화마을 근처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식당이 있습니다. 쫄면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든 곳이 여기라는군요.
2: 사출기라는 거를 잘못 끼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쫄깃쫄깃한 면발이 나왔고 그걸 갖고 만든 게 쫄면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1: 지난 1969년에 문을 연 이곳은 사실 제면소였는데요. 우연한 실수로 세상에 없던 독특한 면을 만들어냈고 그게 바로 탱탱한 식감이 매력적인 쫄면이 된 겁니다.

0: 매운맛 어디에 드셨어요?
1: 저희요.
0: 보통 맛입니다.
1: 식초 조금만.
0: 네.
2: 원조 집에서 맛보는 쫄면은 어떤 맛일랑가? 아이쿠야, 뭐 보나마나 입에 쩍쩍 붙는 맛인가 봅니다.
3: 가늘어요, 일단. 우리가 옛날에 먹던 면발보다 좀 가늘고.
4: 네, 여기가 냉면 그거 저기를 잘못 끼워서 이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냉면, 붉은 냉면 같은 느낌? 우리는 쫄면 안 잘라서 먹잖아요. 지방 가면 사람들이 쫄면 잘라서 먹어요.
5: 아, 그래요?
4: 쫄깃한 거에 대한 어떤 그게 다른가 봐요. 느낌이.
5: 냉면도 안 잘라 먹는데. 그러니까 인천에 사이가 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아예 냉면 안 잘라 먹어요.
2: 부창부숙. 아내 고향에서 살다 보니 이제 남편도 인천 사람 다 됐나 봅니다. 부부는 동화마을에서 갤러리 겸 카페를 운영 중이죠.
5: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뭐를?
6: 내 꽃병이 몇 개가 없어져갖고.
5: 아, 하나 4층에 있는.
6: 4층에 있어.
5: 가져가요.
2: 남편의 작품도 상설로 전시하고 아내 연주 공간도 마련할 겸 서예가가 갤러리로 운영하던 공간을 인수했답니다.
7: 여기에 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울리나요?
5: 이 꽃이 오니까
6: 네.
5: 꽃도 이쁘지만 그림이 더 확 살아나요.
6: 잘 어울려요?
5: 네, 그림이.
6: 내가 봐도 이쁘네.
5: 이쁘죠.
2: 손목 스냅을 이용해 흩뿌린 방식으로 그리는 김용기 화백.
5: 바다와 하늘 이렇게 같은 톤으로 조금 이렇게 그린 건데.

0: 이 그림이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거의 다 은색으로 잘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1: 카메라 사진, 앵글
0: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게 색깔이 더 드러나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하늘 색상도 많이 보이고 어두운 바다도 보이고 막 하늘과 바다가 뚜렷하게 구분이 돼 보이죠. 근데 눈으로 보면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2: 전남궁 정미소집 늦둥이로 태어난 김영규 씨는 광양의 한 대학에서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했는데요. 순천만 국제교양학 축제예술감독으로 취임했던 아내를 만나 거처를 인천으로 옮기고 더 활발히 작품 활동 중이랍니다.
0: 이러한 작품은 지금 제목이 코스모스라고 붙였는데요. 들판에 피어있는 코스모스의 뜻도 되지만은 우주, 유니버스, 우주의 코스모스를 나타내는 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꽃병에 담는 그러한 작업을 해본 것들이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하루 종일 앉아서 또는 엎드려서 그림 그리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문제가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그 자유공원 약간 등반이 그러니까 산에 올라다니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1: 여기는 원래 카페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 김세 작가의 그림이 이 카페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배치를 하고 카페를 열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고.
2: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주자들과 실내 악단을 구성한 화현 씨. 고향인 인천에서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며 지역 문화 활동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사는 지금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부부.
1: 여섯 분도 셌어요?
3: 얼마나 배우신 거예요?
1: 이거는
0: 아니 가르쳐주기는 하루 가르쳐주고 제가 독학을 계속
1: 이렇게 말을
0: 독학을
2: 매일 마주하는 보석 같은 풍경. 부부에겐 예술적 영감이 되어준답니다.
1: 아, 예쁘다.
2: 다시 찾아온 참 좋은 계절 봄.
0: 용광로 심장 같아 항상 뭔가
2: 몇 번을 보아도 가슴 뛰는 절경. 이 귀한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1: 인천에서 산다는 건 최고가 된다는 거. 왜냐하면 최초로 시작한 도시고 최초로 문화가 유입된 도시고 최초로 모든 문물이 들어온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는 거는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곳. 네.
2: 항구도시 인천에서 만난 역사의 발자취. 어제와 오늘이 어우러져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곳. 인천의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4: 최초의 섬유 도시는 강화도였었다고 합니다.
5: 강화도 천연 직물의 소창 제품들이랑 순물 활용해서 만드는 먹거리 제품들이 제가 순물을 선택한 이후부터 핑크빛 바람이 정말 불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요즘에 다시 또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6: 자랑스럽죠. 제가 3대가 인천인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솔.

0: 무슨 일이야?
1: 그거
2: 손님! 아이, 쉬고 있는데 저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이거 혹이 났어요. 엄청 크게.
0: 어, 진짜 크다. 아파. 뭐가 떨어졌다는 거죠?
2: 잠깐 찾아볼게요, 제가.
0: 어디가? 뭐가 있어요?
2: 뭘?
0: 여기 있다.
1: 우와. 이게 뭐지?
3: 탱구, 냄새를 맡아봐.
0: 이상하네. 우리가 맨날 먹던 달걀보다는 훨씬 커.
3: 알박사이나도 잘 모르겠단 말이죠.
0: 아유, 알박사님도

0: 오른 2월이 도대체 무슨 날이란 말이에요?
1: 무슨 날이냐 너는?
0: 누구냐 넌? 많이 아팠죠?
1: 아, 저기 하늘에서 뭐 떨어졌어 저기.
0: 오 하늘에서.
2: 이게 뭐지?
0: 이게 뭐지?
2: 내가 떨어뜨린 건가? 어떻게 어떻게?
3: 이왕 이렇게 된 거 탐험 한번 나가봐. 재밌는 여행이 될 거야.

0: 노릇노릇 프라이.
1: 아니 탱구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0: 배가 고파서 그래요.
1: 배가 고프다고 저기 나를 안돼 안돼.
0: 아 진짜 주세요. 아이 저거
2: 나뭇잎 편지다.
1: 뭐라고 적혀있는데? 응. 집 구함?
2: 알은 둥지에 살잖아요.
1: 맞아.
2: 둥지를 찾아줘요.
1: 그래 좋았어. 이 알에게 딱 맞는 둥지를 찾아 떠나가보자고. 자 대원들 모두들 준비됐나요?

0: 자, 에그 에그 막사와
1: 지금별 자연 탐험의 출동
2: 가자 예 우후
3: 저기 까치 있다.
0: 맞아, 우리 까치 집부터 살펴보자고. 까치 집은 고급스러운 둥지로 소문이 자자하거든.
4: 엄청 힘큼 나옵니다.
0: 응, 까치는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치기 때문에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고.
4: 나뭇가지를 엄청 많이 썼네.
0: 나뭇가지를 빈틈에 쏙쏙 끼워넣어야지 튼튼한 둥지가 만들어진다고.
2: 와! 와!
4: 에그박사님, 둥지 구멍이 쪼그매요.
3: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입구를 좁게 만들어야 다른 동물들이 못 들어오잖아.
0: 그렇지. 그래야 안전하게 알을 낳고 아기 새를 키울 수 있다고.
4: 아하! 둥지가 있어서 아이가 아기 새들이 안전하구나.
0: 그리고 재미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
2: 오, 둥지 안에 방이 있어요.
0: 맞아, 둥지 안에는 부드러운 체대로 방을 만들지.
4: 폭신폭신, 아기 침대 같아.
3: 알도 폭신, 새끼도 폭신.
2: 그치, 근데 우리 알은 까치 알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0: 그러게. 우리 다른 둥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
2: 오, 좋아요. 다른 둥지 찾으러 가자.
0: 그럼 가자. 잘 가자.
2: 다른 둥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찾아줄게.
4: 둥지다. 여기 둥지 발견.
0: 오, 이 친구는 붉은배 새매라고 하지. 아, 둥지가 아주 튼튼해 보이지?
4: 어, 붉은배 새매가 알이 났나 봐.
2: 어? 어, 근데 비가 온다.
0: 얘들아, 이리 와, 이리. 비 온다.
4: 어? 새들은 우산도 없는데 어떡하지? 저런, 엄마 새가 비를 쫄딱 다 먹고 있어. 감기 걸리겠다.
0: 엄마 새에겐 알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무리 날씨가 안 좋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알을 시키는 거라고.
4: 엄마 새 대단하다.
2: 우와, 아기 새가 태어났어.
4: 아, 귀여워.
3: 아기 새가 입을 쩍쩍 벌리네.
2: 근데 이 동지도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아휴, 우리 알한테 빨리 좋은 집을 찾아줘야 되는데. 알이 왔어요. 알이 왔어요. 아니요.
0: 둥지를 찾아요! 둥지를 찾아요! 괜찮으세요?
5: 안녕하셔들. 아니,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아, 새집 보시나?
2: 네, 저희가 길 잃은 알을 데리고 있었어요. 아, 꼭 집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5: 어머나, 어쩜 이런 우연이. 잘들 찾아왔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이크 테스트. 아아.

0: 정성 듬뿍 튼튼한 둥지 눈이 휘둥그레 신기한 둥지
1: 집을 소개해주는 직업이라고
0: 말만 해

0: 멋지다.
1: 맞다.
2: 어쩜 그렇게 둥지에 대해서 잘 알아?
0: 둥지 박사야.
3: 아유, 뭘 이 정도로 가지고. 내가 평소에 둥지에 관심이 좀 많아서. 자, 그럼 다음 둥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나는 저 바쁜 일이 생겨서 그럼 이만.
2: 무슨 일이지?
0: 글쎄.
2: 도서가 뽕뽕이에게 화를 있는 것 같은데.
1: 저 친구가 바로 붉은 머리 오목누냐. 뱁새라고도 하지. 잠깐만. 무슨 일이야?
4: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아이들. 내가 어떻게 낳은 알인데. 아유. 알을 낳으려고 열심히 둥지를 지었어.
0: 아유, 입 아프겠다.
1: 저렇게 일일이 재료를 만들어서 둥지를 짓는 거라고.
4: 영치기? 영차? 영차? 따뜻하고 포근한 둥지를 만들자.
2: 우와, 파란 색깔 알이야. 다섯 개나 나왔다.
4: 그런데 말이야, 내가 잠시 먹이를 찾으러 간 사이에 뻐꾸기가 내 둥지에 몰래 알을 놔놓은 거 있지.
1: 맞아,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고.
4: 나는 내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줬지 뭐야.
2: 새가 태어났어. 우와, 아기 새인데 덩치가 엄청 크다.
4: 배가 고프다고 어찌나 칭얼대는지. 애벌레도 열심히 물어다 줬어. 그런데 말이야, 이 녀석이 행동이 뭔가 이상한 거야.

0: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알을 품어줄 둥지를 찾지 못했어.
1: 우리가 둥지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2: 오, 좋아. 난 까치마크 잘 만들 자신 있어.
0: 댕구도 자신 있다구.
3: 자, 대원들, 우리가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에게 배운 대로 멋진 둥지를 만들어보자구. 자, 한번 만들어볼까요?
0: 네.
3: 튼튼튼튼. 위장, 위장.

0: 이만하면은 튼튼하고 안전한 둥지가 완성된 것 같은데.
1: 와하! 여기가 바로 너네 집이야. 짜잔! 알이 흔들흔들했어요.
2: 알은 괜찮은 것 같은데.
1: 아닌데. 분명히 흔들흔들했는데. 아이고, 좀 이상하네.
0: 회원들, 곧 있으면 해지겠어. 얼른 집에 가자고.
3: 오늘 탐험 너무 재밌었다.
1: 맞아. 가자.
0: 집에 가자.
1: 진짜 재밌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X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한 마.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파괴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잘나깨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앉아서 쉬어요.
1: 멋지다. 라시 안녕.

좋아요. 다 나왔으니 이제 재밌게 놀아요.

0: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냐?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진짜

0: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그게냐?
0: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그릉 그릉 그릉 그릉.
1: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0: 좋다냐? 신난다냐?
1: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2: 좋아요.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크게 보기.
1: 크게 보기?
0: 우와. 어? 자세히 보기.
1: 어? 우와.
2: 그거 뭐야?
0: 아, 돋보기.
2: 돋보기?
0: 어디 어디?
2: 우와. 크게 보이네.
1: 우와.
0: 우와. 눈이 크게 보인다. 돋보기 재밌다. 돋보기.

0: 여기.
1: 오, 기도. 응. 우와.
2: 와, 오, 나는 잘 안 보여. 커다란 돋보기가 있으면 같이 볼 수 있을 텐데.
3: 아이야를 불러보자.
4: 그래.
5: 한글 용사 아이야.
6: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7: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3: 돋보기가 궁금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한글의 문. 돋보기에 돛을 쓰려면 디귿이 필요해. 디귿의 문을 찾자.
9: 부부부부드드드드드드
10: 여기야.
9: 드드드드
6: 디귿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7: 아이야가 간다.

디귿은 어디 있지? 캄캄하군. 그래도 디귿을 찾아야 해. 찾았어. 등대에 디귿.

0: 디귿이 오를 만나 도. 도. 도대 도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디귿을 찾자. 받침에 문.
1: 돌돌돌돌돌돌 돌, 돌, 돌, 돌.

0: 돛돛돛돛돛돛돛
1: 여기야.
2: 다친 디귿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받침 디귿을 찾아보자. 찾았어. 받침 디귿. 보라라. 회전 축. 쓰레받기에 받침 디귿.
1: 나와라 한글.
0: 허차. 허차.
2: 받침 디귿.
0: 받침 디귿.
3: 돋보기에 볼을 쓰려면 비읍이 필요해. 비읍의 문을 찾자.
0: 부부부부부
3: 여기야.
0: 부부부부 돋보기에 귀를 쓰려면 기역이 필요해. 기역의 문을 찾자.
3: 그
0: 여기야.
3: 그 한글을 찾아서
0: 아이야가 간다.
3: 비읍을 찾자. 어디서 난 소리지?

0: 어서오세요. 꿈과 희망이 가득한 놀이동산입니다.
1: 찾았어. 놀라지 마세요. 비읍만 찾아갈게요.
0: 놀라지 마세요. 사실 제 이름에도 비읍이 들어가요. 거미. 제 이름이 뭐라고요?
1: 범이.
0: 다시 한번.
1: 범이.
0: 맞았어요. 하지만 제 이름에 있는 비읍은 안 들을 거예요.
1: 알겠어, 범아. 북에 있는 비읍만 찾아갈게.
0: 좋아요.
1: 북에 비읍.
2: 소설아, 한글.
0: 하늘짝.
3: 비읍이 오를 만나 복.

0: 기억은 어디에 있지? 일단 걸어보자. 오, 여기 기억이 많이 있군. 계단에 기억!
1: 나라 반대!
0: 하차!
2: 기억이 이를 만나 기!

0: 받침 디귿 돛
1: 받침 돛 돛 도
0: 기 돋보기
1: 받침
2: 저장 완료 돛 보 기 훈민정음의 손으로
3: 우와 돋보기 한글 카드다
4: 뭐든지 자판기에 돋보기 한글 카드를 넣으면
3: 우와 커다란 돋보기가 나왔어
4: 이제 같이 볼 수 있겠다
3: 응 우와
5: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돋보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돋보기 도도도도도도도읏도읏도읏도읏도읏보기 돋보기 돋보기 할아버지도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는 크게 보여요
6: 꼴깍
5: 오 엄청 크게 보여요 돋보기는 재밌어요
6: 아, 맛있어요
5: 오 도보기 응? 도보기 받침 디귿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읏 도읏 도읏 돋보기 돋보기 돋보기 타다 바다 거다 응? 타다 바다 거다 읏읏읏읏읏 탔다 탔다 탔다 바다 읏읏읏읏읏 봤다 봤다 봤다 거다 읏읏읏읏읏읏 걷다 걷다 걷다 친구들, 할아버지 집을 잘 보세요.

0: 돋보기. 친구들 따라해봐요. 돋보기. 끝.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돋보기, 돌멩이, 돌덩이.
2: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돋보기, 돌멩이, 돌덩이.
3: 돋보기. 훈민정음이 돋보기 놀이를 해요. 돋보기는 크게 보여요. 돋보기는 재미있어요. 커다란 돋보기가 필요해. 등대의 디귿이 오를 만나 도, 도가 쓰레받기에 받침 디귿을 만나 돛. 북의 비읍이 오를 만나 보. 계단의 기역이 이를 만나 기. 한글 카드를 넣으니 큰 돋보기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돋보기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돋보기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돋보기를 좋아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3: 탈.

0: 이게 뭐지?
1: 탈이란다.
2: 아, 탈!
3: 할아버지, 우리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요?
1: 그래.
2: 와, 오늘은 탈 쓰고 놀자!

0: 우와.
1: 표정 봐. 웃기다.
2: 훈민아,
1: 응?
2: 우리도 탈 쓰고 춤출래?
3: 할아버지처럼?
1: 응.
3: 할아버지는 탈을 쓰고 탈춤을 추셨지?
1: 재미있는 말을 하시면서? 우와.
4: 멋진 장단 주시오. 탈말 바랄 볼돌.
3: 우리도 해보자.
1: 그럼 난 할아버지가 쓰셨던 탈 써야지.
3: 나도 그 탈 쓰고 싶은데.
1: 응? 너도? 그럼 어떡하지?
3: 똑같은 탈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1: 탈! 뭐든지 자판기에 탈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3: 그래? 그런데 탈 글자 어떻게 쓰지?
1: 아이야를 불러보자.
3: 응? 한글 용사 아이야!
5: 아!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7: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3: 탈! 탈이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탈을 쓰려면 티읕이 필요해. 티읕의 문을 찾자.
8: 드, 드, 드, 드, 드. 트, 트, 트, 트, 트.

0: 티읕을 찾아야 해. 저건 뭐지? 타도구나. 안녕? 배가 고프구나. 자, 이거 먹어. 어? 찾았어. 도움이 필요해.
1: 불어라. 해전축.
0: 도와줘서 고마워. 타조의 티읕.

0: 탈의 탄은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리을을 찾자.
1: 받침의 문!
2: 탁, 탁, 탁, 탁, 탁. 탕, 탕, 탕, 탕, 탕. 탈, 탈, 탈, 탈, 탈.
3: 여기야! 받침 리을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간다! 아이야.

받침 리을은 어디 있지? 위에서 찾아보자. 찾았어. 길에 받침 리을.

0: 받침 리을.
1: 파.
0: 받침 리을.
1: 팔.
2: 받침.
3: 저장 완료.
4: 팔.
3: 훈민정음의 손으로.
5: 와, 탈 한글 카드다. 탈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6: 넣으면.
5: 내가 원하는 탈이 나왔네. 우리 같이 탈춤 추자.

0: 얼씨, 얼씨, 얼씨.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탈. 타. 타. 을. 을. 타. 을. 탈. 탈. 탈. 탈을 써요.
2: 토끼 토끼 토끼 토끼 탈을 벗어요. 꿀꺽 꿀꺽 받침 리을 맛있다.
1: 탈을 벗어요.
0: 타?
1: 타. 받침 리을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0: 탈, 탈, 탈,
1: 탈, 바, 아, 탈, 바, 아, 발, 발, 알, 알, 탈! 탈! 친구들 따라해봐요. 탈! 끝!
2: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하회탈, 목욕탕, 각시탈.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하회탈, 목욕탕, 각시탈.
1: 탈. 훈민이와 정음이가 탈을 써요. 탈의 표정은 재미있어요. 훈민이와 정음이는 탈이 갖고 싶어요. 타조의 티읕이 아를 만나 타. 타가 길에 받침 리을을 만나 탈. 한글 카드를 넣으니 탈이 나왔어요. 훈민 정음은 탈을 써요. 훈민 정음은 탈을 써요. 훈민 정음은 탈을 써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술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원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보니가 아빠랑 골기와 산책을 하고 있어요.
1: 그래서요, 마법소녀 아리가 아리아름을 찍다고 물리치는데 정말 멋졌어요.
2: 아빠도 봐야겠는데.
3: 어머, 이게 뭐야? 어?
1: 도와드릴게요.
4: 고마워.
2: 무슨 일이에요?
4: 청소하고 나왔더니 엉망이 될지 뭐예요? 이렇게 어

0: 내려놓고 딸기만 가져간 거 있죠?
1: 딸기요?
2: 공기! 어디 가!
1: 공기! 무슨 일이에요?
3: 누가 진열해 둔 빵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이상한 게 빵 위에 딸기만 없어졌다니까.
1: 네? 딸기요?
2: 대체 누가 이런 짓을...
1: 과일 가게에서도 딸기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응?
2: 응?
1: 어? 이게 뭐지?
4: 딸기 도둑?
1: 그래! 우리 동네에 딸기만 노리는 도둑이 있어.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걸까?
5: 왜 딸기만 노리는 거지?
0: 정말 이상한데.
6: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건 없었어?
1: 단서? 빵집 앞에서 이런 걸 주웠어.
5: 이게 뭐지? 털 같은데?
1: 괜찮아?
6: 이건 동물의 털이 확실해. 난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거든.
1: 그렇다면 범인은 동물?
5: 우리가 그 동물을 찾아보면 어때?
0: 좋아, 특별 탐험대 실력을 보여주자고.
4: 특별 탐험대 출동!
1: 시작해볼까?
4: 응.
1: 어딨니? 맛있는 딸기 먹자. 어서 타워봐.
5: 딸기 꼭지잖아.
0: 범인이 이 근처에 있나 봐.
5: 들어가 보자.
4: 찾았다! 꼼짝 마!
5: 야옹이? 야옹이 털 색깔이랑은 다른데?
0: 야옹이는 아닌 것 같아.
1: 다른 곳을 좀 더 찾아보자. 아무도 안 보이는데?
5: 여기도 없어.
0: 이쪽도 마찬가지야.
2: 순간에 무슨 일이지?
7: 부부맨 변신!

0: 네. 안녕 얘들아. 무슨 일이야?
1: 도구맨! 저기 아기곰이 있어요.
2: 어, 맙소사. 아기곰이 어떻게 여기까지?
1: 모르겠어요. 아까 과일 가게랑 빵집 진열 때가 엉망이 됐었는데 그것도 제 때문인 것 같아요.
0: 그랬구나. 집으로 돌려보내려면 일단 나무에서 내려오게 해야겠지?
3: 네. 그런데 많이 놀랐는지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0: 좋은 방법이 없을까?
1: 맞다! 딸기를 이용해보면 어때요? 아기곰이 딸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4: 맞아요, 구구맨. 딸기 좀 만들어주세요.
0: 좋아. 그럼 이것 좀 눌러줄래?
1: 뿍!
0: 컬러방귀 캔디머신! 봉컬러 파!

0: 딸기 좀 딸기!
1: 미안, 내가 너무 빨리 달렸지?
2: 아기 곰이 너무 빨라요.
3: 킥보드! 보보맨, 방귀걸음 킥보드 만들어주세요!
4: 좋은 생각인데?
5: 다 됐다.
6: 안 돼! 거기다!
1: 아, 죄송합니다.
7: 우와, 곰!
1: 괜찮으세요?
7: 네.
3: 어디 갔지?
8: 전해드립니다.
9: 넌 이제 잡혔다.
3: 근데 왜 저기 멈춘 거지?
8: 오늘 아침 샛별마을에 곰이 나타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먹이를 찾던 곰이 실수로 산에서 굴러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3: 정말 곰인가 봐. 어떡해.
1: 얘들아.
3: 보보맨, 저 곰이 이 아이 엄마인가 봐요. 지금 다쳐서 동물병원에 있대요.
1: 아, 아기 곰이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였구나. 어서 엄마 곰에게 데려가 주자.
3: 네, 아기 곰아. 어디로 갔지?
9: 얘들아, 이것 좀 봐. 이건 아기 곰 발자국이야.
1: 따라가 보자.
3: 발자국이 사라졌어요.
9: 어디로 갔지?
3: 저건! 잠깐만요!
9: 왜? 뭔데?
3: 안 돼!
1: 얘들아, 괜찮아?
3: 보보맨, 저 안에 발자국이 찍힌 상자가 있었어요!
1: 정말?
3: 네! 분명히 거기 아기 곰이 있을 거예요! 빨리 따라가요!
1: 좋아! 준이랑 예나는 경찰서에 가서 아기 곰에 대해 신고 좀 해줄래? 우린 트럭을 쫓아가서 아기 곰을 데려올게.
9: 네, 부부맨.
1: 출발!
9: 가자.
3: 거의 따라잡았어요. 안 돼!
10: 고맙습니다.
11: 네, 수고하세요.
3: 할아버지! 길이는 아기 곰을 찾고 있는데 혹시 상자 좀 살펴봐도 될까요?
10: 그래.
3: 발자국이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12: 아기 곰을 찾아 계속 상자를 확인해봤지만 어디에도 아기 곰은 없었어요.
1: 잠깐만요!
3: 택배 상자 좀 볼 수 있을까요? 찾고 있는 게 있어서요.
11: 어쩌지? 남은 상자는 모두 배에 실었는데.
3: 안 돼! 배가 떠나버렸어요. 아기 곰이 엄마를 영영 못 만나면 어떡하죠?
1: 걱정하지 마, 보니야. 뿡카 변신! 잡아. 자.
11: 어떻게 찾는다?
3: 자,

0: 보니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네요.
1: 너희도 불꽃놀이 축제 갈 거지?
2: 당연하지.
3: 난 엄마 아빠가 데려가 주신댔어.
1: 나도 작년에 진짜 멋졌는데.
3: 응, 난 좋은 자리를 맡아서 엄청 가까이서 봤어.
1: 난 멀리서 봤지만 그래도 예뻤어.
2: 난 피자 먹으면서 봤다. 불꽃놀이 모양이 꼭 피자 같더라고.
1: 그러네. 보니 넌 어땠어?
4: 나는 작년에 불꽃놀이 못 봤어.
1: 뭐? 뭐?
2: 아예? 어쩌다가?
4: 그게...
1: 엄마! 아빠! 빨리 불꽃놀이 보러 가요!
5: 응, 알았어.
0: 그런데 졸려서 큰일이네.
4: 응? 왜요?
5: 어젯밤에 요니가 자꾸 깨서 보채는 바람에 잠을 잘 못 잤거든.
0: 안 되겠어요. 잠깐 낮잠 좀 자고 출발할까요?
5: 그래요. 운전하다 졸면 큰일이니까.
4: 네?
1: 긴 바늘을 맨 위로 가면 깨워달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0: 시간을 넘게 자버렸네요.
5: 바로 출발하면 괜찮을 거예요.
1: 거기 빨리 가자.
4: 뭐해 골디? 어디 가? 골디 이리 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니 둘레잡기 하는 거 아니라고. 골디 너 때문에 더 늦었잖아. 엄마 불꽃놀이 시작하기 전까진 가겠죠?
6: 그럼 엄마만 믿어.
1: 이렇게 가면 언제 도착해요?
5: 엄마가 면허 따신 지 얼마 안 됐잖아. 아직 시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1: 네.
0: 이제 거의 다 왔어. 저 언덕만 넘으면 축제 장소야. 어? 어, 차가 왜 이러지? 이런, 바퀴에 바람이 빠졌잖아.
1: 어떡해요. 이제 시간 다 됐는데.
5: 그래도 축제 장소랑 가까우니까 어쩌면 보일 수도 있어.
1: 안 보이잖아요.
5: 아, 내년에는 늦지 않게 오자.
2: 그랬구나. 그 멋진 걸 놓치다니.
1: 그래도 며칠 있으면 축제 날이잖아. 이번에 가면 되지.
4: 맞아. 이번엔 꼭 보고 말겠어. 기다려라 불꽃놀이.
7: 며칠이 지나 축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4: 도와줘요 부부맨.
5: 어?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보니, 안녕?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보부맨! 내일 불꽃놀이 축제가 열리는데요. 제 시간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0: 내일 축제를 벌써?
1: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일단 타이어가 괜찮은지 봐주세요.
0: 타이어는 왜?
1: 작년 축제 가는 길에 타이어에 구멍이 났었거든요.
0: 아, 그랬었지.
1: 네?
0: 아, 아니야. 어디 한번 볼까? 이상 없는 것 같은데?
1: 정말요? 그럼 타이어는 해결됐고 다음은 야옹이에요.
0: 야옹이?
1: 저거 보세요. 작년에도 저렇게 골드가 야옹이를 쫓아가는 바람에 출발이 늦었거든요. 이번에는 야옹이도 데리고 가야겠어요. 야옹아, 우리 내일 같이 불꽃놀이 보러 갈래?
2: 야옹?
1: 엄청 멋진 불꽃놀이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응?
2: 야옹.
1: 잠깐.
2: 야옹?
1: 같이 가면 간식 줄게.
2: 야옹. 야옹.
1: 좋아. 그럼 이거

0: 그럼 약속하는 거다. 냐옹.
1: 와, 대단한데? 이제 야옹이도 해결됐네.
0: 네. 이제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2: 뽀뽀 뽀뽀.
3: 요니야 안녕.
1: 근데 요니는 왜?
0: 지난번 축제 전날에 요니가 밤새 안 자고 울었거든요. 그 바람에 엄마 아빠까지 잠을 설쳐서 늦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1: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0: 같이 신나게 놀기만 하면 돼요. 요니가 밤에 푹 잘 수 있게요.
3: 좋아. 그럼 이것 좀 눌러줄래?
0: 굿.

0: 이번엔 끝나! 돌돌이!
1: 보니야! 실컷 논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할까?
0: 아니에요! 더 놀아야 해요!
1: 너무 많이 논 것 같아. 요니가 피곤하지 않을까?
0: 아니에요! 요니가 얼마나 튼튼한데요! 요니도 더 놀고 싶지?
2: 야!
0: 보보맨! 방귀구름으로 또 재밌는 거 만들어주세요!
1: 좋아!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2: 네!
3: 얘가 왜 이렇게 졸지?
0: 낮에 저랑 신나게 놀아서 그래요.
3: 그래? 대체 얼마나 놀았길래?
0: 오늘 밤엔 요니도 푹 잘 거야. 그럼 모두 성공!
4: 드디어 불꽃놀이 축제날이 됐어요.
5: 일찍 나오니까 여유롭고 좋네요.
1: 그러게 말이에요. 보니야, 요니는 잘 자고 있어?
0: 네, 야옹이랑 골디도 자고 있어요. 요니가 이상한데? 근데 갔잖아. 어디 아픈 건가?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올해도 불꽃놀이 못 보는 거잖아.
1: 너무 많이 논 것 같아. 요니가 피곤하지 않을까?
0: 아니에요. 요니가 얼마나 튼튼한데요. 그때 내가 억지로 더 놀자고 해서 나 때문에 아픈 거예요.
5: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0: 엄마, 아빠!
1: 보니야, 왜?
0: 그게 요니가 아픈 것 같아요.
1: 뭐? 열이 좀 있어요.
5: 어떡하죠?
0: 병원에 가요. 불꽃놀이 안 봐도 되니까 요니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4: 본인의 가족은 요니를 데리고 병원에 왔어요. 약도 먹고 안정을 취했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벌써 열도 내렸고요.
0: 다행이다.
3: 그런데 지금 서둘러서 가도 불꽃놀이 시간은 못 맞출 것 같은데.
0: 괜찮아요. 요니만 안 아프다면요.
1: 우리 분이 착하네. 아, 그래.
5: 자, 이제 출발할게요.
1: 아, 잠깐만요. 갑자기 배가 아픈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3: 그래요.
5: 보니야, 오늘 정말 멋졌어. 착한 누나 덕분에 요니도 빨리 낫나 봐.
0: 네.
5: 우리 내년엔 꼭 불꽃놀이 보자. 제일 좋은 자리에서.
0: 좋아요. 엄마, 근데 차가 공중에 뜬 것 같아요.
3: 그게 무슨... 엄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정말 부부맨이잖아요. 어떻게 여기에?
1: 아, 그게 그냥 지나가다가요.
2: 구름비라니! 여기서는 불꽃놀이가 엄청 잘 보이겠죠? 근데 우리 아빠 아직 병원 화장실에 있는데 어떡하죠?
1: 아이쿠, 그거 큰일이네. 내가 금방 데리고 올게.
2: 근데 부부맨이 어떻게 알고 왔지?
3: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본 불꽃놀이. 본이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되겠죠?
2: 뽕뽕뽕뽕 고구맨 명이야기. 우리 마을에 새로운 영웅이 나타났대. 그 이름은 바로 부부왕. 그런데 어딘가 낯이 익단 말이야. 새로운 영웅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다음 시간에도 부부맨과 함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주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7: 옥스포드 상.
8: 어, 해보고
7: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식물엔?
8: 도톰나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난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9: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0: 내일 떠나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질동.
0: 얼굴엔
11: 순한 킹킹.
0: 줄무랑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상쾌한 휴일 아침이에요.
14: 우와! 하마는 입이 정말 크구나. 이래 줘.
15: 하마, 하마.
14: 이거, 다른 책도 많잖아. 왜 자꾸 내가 있는 책만 가져가는 거야?
0: 얘들아, 간식 먹자.
14: 네! 예!
16: 맛있겠다!
14: 네 자리는 저기잖아! 왜 꼭 여기 앉아야 하는 건데? 아까는 내가 보는 책마다 뺏어가더니.
17: 요니는 누나가 하는 게 다 좋아 보이나 봐.
0: 원래 동생은 누나를 따라하고 싶어 하거든.
14: 치, 그래도 너무 귀찮아요. 어떡해! 도망가, 아리!
18: 잡았다! 서민호, 뭔가 용기를! 아리아리 매직!
14: 잡았다! 아리아리 매직!
18: 아이! 야!
19: 잘못했어요!
14: 아리가 이겼다!
18: 아리! 먹었으면요? 아리,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0: 보니야, 같이 골디 산책시키러 갈래?
14: 좋아요!
15: 나는 나!
14: 요니도 따라가려고?
17: 요니는 아빠랑 있자. 우리 요니 이제 낮잠 잘 시간이야.
15: 요니야!
14: 아리아리 매직!
0: 우와, 정말 아리 같은데?
14: 그쵸! 오늘도 아리가 얼마나 멋있었다고요! 어? 우와! 우와! 아리의 마법 드레스잖아!
15: 어? 아빠, 고맙습니다.
14: 우와, 좋겠다.
0: 가자, 보니야.
14: 엄마! 저도

0: 이 드레스 사주시면 안 돼요? 네.
1: 마법봉 산 지도 얼마 안 됐잖아. 오늘은 그냥 가자.
0: 다녀왔습니다.
1: 본인은 마법 드레스가 정말 갖고 싶었어요.
0: 나도 드레스가 있으면 아리랑 더 똑같을 텐데.
1: 계속해서 마법 드레스만 떠올랐죠.
0: 마법 드레스 한 번만 입어봤으면. 그래! 부부맨의 방귀구름으로 드레스를 만들어달라고 해야지.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2: 골디, 잠깐 요리 좀 부탁해.
3: 부부맨 변신!

0: 보니야,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저 마법 드레스 좀 만들어주세요.
0: 마법 드레스? 아하,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를 마법소녀 아리! 에 드레스 말이지?
1: 맞아요, 부부맨도 잘 아시네요.
0: 그럼 당연하지. 그럼 드레스를 만들어볼까? 이것 좀 눌러줄래? 컬러방귀 캔디머신! 꿈컬러

0: 어때?
1: 우와! 진짜 아리 드레스 같아요!
0: 이제 여기에 예쁜 장식을 더해서 아리의 드레스랑 똑같이 꾸며볼까?
1: 좋아요! 장식은 제가 가져올게요! 이걸로 꾸미면 멋질 거예요!
2: 본인은 부부맨과 함께 마법 드레스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1: 이쪽은 이렇게.
0: 오! 이건 여기에. 자, 맞지?
1: 맞아요. 우와! 진짜 마법 드레스 같아요.
0: 아리의 드레스보다 훨씬 더 멋진데?
3: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 아이, 연이야!
0: 아이고.
1: 용이! 그러면 안 돼!
3: 아, 예!
1: 내 드레스 망치지 마!
3: 아!
0: 용이는 누나 따라쟁이네.
3: 용이야!
1: 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2: 본인은 뭐든지 자꾸 따라하는 용이가 너무 귀찮았어요. 다음날 본인은 마법소녀 아리처럼 꾸미고 놀이터에 갔어요.
4: 우와! 진짜 마법소녀 아리 같아.
5: 정말 멋지다.
1: 이제부터 날 마법소녀 본이라고 불러줘. 보니보니 매직.
5: 우와!
1: 다들 아리랑 똑같다고 해주고 기분 최고야.
3: 본이야, 같이 물에 놀이하자.
1: 어떻게 만든 드레스인데 놀다가 더럽힐 순 없지. 세기야, 기다려. 잘못하다 비둘기들이 내 드레스를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도와줘.
6: 어이, 어이. 슬기야, 괜찮아?
7: 고마워.
1: 다행이다.
8: 마법소녀 아리!
9: 이제 도망가지 못할 텐데!
1: 도와주세요!
8: 아리아리 매직! 해림의 빛을 모아!
1: 어둠을!

0: 어때, 연이야? 누나, 아리랑 똑같지? 아이, 아이! 그게 뭐야? 누나처럼 아리랑 똑같이 해야지!
1: 고마워요, 아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줘.
0: 응?
1: 아리는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까.
0: 그런데 왜 안 똑같은 것 같지? 뭔가 부족한데. 아하! 도와줘요, 부부맨!
2: 보니, 요니, 안녕? 오늘은 무슨 일이야?
0: 부부맨, 아리의 왕관이 필요해요.
2: 왕관?
0: 네! 뭔가 부족하다 싶더니 왕관이 없지 뭐예요?
2: 그래, 잠깐만.
0: 이 왕관만 있으면 아리랑 진짜 똑같을 거예요.
2: 그래, 그래.
0: 이제 예쁘게 꾸며야겠다. 야! 어? 요니야, 뭐 하는 거야? 좀, 그거 내 거라고.
2: 자, 요니 왕관 여기 있네. 이거 써볼까?
3: 어? 내 거야!
0: 근데 너 진짜 미워! 넌 항상 내 거 가지려고 하고 내가 하는 건 뭐든지 다 따라하려고 하잖아!
2: 어, 근데 보니 너도 마법 소녀 아리를 따라하잖아.
0: 응? 어, 그건 그렇지만 전 아리가 좋아서 따라하는 거라고요.
2: 본인은 마법 소녀 아리의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
0: 그야, 정의롭게 친구들을 돕는 모습이 멋지잖아요.
2: 그럼 요니는 왜 보니를 따라할까?
0: 어, 그건...
2: 요니한테는 보니가 마법 소녀 아리만큼 멋진 존재니까.
0: 내가 아리만큼 멋지다고? 어, 어떻게 만든 드레스인데 놀다가 더럽힐 순 없지. 비둘기들이 내 드레스를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근데 부부맨, 전 아리만큼 멋지지 않아요. 드레스가 걱정돼서 슬기를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진짜 필요한 건 이런 왕관이 아니었어요.
2: 요니한테 필요한 것도 왕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0: 네!
4: 본인은 이제 깨달았어요.
5: 일찬이가 설레.
6: 잡는다.
4: 보니가 정말 담고 싶었던 건 마법소녀의 드레스가 아닌
0: 슬기야, 괜찮아?
4: 씩씩하고 정의로운 마음이었다는 걸요.
0: 고마워, 보니, 요니. 보니야, 안녕. 어? 안녕, 예나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예의 바르기도 하지.
4: 본인은 요니가 언제든 따라하고 싶은 멋진 누나가 되기로 했어요.
6: 핫!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를!
0: 아리아리 매직!
7: 아리아리 매직!
4: 그리고 더 이상 따라쟁이 요니도 귀찮지 않았죠.
0: 유치원 사진 발표회.
4: 오늘은 보니의 유치원에서 발표 수업을 하는 날이에요.
9: 이 사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인 사자인데요. 큰 덩치와 갈기털 때문에 아주 용감해 보여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은 기린입니다. 기린이 멋진 이유는
10: 준이는 사진을 정말 잘 찍었네요.
2: 그러게요.
8: 네, 발표도 아주 똑부러지고요.
9: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1: 와, 진짜 잘한다.
12: 준이는 동물원에서 멋진 동물들을 찍어왔네요.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아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준이.
0: 우와, 좋겠다.
12: 다음은 보니 차례죠? 보니도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찍고 친구들에게 소개해주세요.
0: 네! 좋아, 준이보다 훨씬 멋진 걸 찍어서 나도 꼭 칭찬받을 거야.
2: 자!
0: 야!
2: 으차! 보니야, 사진 다 찍었어?
0: 아니요, 집에는 찍을 만한 게 없어요. 마당엔 뭐 좀 있으려나?

0: 멋진 사진이 아니라 웃긴 사진밖에 안 나오겠어.
1: 보니야, 응? 날씨도 좋은데 공원에 가보는 건 어때?
0: 공원이요?
1: 응, 공원에 가면 예쁜 나무랑 꽃도 있고 멋진 호수도 있잖아.
0: 좋은 생각인데요. 어? 우와, 여기라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
1: 날씨가 영 안 좋네. 이러면 사진이 잘 안 나올 텐데.
0: 도와줘요, 부부맨!
1: 이 소리는? 부부맨!

0: 자, 보니야 안녕? 오늘은 사진 때문에 불렀지?
1: 응? 어떻게 알았어요?
0: 아, 그게 네가 사진기를 가지고 있길래 그런 게 아닐까 하고.
1: 아, 맞아요. 멋진 사진을 찍고 설명해줘야 하는데 날씨가 안 좋아져서 사진이 잘 안 나와요.
0: 지금은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서 어디를 가도 어두울 텐데 어쩌지?
1: 그럼 구름보다 더 높이 가면 어때요? 구름 위로 가면 어둡지 않겠죠?
0: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자,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0: 컬러방귀 캔디 머신! 쿵컬러!

0: 출발!
1: 진짜 멋지다! 보고맨! 구름이 사라지고 우와. 있어요!
0: 잘 됐다! 마을 풍경도 찍을 수 있겠는데?
1: 네!
2: 본인은 하늘 위에서 멋진 풍경 사진을 잔뜩 찍었어요.
1: 전부 진짜 멋져요.
0: 그러게, 잘 찍었네. 이제 친구들한테 어떻게 소개할지만 생각하면 되겠다.
1: 네, 그건 문제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은 구름이에요. 정말 멋지죠? 이 마을 사진도 정말 멋져요. 이 사진도 멋지고 이 사진도 멋져요. 구보맨, 어쩌죠? 멋지다는 말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0: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발표했는데?
1: 준이는 동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물들이 왜 멋진지 소개했어요.
0: 그럼 본이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1: 근데 이게 왜 멋진지 설명을 못하겠어요.
0: 멋진 사진이긴 하지만 본이만의 멋진 사진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본이가 평소에도 좋아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던 걸 찍어야 친구들한테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
1: 평소에 멋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2: 본이는 부부맨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1: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
0: 본이야, 밥 먹자!
1: 좋은 냄새!
0: 잠깐만 기다려. 금방 다 되니까.
1: 네!
0: 자, 맛있게 드세요.
3: 괜찮아요.
4: 정말 맛있어요.
1: 진짜 대단해요. 아빠 꼭 요리사 같아요.
0: 뭘, 이 정도쯤이야.

0: 엄마! 어? 책 읽어주세요.
1: 보니야, 엄마 지금 일하니까 아빠가 읽어줄게.
2: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엄마가 읽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릴래?
0: 네! 근데 엄마, 이건 무슨 글자예요? 외국어예요?
2: 엄마는 외국 회사랑도 같이 일하거든.
0: 우와, 뭔진 모르지만 멋지다.
2: 자, 다 했어. 이제 책 읽으러 갈까?
0: 아니요, 책 읽기 말고 엄마 아빠 사진 찍을래요.
2: 그게 무슨 말이야?
0: 유치원 사진 찍기 숙제요. 저한테는 엄마 아빠가 제일 멋져요.
3: 우리를 찍는다고?
0: 옷은 왜 갈아입으신 거예요?
2: 유치원 친구들이 전부 볼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1: 이럴 줄 알았으면 살 좀 빼놓을 걸.
2: 자, 분이야, 이제 찍어줘.
0: 네. 엄마 아빠가 평소처럼 일하거나 요리하는 모습도 찍고 싶어요.
2: 아, 그것도 괜찮겠네.
1: 좋아, 잠깐만 기다려.
0: 이건 내가 생각했던 사진이 아닌데. 그렇지.
4: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2: 엄마 다녀올게.
5: 여보, 도시락 챙겨야죠.
0: 맞다.
1: 윤희야, 아빠가 업어줄게. 얘들아, 저녁 먹자.
4: 과연 본인은 발표 준비를 잘했을까요? 드디어 사진 발표의 날이 됐어요.
6: 지금부터 발표 수업을 시작할게요. 오늘의 발표자 보니, 나와주세요.
0: 네!
2: 막상 우리 사진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쑥스럽네요.
1: 에이, 걱정 마요. 우리 둘 다 근사하게 찍었잖아요.
0: 지금부터 제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걸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건 바로 저희 엄마랑 아빠입니다.
2: 왜 저런 사진들이?
0: 이분이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엄마는 아침마다 정신없이 바쁘세요. 양말을 잘못 신은 줄도 모를 정도로요. 지난번엔 도시락을 차 위에 두고 출발한 적도 있었죠. 가끔은 집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밤늦게까지 일할 때면 엄청 크게 아픔을 하세요.
2: 어머머, 저건 언제 찍었대?
0: 그리고 이분은 저희 아빠입니다. 아빠도 매일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옷이 다 젖기도 하고 얼굴이 지저분해질 때도 있죠. 가끔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실 때는 먼저 잠드셔서 책에 침이 다 묻기도 했습니다.
1: 부끄러워.
0: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신 이유는 바로 우리 가족들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매일 회사에 나가시고 아무리 졸려도 자지 않고 일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언제나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아빠의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입니다.
6: 아주 훌륭한 발표였어요. 모두 보니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7: 아주 기특하네요.
8: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0: 응?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도와줘요, 부부맨.
1: 자, 보니야, 무슨 일이야?
0: 부부맨, 방귀 한번 크게 뀌어주세요.
1: 응?
0: 빨리요.
1: 그거라면 쉽지. 자, 이제 뭘 하면 될까?
0: 이제 다 됐어요. 고마워요.
1: 응?
0: 멋진 사진에 부부맨도 빠질 수 없지.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링,
9: 식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제?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옥스포드 타운.
3: 해보고.
2: 주유소 4,900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점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1: 소풍을.

0: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나 갈래. 나.
2: 짜잔 형도 나. 유후.

0: 너무 재밌다 진짜.
1: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나요.
0: 웃어봅시다. 웃어봐요. 더 크게. 더 크게.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스위치 빚고 여기 빼띠 빼띠.
1: 아바바.

아이고, 어이, 어이, 어이.

Uh-huh.